0: 저거 저거. 잘못 본 줄 알았는데 진짜 늑대가 온 거예요. 자, 그 상황입니다. The wolf, 늑대가 came rushing towards the sheep. 왔습니다. 막 재빠르게 왔어요. Towards the sheep. 맛있겠다라고 하면서 양고기 이러면서 왔겠죠. 양을 향해서. 여기 있는 towards라는 것은 뭐뭐 쪽으로 뭐뭐를 향하여라는 의미인데,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뭔가 이상한 거못 느끼셨습니까? 어떤 친구들은 towards 괜찮은데, 어떤 친구들은 towards s 뭔데? 뭐뭐를 향해서가 두 개가 있는 건가? 이거 아닙니다. 뭐뭐 쪽으로가 두 개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아니고 toward랑 towards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toward는 미국에서 주로 사용하고요. 미국권에서 사용하고 북미에서 toward를 많이 쓰고요. towards는 영국권에서 영국의 지배를 받았거나 혹은 영국의 문화를 가진 혹은 영국에서 towards s가 붙은 것을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둘다 써도 괜찮습니다. 의미의 차이도 없고요. 단순히 지역적으로 아 여기에서는 이거, 저기에서는 저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둘다 맞다는 사실. They ran away as fast as they could. Grrr. 그들은 ran away 도망갔습니다. 그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양이 되겠죠. 양들은 도망갔습니다. As fast as they could. 그들이 할수 있는 한 최대한 빠르게 도망갔습니다. 늑대가 어떻게 울죠? 으르렁이라고 했겠죠. 으르렁. George waved his arm and shouted at the wolf to leave. 자, George는 waved his arm. 아, 늑대야, 안녕. 이 wave 아니겠죠, 당연히. 여기서 wave는 뭡니까? 아, 늑대야, 좀 가. wave, wave. 이렇게 했겠죠. 아이고, 어떡해. 늑대야, 좀 가라고. 막 이렇게. 이게 wave가 되겠죠. 그래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팔을 막 흔들었어요. And shouted at the wolf to leave.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질렀어요. 누구한테? 양한테 소리를 안 질렀겠죠. 늑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하라고? 가라고. 제발 좀 가라고. But it was no good. 그러나 그렇게 늑대가 지금 양을 먹으러 왔는데 그 양치기 한 명이 가라고 한들 늑대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당연히 안 가겠죠. 그래서 그것은 어땠다고요? It was no good. No good이라는 것은 바로 쓸모없는, 소용이 없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So he turned and ran crying wolf in earnest this time. 자, 그래서 늑대를 자기 혼자 쫓아보려고 했는데 전혀 통하지 않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늑대니까. 그래서 그는 돌아서서 and ran. 그리고 달렸습니다. 누가 돌아서서 누가 달렸겠습니까? 조지겠죠. 양치기는요. crying, 소리를 지르면서 wolf, 늑대야! 라고 소리를 질렀겠죠. In earnest this time. 이번에는 어떻다고요? earnest는 바로 진심으로. 맞죠? 진심 안에서니까 진심으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단어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earn에 est가 붙은 게 아닙니다. 원래 earnest입니다. 제가 이게 어떤 의미냐면 est가 붙으면 우리 친구들 최상급 아니가? 가장 진심인 아니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earnest는 그냥 원래 단어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est가 붙어서 진심, 가장 진심인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earnest 자체가 진심 이라는 의미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게 그냥 무심코 보면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안 헷갈리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다시 한번 더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우리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갈수록 재밌어지죠?
1: The wolf came rushing towards the sheep. They ran away as fast as they could. George waved his arms and shouted at the wolf to leave, but it was no good. So he turned and ran, crying, "Wolf!" in earnest this time.
0: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He rushed into the town calling for help, but no one would listen.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는, 즉 양치기인 조지는 막 달려갔습니다. rush라는 것은 급히 움직여 막 달려갔어요. 어디로? 마을로 달려 들어갔고, 뭐 하면서 calling for help, 도움을 call for 이라고 하면 요구하다, 요청하다, 도와주세요를, 즉 도움을 요청하면서 마을로 막 달려갔습니다. But, 그러나 no one, 아무도 그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때까지 계속 도와달라고 했는데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두 번 속았잖아요. 늑대다 늑대다 해서 도와주려 갔는데 실제 늑대는 없었고 이게 장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자,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도와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너 거짓말하지 마. 너 장난이잖아. 안 속아. 세 번째는 우리도 안 속지.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도와주러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누구한테 갔어요? He ran to the butcher. Butcher이라는 것은 바로 정육점 주인입니다. 정육점 주인한테, 즉 정육점으로 들어갔어요. 정육점 주인한테 갔는데 who shook his head and said. 근데 이 정육점 주인은 shook his head,

0: 그의 머리를 가로저으면서 이렇게 가로저었겠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You've lied one too many times. 너는 거짓말을 해왔어. 너무나 많이, one too many times는 너무나 많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Too many times, 너무 많이. One은 한번 더. 한번 더, 너무나 많이. 너무나 많이 했는데 그게 한번더 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해요. 너무나 많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왔어. Then, he ran to the baker. 이번에는 이 제빵사겠죠. 빵을 굽는 이 제빵사, baker에게 달려갔습니다. But he shook his head and sent him away. 그리고 이 제빵사는 안 도와주지.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and sent him away. 그리고 그를 보냈습니다. 그렇죠. 도와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겠죠. 왜? 거짓말인 줄 아니까요. 그리고 이미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 상태니까요. 저라도 안 도와줄 것 같아요. 세 번은 저도 안 속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확인하기 직전에 우리 여기 있는 이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현재 완료는 네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두 개를 먼저 알려드렸고, 이번에는 그 남은 두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 개념만 이해하시면은, 이런 의미,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몸에 받아들여집니다. 바로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현재 완료의 완료와 계속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결과와 경험이었거든. 이번에는 완료와 계속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이게 무슨 소리냐? 완료, 계속 이게 뭔데? 일단은 이 용어를 몰라도 돼요. 괜찮아요. 자, 우선은 현재 완료라는 것은 형태. 현재 완료는 하나의 시제예요. 이 시간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언제에 관련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언제 일어났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런데 영어에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완료라는 시제인데, 특히 현재 완료는 언제부터 언제를 의미하냐 하면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의미해요. 제가 이거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PD님들 귀에 피가 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현재 완료, 과거부터 현재를 의미합니다. 과거부터 현재. 그러면 과거에 뭔가 시작해서 현재에 계속하고 있거나 현재 완료됐거나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이게 바로 현재 완료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의 의미를 쭉 보다 보니 어떤 때는 완료, 그 일이 끝났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 일이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라고 의미를 가질 때가 있어요. 그두 가지, 한마디로 문장을 잘 해석만 할수 있으면 되고, 거기에 굳이 우리가 이름을 붙이자면 완료,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어떤 문장에는 계속,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완료부터. I have finished my homework. 나는 나의 숙제를 과거에 시작해서 지금 이제 막 끝냈다, 이런 소리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즉, 지금 끝냈는데 그 언제 시작했다고요? 과거에 시작해서 이제 막 끝났다. 그래서 지금은 끝난 상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완료. 끝났잖아. 그러니까 완료인 거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은요. We have already eaten dinner. 우리는 저녁 식사를 이미 먹었다. 과거에 먹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중에 쭉 보니까, 이미 다 먹었고, 지금은 다 먹은 상태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배가 부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과거에 먹은 게 현재까지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그게 지금도, 나는 지금 저녁 식사 너무 많이 해서 난 지금 배가 부르다. 이런 상태라는 것. 이미 먹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 완료를 의미할 때는 이제 막 끝났다 할 때, 이제 막, 혹은 이미, 혹은 아직, 만약에 끝나지 않은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아직이라는 건 not이 있으면은 yes을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표현 등과, 이거 말고도 또 있지만, 우리 주로 같이 쓰는 것들, 이런 표현들과 현재 완료가 같이 쓰면, 이게 완료로 우리가 해석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다음 우리 두 번째, 계속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계속이라는 건 똑같아요. 현재 완료의 기본적인 개념. 과거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계속인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I have lived here for 10 years라고 돼 있죠. 나는 여기에 살았다. 과거에 살기 시작했고, 근데 언제 살기 시작했다고요? 나와 있나요? 나와 있네요. 10년 동안 살고 있다. 즉, 언제부터 살기 시작했다고요? 10년 전에 여기에서 살기 시작해서 지금도 살고 있다. 지금도 살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계속을 뭐 외운다기보다는 해석해보니까 과거에 시작해서 지금도 하고 있네. 그러니까 계속하는 거네. 그래서 계속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은 그 용어를 왜 쓰는지 그것도 이해를 하면은 단순히 외우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은요. She has studied English since 2020라고 되어 있네요. 그녀는 공부했다. 영어를 언제부터 공부했어요? Since라는 것은 뭐뭐 이후로 어떤 과거의 어떤 시점 이후로 지금까지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2020년 이후로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 그럼 그녀는 지금도 영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현재에도, 요즘도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왜? 현재 완료가 있잖아요.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맞죠? 언제부터? 2020년부터 지금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 요게 현재 완료의 계속이구나. 왜 계속이다?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계속이라는 것은 이런 since나 for 이런 표현 등과 함께 자주 씁니다. 맞죠? 이거 말고도 또 다른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이두 표현이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이죠. 그러면 아, 이게 과거의 시작에서 현재까지도 계속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나타내는 계속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여기까지 다시 한번 더 음원을 들어보고요. 그다음 단어 정리로 오늘도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He rushed into the town, calling for help, but no one would listen. He ran to the butcher, who shook his head and said, "You've lied one too many times." Then he ran to the baker, but he shook his head and sent him away.
0: 자, 오늘도 새로운 단어 여러 개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단어와 의미, 예문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Towards. Towards. The wolf came rushing towards the sheep. No good. No good. George waved his arms and shouted at the wolf to leave, but it was no good. Ernest. Ernest. So he turned and ran, crying, "Wolf!" in earnest this time. Rush. Rush. He rushed into the town calling for help, but no one would listen. Call for. Call for. The boy called for help when he saw the fire. Butcher. Butcher. He ran to the butcher.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이겁니다. Arm. 팔이죠. 근데 이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바로 보도록 할게요. She broke her arm. 아이고, 어떡해요. 그녀는 그의 팔을 부러뜨렸다. 즉, 골절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팔 같은 거예요. 잘 보세요. The chair has wooden arms라고 돼 있죠. 의자는 가지고 있어요. 나무로 된 팔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 의자에 보면은 팔걸이 같이 의자 기준으로 보면은 팔처럼 튀어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아, 팔걸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의자가 몸통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팔처럼 툭 튀어나온 게 있죠. 양쪽에. 맞죠. 한쪽에 있는 건 거의 없죠. 거의 둘 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팔걸이. 그러니까 arm이라고 하는데 그게 팔걸이를 의미하는 거죠. 그 사물의 팔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요. The soldiers were armed with guns. 군인들은 총으로 armed 되어 있었다. 자, 여기서 arm이라는 것은 바로 무장시키다. 장비를 갖추게 하다. 이렇게 무기를 지니고 있는 게 무장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무장시키다, 장비를 갖추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동사의 의미가 있죠. 여기는 지금 PP형으로 쓰였지만. 자, 그래서 군인들은 무장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뭘로? 총으로.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국군 아저씨들이. 국군 아저씨들이, 군인들이 바로 총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총으로 무장되어 있다라고 할 때 이런 문장을 쓸 수가 있는 것이랍니다. 됐죠. 자, 이제 이렇게 arm이 조금 더 넓어졌으니 우리 친구들이 책에서 요럴 때는 아 팔걸이, 요럴 때는 아 동사인 arm이네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해줄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집니다.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효리파파 성기용입니다. 우리 친구들 영어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고민도 하는데요. 그 어려운 고민들 일단 저에게 좀 줘보세요. 제가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는 우리 친구들에게 재미와 영어 실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다 보면 실력은 자연스럽게 올라간답니다. 바로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짜잔! 오늘 계속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Boy Who Cried Wolf. 양치기 소년의 바로 그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영어책이라는 것은 읽을만 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읽기에 재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어렵지 않고 한마디로 아 이거 할만한데 라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바로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이 책을 한번 끝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it 정말 자주 나오죠. 이 it을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책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1: Eventually, George gave up and hurried back to his flock. Some of the sheep were missing, and the rest had scattered far and wide. The wolf was fast asleep, looking fatter than before. George shouted at the wolf to wake him and chased him away at last. It took George all day and all night to gather the rest of his flock. George had learnt that a liar will not be believed even when he speaks the truth.
0: The Boy Who Cried Wolf, 그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또 책을 끝내는 날이 찾아오곤 하죠. 그날은 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영어 실력도 쑥쑥 이 읽기의 자연스러움이나 읽는 속도나 읽고 이해하는 정도나 점점 더 올라가리라 생각하고요. 이게 양치기 소년이라는 우리가 어릴 때 읽었던 그런 어찌 보면은 이런 동화일지라도 이솝우와 조 이런 동화일지라도 생각보다 어려운 단어들이 곳곳에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읽다 보면은 그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제 설명 저와 또 함께 읽다 보면은 또 어렵지 않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거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하겠습니다. Eventually, George gave up and hurried back to his flock. 마을에 가서 아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 소용이 없냐면 과거에 거짓말을 두 번이나 했으니까요. 그래서

0: 결국은 eventually 마침내 결국은 George는 어땠냐면 George는 gave up, give up이죠. 과거형입니다. give up이라는 것은 포기하다. 사람들을 데리고 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포기하고 아, 안 되겠어. 내가 과거에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구나. 포기했고요. And hurry back to his flock. 그리고 이제 나 자신이라도 가서 나의 양을 구해야 되겠다. 늑대를 쫓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서둘러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어디로? 그의 양떼로. 그래서 flock이라는 것은 새나 양이나 이런 동물들의 떼. 무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떼들로 돌아갔습니다. Some of the sheep were missing. 양들 중몇 마리는 없어졌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And the rest. 그리고 나머지 양들은 had scattered far and wide라고 되어 있네요. Scatter이라는 것은 바로 흩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흩어졌어요.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흩어져 있냐면 far이라는 것은 저기 멀리 이렇게 양들이 보면 이렇게 무리를 지어 다니기 때문에 좀 모여 있어야 되는데 저기 멀리 그리고 넓게 이 말은 사방으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어요. 이거 양들 또 모으는데 한참 걸리겠죠. 자, 그다음은요. The wolf. 늑대는 어땠냐면 once fast asleep. 아주 빠르게 잠이 들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늑대가 왜 빠르게 잠이 들죠? fast라는 게 빠르게 혹은 빠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잠들 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어떻게 잠이 들어 있죠? 바로 잠이 깊이 든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fast가 우리 속도에 관련된 거 뭔가 빠르다, 빠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잠에 관련해서 이렇게 나온다면은 바로 잠이 깊이 든이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근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늑대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요. Looking fatter than before. 아까 전에 왔을 때보다 이게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였냐면 좀 뚱뚱해 보였어요. 더 뚱뚱해 보였다는 것이 되겠죠. 뭐 때문에? 양을 몇 마리 잡아 먹었겠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포동포동해 보였겠죠. 잠자고 있는데. George shouted at the wolf to wake him and chased him away at last. George는 어떻게 했냐면 늑대야 저리 좀 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에게? 늑대에게. 맞죠? 뭐 하기 위해서? 그를 깨우기 위해서. 즉, 늑대를 깨워서 보내고 싶었겠죠. 깨우기 위해서 늑대에게 소리를 막 질렀고요. And chased him away at last. 그리고 결국은 마침내, 다행스럽게도 맞죠? 결국은 그 늑대를 쫓아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맞죠? 이제 정말 마지막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큰일은 다 지나갔네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이제 그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Eventually, George gave up and hurried back to his flock. Some of the sheep were missing, and the rest had scattered far and wide. The wolf was fast asleep, looking fatter than before. George shouted at the wolf to wake him and chased him away at last.
0: 자, 마지막 부분 읽어보도록 할까요? It took George all day and all night to gather the rest of his flock 이라고 되어 있네요. 걸렸습니다. 뭐가 걸렸냐면, 조지가, 맞죠? 조지가 뭐 하는 게 걸렸다?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 걸렸습니다. 뭐 하는 것이? To gather. Gather 이라는 것은 모으다 라는 것이거든요. 모으는데. 뭘 모아야 됩니까, 지금? 우리 이 책을 잘 읽고 있다면, 아, 양들을 모아야지. 그의 무리를 다시 이렇게 하나로 뭉쳐야지 양들이 막 퍼져 있잖아요. 사방으로 막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양을 빨리 모아야지 라는 생각이 딱 들겠죠. 그래서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The rest of his flock. 그래서 그의 양떼에 나머지, rest라는 것은 나머지가 되겠죠. 막 돌아다니고 있는 늑대에게 잡아먹히지 않은 그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의 양떼를 다시 모으는데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 걸렸습니다. 됐죠? George had learned that. George는 배웠습니다. 무엇을 느끼고 배웠냐면 A liar will not be believed. 거짓말쟁이는 will not be believed.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 즉, 거짓말쟁이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계속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즉, 거짓말쟁이 입장에서는 거짓말쟁이가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 아시겠죠?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를 안 믿을 것이다라는 거죠. 심지어 뭐할 때조차도 even when he speaks the truth 거짓말쟁이를 아무도 안 믿을 거다. 심지어 뭐할 때조차도 거짓말쟁이가 진실을 이야기할 때조차도 더 이상 거짓말쟁이를 믿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조지는 배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이후에 만약에 이제 또 다시 양치기 또 양들을 돌보고 하겠죠. 그럼 조지는 거짓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또 할 것 같아요. 이 너무 동화의 느낌을 와장창 깨는 걸 수도 있는데 거짓말을 한번 했던 사람은 또 하거든요. 그래서 조지가 정말 아, 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느꼈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은 조지가 어떨 거라고 생각하나요? 자,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는 것도 이 이야기를 느끼고 즐기는데 정말 좋은 이 독서라는 걸 제대로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생각은? 궁금하네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있는 it에 대한 거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는 마지막입니다. 오늘 it을 정리해 보도록 하는데요. it이 어떻게 쓰이는지, it의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모든 기능들을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친구들이, 아,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생 수준에서 꼭 알아야 되는 it은 제가 다 설명을 우선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대명사입니다. 대명사가 뭐냐면 명사를 대신하는 거죠. 자, 예문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I have a cat. 나는 고양이가 한 마리가 있다. 이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지금 제 손에 있는, 제 왼손에 있는 이 고양이가 보이시죠? 저는 보입니다. 전 착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 고양이가 있는데 이 고양이는 어때요? 너무 귀여워. 귀엽지 않습니까? 맞죠? 아유, 맞아요. 착한 사람, 우리 착한 친구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a cat, 그 다음에 보니까 it is very cute이라고 나왔죠. 그것은 매우 귀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a cat을 영어에서 한번 나왔던 것을 다시 잘 쓰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그 대신에 무엇을 쓰냐 하면은 바로 it, 사물이기 때문에 혹은 동물이기 때문에 it이라고 사용을 하죠. 그래서 a cat 나오고 그 다음에 it, 그것은 혹은 이것은 매우 귀엽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 그래서 이렇게 명사를 대신할 수 있는 it이 있고요. 또 다른 게 뭐가 있냐 하면 비인칭 주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만 쓰는 것이죠. 어떤 게 있냐면 It is raining outside. 밖에 비가 온다. 자, 그럼 여기서 it은 뭔가? 여기 있는 이, 저기 있는 저 초록색 it은 뭔가? 이 it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나 어떤 동물, a cat처럼 이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맞죠? 그게 아니라 날씨나 요일이나 날짜나 시간이나 거리나 명암, 밝고 어두운 거나 거리나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it을 사용합니다. 맞죠? 그래서 it is raining outside. 제가 비인칭 주어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추후에 또 나오면 한번 싹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밖에 비가 온다. 그래서 이것은 밖에 비가 온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밖에 비가 온다.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it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셔도 됩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이렇게 비인칭 주어인 것이죠. 자, 그다음 오늘 나왔는 it입니다. 이게 뭐냐면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바로 가주어입니다. 가주어가 뭐냐면 가짜 주어이다라는 것이죠. 가짜 주어. 가짜 주어는 언제 어떻게 쓰는가? 이런 경우예요. To read every day is important 이라고 되어 있죠. 읽는 것, 독서를 하는 것, 매일 독서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to read every day가 어때 보여요? 이 문장 길이가 있는데 이 문장 길이에서 상당히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to read every day가 바로 아, 이 문장의 주인공이구나. 매일 독서를 하는 것, 매일 책을 읽는 것, 요까지가 이 문장의 주인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동사가 is이고, 그 다음에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아, 이, 보니까 이 문장에서 주어인 to read every day가 차지하고 있는 덩어리가 좀 긴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어는 주어가 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어가 크거나 긴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의 머리가 이만큼 크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좀 이상해 보이겠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주인공, 주어를 주어가 큰 것. 이 주어가 바로 머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어를 작게 줄이거든요. 그 대신에 그럼 무엇을 쓰는가? 이렇게 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to read every day가 나오죠. 자, 그 대신에 어떻게 쓴다? 가짜 주어인 it을 제일 앞에다가 쓴다라는 것이죠. 가짜 주어인 it을 제일 앞에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진짜 주어는 문장 제일 뒤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는다. 이렇게 됩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한마디로 가주어는 주어가 너무 길 때 진짜 주어를 문장 제일 끝에 쓰고 가짜 주어인 it을 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은요. 아까 전에 나왔던 그 문장이 되겠죠. 이 책에 나온 문장입니다. Together the rest of his flock took George all day and all night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주어는 뭐다? 아까 전에 나와있던 이겁니다. Together the rest of his flock이 바로 주어가 되겠죠. 그런데 이 문장을 보니까 주어가 거의 반이나 차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영어를 구사하는 분들이 보니까 주어가 좀 너무 긴 느낌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it을 적는다는 거죠. it을 제일 앞에 적고요. 그 다음에 진짜 주어는 그냥 문장 제일 뒤에다가 갖다 붙여준다. 이게 바로 가주어의 제대로 된 사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문법 용어로는 가주어, 맞죠? 가주어 it 그리고 진주어, 진짜 주어인 진주어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우리 친구들도 아 가주어가 나오면 가짜 주어를 의미하는구나. 주로 가짜 주어는 it입니다. 진짜 주어는 여기 있는 to 보정사이거나 맞죠? together 할 때 to 동사 원형이거나 혹은 또 다른 것도 진짜 주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that 이렇게 문장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어찌되었든 이렇게 it의 사용법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거 말고도 가짜 목적어도 있는데 요 가짜 목적어는 추후에 나오면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을 들어보고요. 오늘도 단어 정리 빼먹을 수 없겠죠?
1: It took George all day and all night to gather the rest of his flock. George had learnt that a liar will not be believed even when he speaks the truth.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 만만하지 않은데요.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Eventually. Eventually. Eventually, the rain stopped and the sun came out. Flock. Flock. Eventually, George gave up and hurried back to his flock. Give up. Give up. He gave up trying to fix the broken toy. Scatter. Scatter. Some of the sheep were missing and the rest had scattered far and wide. Fast. Fast. The wolf was fast asleep, looking fatter than before. Rest. Rest. It took George all day and all night to gather the rest of his flock.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Fast라는 것인데요. Fast가 참 특이하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빠른이라는 의미 여기 있죠. He runs fast라고 한다면 저처럼 아 날렵하게 그는 어떻다고요? 빠르게 달린다. 빠르게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빠른도 되고요. 빠르게도 됩니다. 둘 다 되거든요. 자, 그래서 fast라는 것은 이 속도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The baby is fast asleep. 아기는 is fast asleep. 어떻다고요? 깊이 잠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fast가 깊이 잠든이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 다른 의미죠. 자, 이렇게 영어 단어는 하나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말도 그렇잖아요. 배를 타고 어딘가로 가다가 배가 아팠다. 맞죠? 같은 비읍에 애를 쓰고 있지만 이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타고 다니는 배, 어떨 때는 나의 배 이게 될 수가 있겠죠. 혹은 두 배 할 때 그 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영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앞뒤에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의미 파악을 오늘처럼 제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의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와 놓으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력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Hello everyone, I'm Kevin and this is Sports English.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의 다양한 표현과 그리고 역사, 동작들을 영어와 함께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과연 오늘의 스포츠 뭘까요? Let's find out. Come on! Wow, 사진을 보니까요. There's a stadium. 경기장이 있는 것 같고 A gun, 총도 있고 그리고 저 철판같이 보이는 저건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연상이 되시나요? 오, 바로 된다고요? 맞습니다. 오늘의 스포츠는 바로 track and field, 육상 경기! 우후! 육상 경기와 관련된 다양한 표현 역사 배워보러 가볼게요. Let's go! 네, 여러분, 육상 경기는요, 트랙 앤 필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기를 아울러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스포츠의 기본이 되는 능력을 겨루는 스포츠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종목도 무려 30개가 넘고요. 크게 보면은 중거리, 단거리, 장거리, 트랙 경기가 있고 그리고 도약, 투척 같은 필드 경기로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트랙과 필드 모든 경기를 할 수 있는, 갖출 수 있는 이 경기장을 바로 ground, 육상 경기장이라고 부릅니다. ground 꼭 외워주세요. 여기서 모든 경기가 펼쳐져요. 네? Alright, 꼭 외워주세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많이들 한 번쯤 보셨죠? 곡선주로 해서 출발 시 안쪽 코스보다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이 핸디캡을 없애기 위해 출발 지점을 조금씩 배치를 다르게 해놨습니다. 이것을 바로 stagger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을 어긋나게 배치하다. 이래야 다들 공평하잖아요. 그렇죠? Alright. 그리고 자 이렇게 보시면 화살표 모양으로 이렇게 한 번 쭉 한 바퀴 도는 것을 LAP, lap. Lab이라고 합니다.

0: 겁니다. 경주에서 트랙의 한 바퀴죠. 그렇죠. 랩 꼭 외워주세요. 자, 좋습니다. 오늘의 스포츠 육상 경기에서 꼭 배워야 할 표현들 배워볼게요. Let's go! Hurdles, 허들 경기, 허들. Relay, 릴레이 경주, 전달하다. Shot put, 포환 던지기. 좋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단어 표현은 hurdles. 많이 들어보셨죠? 허들 경기, hurdles, 허들. 자, 문장 볼게요. The distance between hurdles in Olympic races are quite far apart. 올림픽 육상 허들 경기에서 허들 사이의 간격은 멀다. 그렇죠. 저희가 허들을 봤을 때, 경기를 볼 때 이렇게 좀 멀리 간격이 떨어져 있죠. Hurdles, hurdle, 허들 경기. 비슷하니까 외울 수 있다. 오케이. 두 번째, relay. 정말 저희가 많이 쓰는 단어죠. relay. 말 그대로 릴레이 경주, 그리고 전달하다. 그렇죠. relay. 문장 볼게요. A game in which four or more people form a group to run in sequence is called relay. 그렇죠. 네 명 이상이 한 조를 이루어서 순서대로 달리는 게임을 릴레이라고 합니다. relay, relay, relay. Alright. 자, 마지막. shot put. 포환 던지기. 문장 볼게요. Shot put is another Olympic track and field category that tests physical strength through throwing. 그렇죠. 포환 던지기는요, 투척을 통해 체력을 테스트하는 또 다른 올림픽 육상 종목이다. 와, 포환 던지기. 정말 재밌는 경기죠. 자, 방금 배운 표현들 한번 정리해 봅시다. Hurdles. 허들 경기, 허들. Relay, 릴레이 경주, 전달하다. Shot put, 포환 던지기. 자, 이 단어들을 활용해서 문장을 한번 완성시켜 볼까요? 여러분들께는 퀴즈니까요. 꼭 맞춰보세요. 자, first sentence 나가봅니다. A game in which four or more people form a group to run in sequence is called a blank. 네 명 이상이 한 조를 이루어서 순서대로 달리는 이 게임. 우리가 좋아하는 게임. 운동회 때도 한 번씩 하는 이 게임. 전달하다. 전달하다. 바통을 전달하는 이 게임. 뭘까요? 3, 2, 1. 정답은 Relay. Very good. 잘했습니다. 두 번째 문장. A blank is another Olympic track and field category that tests physical strength through throwing. 자, 와우. 투척을 통해 체력을 테스트하는 육상 종목 중 하나죠. 야! 포, 땡, 던지기. 3, 2, 1. 정답은 shot put. shot put. 잘했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이죠. The distance between blank in Olympic races are quite far apart. 그렇죠. 자, 간격이 있어요. 사이, 좀 멀어요. 자, 힌트 들었어요. 이 경기, 네. 허, 땡 경기. 허, 땡 경기. 3, 2, 1. 정답은 hurdles. 그렇죠. 올림픽 육상 허들 경기에서 허들 사이의 간격이 멀다. 네, hurdles. 잘했습니다. 이제 원어민 발음 들어볼게요. Let's go.
1: Track and field sports include running, jumping, and throwing. The distance between hurdles in Olympic races are quite far apart. A game in which four or more people form a group to run.

뭡니다. A game in which four or more people form a group to run in sequence is called a relay. 네 명 이상이 한 조를 이루어 순서대로 달리는 게임을 릴레이라고 합니다. Shot put is another Olympic track and field category that tests physical strength through throwing. 포환 던지기는 투척을 통해 체력을 테스트하는 또 다른 올림픽 육상 종목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육상 경기와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 배워봤습니다. Did you guys have fun? Alright, see you next time!

0: paper fairy from the paper world. My name is Lizel, and this is... Hello, I'm Toki from the paper world. I'm the paper bird. 네, 여러분. 오늘도 토끼와 저와 이렇게 모였는데, 토끼,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여행 떠나고 싶지 않아?
1: That's right. That's right.
0: 어, 마침 이거 무슨 소리야, 토끼?
1: An airplane. An airplane.
0: 맞아, 어디서 비행기가 날고 있나 봐. 아, 그럼 오늘은 비행기를 잡아서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볼까, 토끼?
1: Yes, please. Yes, please.
0: 친구들, 같이 비행기를 잡고 비행기와 관련된 다양한 표현도 배워봐요. 신나는 여행을 위해서 Let's build an airplane. You need two papers, one for the body and one for wings. 우리 body, 몸통 먼저 접어보도록 해요. I'm going to use pink, 분홍색을 사용할 건데 put it facing down, 아래를 향하게 놓고요. Fold in half. Fold to the center line. Fold the doors. Now fold the whole thing in half. 길게 반으로 접어주시고요. 열려있는 쪽이 위로 가도록 이렇게 놔볼게요. Now fold in half. Fold in half again. Now take this line to the center line. 두 선이 만나도록 한 번 더 이렇게 접어주세요. And then unfold. 펼치면 선이 세 개 생겼죠? Now fold to the one in the middle. 가운데 있는 선으로 이렇게 접어 올려줍니다. And then open up. 위쪽을 열어서 push it in, 안으로 밀어 넣어서 다시 접어줄게요. This is the tail of the plane. 꼬리 부분이 되었네요. Now on the top left corner, fold the tip. Open up, 이쪽도 마찬가지로 열어주셔서 fold the tip inward, 안쪽으로 접어줄게요. There we go. We have the body of the plane. 비행기의 몸통 부분이 완성되었습니다. Let's fold the wings. 날개 부분을 접어볼게요. I'm going to use dark pink. 조금 더 진한 핑크색을 사용할 거고요. Put it facing down. Fold in half. Fold the doors again. 이번에도 문 접기 할게요. Fold the whole thing in half. 이번에도 반으로 접어주시고요. Fold it half. Here you need scissors.

0: scissors. 여기서 가위가 필요해집니다. Take your scissors and cut off both corners. And then you see the closed side, 여기 닫혀 있는 쪽을요. 1cm 정도 fold up. 그리고 이렇게 펼쳐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열었을 때 안쪽에 우리가 접었던 부분에 풀칠을 할게요. 차라! Here's your plane! 여러분을 신나는 여행지로 데려가줄 비행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여행을 떠나볼까요? 우후! Is this place? It's airport. 여기는 바로 공항이네요.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곳이죠. 우와, 저기 활주로를 봐. 저기 바로 비행기가 있어. There's an airplane. 저 비행기를 타려면 우리는 탑승 수속이라는 것을 해야 되죠. 여기 제 짐이에요. Here's my luggage. 그리고 이건 제 티켓이에요. Here's my ticket. 제 여권을 보여드려야 되죠? 여기 제 여권이에요. Here is my passport. 여기 제 여권이에요. Here is my passport. 아, 째깍. 아, 비행기를 기다리는 시간. 너무 기대되면서도 빨리 타고 싶어. 째깍. 어? 무슨 문제가 있나 봐. 비행기 출발 시간이 조금 늦어지고 있네. 어, what's the problem? 비행기 시간이 늦어져요. The flight is delayed. 비행기 시간이 늦어져요. The flight is delayed. 승객 여러분, 이제 비행기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우와, 드디어 비행기에 탑승을 할 시간이 왔어. 어서 비행기에 타야지. 이제 비행기에 탈 시간이에요. It's time to board. 이제 비행기에 탈 시간이에요. It's time to board. 우와, 비행기를 타니까 너무너무 설렌다. 비행기가 움직인다. 이제 비행기가 하늘을 날려고 하나 봐. 우와, 뜬다. 우와, 비행기가 이륙을 해요. The plane takes off. 비행기가 이륙해요. The plane takes off. 리즈리 아주 신나는 여행지로 드디어 떠났어요. 오늘 재미있는 공항 이야기를 원어민의 음성으로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Here is my passport. Here is my passport. The flight is delayed. The flight is delayed. It's time to board. It's time to board. The plane takes off. The plane takes off.
0: Let's leave, Liesel. 떠나자고, 토끼. 잠깐만, 우리 친구들과 일단 복습부터 해야 하잖아. 친구들, 오늘 배운 표현 같이 복습해볼까요? 여기 제 여권이에요.
2: Here is my passport. Here is my passport.
0: 비행기 시간이 자꾸 늦어져요.
2: The flight is delayed.
3: The flight is delayed.
0: 우와, 드디어 비행기를 탈 시간이에요.
2: It's time to board.

비행기가 이륙해요. The plane takes off. The plane takes off. 와, 친구들, fantastic! 이제 이 표현들 다 기억했으니까 외국 여행도 두렵지 않죠? We are late! We are late! 아, 토끼가 여행에 늦겠다고 저를 보채는데요. 그럼 친구들, 우린 여행 떠날게요.

김민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평생 중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두통,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치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치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펜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안녕하세요, 쌤.
1: 지효.
0: 예.
1: I'm flying to New York.
0: 쌤, 한 번만 더요. 한 번만 더요.
1: 오케이, 오케이. I am flying to New York.
0: 쌤, 잠시만요. 분명 제가 잘 들은 거 맞죠?
1: 네, 쌤이 뉴욕. 적도 없는데.
0: 아, 진짜요?
1: 네.
0: 근데 저는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거? 쌤이 뉴욕 하늘을 날아다닌다고요?
1: 아하, fly라는 말을 들었군요.
0: 네, fly는 날다잖아요, 그냥.
1: 맞아요. 근데 사람이
0: 날아다닐 수 없죠.
1: 그죠? 저도 못 날아요. 저도 날 수가 없어요.
0: 네, 근데 어떻게 뉴욕 하늘을 날아다니는? 뭔 숨은 뜻이 있어요?
1: Come on. 자, 제가 날려면 뭘 해야겠어요? 전 날고 싶어요. 날려면 뭔가 타야 되겠죠?
0: 비행기를 타면 날죠.
1: 네, 비행기를 타다 영어로 fly라고 얘기해요.
0: 에이, 쌤, 비행기는 에어플레인 이런 거잖아요.
1: 맞아요, 에어플레인이에요. 네. 근데 에어플레인 말 안 해도 I am flying to New York 이라고 얘기를 하면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갈 예정이에요 라는 뜻이 돼요.
0: 아, 진짜요?
1: 네.
0: 그러면 I am flying to New York 하게 되면 뉴욕에 갈 거예요 이렇게 되는
1: 맞아요,
0: 거예요?
1: 맞아요, 맞아요. 이때 I am flying to New York, I am flying. 저는 날 계획이에요.
0: 네.
1: 근데 어디로 날아갈 거냐면 to New York, 뉴욕으로 날아갈 거예요 이런 뜻이 돼요.
0: 아, 진짜요?
1: 어허.
0: 되게 너무 쉬운 것 같아요.
1: 어허. 지영 학생이 fly 하면 날다.
0: 그냥 날다만 알고 있어요.
1: 그 말을 사용을 해서 아주 간단하게 저는 비행기를 타고 날아갈 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 때도
0: 굳이 에어플라인 이런 거 안 써도 그냥
1: 안 써도 돼요. 저는 런던으로 비행기를 타고 갈 거예요. 어떻게 말해요?
0: I am flying to London.
1: 좋아요. I am flying to London.
0: 네. 너무 쉬운 것 같아요.
1: 좋아요. 자, 어디로 또 날아가 볼래요?
2: 그냥 차이나 할까요?
1: 차이나 좋아요.
2: 차이나. I am flying to China.
1: Good. 차이나 어디로?
2: 베이징.
1: 좋아요. 그것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2: I am flying to Beijing.
1: Flying
2: to Beijing.
1: 그렇죠. I am flying to Beijing 이라고 얘기하면 베이징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갈 예정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잘했어요.
2: 베이징 하늘을 날아다닐 거예요.
1: 쉽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그 뜻들이 사실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날다라는 말과 굉장히 많은 부분이 비슷하거든요. 물론 기계의 도움을 받긴 하지만 어쨌든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뜻들이 겹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생되는 뜻들을 이렇게 알아두시면 그쵸 쉬운 말들로 아주 이렇게 멋진 장면들을 표현하실 수 있겠죠. 자,
2: 네.
1: 이번에는 자, 서울로 날아갈 거예요. 서울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갈 거예요. 어떻게 말할까요?
2: 쌤, 할 수 있죠, 제가.
1: 좋아요, 이 표정. 자,
2: I am flying to Seoul.
1: Good job! I am flying to Seoul 이라고 얘기하면
2: 네.
1: 저는 서울로 비행기를 타고 갈 예정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2: 네, 쌤, 근데 제가 서울일 때 난 서울로 날아가요?
1: 예를 들어
2: 네.
1: 해외에서 오랫동안 체류를 했어요.
2: 다시 돌아오는 거.
1: 맞아요. 다시 서울로 비행기를 타고 돌아갈 예정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때
2: 컴백이잖아요, 쌤.
1: 맞아요. 컴백할 때 그 다시 돌아간다 할 때 다시를 영어로
2: 네.
1: 뭐라고 한다고요? 컴백면?
2: 백?
1: 맞아요. 그 백을 사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날아갈 거예요. 날아가고 있어요.
2: I am flying.
1: 자, 그 다음에 다시
2: 백?
1: 맞아요. I am flying back. 어디로?

0: Seoul.
1: 맞아요. 한번 문장 합해보세요.
0: I am flying back Seoul.
1: I am flying back 어디로?
0: To Seoul.
1: 맞아요. I am flying back to Seoul.
0: I am flying back to Seoul.
1: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0: 다시 서울로 날아온다?
1: 맞아요. 다시 서울로. 그러니까 내가 원래 있었던 데는 서울인데 네. 해외 오랫동안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나 한국으로 다시 서울로 다시 비행기를 타고 돌아갈 예정이야 라고 얘기를 할 때
0: 100만 뭐라... 붙이면 되네요.
1: 네,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0: I am flying back to Seoul.
1: Good job. I am flying back to Seoul. 이렇게 얘기하면 원래 있었던 데 출발한 데는 서울인데 거기로 다시 비행기를 타고 돌아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말이 돼요.
0: 100 하나만 넣어줬는데 되게 문장이 또 새로워졌어요.
1: 다채로워졌죠?
0: 역시 쌤.
1: 좋아요. 자, 근데 이런 것도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나는 런던에서 LA로 왔어.
0: 런던에서 LA로 왔어? I am flying.
1: 자, 어디에서부터?
0: For.
1: 뭐뭐로부터?
0: From.
1: 맞아요. From.
0: From to.
1: From to 쓸 거예요. 둘 다 쓸 네. 거예요. 자, 런던으로부터. From.
0: From London.
1: 어디로?
0: To LA.
1: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저는 지금 이렇게 그
0: from 그럼 런던 to LA.
1: 맞아요. 런던에서 LA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갈 예정이에요. 뭐 다양한 뜻이 돼요. 네. 자, 그럼 문장 어떻게
0: 하나요? I am flying for.
1: I am flying from
0: London to LA.
1: 맞아요. I am flying from London to LA 라고 얘기하면 런던에서 LA로 날아갈 예정이에요. 혹은 날아가고 있어요. 둘 다 가능할 것 같아요.
0: I am flying from London to LA.
1: 네. 그렇게 얘기하면 어디로,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0: 지역까지 딱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1: 네.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0: 저희가 비행기를 구매할 때 보게 되면 좌석도 클래스가 다 다르더라고요. 요금도 다 다르고.
1: 그죠?
0: 어떻게?
1: 맞아요. 비행기에는 세 종류의 좌석이 보통 있죠. 그래서 뭐 first class 제일 넓은 좌석, first class.
0: First class.
1: 그리고 이렇게 두 번째로 넓은 좌석, business class.
0: 비즈니스 클래스,
1: 그리고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좌석, economy class.
0: 이코노미 클래스.
1: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근데 이때 비즈니스랑 이코노미는 뒤에 클래스를 생각해도 그냥 다 알아들어요.
0: 아, 진짜요? 그러면 I fly business, I fly economy 이렇게 해도 끝나는 거예요?
1: 네, 그렇게 얘기해도 다 알아들어요.
0: 오, 세 단어예요. I fly business, I fly economy.
1: 맞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0: 오, 다
1: 비즈니스를 탄다,
0: 되는구나.
1: 이코노미 클래스를 탄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돼요. 오.
0: 짧지만 다 들어가 있는 완벽한 문장이죠.
1: 맞아요. 네.
0: 아, 재밌다.

0: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1: 플라이예요?
0: 네, 플라이가 재밌는 표현이 많아요.
1: 플라이가 양파예요? 왜 자꾸 다른 뜻이 진짜 양파를 까는 것처럼 계속 나오는 거예요?
0: 참신한 해석인데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듣고 한번 추측해보세요.
1: 네, 게스해볼게요.
0: Time flies.
1: Time flies.
0: 응, time flies. Time 뭐예요?
1: 시간이요.
0: 시간이 flies.
1: 시간이 날다?
0: 네, 시간이 날아.
1: 시간이 날다?
0: 네, 무슨 뜻일까요? 뛰는 것보다 나는 게
1: 빠르죠?
0: 네, 그래서 시간이
1: 시간이 빠르다?
0: 네.
1: 시간이 빠르다를 시간이 날다예요?
0: 네.
1: 뭐 타임 패스도 아니고 시간이 날다예요?
0: 네. 그래서 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을 때 야, 시간 참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죠?
1: 타임 플라이.
0: 그럴 때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에이, 와, time flies.
1: 시간 진짜 빠르다.
0: 아, 몇 년 만이냐, 시간 빠르다.
1: 어, 되게 너무, 이 표현 너무 참신한다.
0: 그러게요.
1: time flies. 시간이 되게 빠르다. 그렇게 얘기해요.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센 저거 준비했어요.
1: 이야, 이게 뭐예요?
0: 이거 인절미 밥이에요.
1: 이거 고향 음식이죠?
0: 네, 고향에서 진짜 많이 먹거든요. 여기 떡볶이? 네, 그 수준이에요.
1: 오, 그렇구나. 아,
0: 네.
1: 그럼 이게 한국의 콩고기 같은 거예요, 그죠?
0: 네, 비슷해요.
1: 여기서는 네, 그 채식하시는 분들이 주로
0: 네.
1: 많이 드시더라고요.
0: 아.
1: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보여요. 오.
0: 고소하죠.
1: 네.
0: 쌤 맛이 어때요?
1: 너무 맛있어요. 되게 고소해요.
0: 아, 진짜요? 입에 좀 맞아요?
1: 너무 잘 맞아요.
0: 다행이다.
1: 내일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진짜요? 저 사실 이거 하느라 밤을 샜어요. 그래도 제가 밤을 새보라 했어요. 쌤 맛있게 드셔가지고 너무 좋아요.
1: 어떡해, 감사해요. 지영쌤, 그럼 제가 보답으로 지영쌤이
0: 네.
1: 밤을 꼴딱 새보았으니까
0: 네.
1: 밤을 샜다라고 영어로 어떻게
0: 아,
1: 말하는지
0: 영어로.
1: 알려드릴게요.
0: 밤을 새다?
1: Not
0: Not sleep. Not sleep.
1: sleep. I didn't sleep.
0: 예.
1: 잠을 안 잤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0: 네.
1: 근데 밤을 꼴딱 센건깨 있는 상태로 있는 거잖아요.
0: 네.
1: 그때 얘기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0: 아, 뭐죠? 항상 좋은 표현을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네.
1: 보답이니까 너무 밀당하지 않을게요. 자,
0: 네.
1: 이때 쓸수 있는 말은 이거예요. 자, 힌트를 좀 드릴게요.
0: 네.
1: 자, 그 외국에 나가서 친구네 집에서 어떤 집에서 숙식을 할때 보통 뭐라고 해요? 맞아요. 스테이, 홈스테이 뭐 이렇게 얘기하죠.
0: 네.
1: 그 스테이라는 말을 사용할 거예요. 스테이
0: 네.
1: 하면 머무르다, 어떤 상태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0: 네.
1: 스테이. 자, 근데 위로 영어로 뭐 위로 맞아요. 붙여보세요.
0: 스테이요?
1: 스테이 업 하면 깨 있는 상태로 있다 이런 뜻이에요. 깨 있는 상태로.
0: 뭔가 누워있지 않고 일어나 있는 상태?
1: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도 될것 같아요.
0: 네.
1: 업이라고 얘기를 하면 누워있지 않고 일어나 있고 자고 있지 않고 깨 있는 상태 이렇게 얘기할 때 업을 쓰거든요. 그래서 붙이면 스테이 업.
0: 스테이요. 그러면
1: 깨.
0: I stay up? 난 깨어있다 이렇게 되는
1: 맞아요.
0: 거예요.
1: I stay up, 깨어있다. 근데 어제 깨 있었던
0: 네,
1: 거잖아요.
0: 어제.
1: 그러면 I
0: Stay up.
1: stayed up.
0: I stayed up.
1: 자, 밤새. 밤 영어로 뭐라고 해요? 밤.
0: Night.
1: night. 근데 밤 전체, 모든 밤.
0: All night?
1: 맞아요.
0: 진짜요?
1: 네.
0: I stayed up all night.
1: 네, 맞아요. I stayed up all night.
0: 나는 밤새 깨어 있었어. 이렇게 하면 I stayed up all night.
1: 맞아요. I stayed up all night 이라고 얘기하면 밤새 안 자고 깨 있었어라는 뜻이에요.
0: 진짜요?
1: 잘했어요. 네, 그렇게 만들면 돼요.
0: 쌤, 네, 그러면 제가 어제 저 인조고기 밥을 만들면서 밤을 샜잖아요, 거기다. 그럼 이건 어떻게?
1: 만들 수 있어요. 지원생이
0: 진짜요?
1: 그만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준비됐어요.
0: 네.
1: 자, 밤을 샜어요.부터 한번 해볼까요?
0: I stayed up all night.
1: Good. I stayed up all night. 그 뒤에 만들면서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만들면서.
0: Making?
1: Making 이것을.
0: The food.
1: Making.
0: Making 인조고기 밥.
1: Making 인조고기 밥 좋아요.
0: 네.
1: 아니면 making this. 이것을
0: Making
1: 만들면서.
0: this. 그러면 I stayed up all night making this.
1: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만들면서 밤 샜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0: 되게
1: 뭐라고 한다고요?
0: 간단하네요. I stayed up all night making this.
1: 맞아요. I stayed up all night making this. 이렇게.

0: 얘기하면 선생님 이거 어제 만들면서 밤샜어요 이렇게 아. 영어로 이제 얘기할 수 있네요.
1: 네. 선생님, 근데 저희는 대학생들이 또 공부를 하면서 엄청 밤을 새잖아요.
0: 아유, 힘들겠다. 네.
1: 네, 그러면 공부를 하다가 밤을 꿀꺽 샜어요.
0: 할 수 있어요. 공부를 하면서 밤을 샜어요. 어떻게 말해요?
1: 잠시만요. I stayed up all night.
0: 공부하면서
1: 스타디
0: 그렇게
1: 스타딩
0: 맞죠?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1: 아 스타딩만 붙이면 돼요?
0: 네.
1: 아 I stayed up all night studying.
0: 그렇죠. I stayed up all night studying 하면은 공부하면서 밤을 꼴딱
1: 꿀딱 샜어요.
0: 그런 뜻이 돼요. 굿.

0: 이제 스테이의 의미에 사실 머무르다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홈스테이, 뭐 템퍼스테이 이런 말들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스테이라는 말에 머물다라는 뜻 이외에도 어떤 상태에 머물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로 지속하다,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뜻도 있어서 이렇게 스테이 어떤 상태로 있다, 깨어 있는 상태로 있다 이렇게 붙이면 깨 있는 상태로 그냥 있다라는 뜻이 돼요. 스테이가. 근데 그 뒤에 뭐 밤새, 뭐 all night, late 이렇게만 바꿔주셔도 밤새 깨있는 상태다, 늦게까지 깨있는 상태다 이런 의미를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문장을 좀 더 만들면서 연습해 볼 수 있게 제가 힌트를 한번 드려볼게요. 네. 자, 첫 번째, 공부를 하면서 밤을 샜어요.
1: 네?
0: 네. 두 번째, 읽으면서 밤을 샜어요. 뭔지는 안 말해도 돼요. 읽으면서 밤을 샜어요.
1: 네.
0: 세 번째, 영화들을 보면서 밤을 샜어요.
1: 영화들을 보면서
0: 이제 도전.
1: 네, 만들어 볼게요. 제가 도전해 보겠습니다. I stayed up all night studying.
0: Good job.
1: I stayed up all night
0: 읽으면서
1: reading. I stayed up all night watching movies.
0: Good. Perfect. 완전 잘했어요.
1: 다 잘 만든 거예요. 제가?
0: 맞아요. I stayed up all night studying. 네. 공부하면서 밤샜어요. 잘 만들었죠? I stayed up all night reading. 읽으면서 네. 뭘 읽었는지 말 안 해도 돼요. Reading. 읽으면서 네. 밤샜어요. I stayed up all night watching movies. 잘 만들었어요. 잘했어요.
1: 그냥 뒤에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0: 맞아요. 그렇게 네, 하면 뭐 하면서 샜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1: I stayed up all night, 뭐뭐.
0: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잘했어요.

0: 약간 밤형 인간, 낮형 인간 이런 게 있잖아요. 아침에 늦게까지 자기 좋아하는 사람,
1: 네.
0: 밤에 일찍 자기 좋아하는 사람.
1: 그렇죠, 있죠.
0: 네, 어.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1: 아,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이거 되게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0: 네, 어떻게요? 저는 몰라요.
1: 지영 학생이 다 아는 말로 할 수 있어요. 자, 도전해 볼게요. 사람 영어로 뭐라 그래요? 사람.
0: Human.
1: Human. 아, 근데
0: people.
1: people. 근데 한 명일 때.
0: All people.
1: Person. Person을 쓸 거예요.
0: 네.
1: 자, 그런데 person 그 앞에 아침을 붙여준대요.
0: Morning person?
1: 맞아요. A morning person이라고 얘기하면.
0: A morning person? 아침의 인간이에요?
1: 네. 그러면 저녁형 인간.
0: 제가 캐치해볼게요, 쌤. 저녁형 네. 인간은 그러면 morning 자리에다 evening을 넣어주면 안 돼요?
1: 네, 넣어보세요.
0: Evening person?
1: 이때는 on evening person 이렇게
0: 아,
1: 얘기해줄게요.
0: 어. On evening person?
1: 그럼 저녁형 인간이에요.
0: 아, 진짜요? 그러면 그냥 morning 뒤에다 person만 붙이면 돼요?
1: 네. 그러면 지영쌤은 아침형이에요? 저녁형이에요?
0: 저는 아침형이에요.
1: 그러면 저는 아침형이에요. 한번 얘기해볼까요?
0: I
1: 나는 뭐보다?
0: I am a morning person.
1: 맞아요. I am a morning person 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아침형 인간이에요. 알았어요.
0: I am not an evening person.
1: 맞아요.
0: 저녁형 인간이 아니야.
1: 맞아요.

0: welcome to Yongo Storytime. I'm Kristen Cho. 친구들, shall we finish our book today? 자, Mission Pirate Puzzle. 자, 오늘 마지막인데요. Interesting. 저번에는 이제 Chaos Crew가 등장을 했고 또 해적선을 찾아서 네, 이 Exit Point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탈출을 할 수 있어요. Alright, so let's see what happens today. But before we begin, let's look at our three words for today. The first word is revenge. Revenge.
1: 복수.
0: Okay. And the second word is barrier. Barrier. 장벽이죠. Alright. And the last word is haste. Haste. 서두름. Hurry, hurry. Okay. So these are the three words for today. Let's see how it's used in the story. Now, I want to find out how this story ends. 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Let's begin reading. Meanwhile, on Captain Rockhart's ship.
2: Arr, that treasure will be all mine again, especially with all this extra firepower. Mighty kind of you to assist with my revenge, Captain... what was the name again? Snare. Captain Snare. I assure you, Captain, the pleasure is all mine.
3: Oh, I'm gonna need some hands to get the ship of no hope out of harm's way.
4: Toby, that could be us, while the rest go below to find the chest.
5: Oh, yeah! I've always wanted to sail a pirate ship.
4: We will get below decks.
3: The door won't open.
5: Mom, press open!
6: Which button is open again?
0: 우리 나쁜 해적이 등장을 했습니다. Captain Snare도 있네요. 우리 Snare 오래간만이네요. 네, 드디어 등장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 나쁜 해적이 그러는데 kind of you to assist with my revenge. 네, revenge. Our first vocabulary word, revenge는 복수예요. 그래서 저를 도와준다고요? 아주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문을 열어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잠겼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can you open the door? 이제 이거 컨트롤러로 이제 이거를 이제 문 열으라고 엄마한테 하는데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5: It's the X button.
4: Oh, yeah, there you go.
5: Thanks, Mom.
3: Steer her towards them, their mountain's shipmate. I'll jig the sails.
5: Aye, aye, Captain.
4: Shinoy runs straight into trouble.
5: I've lost another life.
3: Don't worry, amigo. We'll make sure you don't lose any more.
4: Defend!
5: Defend, defend, defend!
4: Cannonballs!
3: Onwards!
0: 자, 여기에서 이제 토비는 아주 열심히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와, 아예 캡틴 이러면서 아주 신나게 해적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갔는데 친구들 loose barrels 예전에 캡틴이 그랬죠. 이 loose barrels 풀린 통 조심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딱 들어가자마자 he lost a life. 그래서 이제 열심히 야, 슬라마하고 메르트랑 이 통을 이제 막 이제 방어를 하는 거예요. Okay, let's continue reading. Up on deck.
3: Batten down the hatches. We be under attack.
2: They be taking a right royal battering. Arr.

0: Indeed. I can create a sort of pixelated barrier around the ship, but it won't stop everything coming through. Seawater's coming in. That doesn't help. We're going to start sinking. Less talk, more haste. Oh, we're running out of time. We're here. This is where Captain Bob said the chest was.
1: 네, 상자가 있는 곳을 드디어 찾았는데 계속 공격을 받고 있어요, 이 해적선이. 그러다 보니까 이 버그가 이 barrier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두 번째 단어 barrier, 장벽이에요. 장벽을 만들기는 하는데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여기 옆에 또 그림을 보면은 물이 들어오잖아요. 이 포탄 때문에 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 살라마는 less talk, more haste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세 번째 단어 haste. haste는 서두름이에요. 그냥 빨리, hurry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말 고만하고 우리 빨리 행동을 해야 돼 이런 뜻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상자가 있는 곳을 찾았어요. 네, 계속 읽어볼까요? Let's continue reading.
0: More challenges. It's got to be here somewhere. Toby, Bug, and Captain Bob aren't far behind. I got to steer a pirate ship. So cool.
2: Oh, it's getting too hot to handle up there. I'm hoping you found the exit point.
0: Oh, here it is. It won't open. Oh, hang on. Mom, press open. Press open now!
3: Oh, which one is open again?
0: S!
1: 네, 오케이. 자, 상자를 찾았습니다. 네, 이것도 열어야 되는데 엄마가 또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X 누르면은 열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말합니다. Alright, let's finish the story.
0: Exit point confirmed.
4: Well, that's not weird at all.
5: How's this for interactive 3D gaming?
6: I hope Captain Bob will be all right.
7: Curses! We lost that treasure, but at least we got rid of them scallywags.
8: I'm not sure. I share your confidence, Captain. Until next time, coward crew.
1: Okay. 네, 우리 시노이와 토비는 이제 다시 네 탈출을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캡틴 밥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기 보면은 네 캡틴 밥 이 안 좋은 나쁜 해적들 배에 이렇게 달려 있네요. Alright, 아주 게임으로 들어가서 많은 액션도 있었고 참 재밌었어요. 저는 읽는 것도 재밌고 네,
7: Ahoy, me sweethearts.
1: 네, 이런 식으로 파이럿들이 말했을까요? 네, 참 궁금합니다. Alright, thank you so much, and please join me again for another great story. Take care. Bye.

0: So let's see what's going on. 계속 읽어봐요. Oh, that doesn't look good. Oh, that really doesn't look good. When something strange happens, there's only one thing to do. Chaos crew! Call to action! 바깥에도 이렇게 이상한 일이 있네요. 보라 번개 같이 보이죠? Right? You see this here? Like zzz, zzz. 네, 그런 그림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슈노이가 호출을 했는데 자, 우리 히어로들이 등장했어요. 자, Salama, Merritt, Laszlo 세 명이 등장을 했네요.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Warrior Woman Salama. There is a surprising color anomaly here. Super cool Merritt. Oh, shiny! Sneaky Laszlo. That's some suspicious color activity. And where's all that color going? It's violet, I think. The EMF readings are strange.
1: EMF?
0: Electromagnetic fields.
1: I can't reach Chaos HQ. There's too much interference. Why are some colors fading away?
0: The colors are being attracted to magnetic fields, like the magnets in the telephone wires.
1: So, if violet's gone, will the other colors go too?
0: If they're going in order of how fast the wavelengths can travel, it'll be indigo next. And once each color has been absorbed, the magnetic field loses its force.
1: Does that mean all the colors will disappear forever?
0: 자, 첫 번째, the first thing. Salama says, there is a surprising color anomaly here. 한국말로는 변칙인데, 이 영어로 말하면은 it's not normal, unusual,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Laszlo도 뭔가 수상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I can't reach Chaos HQ, there's too much interference, 이런 말을 합니다. 자, Interference는 혼선이에요. 그래서 전파 방해 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은 EMF 때문에 이게 막 자꾸 혼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색깔들이 자 어디로 가고 있어요? Where? It's going to a magnetic field. 자기장으로 이제 그쪽으로 이제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Myra가 여기에서 만약 파장이 짧은 순서대로 사라지는 거라면 자, 보라색 다음에 남색이 없어질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색깔들이 없어지고 이 어디로 가는지 이제 더 알게 될 거예요, 친구들. Alright, thank you so much for starting the book with me, the story. And I will come back next time and we can continue reading the book. Thank you and I'll see you next time. Bye-bye.
2: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중1 필수 영단어,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도 우리가 매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표현들 세 가지 공부해 볼 텐데요. 중요한 것은 써놓고 나중에 외워야지 아니죠. 우리 강의 시간 동안 바로 암기하고 가겠다 하면서 집중해 주세요. 자, 우리 오늘은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될까요?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오래 사용한 물건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사용한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관하고 고장이 나면 고치기도 해요. 오늘은 물건 사용과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은 가장 오래 사용한 물건이 무엇인가요? 혹은 가장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무엇인가요? 오늘은 이렇게 물건 사용과 관련된 단어들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그림을 통해서 어떤 단어를 공부할지 힌트를 한번 얻어볼게요. 자, 여러분 왼쪽을 보니까 이 사람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일 스마트폰을 사용하죠. 자, 그리고 오른쪽을 보니까요. 이 상자 안에 소중한 물건을 뭐하고 있어요? 보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오른쪽을 보니까 이 스피커로 보이는 물건이 아마 고장이 났나 봐요. 그래서 수리하고 있고 고치고 있네요. 자, 오늘은 이 각각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use, use. use는 사용하다입니다. use는 사용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어떻게 쓰죠? use, 이렇게 쓰면 됩니다. 간단하죠? 발음은 use, use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use와 함께 알아두면 좋은 표현 하나만 짚어볼게요. 자, ful을 붙였는데요. 이 ful은 뭐뭐가 많은 이란 뜻이에요. use가 많은, 사용할 곳이 많은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useful 하게 되면 유용한 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this book is very useful 하면 이 책은 정말 유용해, 도움이 많이 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use로 돌아와서 우리 사용하다 라는 표현 어떻게 쓰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Can I use your smartphone? Can I use your smartphone? 자, can I use? 정말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내가 사용해도 될까? 라고 허락을 구하는 거겠죠? 자, can I use와 함께 기억을 해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럼 use, 사용하다 기억하면서 바로 다음 단어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fix, fix. 자, 우리 물건이 고장났을 때 뭐 하나요? 바로 버리나요? 보통은 고치거나 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fix라는 단어는 어떻게 쓸까요? F-I-X 읽을 때는 fix, fix. 자, 비슷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repair, repair도 수리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fix를 더 많이 씁니다. fix 꼭 알아두세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제 자전거가 고장이 났어요. 자, 그럼 뭐 해야 될까요? fix 해야겠죠? I need to fix my bike 하게 되면 나는 자전거를 fix 해야 돼. 뭐 해야 한다? 고쳐야 한다.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fix라는 것은 고장난 물건을 고치다, 수리하다 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fix my smartphone 하면 나의 고장난 스마트폰을 고치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렇게 fix라는 단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keep, keep이라는 단어 같이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스펠링 확인해 보겠습니다. K-E-E-P 네, 이렇게 써요. keep, keep 자, 여러분, keep이라는 단어는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keep이라는 단어는요, 뭔가 밀봉하고 새어나가지 않게 꽉 보관해 놓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관하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무언가가 상태가 바뀌지 않도록 유지하다 라는 의미도 됩니다. 혹은 밀봉을 해놔서 비밀이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다, 비밀 등을 지키다 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단어의 기본적인 이미지를 좀 떠올려 보면 쉬울 것 같아요. 밀봉이라는 이미지 좀 기억해 보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예문 같이 한번 볼까요? Let's keep this cake in the refrigerator 이라고 했어요. 자, refrigerator 이라는 것은 냉장고죠, 냉장고. 이 케이크를 냉장고 안에 keep 하자 라고 했습니다. 이 케이크를 냉장고 안에 뭐 하자? 보관하자가 되겠죠? keep은 어떤 물건을 잘 보관해두다 라는 의미가 가장 기본적인 의미예요. 자, 그리고 keep it warm 이라고 했는데요. 자, warm 이라는 건 따뜻한 거죠. 어떤 물건이 따뜻한 상태인데 그 상태가 바뀌지 않도록 보관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뜻하게 계속 뭐 해라? 유지해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Please keep this secret. Please keep this secret 이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비밀을 keep 해줘 라고 했어요. 그러면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keep, 지켜줘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keep이라는 단어도 의미가 정말 다양한데 이 세 가지 의미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단어 그림과 함께 복습해봐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뭐죠? use, 그리고 물건을 보관하다 라는 단어 keep, 그리고 물건을 고치다 혹은 수리하다 라는 단어 fix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물건 사용과 관련된 단어들을 공부해보았는데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주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니까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 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중1 필수 영단어,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도 일상 표현 영단어 3개 공부하고 갈 텐데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야 하는 단어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단어들 완벽하게 암기하고 갈 준비 되셨죠? 오늘의 학습 목표를 살펴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는 늘 바쁩니다. 길을 걸을 땐 다양한 사람들과 장소를 보게 되고 말소리나 음악 소리도 들려와요. 집에서는 TV나 영화를 보기도 해요. 이렇게 우리는 매일 눈과 귀를 통해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우리 친구들도 매일 눈과 귀를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죠. 자,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지 우리 그림을 통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에 있는 이 사람은 무엇을 보고 있죠?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자, 길을 가면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뭔가 찾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른쪽을 보니까요. 누군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소리를 이 주황색 옷을 입은 사람이 듣고 있어요. 듣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을 보니까 뭔가 TV, 모니터를 이 사람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눈과 귀를 통해서 경험하는 다양한 것들을 영어로 말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단어부터 바로 출발해볼까요? 네, 첫 번째 단어는 hear. hear. 듣다입니다. 자, 이 hear은 어떻게 쓰죠? H-E-A-R 이라고 씁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보면요. ear 이 들어있네요. 우리의 귀가 들어있죠? 우리의 귀로 듣다, hear 이렇게 기억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우리 스펠링 한번 써볼게요. H-E-A-R, hear. 네, hear, 이 듣다는 우리가 보통 의도해서 뭘 듣는 게 아니라 들려서 듣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비슷한 표현인 이 listen 있죠? listen은 내가 의도해서 무언가를 듣다라는 뜻으로 보통 음악을 듣다 할 때 정말 자주 씁니다. I am listening to music 하면 나 음악 듣는 중이야 이런 뜻이에요. 자, 다시 hear로 돌아와서 무언가를 듣다라는 표현 예문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Did you hear the news? 정말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Did you hear the news? 자, 뉴스라는 건요, 소식입니다. 너 그 소식 들었어? 라고 할 때 이 Did you hear the news?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hear은 무슨 뜻이죠? 듣다. 그래서 너는 그 소식을 들었니?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이 hear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귀로 듣다라는 표현 hear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눈으로 보다라는 표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표현은 look. look. 자, 어떻게 쓰죠? L-O-O-K. look. 자, 여러분, 우리 look이라는 표현은 보다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보다라는 뜻으로 실제로 정말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look at me 하면 나를 보세요 라는 의미예요. 또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요. 우리 예문부터 잠깐 보면 I am looking at the teacher. 나는 선생님을 뭐하고 있다? looking, 보고 있다 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쌤이 오늘 강조하고 싶은 뜻은 바로 이 두 번째 뜻입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뜻, 뭐뭐하게 보이다도 꼭 같이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한테 너 오늘 정말 멋져 보인다 라고 말할 때 이 look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You look great 하면 너 오늘 정말 멋져 보인다 이런 의미예요. 자, look은 이렇게 뭐뭐하게 보이다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여기서 나온 표현 look like도 같이 기억하겠습니다. 자, like라는 건요, 뭐뭐처럼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look like 하면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you look like your mother 하면 너 정말 어머니처럼 보인다. 너 어머니를 많이 닮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look 그리고 look like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예문 두 번째 살펴볼게요. You look happy today. You look happy today. 자, 여기에서는 look이 무슨 의미로 쓰였을까요? 너 오늘 행복하게 보인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look은 뭐뭐하게 보인다로 쓰일 수 있다는 거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watch. watch를 볼 건데요. 자, 여러분, watch는 먼저 이 see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see는 우리 눈에 보여서 보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뭐뭐를 보고 알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I see 하면, 아, 그렇구나, 알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see는 이렇게 쓰이는 단어예요.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이 watch는 무슨 뜻이냐? 내 눈에 보여서 본다기보다는 조금 더 의도를 갖고 본다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지켜보다. 내 의도가 있으니까 지켜보는 거죠. 혹은 관심을 기울이며 무언가를 보다. 특히 영화나 TV를 시청하다라는 의미로 정말 자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과서를 보다 보면 I'm watching TV 혹은 Let's watch a movie. 이렇게 watch가 영화나 TV와 자주 쓰인다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단어 써볼까요? 자, 우리 watch. W, A, T, C, H. 이렇게 쓰고요. 이러한 의미를 갖죠. 보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자, 그런데 명사로 손목시계도 됩니다. 우리가 늘 지니고 다니면서 볼수 있는 이 손목시계도 watch라고 하니까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 예문 보겠습니다. I watch TV after dinner. 나는 저녁 식사 후에 TV를 watch한다. TV를 본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오늘 배운 단어 그림을 통해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다, look. 그리고 말소리를 듣고 있죠. 듣다라는 단어는 뭐예요? hear, hear. 그리고 특히 관심을 가지고 보다 혹은 지켜보다 TV나 영화를 시청하다라는 단어는 watch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보다 혹은 듣다와 같이 우리 눈이나 귀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들을 영어로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단어를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오늘 배운 단어들도 꼭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복습해 주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버림파파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 그 낙타 등의 비밀을 풀 수 있을까요? 오늘도 재미있는 책을 읽어보면서 영어를 접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준비되셨나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How the Camel Got His Hump. 낙타의 등에 왜 그 혹이 생겼는지 오늘 바로 그 비밀이 풀릴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자, 그리고 오늘 다뤄볼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종종 한 번씩 나오는 그런 것들이에요. No sooner than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쓰임이 있는지 그리고 No sooner이 강조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을 바로 읽어보기 전에 우리 그림을 보면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추측해보는 시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오, 지니, 요정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낙타에게 막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낙타의 등이 이제 혹이 생겼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혹이 뿅 생겼습니다. 벌을 준 것일까요? 왜 생긴 걸까요? 그 다음 그림으로 가니까 이제 낙타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등에 뭐가 잔뜩 올라가 있습니다. 마지막 그림으로 가볼까요? 아하, 낙타가 또 게으름을 피우는 것일까요? 지금 어떤 사람이 막 끌고 있는데 낙타가 아직까지 표정도 좋지 않아요. 표정도 좋지 않고 막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저는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보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였나요? Tips for students.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공유해볼 영어 학습 팁 한 가지는 바로 어떤 단어장이 좋은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어장은 여러 가지 종류의 단어장이 있어요. 가면 고를 수가 있겠죠.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많은 단어장을 이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장을 고를 때 나에게 맞는 단어장을 골라야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맞는 단어장은 어떤 단어장일까요? 한 페이지에 10개의 단어가 있다면 그 모든 단어를 모르는 단어장. 아, 내가 이거 다 모르니까 이 단어장을 보면서 어휘력을 많이 넓히면 되겠구나. 이런 단어장이 적합할까요? 아니면은 나 이런 단어도 알고 아는 단어가 좀 섞여 있는 그런 단어장이 좋을까요? 실제로 가장 좋은 단어장은 무엇이냐 하면은 한 페이지에 10개의 단어가 있다면 그 중에서 6개 내지 한 7개 정도는 본인이 알고 있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한 3, 4개 정도가 모르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은 이미 알고 있던 단어는 자연스럽게 무엇을 하게 됩니까? 복습을 하게 되겠죠. 언어. 그리고 영어는 언어이죠. 이 영어라는 것은 반복을 하면 할수록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한 3개, 4개 정도는 모르는 단어니까 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이런 느낌으로 단어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는 것이랍니다. 근데 모든 페이지에 한 페이지에 모르는 단어로만 가득 차 있다면 나 이거 지겨워서 못하겠어. 이거 또 외워야 돼. 이렇게 너무 많다는 느낌을 받으면 금방 지치고 맙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60, 70% 정도는 알고 있는 단어장이 우리 친구들에게 딱 맞는 단어장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골라보면 나 자신에게 맞는 단어장을 고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팁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오늘 읽어야 될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전에요. 우리 함께 그림을 보면서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No sooner had the camel said humph a third time than his back began puffing up into a great big humph. There, said the genie. That's your very own humph that you've brought upon your very own self by not working.
2: But how can I work with this humph on my back? Cried the camel.
1: You would not work for 3 days. Your new humph lets you work for 3 days without eating, said the genie. So the camel humphed himself, humph and all, and went away from the howling desert. And from that day to this, the camel always has a humph. But we call it a hump now, so as not to hurt his feelings. But he has never yet caught up with the 3 days that he missed at the beginning of the work.

0: and he has never yet learned how to behave.
1: 자, 오늘은 How the Camel Got His Hump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왜 낙타는 등에 혹이 생겼을까요? 오늘 그 비밀이 풀릴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No sooner had the camel said hump a third time than his back began puffing up into a great big hump. 자, 여기.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밑줄 쳐져 있는 이 두 부분이 있죠. 이 no sooner than이라는 게 은근히 나옵니다. 이게 나오면은 아,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이게 뜻은 뭐뭐 하자마자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게 왜 뭐뭐 하자마자야? 이거를 먼저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의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un Reading Grammar에서 no sooner than의 정확한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른 예문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훨씬 더 쉬운 예문을요. She had no sooner left. 그녀는 조금 더 일찍 떠나지 않았다. 조금 더 일찍 떠나지 않았다. 어떤 사건과 동일하게 떠났다는 거죠. Then I called. 뭐보다 더 일찍 떠나지 않았냐면 내가 전화한 것보다 더 일찍 떠나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전화한 것과 그녀가 떠난 것은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게 약간은 과장된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전화한 것과 그녀가 떠난 게 거의 동시에 일어났는데 자 그런데 여기 시제를 보면은 had left이고 뒤에는 called이잖아요. 그래서 앞에는 과거 완료 즉 과거 이전에 있는 것을 의미하죠. 바로 조금 더 일찍 떠나지 않았지만 약간 과장해서 근데 정말 살짝 일찍 떠났는데 거의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녀가 떠나고 나서 그리고 거의 동시에 내가 전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약간 의역을 하게 되니까 아래에 있는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녀는 조금 더 이르지 않게 더 일찍 떠나지 않았다. 내가 전화한 것보다 즉 내가 전화한 것과 그녀가 떠난 게 거의 동시에 일어났는데 그녀가 떠난 게 살짝 더 일찍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의역 말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 보니까 그녀가 떠나자마자 내가 전화했다. 즉, 그녀는 나의 전화를 못 받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전에 본 문장은 no sooner이 제일 앞에 있었는데 이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No sooner she had left than I called.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글 쓰는 사람이 no sooner이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강조를 하고 싶으면 no sooner을 문장 제일 앞으로 가져다 두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no sooner을 앞으로 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no sooner은 no라는 부정어 아니다 혹은 아닌이라는 표현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부정어를 강조를 하게 되면은 이 부정어가 강조가 되었다는 것을 조금 더 주목하기 위해서 네 이거 좀 잘 봐. 부정어가 지금 부정어 강조가 있는 거야. no라는 표현이 지금 강조가 되어 있는 거라를 알려주기 위해서 또 다른 장치를 하나 더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어와 동사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이게 끝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장이 되냐면 no sooner had she left than I called. 그녀가 떠나자마자 내가 전화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No sooner had the camel said hump a third time. 여기 있는 the camel. 낙타가 흥이라고 세 번째 이야기했을 때 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his back began puffing up into a great big hump. 그의 등이 began puffing up. 이제 막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왜 부풀어 오르냐면 주인이 그 요정이 지금 뭔가 마법을 요술을 부리고 있죠. puffing up 막 부풀어 오르고 있죠. into a great big hump. 뭘로? 아주 큰 혹으로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앞에 거 하자마자 뒤에 거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ere, 자, said the genie. 여기, 자, 여기, 요정이 이야기했습니다. That's your very own hump that you've brought upon your very own self by not working. 여기, 너 자신의 그런 혹이 있어요. That you've brought upon. 자, 여기 있는 bring upon입니다. Brought upon은 원래 bring upon인데, 여기는 upon이라는 게 좀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upon은 요즘은 많이 쓰는 그런 표현은 아니거든요. upon은 아주 간단합니다. 앞에 있는 up을 떼주세요. 그냥 on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brought upon은 뭐냐 하면은 초래하다, 야기하다, 뭔가를 일어나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0: 아, 여기 너 자신의 혹이 있네. 근데 이 혹은 뭐냐면 you've brought upon. 너가 초래한 거야. 네가 지금 이 혹을 만들어낸 거야. 뭐 때문에 만들어냈냐면 your very own self by not working. 네 스스로 일을 하지 않아서 초래한, 만들어낸 그 혹이야. 라고 하네요. 아하, 그래서 이렇게 혹이 생겼네요. 여기 있는 own이라는 것은 바로 자신의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own이 동사로 쓰이면 소유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이는데 여기서는 뒤에 있는 self를 수식하고 있죠. 그래서 너 자신의, 그래서 자신의라는 형용사로 쓰이고 있다는 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 볼까요? But how can I work with this hump on my back? cried camel. 이제 아차 싶은 거죠. 낙타가.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낙타가 생각하는 거죠. How can I work with this hump on my back? 내 등에 이 혹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일을 해요? 라고 낙타가 울부짖었습니다. You would not work for 3 days. 이제 요정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3일 동안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Your new hump lets you work for 3 days without eating. 아하! 볼까요? 당신의, 너의 그 새로운 혹이 lets you work. 일을 할수 있게 해줄 것이다. For 3 days, 3일 동안. Without eating. 음식을 먹지 않고. 낙타에게 내리는 벌이네요. 너 음식 안 먹어도 그혹 덕분에 3일 동안 일을 할수 있어. said the genie. 요정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선은 한번 다시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No sooner had the camel said humph a third time than his back began puffing up into a great big humph. There, said the genie, that's your very own humph that you've brought upon your very own self by not working. But how can I work with this hump on my back? cried the camel. You would not work for 3 days. Your new hump lets you work for 3 days without eating, said the genie.
0: 자, 어떻게 낙타 이야기가 마무리가 될까요? 바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So the camel humped himself, hump and all, and went away from the howling desert. 그래서 하마는 humped, humped 하면은 짐을 지고 가다라는 의미예요. 그 자신과 hump and all, hump는 혹이죠. 그 지니가 만들어줬잖아요. 혹을 이제 등에 달고 다니게 되었죠. And all, 다른 모든 짐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And went away from the howling desert. 그리고 그 황량한 사막, howling desert로부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And from that day to this. 그리고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the camel always has a hump. 그래서 이 낙타의 등에는 항상 혹이 있는 거예요. But we call it a hump now. 자, 이거 아주 신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a hump, hump라고 하면은 낙타 등에 있는 혹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혹이라고 부릅니다. hump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뭐였냐면 hump, f 발음이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부르냐면 hump, p 발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나오죠. So as not to 뭐냐면 뭐뭐 하기 위해서. 근데 not이 있으니까 뭐뭐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so as to가 뭐뭐 하기 위해서, 중간에 not이 있으니까 반대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뭐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to hurt his feelings. 그 낙타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낙타는 계속 humph, humph, 흥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낙타만 보고, 등에 있는 걸 humph, humph라고 하면 왠지 좀 놀리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말을 바꾼 거예요. 낙타의 기분을 고려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humph, 약간 비슷하지만, 그래서 humph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낙타 등에는 humph가 아니고 humph. 이제는 혹이 있어. 왜? 그 지니가 벌을 준 거야. 일 열심히 하라고. 일안 했는데에 대한 대가야. 라는 것이죠. 넘어가 볼까요? But he has never yet caught up with the 3 days that he missed at the beginning of the world. 좀 기네요. 길 때는 문장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He has never yet, 아직까지 caught up with. Caught up with는 catch up with입니다. Catch up with. Catch up with라고 해서 catch up 아니고요. Catch up with입니다. 자, catch up with는 무엇이냐면,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따라잡다, 따라잡다. 그냥 막 외워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안에 있는 의미를 한번 보자는 것이죠. with는 누군가와 함께, up은 어떠어떠한 높은 수준으로 catch는 잡다라는 것이죠. 내가 뭔가 걷고 있어요. 제가 뭔가 걷고 있거나 달리기를 하고 있거나 수영을 하고 있거나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뒤처졌어요. 누군가와 함께 어떠어떠한 높은 수준으로 혹은 어떠한 수준으로 잡는 거예요.

0: 해서 따라잡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머릿속으로 아, with, 그다음에 up, 아, catch, 아, 이렇게 이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 catch with는 따라잡다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겠죠.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3일을 아직까지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어떤 3일이냐 하면 that he missed. 그가 놓친. 여기서 그가 놓친은 바로 그가 게으름 피운이 되겠죠. 그가 일을 안한 그가 바로 게으름을 피운 그 3일을 아직까지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언제? At the beginning of the world. 세상에 시작 때, 세상이 처음 생겼을 때, and he has never yet learned how to behave. 그리고 나서 그는 여전히 아직까지 배우지 못했습니다. behave는 원래 행동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의 바르게 행동하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낙타는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자, 아주 흥미롭죠. 낙타의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는 낙타의 등을 가지고요. 이 작가님은 제가 보기에는 천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보고 우리 이 글을 다시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So the camel humped himself, humph and all, and went away from the howling desert. And from that day to this, the camel always has a humph, but we call it a hump now, so as not to hurt his feelings. But he has never yet caught up with the 3 days that he missed at the beginning of the world. And he has never yet learned how to behave.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 Own. Own. Kelly makes her own clothes. Hump. Hump. The camel always has a humph, but we call it a hump now. So as to. So as to. Tom goes to bed early so as to get plenty of sleep. Catch up with. Catch up with. Go on ahead. I'll catch up with you. Behave. Behave. The camel has never yet learned how to behave.
0: Tips for parents and teachers.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영어 지도 팁한 가지 공유해 봅니다. 오늘의 팁은 바로 아이 수준보다 살짝 높은 수준의 단어장 고르기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영어 단어장이라는 것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은 단어장으로 고정적으로 이렇게 하루에 몇 개씩 외우면 참 좋겠죠. 그런데 단어장의 우리가 용도를 생각해 보면 아이가 모르는 단어를 알려준다. 아이가 원래 몰랐던 단어들을 좀알수 있게 해서 어휘력을 높여준다, 확장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어장을 고를 때 거의 대부분 한 페이지에서 대부분이 아이가 모르고 있는 단어들로만 이루어진 그런 단어장을 고르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가 아, 이 단어도 몰라, 이 단어도 몰라, 한 페이지에 10개의 단어가 있다면 1, 2, 3, 4, 10번까지 중에 한 개만 알고 거의 대부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부할 맛이 안 납니다. 실제로 그렇게 아이 수준보다 많이 높은 수준의 단어장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한두 장밖에 못 봅니다. 우리 과거에 수학 그 초록색 문제지 아시죠? 거기에 보면 앞에만 새까맣고 뒤에는 하얗잖아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단어장을 고를 때는 아이 수준보다 살짝 높은 것. 예를 들어서 한 페이지에 단어가 10개가 있다면은 한 6개에서 7개 정도는 아는 단어가 있고 한 3, 4개 정도 모르는 단어가 있는 게 가장 좋은 단어장이라는 거 기억하고 아이들이 단어장으로 공부를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주면 어떨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혹시 놓치신 분들이 계신다면 EBS E-App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한번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혈입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Το AI 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뉴딩의 효림파파 성경입니다. 저와 함께 매일매일 재밌는 책을 읽으면서 영어 실력을 높이는 그런 경험 함께하고 계시죠? 만약에 하시지 않고 망설이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바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많이 준비해왔습니다. 저랑 함께 달려보시겠습니까?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바로 알라딘입니다. 알라딘의 바로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알라딘 이야기 다들 아시나요? 과연 그 이야기와 같을지 다를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는 바로 관사, 어언. 원래 관사는 어언 더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어언의 초점을 좀 더 맞춰서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글을 읽어보기 전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그림을 보면서 추측해 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일단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오, 여기에 뭔가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뭔가 고급스럽게 옷을 입고 있는 어떤 아저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나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꼬마도 있고 엄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림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니까 이 아저씨가 이 아이에게, 그 꼬마 남자아이에게 뭔가를 부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저기 이렇게 가리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반지를 하나 빼서 주네요. 이 반지는 어떤 용도가 있을까요? 마지막 그림으로 가볼까요? 그리고 보니까 아, 알라딘 이야기 맞네요. 램프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램프를 가만히 그 남자아이가 가지고만 있네요. 그 남자에게 주지 않고요. 왜 이러고 있을까요? 자, 이렇게 저는 한번 추측을 해봤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보았나요? Tips for students.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공유해볼 영어 학습 팁 한 가지는 바로 어떤 단어장이 좋은가,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혹시 첫 번째 것이 기억이 안 난다면 지난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어떤 단어장이 진짜 좋은지 그 두 번째 이야기 이어나가 볼게요. 실제로 단어장은 출판사에서 이렇게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단어장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그런 것들도 활용하시고요. 오늘은 좀 다른 측면입니다. 오늘은 내가 만든 단어장입니다. 나에게 꼭 맞는 단어장. 그게 어떤 단어장이냐면 학교 수업을 듣거나 어떤 기관에 있는 수업을 듣거나 이런 EBS에 있는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나 이거 모르는데 이런 단어 알아. 이건 모르는데 혹은 이거 이런 의미일까 이런 의미일까 이렇게 좀 긴가민가한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그런 단어들을 연습장이나 단어장을 통해서 적어보면서 나만의 단어장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의 효과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정말 내 수준에 나 수준에 꼭 맞는 단어장이라는 것이죠. 원래 그 출판사에서 만들어낸 단어장은 나의 수준에 좀 안 맞는 그런 어휘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만든 단어장은 정말 나에게 꼭 맞겠죠. 두 번째는 그런 단어들을 복습을 하면서 이 수업 내용을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다시 한번 떠올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지? 단순히 단어만 쏙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단어가 어떤 문장에서 어떤 표현과 함께 쓰였지? 이 단어의 기능과 어떤 어감은 어떤 거였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또한 복습의 효과도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그런 단어장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나만의 단어장을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글을 바로 읽기 전에 우리 그림과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어떤 내용이 나올지 쭉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Aladdin Illustrated by Meta Engel. Once upon a time, a boy called Aladdin lived with his mother in a land called China. One day, a strange man arrived at Aladdin's house.
2: I am your long-lost uncle, he said.
1: He asked Aladdin to help him find some treasure. However, the man was really an evil wizard. He took Aladdin to a dark cave and told him to find a gold lamp that lay inside. The wizard could only have the lamp if someone else gave it to him. He took a ring off his finger.

0: and gave it to Aladdin. "This magic ring will help you find the lamp," he told him. So, Aladdin bravely went into the cave and found the gold lamp. But afraid of being trapped inside, he refused to give it to the wizard until he was out of the cave.
1: "오늘은 새로운 책입니다. 바로 알라딘. 알라딘이죠, 우리말로는요. 우리가 어쩌면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Once upon a time, 옛날 옛적에 아주 고전적인 표현이에요. Once upon a time 참 많이 나오죠. A boy called Aladdin. 알라딘이라고 부르는 어떤 남자아이는 lived with his mother. 엄마랑 함께 살았습니다. In a land, 어떤 땅에서 살았냐면 called China. 아, 중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자, 중국, 차이나죠. 자, 그런데 저기 중국 보면은 차이나가 대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혹시 소문자 C로 시작하면은 어떤 의미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차이나 동일한 발음인데요. 그게 도자기라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답니다. 자, 그냥 여담으로 이렇게 참고용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어쩌면 좀 기본적인 거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A boy, a land 이라고 할 때요. 앞에 어가 붙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관사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어떨 때는 언을 쓰기도 하거든요. 이 관사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주 쉽게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un reading grammar, 관사, 언. 원래는 언, the까지 있는데 오늘은 언에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언은 숫자가 하나 있다, 하나의라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사라는 게 뭐냐 하면은 관사라고 하면은 이 와닿지 않잖아요. 관사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 관자가 한자로 갓, 우리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쓰던 그 머리에 쓰는 갓 있잖아요. 갓,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갓, 관자입니다. 그러면 명사가 쓰는 갓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쓰던 그 갓은 사람에 따라서, 사람의 신분이나 계급에 따라서 이 갓의 모양이 다 바뀌었다고 하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영어 단어의 어떤 계급이나 지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영어 단어의 종류에 따라서 갓의 모양이 바뀐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어떨 때는 a boy, a door, 그런데 뒤에 보니까 an apple, an hour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떨 때 an을 쓰고 어떨 때 or을 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 첫 번째 모양, a라는 갓입니다. 자, 자음 발음으로 시작하는 명사 앞에서는 a를 씁니다. 자, 자음 발음으로 시작하는 명사 앞에서 어를 쓴다. 한번 볼까요? A boy. Boy라고 하면은 부부부부. 맞죠? 비읍 발음이잖아요. 이게 자음 발음입니다. 그래서 boy 앞에는 어를 쓰는 겁니다. House도 한번 볼까요? House. 히읗이죠? 이렇게 자음 발음 앞에서는 어를 씁니다. 그러면 그 반대는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모음 발음. 모음 발음이라는 것은 아, 에, 이, 오, 우, 어 등 이런 모음 발음 앞에서는 언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주의할 점, 정말 크게 꼭 기억해야 될 것 무엇이냐 하면은 이게 철자랑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철자 한번 볼까요? An apple 하면은 apple에 있는 a가 모음이죠. 이럴 때는 괜찮아요. a가 모음이니까 앞에 언을 붙이는 이렇게 이해해도 크게 상관없는데요. 근데 이게 철자 기준이 아니고 발음 기준이에요. 철자는 사실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여기 제가 그런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있는 hour이 발음이 how월이 아닙니다. h가 있다고 해서 how월이 아니라 hour이거든요. 그러면 h는 사실은 무음, silent,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o 발음이 나는 거예요. 그럼 o가 여기서는 hour이라고 읽거든요. 그럼 r라는 것은 모음이네. a, e, i, o, u, o 중에서 a네. 그래서 an이 붙게 되는 것이랍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 자, 물명사나 혹은 관사 다음에 나오는 어떤 단어에 바로 그 첫 발음이, 즉 관사랑 붙어있는 그 발음이 모음 발음이냐, 자음 발음으로 시작하느냐, 그것이 이 어언을 갈라준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철자 기준이 아니라 발음 기준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a boy, a land, boy도 부부로 시작했고 a land도 르르르, 리을 발음처럼 이렇게 나죠. 그래서 앞에 전부 다 어가 붙은 것입니다. 언도 나오면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One day, 어느 날, a strange

0: man arrived at Aladdin's house. 어떤 수상한 사람, 이상한 사람이니까 수상한 사람이겠죠. 수상한 사람이 도달했습니다. 어디에 도착했냐면 알라딘의 집에 왔습니다. I'm your long lost uncle, he said. 그가 말하기를, 그 이상한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너의 오래전에 잃어버린 혹은 오랫동안 잃어버린 삼촌이란다. He asked Aladdin to help him find some treasure. 근데 그는 요청했습니다. 알라딘에게 무엇을 요청했냐면 도와줄 것을 요청했어요. 그가 찾는 것을, 무엇을 찾냐면 some treasure, 어떤 보물을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알라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However, 그런데 the man was really an evil wizard. 그런데 그 사람은 진정 바로 an evil, evil 하면은 사악한, 이렇게 악한,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 걸 사악한이라고 하죠. 사악한 wizard 하면 남자 마법사입니다. 사악한 마법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devil과 evil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까요? devil이라고 하면은 명사로서 악마라는 뜻입니다. 악마. 어떤 그런 존재인 것이죠. 악마이죠. 근데 evil은 사악한이라는 명사입니다. 혹은 evil이 명사로 쓰이게 되면 악, 그냥 악한 마음 그 자체, 악. 이라는 것이 됩니다. 우리 악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 아니고요. 나쁜 것, 악, 선과 악할 때그 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evil이 형용사로서 사악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He took Aladdin to a dark cave. 그리고 그 마법사는 알라딘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디로 데리고 왔냐면 어두컴컴한 동굴로 데리고 갔습니다. And told him to find the gold lamp that lay inside. Lay는 우리 52강에서 제 기억으로 했습니다. 만약에 이 레이 이런 것들 헷갈리신다면 52강을 확인해 보시면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려 두었습니다. 꿀잼 설명이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놓여 있는 그 안쪽에 놓여 있는 금램프를 찾으라고 그에게 요청했습니다. The wizard could only have the lamp if someone else gave it to him. 자, 그런데 그 마법사는 could only have the lamp. 마법사는 그 램프를 오로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손에 넣을 수 있었어요. 뭐할 때만, 만약에 someone else gave it to him. 누군가가 그에게 램프를 준다면, 그 마법사가 램프를 찾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램프를 전해준다면, 마법사가 램프를 가질 수가 있었다고 하네요. 자, 벌써부터 좀 흥미진진해지는데요. 여기까지 우리가 읽어본 것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Once upon a time, a boy called Aladdin lived with his mother in a land called China. One day, a strange man arrived at Aladdin's house. "I am your long-lost uncle," he said. He asked Aladdin to help him find some treasure. However, the man was really an evil wizard. He took Aladdin to a dark cave and told him to find a gold lamp that lay inside. The wizard could only have the lamp if someone else gave it to him.
0: 자, 이제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될까요? He took a ring off his finger and gave it to Aladdin. 자, 여기서 he, his 전부 다 나오죠. 전부 다 마법사입니다. 이렇게 맥락 속에서 영어는 대명사가 많죠. 이 대명사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머릿속에 계속 그 흐름을 놓치면 안 되겠죠. 흐름을 계속 타고 가면서 he는 마법사구나. His finger. 그의 손에서 마법사의 손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는 took a ring off. 그래서 그 반지, 어떠한 반지를 off his finger, 그의 손가락에서 뺐습니다. And gave it to Aladdin. 그리고 그 반지를 알라딘에게 주었습니다. This magic ring will help you find the lamp, he told him. 그 마법사가 알라딘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마법 혹은 요술 반지는 will help you, 너를 도와줄 거야. Find the lamp, 뭐 하는 것을 도와주냐면 램프를 찾는 것을 도와줄 거야. So Aladdin bravely 하면은 용감하게라는 의미죠. Brave가 용감한, ly가 붙었으니까 용감하게가 되겠죠. 그래서 알라딘은 용감하게 went into the cave. 지금 진짜 삼촌인 줄 알고 속았습니다. 알라딘이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And found the gold lamp. 그리고 그금 램프를 찾았습니다. 무난하게 잘 찾았네요. But afraid of being trapped inside. 그런데, but, 그러나, afraid of는 두려운이죠. 걱정하는, 두려운. Being trapped inside. Trap은 가두다, 함정에 빠뜨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being trapped 이렇게 수동형으로 쓰여 있으니까 아, 함정에 빠지는 것, 갇히는 것을 두려워해서

0: He refused. Refuse라고 하면은 안 할 거야. 거부하는 것이죠. 그는 거부했습니다. To give it to the wizard. 그 램프, 찾은 램프를 마법사에게 주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Until he was out of the cave. 뭐 할 때까지 그가 알라딘이 생각하는 거죠. 이거 지금 램프를 건네면 혹시나 이 삼촌이 날 배신하는 거 아니야? 나 지금 이 삼촌 잘 모르는데. 그래서 거부한 것이죠. 이 삼촌 지금 못 드리겠어요. 저 나갈 때까지 저 나가면 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이제 방금 읽었던 것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He took a ring off his finger and gave it to Aladdin. This magic ring will help you find the lamp, he told him. So, Aladdin bravely went into the cave and found the gold lamp. But afraid of being trapped inside, he refused to give it to the wizard until he was out of the cave.
0: 오늘도 여러 가지 단어들과 표현들이 나왔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모를 것 같은 거 다시 한번 복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을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 Evil. Evil. The man was really an evil wizard. Lie. Lie. The man told Aladdin to find a gold lamp that lay in the cave. Bravely. Bravely. Aladdin bravely went into the cave and found the gold lamp. Trap. Trap. Afraid of being trapped inside, he refused to give it to the wizard. Refuse. Refuse. No one will refuse to have a bite.
0: Tips for parents and teachers.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오늘의 영어 지도 팁 한 가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팁은 바로 나만의 단어장 만들고 활용하기입니다. 사실 단어장은 우리 시중에 서점에 가면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어장을 활용해도 되지만 실제로 정말 좋은 단어장은 그런 단어장들도 정말 좋아요.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병행해서 또 어떤 단어장이 있으면 좋냐 하면은 내가 지도하는 아이들 혹은 내 아이가 잘 몰라하는 단어들을 모아놓은 것. 그러면 이 모르는 단어들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내 아이나 내가 지도하는 아이가 평소에 글을 읽으면서 교과서를 읽으면서 혹은 이런 fun reading 책들의 강의를 보면서 요거 몰랐는데 요런 거 몰랐는데 이런 것들 있죠. 요런 것들을 강의가 끝나고 혹은 수업이 끝나고 나서 학교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들을 복습해보면 복습하는 효과도 있고 새로 알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너무 모든 단어들을 다 적으라라고 하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조금은 낮춰주세요. 너가 모르는 것을 다 적어봐라고 하면 아이가 부담스러워할 수 있거든요. 물론 아이가 하려고 한다면 학생들이 하려고 한다면 괜찮지만 최소 기준을 정해주셔서 하루에 5개로 정할까 이렇게 논의를 한번 해보시고 그 최소 기준을 정해주시고 이렇게 나만의 단어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은 평소에 글을 읽으면서 내가 모르는 단어든 따로 정리해서 한번 그것만으로 이렇게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휘력을 조금 더 많이 풍부하게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혹시나 놓치신 분들이 계신다면 EBS E-App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English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영어 동사를 쉽고 재미있게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이렇게 영어 동사를 매일매일 문장으로 활용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이 쑥쑥 향상할 거예요. 자, 저는 얼마 전에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등 뒤로 느껴지는 햇살이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I could feel the warm sun on my back. I could feel the warm sun on my back. 제가 방금 말한 영어 문장에 오늘의 표현이 숨어 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오늘의 표현 확인해 볼게요. Feel, feel. 특정한 감정 혹은 기분이 들다, 느끼다, 느껴진다, 만져보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오늘 배울 단어 feel은 평소에 정말 필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어떤 감정이나 기분이 들 때 꼭 필요한 단어죠. 같이 발음해 볼게요. feel, feel. e가 두 개 붙으면 e가 엄청 길어져요. feel. 정확하게 발음해 주셔야 합니다. 자, 영어 동사는 시제와 인칭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어요. 과거, 현재, 미래. 시제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기도 하고 문장의 주어로 나, 너, 우리, 그, 그녀, 그들 이렇게 인칭에 따라서도 모양이 바뀝니다. 오늘 배울 동사 feel도 마찬가지로 시제와 인칭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는 단어인데요.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3인칭 단수죠. 문장의 주어, subject로 he or she, 그 혹은 그녀가 올 때는 뒤에 s가 붙어요. 같이 발음해 볼게요. feels, feels. 뒤에 s 발음 끝까지 정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자, he feels. 그는 어떤 감정이나 기분이 들었다, 들다 라는 문장이죠. he feels, she feels. 이렇게 문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현재 진행형이죠. 뒤에 ing가 붙어요. feeling 같이 해볼까요? feeling, feeling. I am feeling.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 중이다, 느끼고 있다 라고 문장으로 만들 수 있겠죠? 자, 다음 볼게요. 마지막은 과거형이에요. 단어가 완전 바뀌죠? felt 같이 해볼게요. felt, felt. 좋아요. 그는 느꼈다, 느꼈었다. he felt, she felt, I felt. 이렇게 여러 가지 문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제와 인칭에 따라서 변했던 feel이란 동사에 대해서 조금 배워봤는데요. 문장으로 활용해 볼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I feel. 저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Nervous. 긴장이죠. 나는 긴장이 되다. 긴장을 느끼다. I feel nervous. 같이 해볼까요? I feel nervous. I feel nervous. 뒤에 nervous가 아니라 다른 감정이 와도 문장은 활용할 수 있습니다. I feel happy. I feel sad.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 수 있겠죠? 다음 문장 볼게요. He feels. 3인칭 단수니까 feels. A cold coming. Cold, 감기죠? 감기 기운이 다가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는 감기 기운이 느껴지다. He feels a cold coming. 같이 해볼까요? He feels a cold coming. He feels a cold coming. 좋아요. 다음 문장 볼게요. I am feeling. 현재 진행형으로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 중이다. Ignored. 무시당하는 기분인 거죠. I am feeling ignored. 나는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고 있어. 같이 해볼까요? I am feeling ignored. I am feeling ignored. 좋아요. 마지막 문장 볼게요. 과거형이죠. felt. She felt like eating a cookie. 여기서 중요하고 자주 쓰이는 영어 표현이죠. felt like, feel like. 뒤에 like가 함께 오면 땡긴다, 어떤 기분이 든다 라는 뜻이에요. 쿠키가 땡기는 거죠. She felt like eating a cookie. 같이 해볼까요? She felt like eating a cookie. She felt like eating a cookie. 좋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문장을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그럼 today's point, 오늘의 포인트로 복습해볼까요? 어떠한 기분이 들다, 느껴지다 라는 뜻의 오늘의 동사 feel입니다. 3인칭 단수의 현재 시제일 때는 feels, feels. 현재 분사, 진행형일 때는 feeling, feeling. 과거일 때는 felt, felt로 그 모습이 변하죠. 자, 그럼 오늘의 포인트를 잘 기억하면서 바로 퀴즈로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나는 긴장이 된다. I blank nervous.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기본형 feel이겠죠? 같이 해볼게요. I feel nervous. I feel nervous. 나는 긴장이 된다. 이라는 문장이죠? 다음 문제 볼게요. 나는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고 있다. I am blank ignored.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진행형인 feeling 같이 해볼게요. I am feeling ignored. I am feeling ignored. 나는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고 있다. 라는 문장이죠. 다음 문제 볼게요. 그녀는 쿠키를 먹고 싶었다. 혹은 그녀는 쿠키가 땡겼다. She blank like eating a cookie.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습니다. 과거형인 felt죠. 같이 해볼까요? She felt like eating a cookie. She felt like eating a cookie. 그녀는 쿠키를 먹고 싶었다. 네, 마지막 문제 볼게요. 그는 감기 기운이 느껴진다. He blank a cold coming.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3인칭 단수니까 feels겠죠? He feels a cold coming. 그는 감기 기운이 느껴진다. 같이 해볼까요? He feels a cold coming. He feels a cold coming. 네, 이렇게 오늘의 퀴즈를 마쳤고요. 자, 이제 가벼운 일기를 한번 써볼까요? Today is the day of the presentation. 오늘은 발표일이다. I feel nervous. 나는 긴장이 된다. I can feel everyone's eyes. 나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진다. But I did a good job. 그러나 나는 잘 해냈다. Today is the day of the presentation. I feel nervous. I can feel everyone's eyes. But I did a good job. 원어민 발음도 들어볼까요?
1: Today is the day of the presentation. I feel nervous. I can feel everyone's eyes. But I did a good job.
0: 오늘은 feel이라는 동사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감정이나 기분을 나타낼 때 정말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숙제는 일기를 쓰면서 오늘은 어떤 감정을,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 feel이란 단어를 활용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단어로 찾아뵐게요. See you guys next time. Bye!

0: Kimchi.
1: Hello, everybody! Welcome back to K-Culture, and I'm Jenny.
2: 오늘은 선생님이 정말 특별하고 special

0: 그리고 굉장히 대중적인 popular 한국의 전통 음식 바로 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유후! 친구들 끝까지 완강하는 거 아시죠? 오늘 우리 김치의 역사 그리고 관련된 영어 표현들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그럼 우리 바로 스토리 타임으로 씩씩하게 떠나자고요. Let's go!
1: 자, It is salted just about right.
0: 소금에 알맞게 절여졌군.
2: 어, 지금 뭐 하세요? What are you doing?
0: 어, 김치를 좀 만들고 있어요.
1: I'm making some kimchi.
0: 김치는 아주 건강한 음식이지요.
1: Kimchi is very healthy food.
2: 어, 맞아요. 그래서 저는 김치를 좋아해요. That's why I love kimchi.
0: 우리가 먹는 이 김치,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삼국시대 이전으로라고 추정을 하고 있지만요. 문헌상으로는 in 고려 다이너스티, 고려시대 때 이규보의 갑포유경이라는 시에서 염지라는 말로 등장을 합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이 김치는요. 기후, climate, 지형, geographical feature 이 두 가지 요소에 따라서 다양한 맛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맛을 가지고 있는 김치 영어로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지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Let's go! 우선 이 김치를요.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It is Korean side dish. 반찬이에요. 반찬은요. Side. Side는 옆에 있는 거죠. Dish. Dish는 접시이자 음식을 뜻하는데요. 곁들여 먹는 음식을, 그러니까 반찬을 표현하는 영어예요. Side dish. Side dish. Side dish. 네. Side dish. 이렇게 잘 안 하죠. Side dish. 연음이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요. 이 김치는 우리가 매일 먹어. We eat every day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Every day. 매일매일. Every day. Every day. Every day. 그렇죠. 이 김치는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사실 이 재료를 얘기하자면은 굉장히 길 거예요. 그런데 대표적인 재료 두 가지만 볼게요. 우선 배추가 필요한데요. 이 우리가 먹는 배추는 정확히는 나파 cabbage 이렇게 쓰지만 우선 cabbage 이 양배추를 알아볼게요. cabbage cabbage one more cabbage cabbage 양배추. 그런데 김치를 설명할 때는 나파 cabbage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리고요. 이 빨간 김치에 쓰이는 중요한 이것, 고춧가루죠. Red pepper, 빨간 고추, 가루는 powder, 파우더예요. Red pepper powder. 따라해 볼게요. Red pepper powder. Red pepper powder. 좋아요. 이 김치는 또 발효 음식으로서 건강하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김치 is a healthy food. 건강한, healthy, healthy, healthy. 발음이 thi, thi. 들리시나요? healthy. 네, 그래서 나는 김치를 좋아해. That is why I blah blah. 그래서 내가 무엇 못해. That is why I. That is why, 그래서 라는 표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표현들을 듣고 따라하면서 확실하게 익혀둘게요. Let's go!
3: Let's listen and repeat. Side dish. Side dish. Every day. Every day. Cabbage, cabbage. Red pepper powder, red pepper.

0: fur powder. Healthy, healthy. That is why I.
1: 표현은요, 여러분, 바로 아, 내가 그래서 뭐뭐뭐뭐 해 라는 표현 영어로 한번 볼 거예요. That is why I blah blah. That is 그것은 why 왜 이유야. 그런데 그래서 뭐뭐야 라는 표현으로 쓰이는 거예요. That is why I 그래서 내가 무엇무엇 해. 아, 그러면 이거 어때요? 아, 내가 그래서 강아지를 좋아해. 선생님은 강아지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That is why I like dogs. That is why I like dogs. 혹은 아, 나 이래서 그래서 매운 음식을 좋아해. That is why I love spicy foods. That is why I love spicy foods. 아시겠죠? 그럼 퀴즈를 통해서 지금까지 배워본 표현들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Let's go!
0: Quiz time. What's this?
1: 움직이는 부분이 뭔지 맞춰볼게요. Yes!
0: Side dish. Side dish.
1: 반찬이었어요. Good job! There you go. 바로 고춧가루.
0: Red pepper powder. Red pepper powder. Listen carefully and find the correct picture.
1: 단어를 듣고 맞는 그림을 찾아볼게요.
0: Cabbage. Cabbage.
1: Right. 바로 배추예요.
0: Cabbage.
1: 마지막 문제.
0: Healthy. Healthy.
1: 그래요. 바로 healthy. 건강한.
0: Healthy.
1: Good job. 네, 이제 김치를 소개하는 영어 글을 써봤어요. 같이 바로 볼게요. Let's go.
0: About kimchi. Kimchi is a traditional side dish in Korea. Many Koreans eat kimchi every day. Kimchi is a healthy food. That is why I love kimchi. Kimchi is a traditional side dish in Korea. Many Koreans eat kimchi every day. Kimchi is a healthy food. That is why I love kimchi.
1: Did you have fun? Well, I had a lot of fun and I was happy. 너무 선생님도 행복했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또 재미난 이야기로 돌아올 테니까요. 기다리세요. Goodbye!

Welcome to Activity English. Let's sing together. 저는 이지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아주 좋은 노래를 준비했답니다. 무슨 노래일지 기대되죠? 제목을 알아볼까요?

0: Today's song, Pat a Cake.
1: Do you guys like cake? Yes, I do. I love cake. 여러분, 케이크 좋아하죠? 혹시 케이크를 만들어 본 적은 있나요? 보슬보슬한 빵 위에 두툼하고 달콤한 크림을 토닥토닥 두드려가면서 만드는 거랍니다.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Pat a Cake이라고 해요. 오늘 노래의 제목이죠? 달콤한 케이크를 상상하면서 노래를 따라 불러보세요. 시작합니다. Let's sing together.

0: 네, 여러분, 패러 케이크 잘 들어보았나요? 케이크를 어떻게 만들었던가요?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개가 잠들었나 봐요. 토닥토닥 쓰다듬고 있어요. 쓰다듬다를 영어로 pat이라고 한답니다. 쓰다듬다, pat, pat. Well done. 다음 단어는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파티엔 케이크를 빠뜨릴 수 없죠. 케이크 영어로 역시 케이크입니다. Cake, cake, cake. Great. 좋아요. 피자가 지글지글 오븐에서 구워지고 있어요. 피자 또는 빵을 굽다 할 때 이 단어를 써보세요. Bake, 빵을 굽다입니다. Bake, bake. Very good. 빵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요리사를 제빵사라고 하죠. 제빵사를 부르는 영어 이름은 baker입니다. 제빵사, baker, baker. Great job. 좋아요. 정지된 사진 속에서 기차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그 속도가 느껴지지 않나요? 무언가가 빨리 움직일 때 이렇게 말해봅니다. Fast, 빨리. Fast, fast. Excellent.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저와 함께 살펴본 다섯 개의 단어 머릿속에 쏙쏙 집어넣고요. 노래에 더 많은 단어가 나왔죠? 함께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랩비트에 맞춰서요. 시작합니다.
1: Let's go. Pat.
0: 쓰다듬다.
1: Cake.
0: Cake.
1: Bake.
0: 빵을 굽다.
1: Baker.
0: 제빵사.
1: Fast.
0: 빨리.
1: Prick.
0: 찌르다.
1: Mark.
0: 표시하다.
1: Oven.
0: 오븐.
1: Baby.
0: 아기.
1: For.
0: 무엇을 위해? 네, 이제 저와 함께 리듬에 맞춰 주요 단어 다섯 개를 연습해 보는 시간입니다. 리듬 주세요. Todak, todak, 쓰다, 듬는다면 pat, pat. Talcoman, cake, cake, cake. 지글지글 굽는다면 bake, bake. 빵을 만드는 제빵사는 baker, baker.

간다면 fast, fast. Amazing. 여러분 아주 잘했습니다. 이 단어들 잘 기억해서 문장도 같이 읽어볼까요? 저와 함께 배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요. 케이크를 만들어요. 빵집 아저씨입니다. Pat a cake, baker's man. Pat a cake, baker's man. Excellent. 좋아요. 다음 문장은요. 최대한 빨리 케이크를 구워주세요. Bake me a cake just as fast as you can. One more time. Bake me a cake just as fast as you can. Good job. 마지막 문장은요. 두드리고 찌르고 비라고 새겨요. Pat it and prick it and mark it with B. Pat it and prick it and mark it with B. Amazing!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은 노래를 부를 준비가 다 되었답니다. 노래 부르기에 도전해 볼까요? Pat a cake! Let's go!

오늘도 모두 즐거운 시간 되었나요? 오늘 배운 표현 중에 최대한 빨리, just as fast as you can 이 표현을 기억해두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노래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름방학이 왔습니다. 예! 우리 여름방학 동안에는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스피킹 연습을 많이 해볼 거예요. Today, we're going to learn how to introduce my country and culture.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3. Monday. Where are you from? I can talk about where I'm from.
0: Let's get ready. 우리 그림 함께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Here's the picture. 아, 그림에 World Culture Day라고 써져 있어요. 세계

0: 문화의 날? 아,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한복을 입고 Korea 부스 앞에서 한국을 홍보하고 있네요. 그죠? 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지는데 그 전에 우리 단어 좀몇개 짚어보고 갈게요. 첫 번째 단어는 famous, 유명한. 그래서 인물이든 아니면 국가든 어떤 무엇인가가 유명할 때 famous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famous, famous, famous. 네, 그래서 한국을 홍보할 때 한국은 이걸로 유명해 할때 famous를 쓰면 굉장히 좋겠죠. 자, 두 번째 단어는 try, try. 그래서 원래는 시도하다. 먹어보다, 뭐, 이런 뜻이 될수 있어요. 뭐, 원래는 try 하면은 해보다인데, 만약에 음식을 try 그러면 먹어보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try, try, try. 네. 그럼 세 번째 단어 가봅니다. someday, 언젠가. 그래서 날짜가 정확하게 이렇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를 얘기할 때, 그 불확실한 그 미래를 얘기할 때 언젠가라고 얘기하죠. 그때 someday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someday, someday, someday. 네, 이렇게 단어도 배워봤으니까 우리 얼른 today's dialogue 들어볼게요.
1: Hi, where are you from?
2: I'm from Korea. How about you?
1: I'm from Italy. What is Korea famous for?
2: Korea is famous for kimchi.
1: Kimchi? I haven't tried it. But I love K-pop.
2: Me too. You should try kimchi someday.
0: Let's rewind. 우리 시간을 돌려서 1학기 때 배웠던 표현들 복습해 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우리 무슨 표현들을 배워봤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표현.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무슨 뜻이었죠? 넌 어디에서 왔어? 라는 표현이었죠? 자, 친구들 따라해 보세요.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네, 그래서 상대방을 만났을 때, 어느 나라에서 왔어? 뭐, 출신지는 어디니? 라고 물어볼 때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where are you from에서 where, 어디를 다른 표현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넌 어느 나라에서 왔어?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어느 나라, 어느 나라. 그래서, which country are you from?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Which country are you from? Which country are you from? Which country are you from? Very good. 두 번째 표현. I'm from 땡땡. 그래서 나는 어디에서 왔어라고 아까 얘기했던 그 질문에 답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나는 한국에서 왔어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I'm from Korea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I'm from Korea. I'm from Korea. I'm from Korea. Excellent. 그리고 우리 한국은 무엇으로 유명해? 이렇게 어떤 국가나 어디, 어떤 곳이 무엇으로 유명해? 라고 소개를 할 때도 굉장히 유용한 표현을 배웠어요. famous, 유명한이죠? 그래서 Korea is famous for 땡땡.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 한국은 김치로 유명해를 말해볼까요? Korea is famous for 김치. Korea is famous for 김치. Korea is famous for 김치. Excellent. 와, 우리 이렇게 표현들 복습해 봤으니까 그러면 기억을 되살리게 퀴즈를 몇개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퀴즈. Fill in the blank. 자, 빈칸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A가 Where are you from? 너는 어디에서 왔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B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I'm 땡땡 캐나다인데 이 빈칸을 채워주세요. 3, 2, 1. I'm from Canada라고 말을 해야 되죠? 나는 캐나다에서 왔어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I'm from Canada. I'm from Canada. Very good. 맞췄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럼 두 번째 퀴즈로 넘어가 볼게요. Put the words in order. 자, 이 단어들을 올바른 순서대로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글 뜻 먼저 한번 볼까요? 이탈리아는 피자로 유명해 라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만들까요? 자, 제가 3초 드릴게요. 3, 2, 1. 네, 처음에 이탈리아는 피자로 유명해니까 시작을 이탈리아로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Italy, 그 다음에 유명해, 뭐뭐는 유명해니까 Italy is famous for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네, Italy is famous for. 그럼 이탈리아는 무엇으로 유명할까요? 피자로 유명하니까 피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Italy is famous for pizza. Italy is famous for pizza. Very good. 여러분, 너무 잘해줬어요. Act it out. 우리 사파 속 인물이 되어서 role-playing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먼저 선생님이 이탈리아에서 온 남자친구 역할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국을 홍보하고 있는 여자친구가 되어보는 거예요. 안녕, 너는 어느 나라에서 왔어? 라고 제가 먼저 물어볼 거예요. Hi, where are you from? 그럼 여러분이 나는 한국에서 왔어, 너는? 이렇게 답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I'm 땡땡 Korea. How about you? 라고 말을 하면 되는데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할까요? 3, 2, 1. 네, from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I'm from Korea. 나는 한국에서 왔어. How about you? 너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I'm from Korea. How about you? I'm from Korea. How about you? 네, 아주 잘했어요. 그럼 제가 또 다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난 이탈리아에서 왔어. 근데 한국은 무엇으로 유명해? 라고 또 물어보네요. 그래서 I'm from Italy. What is Korea famous for?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해야 할까요? 아, Korea is 땡땡 for 김치. 이렇게 답을 하는데 그럼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어주세요. 3, 2, 1. 네, Korea is famous. 네, 유명한. Korea is famous for 김치. 그래서 김치로 유명해 라고 답하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Korea is famous for 김치. Korea is famous for 김치. Excellent. 그래서 제가 김치? 난 아직 먹어본 적 없어. 하지만 K-POP은 정말 좋아해. 라고 말을 해요. 김치. I haven't tried it. But I love K-POP. 그래서 여러분이 나도 언젠가 김치도 꼭 먹어. 이렇게 답을 합니다. Me too. You should try 김치. 그리고 땡땡인데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언젠가. 3, 2, 1. 네, someday가 들어가야 해요. 따라해보세요. Me too. You should try kimchi someday. Me too. You should try kimchi someday. 친구들, 어땠나요? 어렵지 않았죠? 저랑 함께하면은 쉬울 거예요. 그러면 이번엔 또 역할 바꿔서 다시 한번 해봐요. 이제 여러분이 먼저 시작해주시면 돼요. 안녕, 넌 어느 나라에서 왔니? 라고 물어봐 주세요. Hi, 땡땡, are you from? 자,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3, 2, 1. Where are you from? 그래서 넌 어디에서 왔니? 어디가 들어가야 되겠죠? 네, 따라해 보세요. Hi, where are you from? Hi, where are you from?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해요. 아, 나는 한국에서 왔어. 너는? I'm from Korea. How about you? 네, 제가 이렇게 다시 되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 난 이탈리아에서 왔어. 라고 답하고 한국은 무엇으로 유명해?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 이탈리아에서 왔어. I'm from Italy. 근데 한국은 뭘로 유명해? What is Korea? 땡땡 for. 자, 유명한 이란 단어를 이 빈칸에 넣어주세요. 3, 2, 1. 네, famous. Famous for. 이죠? 자, 그럼 따라해주세요. I'm from Italy.

What is Korea famous for? I'm from Italy. What is Korea famous for? Excellent. 그래서 제가 아, 한국은 김치로 유명해 라고 소개합니다. Korea is famous for kimchi. 그래서 여러분이 어, 김치? 나는 아직 먹어본 적 없어. 하지만 K-POP은 정말 좋아해 라고 답을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답을 해야 할까요? 김치? I haven't땡땡 it, but I love K-POP. 자, 이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어주세요. 3, 2, 1. Tried it. 네, tried가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 try 배웠죠? try는 시도해보다, 해보다, 먹어보다 라는 뜻도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try를 넣어서 I haven't tried it. 그러면 어, 나 먹어본 적 없어, 시도해본 적 없어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해보세요. 김치, I haven't tried it, but I love K-pop. 김치, I haven't tried it, but I love K-pop. 아, K-pop을 좋아한다고? 그래서 제가 나도 언젠가 김치도 먹어봐 이렇게 답을 해요. Me too. You should try kimchi someday. 네, 여러분 너무 잘해줬어요. You did an excellent job today.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은 새로운 외국 친구들을 만났을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봤어요. 내 국가를 소개하고 싶을 때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Korea is famous for 땡땡.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죠? 쉽고 유용한 표현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네,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은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념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오늘도 우리 1학기 동안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스피킹 연습을 굉장히

0: 많이 해볼 텐데요. Today, we're going to learn how to introduce myself.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3. Tuesday. I have one older sister. I can introduce myself.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 먼저 가져볼게요. Here's the picture. Ta-da! What do we see here? 그림을 함께 볼까요? We see two people in two different rooms. 서로 다른 방에 있는데 they are texting with each other, right? 네, 서로 문자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 today's dialogue 먼저 듣기 전에 몇 가지 단어를 먼저 짚어보고 갈게요. 첫 번째 단어는 sibling입니다. 형제, 자매. 그러니까 오빠, 누나, 동생, 형 다 총집합한 단어예요. sibling 하면은 형제 혹은 자매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sibling, sibling, sibling. 네, 발음이 굉장히 귀여운 그런 단어죠? 두 번째 단어 들어갑니다. 네, hobby입니다. 취미. 우리가 좋아해서, 즐겨해서, 여가 시간에 즐겨하는 그런 활동을 얘기해요. 취미. 그래서 hobby. 자, 따라해보세요. hobby. hobby. hobby. 네, 그래서 우리 그림을 보면은 기타도 있고 저기에 뒤에 그림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취미를 오늘 얘기해 볼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 단어로 넘어갑니다. Hangout. Hangout은 함께 시간을 보내다, 같이 놀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친구한테 Let's hang out 그러면 우리 같이 놀자, 같이 시간을 보내자 라는 뜻이에요. 자, 따라해 보세요. Hangout. Hangout. Hangout. 네, 와, 이렇게 단어도 배워봤으니까 우리 Today's Dialogue 빨리 듣고 올게요.
1: Do you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2: Yes, I have one older sister. How about you?
1: I have two brothers. What's your hobby?
2: My hobby is playing the guitar. I'm pretty good at it.
1: Cool. My hobby is drawing. I'm good at it too.
2: Let's hang out sometime.
0: Let's rewind. 우리 시간을 돌려서 여태까지 배웠던 표현들 복습해봐요. 그럼 첫 번째 key expression 바로 들어갑니다. Do you have any 땡땡? 자, 너는 땡땡이 있어?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럼 우리 어떤 질문을 해볼까요? 너는 형제나 자매가 있어? 이렇게 물어볼까요? 그래서 Do you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라고 물어보면 되죠. 이 any를 빼고 그냥 do you have brothers or sisters? 라고 물어봐도 되지만 any를 붙임으로 인해서 너는 형제자매가 한 명이라도 있니?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원어민식의 그런 말투예요. 그래서 do you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Do you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Do you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Very good. 근데 brothers or sisters 이렇게 길게 하지 않고 짧게 한 단어로 묶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sibling. Sibling 우리 배웠죠? 자, 따라해보세요. Do you have any siblings? Do you have any siblings? Excellent.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표현으로 넘어가 볼게요. I have 땡땡. 그래서 아까 했던 질문의 답으로 나는 형제자매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가족 소개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나는 누나가 한 명 있어 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I have one older sister. 네, 나보다 더 나이가 많은 older sister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따라해보세요. I have one older sister. I have one older sister. 네, 그러면 만약에 나는 남동생이 두 명 있어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I have two younger brothers. 네, younger, 나보다 더 나이가 어린, 그리고 brothers, S를 붙여서 네, 한 명보다 더 많으니까 brothers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I have two younger brothers. I have two younger brothers. Very good. 그리고 마지막은 My hobby is 땡땡이에요. 내 취미는 뭐야?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보통 my hobby is 뒤에는 ing를 붙여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내 취미가 기타 치기야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My hobby is playing the guitar. 네, 따라해보세요. My hobby is playing the guitar. My hobby is playing the guitar. Very good. 우리 표현들 복습해봤으니까 그럼 퀴즈 몇개 풀어볼까요? 첫 번째 퀴즈. Fill in the blank. 빈 칸을 채워주세요. 자, A. 첫 번째 질문. 자, do you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형제나 자매가 한 명이라도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답을 no, I 땡땡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자, 일단 no라고 했으니까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3, 2, 1. 네, I don't have. 나는 갖고 있지 않다라고 don't를 붙여야 되겠죠? 자, 그럼 따라해보세요. Do you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No, I don't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Excellent. 그럼 우리 다음 퀴즈로 넘어가 볼게요. How many brothers does the girl have? 여자친구는 형제가 몇명 있니? 라는 질문이에요. 자, 우리 삽화를 보고 한번 그 가족 사진을 보고 맞춰볼까요? 3, 2, 1. 네, two. She has two brothers. 가족 사진 보니까 남자 형제가 두 명이 있네요. 그죠? 네, 여러분 잘 맞춰줬나요? 너무 잘해줬어요. Act it out. 우리 사파 속 인물이 되어서 role-playing 해보는 시간이에요. 먼저 선생님이 여자친구가 되어서 말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남자친구가 되어서 빈칸을 채워주면서 말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먼저 물어봅니다. 너는 형제 자매가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Do you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누나가 한명 있어. 너는? 이렇게 답을 하는데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Yes, I have one. 땡땡. How about you? 자, 빈칸을 채워주세요. 3, 2, 1. 네, older sister. 네, 누나. 누나는 older sister.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러면 따라해보세요. Yes, I have one older sister. How about you? Yes, I have one older sister. How about you? 너는? 이라고 물어봐서 제가 이제, 아, 나는 남자 형제가 두명 있어. 이렇게 답을 하고, 네 취미는 뭐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I have two brothers. What's your hobby? 자, hobby 나왔어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내 취미는 기타 치기야. 나꽤 잘해.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러면, my hobby is 땡땡. The guitar. I'm pretty good at it.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럼 빈칸에는 땡땡 the guitar, 기타에 따라가는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3, 2, 1. Playing the guitar. 네, 기타 치기. 그래서 playing the guitar 해야 되겠죠? 자, 따라해보세요. My hobby is playing the guitar. I'm pretty good at it. My hobby is playing the guitar. I'm pretty good at it. Very good. 그래서 제가, 아, 멋지다. 내 취미는 그림 그리기야. 나도 잘해. 이렇게 말을 해요. 멋지다. Cool. My hobby is drawing. I'm good at it too.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언제 한번 같이 놀자. 이렇게 답을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언제 같이 한번 놀자. 함께 놀자. 라는 뜻을 이 빈칸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Let's 땡땡 sometime. 3, 2, 1. 네, hang out이었습니다. Repeat after me. Let's hang out sometime. Let's hang out sometime. Good job, guys. 우리 이제는 역할을 바꿔볼게요. 이제 여러분이 먼저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너는 형제 자매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do you have any 땡땡? 자, 뒤에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 3, 2, 1. Brothers or sisters? 라고 말을 하면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Do you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Do you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Very good. 그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는 누나가 한명 있어.

0: 있어. 너는?
1: Yes, I have one older sister. How about you?
0: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답을 해요. 아, 나는 남자 형제가 두명 있어. 그리고 네 취미는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거를 영어로
1: I have two brothers.
0: 네, two brothers. 그다음에 what's your 땡땡. 자, 이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 취미, 취미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3, 2, 1.
1: Hobby.
0: What's your hobby? 였죠? 자, 따라해 보세요.
1: I have two brothers. What's your hobby? I have two brothers. What's your hobby?
0: 네, 그래서 제가 아, 내 취미는 기타 치기야. 나꽤 잘해. 이렇게 답을 합니다.
1: My hobby is playing the guitar. I'm pretty good at it.
0: 네, 제가 이렇게 자랑을 했더니 여러분이 오, 멋지다. 내 취미는 그림 그리기야. 나도 잘해. 이렇게 답을 해요. 멋지다. Cool.
1: My hobby is 땡땡. I'm good at it too.
0: 자, 그러면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1: 3, 2, 1.
0: 네, 그림 그리기. 그러니까 drawing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1: Cool. My hobby is drawing. I'm good at it too. Cool. My hobby is drawing. I'm good at it too.
0: 나도 되게 잘해. 라고 말을 해서 제가, 아, 언제 한번 같이 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 Let's hang out sometime.
0: 네, 여기서 hangout은, 내가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같이 보내고 즐겁게 놀고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죠. Let's hang out sometime. 네, 여러분, 오늘도 너무 잘해줬어요. You did an excellent job today.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은 형제 자매와 그리고 나의 취미를 얘기하면서 내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방법을 표현해 봤어요. 여러분, 새 학기 이제 시작하면 새로운 친구들도 만날 텐데 그때 한번 자신 있게 물어보세요.
1: Do you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0: 이제 자신 있게 물어볼 수 있겠죠? 쉽고 유용한 표현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2: (목소리) 다중밀집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3: 콘서트 늦겠다. 뚫자.
4: 뭐라는 거야?
2: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4: 어? 내 가방. 두고 왔어? 와, 사람 많다.
2: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4: 야, 왜 안 와?
2: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4: 아, 오늘 재밌었다.
3: 와, 이거 봤어?
4: 야, 뭐해, 빨려.
2: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4: 뭐야?
2: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점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0: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오늘도 역시 우리 1학기 동안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스피킹 연습을 많이 해볼 거예요. Today, we're going to revise greetings and farewells.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3.

0: Wednesday. Welcome to the party. I can greet my friends and say goodbye.
1: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먼저 그림을 함께 보시죠. 타다! Here's the picture. Wow! 우리 풍선도 보이고 케이크도 보이고 꽃갈콘도 보이고 정말 it looks like they're having a great time, right? 그러면 이 친구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죠? 우리 파티를 즐기고 있네요. 그죠? 뭔가 축하할 일이 있거나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축하하고 이런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을 파티라고 하죠?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Party. Party. Party. 네, 그럼 우리 두 번째 단어를 한번 볼게요. Have fun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have는 갖다, 그리고 fun은 즐거움, 재미. 그래서 직역을 하면 즐거움을 갖다, 재미를 갖다인데 이걸 좀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면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재미있게 놀다 라는 뜻이에요. 자, 따라해 보세요. Have fun. Have fun. Have fun. 네, 그림을 보니까 파티에서 they're having fun, right? 그럼 마지막 단어, 자, go over입니다. 우리 go over에서 go는 가다. 근데 over는 뭔가 저쪽으로 건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go over 하면은 이제 건너서 저쪽으로 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Go over. Go over. Go over. Very good. 우리 단어들도 배웠으니까 이제 Today's Dialogue 바로 듣고 올게요.
2: Hey, Mina. Welcome to the party.
0: Thanks, Tom. How's it going?
2: It's going great. Are you having fun?
0: Yeah, a lot. Oh, my friend is calling me. I'll go over there.
2: No problem. It was good to see you.
0: You too. See you around.
1: Let's rewind. 우리 시간을 되돌려서 지난 시간에 어떤 표현들을 배웠는지 복습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어떤 표현들을 배웠나 우리 함께 볼까요? 첫 번째 표현, Welcome to 땡땡. 땡땡에 온 걸 환영해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welcome은 환영해 라는 뜻이죠. 그래서 welcome to 뒤에 장소나 행사를 넣어서 얘기하면 어디 온 걸 환영해 라고 누군가를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우리 파티에 온 걸 환영해 라고 말을 해볼까요? 그러면 파티를 빈칸에 넣어서 welcome to the party 라고 하면 되겠죠? 자, 따라해보세요. Welcome to the party. Welcome to the party. 네, 파티에 온 걸 환영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현, It's going 땡땡. 땡땡 지내고 있어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상대방을 만났을 때 Oh, how's it going? 이렇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어머, 어떻게 지내? 잘 지내? 라고 물어보는 건데 거기에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에요. 답이에요. 그래서 It's going 땡땡.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going은 어딘가를 가고 있어 라는 그런 ing 현재 진행형 뜻이 아니라 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 지금 나 요즘에 이렇게 지내고 있어 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요즘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그 단어를 넣어서 답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나 굉장히 잘 지내고 있어, 잘 지내고 있어 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Great, great 를 넣어서 It's going great 하면 돼요. 자, 따라해보세요. It's going great. It's going great. Very good. 그럼 great를 다른 단어로 바꿔서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잘은 아니고 그냥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이거는 okay 넣으면 되겠죠? It's going okay. It's going okay. 네, 마지막으로 복습할 표현은 It was 땡땡 to see you. 자, 만나서 반가웠어 라는 표현인데 그러면 반가웠어 라는 표현을 굉장히 다양한 단어들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good. 그래서 It was good to see you. 자, 따라해 보세요. It was good to see you. It was good to see you. 네, 여기서 good을 great로 바꿔도 되고 nice로 바꿔도 되고 여러 가지 단어로 바꿔서 얘기해도 됩니다. Very good. 자, 우리 이렇게 표현들 복습해 봤으니까 그럼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네, 첫 번째 퀴즈입니다.

fill in the blank. 빈칸을 채워주세요. 자, welcome, 땡땡, our school festival. 이라는 문장인데, 우리 학교에서 축제가 열리고 있어. 환영해. 를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자, welcome, 땡땡, our school festival. 자, 빈칸을 채워주세요. 3, 2, 1, 2. Welcome to our school festival. 해야 되겠죠? 자, 따라해보세요. Welcome to our school festival. Excellent. 자, 그럼 두 번째 퀴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짜잔. 자, 그림을 보시고 알맞은 답변을 한번 골라주세요. What are they having? 그들은 지금 무엇을 갖고 있나요?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Number one, a party. Number two, breakfast. Breakfast는 아침 식사죠. Number three, exams. Exams는 시험. 자, 이 셋 중에 뭘까요? 3, 2, 1. 네, 첫 번째, 1번, a party. 네, they're having a party입니다. Not breakfast, not exams. 여러분, 오늘 너무 잘해줬어요. Act it out. 우리 사파 속 인물이 되어서 롤플레잉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먼저 선생님이 이 파티를 호스팅하는 이 남자친구가 되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그 상대편인 여자친구가 되어서 빈칸을 채우면서 말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먼저 이렇게 시작할게요. 안녕, 미나. 파티에 온 걸 환영해. Hey, 미나. Welcome to the party. 자,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답을 해요. 고마워, 톰. 어떻게 지내? 자, 그러면 고마워, 톰. Thanks, Tom. How's it? 땡땡. 아, 이 빈칸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 3, 2, 1. 네, going. Going이 들어가서 How's it going?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네, 어떻게 지내? How's it going? 자, 따라해보세요. Thanks, Tom. How's it going? Thanks, Tom. How's it going? Good. 그래서 저는 아,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답을 하고 재밌게 놀고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잘 지내고 있어. It's going great. 재밌게 놀고 있니? Are you having fun? 그래서 여러분은 아주 많이. 아, 근데 내 친구가 나를 부르네. 저쪽으로 가볼게. 라고 말을 합니다. Yeah, a lot. Oh, my friend is calling me. 내 친구가 저기에서 부르고 있어, 나를. My friend is calling me. I'll 땡땡 there. 자, 나 저쪽으로 가볼게. 저쪽으로 건너서 가볼게. 라는 말 우리 아까 배웠죠? 3, 2, 1. 네, go over 였습니다. 저쪽으로 가다, go over. 자, 그러면 따라해 보세요. Yeah, a lot. Oh, my friend is calling me. I'll go over there. Yeah, a lot. Oh, my friend is calling me. I'll go over there. Very good. 그래서 제가 아, 괜찮아. 만나서 반가웠어. 라고 답을 합니다. No problem. It was good to see you. 그럼 여러분이 나도 우리 또 보자. 라고 답을 하는데 you too. 나도니까 you too라고 해야 되겠죠? 자, see you. 땡땡. See you 땡땡. 자, 여기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3, 2, 1. 네, around 였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You too. See you around. You too. See you around. Good job. 자, 이번에는 역할을 바꿔볼게요. 이번엔 친구들이 한번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첫 번째 문장이 뭐였죠? 안녕, 미나. 파티 온 걸 환영해. 라고 말을 합니다. Hey, 미나. 그리고 땡땡 to the party. 환영하다, 환영해. 라는 말. 자, 빈칸에 넣어주세요. 3, 2, 1. 네, 환영하다는 welcome. 그래서 파티에 온 걸 환영해. 그러면 welcome to the party 라고 하는 거죠. 자, 따라해보세요. Hey, 미나. Welcome to the party. Hey, 미나. Welcome to the party. 네, 환영한다 그러니까 저는 고마워, 톰. 어떻게 지내? 이렇게 답을 합니다. Thanks, Tom. How's it going? 네, how's it going 했으니까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재밌게 놀고 있어? 라는 그런 질문도 하는데, 자, 먼저.

0: 잘 지내고 있어. It's going great. 그 다음에 Are you? 땡땡. 자, 재밌게 지내고 있니? 재밌게 놀고 있어? 어떻게 말을 할까요? 3, 2, 1. 네, having fun 이었습니다. Having fun. 자, 그럼 따라해 보세요. It's going great. Are you having fun? It's going great. Are you having fun? 네, 재밌게 놀고 있니? 그래서 제가 답을 해요. 아, 아주 많이. 아, 내 친구가 나를 부르네. 나 저쪽으로 가볼게. Yeah, a lot. Oh, my friend is calling me. I'll go over there. 그러니까, 여러분은 괜찮아. 만나서 반가웠어. 라고 답을 합니다. 괜찮아, 괜찮으니까, no problem. 그리고, it was 땡땡 to see you. 자, it was 땡땡.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자, 3, 2, 1. Good. 굿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it was good to see you. 라고 합니다. 그럼 따라해 보세요. No problem. It was good to see you. No problem. It was good to see you. 네. 우리가 아까 배웠을 때이 빈칸에 good 말고 다른 단어들도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Nice도 들어가도 되고 great가 들어가도 돼요. 그죠? 자, 그럼 저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도 또 보자. You too. See you around. 네, 여러분 너무 잘해줬어요. You did an excellent job today.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오늘은 친구를 반갑게 맞이하고 안부도 묻고 그리고 헤어질 때 인사하는 방법도 복습해 봤어요. 이제 친구들이랑 만나고 헤어질 때 알맞은 인사를 할수 있겠죠?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
1: Bye.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오늘도 역시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스피킹 연습을 많이 해볼 건데요. Today, we're going to revise polite expressions. 준비됐나요? 그럼 학습 목표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3. Thursday. Can I sit here? I can ask for something politely.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그림 먼저 함께 보시죠. Here's the picture. Ta-da! Wow, it looks like those people are wearing some hiking gear, right? 등산복을 입고 있는 것 같은데 등산 중인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먼저 짚고 넘어갈 단어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sir입니다. 한국말로는 아저씨, 선생님 이렇게 남자 어른을 공손하고 예의 있게 부를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름을 모르는 어른들을 부를 때 sir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Sir. Sir.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길을 가다가 모르는 어른을 만났을 때 Excuse me, sir 라고 부릅니다. 그럼 두 번째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자, thirsty. Thirsty는 뭐죠? 목마른이죠. 그래서 내가 목마를 때 I'm thirsty 라고 말을 하잖아요. 자, 따라해 보세요. Thirsty. Thirsty. Thirsty. Good. TH 발음으로 시작하니까 이 th 발음 유의하세요. 자, 그럼 마지막 단어. bottle입니다. 이건 음료나 아니면 물을 담는 병, 물병을 얘기를 하죠. 자, 따라해 보세요. bottle. bottle. bottle. 네, 그림을 보니까 이 water bottle을 이렇게 건네주는 거가 보이는데 아, 그럼 today's dialogue 빨리 들어보고 싶은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1: Excuse me, sir. Can I sit here?
2: Sure, go ahead.
1: I'm sorry, but can I have some water too? I'm so thirsty.
2: Sure, you can have this bottle.
1: Thank you so much. That's so kind of you.
2: No problem.
0: Let's rewind. 우리 시간을 돌려서 여태 배웠던 표현들 복습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어떤 표현을 배웠나 우리 함께 볼까요? 자자, 첫 번째 표현입니다. Can I? 땡땡. 우리 뭐뭐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요청할 때 공손하게 묻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can I 하고 그 뒤에 내가 하고자 하는 행동을 넣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앉아도 될까요? 를 한번 물어볼까요? 여기 앉아도 될까요? 여기 앉다니까 can I sit here?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자, 따라해보세요. Can I sit here? Can I sit here? Very good. 그러면 이제 뒤에 can I have, have를 넣어볼게요. have는 갖다이지만 뭐 상황에 따라서 이걸 가져도 될까요? 아니면은 물이나 뭐 음식이면은 먹어도 될까요? 마셔도 될까요? 라고 좀 의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물 좀 마셔도 될까요? 를 물어보고 싶으면 can I have로 해서 can I have some water?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Can I have some water? Can I have some water? 네, 이 질문은 레스토랑에서도, 식당 가서도 쓸 수 있는 표현이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표현으로 넘어가 볼게요. I'm sorry, but 땡땡입니다. 이 I'm sorry, but은 미안한데 죄송하지만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내가 무언가를 요청하고 싶을 때 좀 부담이 될 것 같아. 아, 이거 정말 실례지만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렇게 정말 예의 있고 공손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내가 하고자 하는 행동 앞에 I'm sorry, but을 붙이면 훨씬 더 예의 있게 들려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 여기 앉아도 될까요?를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그러면 I'm sorry but can I sit here? 해야 되겠죠? 훨씬 더 공손하고 예의 있게 들리는 표현이에요. 자, 따라해 보세요. I'm sorry but can I sit here? I'm sorry but can I sit here? 그럼 우리 두 번째 했던 표현이 Can I have some water잖아요. 그 앞에 한번 I'm sorry but을 붙여볼게요. I'm sorry, but can I have some water? I'm sorry, but can I have some water? Very good. 그럼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You can have 땡땡이라고 답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물병 가져가세요. 이 물병에 있는 물 드세요. 라고 할 때 You can have this bottle. You can have this bottle. 네, 이렇게 공손한 표현들 좀 배워봤어요. Very good. 그럼 우리 이 표현들을 가지고 한번 퀴즈를 풀어볼까요? 첫 번째 퀴즈. Fill in the blank. 네, 빈칸을 채워주세요. 자, 우리 문장을 한번 볼게요. I'm sorry,

땡. Can I have some juice? 자, I'm sorry. 그냥 I'm sorry 하면 미안합니다잖아요. 근데 미안한데요, 죄송한데요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3, 2, 1.

자,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답변을 골라보세요. What is the man trying to give the girl? 자, 아저씨는 이 여자아이에게 무엇을 주려고 할까요? Number one, bananas. Number two, a sandwich. Number three, a bottle of water. 자, 골라보세요. Three, two, one. 네, a bottle of water. 물병이었죠? 잘 맞췄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 너무 잘해줬어요. Act it out. 우리 사파 속에 있는 인물이 되어서 롤플레잉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먼저 여자친구 역할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벤치에 앉아 있는 아저씨가 되어서 빈칸을 채워가면서 말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벤치에 앉아 있는 아저씨에게 다가가 처음에 이렇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실례합니다, 아저씨. 여기 앉아도 될까요? Excuse me, sir. Can I sit here? 그러면 아저씨인 여러분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럼요, 앉으세요. 자, 그럼요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땡땡, go ahead. 자, 땡땡, 빈칸을 채워주세요. 3, 2, 1. 네, sure. 네, 빈칸에 sure가 들어가야 되죠? Sure, go ahead. 그래서 sure는 당연하지, 그럼요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go ahead는 그렇게 하세요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Sure, go ahead. Sure, go ahead. Very good. 자, sure, go ahead 하면 제가 또 다른 요청을 합니다. 아, 그래서 더 공손하게 이렇게 물어봐요. 아, 죄송하지만 물도 좀 마셔도 될까요? 목이 너무 말라요. I'm sorry, but can I have some water too? I'm so thirsty. 네, 제가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아, 그럼요. 이 물병 가져가세요라고 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또 sure가 나왔어요. 그죠? Sure. 그럼요. You can 땡땡 this bottle. 자, 여기 빈칸에 들어가는 단어 우리 오늘 계속 배웠어요. 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3, 2, 1. 네, you can have가 들어가서 you can have this bottle. 이렇게 답을 하면은 이 물병을 가져도 됩니다. 이 물병에 있는 물 드세요라는 뜻이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Sure, you can have this bottle. Sure, you can have this bottle. 네,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라고 답을 해요. Thank you so much. That's so kind of you. 네, 이렇게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여러분이 별 말씀을요라고 답합니다. No, 땡땡. 자, 이 뒤에 뭐가 들어갈까요? 3, 2, 1. problem. 별 말씀을요. 네, no problem. 자, 따라해 보세요. No problem. No problem. Good job. 자, 이번에는 역할을 바꿔 볼게요. 그럼 이번엔 여러분이 먼저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이 뭐였죠? 실례합니다, 아저씨. 여기에 앉아도 될까요? 라고 여러분이 먼저 물어보면 되는데요. 자, 실례합니다, 아저씨. Excuse me, sir. Sir는 우리가 모르는 아저씨, 남자 어른을 극존칭해서 부르는 말이라고 우리 배웠었죠? 그래서 Excuse me, sir까지 했어요. 그러면 그 뒤에 땡땡, I sit here 이렇게 빈칸이 들어가 있는데, 자, 이 빈칸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맞춰보세요. 3, 2, 1. 네, can이 들어가야 되죠. 여기에 앉아도 될까요? 이렇게 요청하는, 공손하게 요청하는 표현이니까 can I sit here 해야 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Excuse me, sir. Can I sit here? Excuse me, sir. Can I sit here? 네, 그래서 제가 아, 그럼요. 앉으세요라고 답을 합니다. Sure. Go ahead.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요청을 해요. 아, 죄송하지만 물도 좀 마셔도 될까요? 목이 너무 말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죄송하지만 훨씬 더 공손한 예의 바른 표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땡땡. But can I have some water too?
I'm so thirsty.

있지? 저 너무 목말라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 빈칸을 채워주세요. 3, 2, 1. I'm sorry가 들어가야 되겠죠? 죄송합니다만, 미안합니다만. I'm sorry. 자, 그러면 선생님 한번 따라해보세요. I'm sorry, but can I have some water too? I'm so thirsty. I'm sorry, but can I have some water too? I'm so thirsty. 네, 그래서 제가 아이 그럼요. 이 물병 가져가세요라고 답합니다. Sure. You can have this bottle.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라고 답을 해요. 그래서 thank you so much. That's so 땡땡 of you. 자, 친절하시네요. 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3, 2, 1. 네, kind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따라해보세요. Thank you so much. That's so kind of you. Thank you so much. That's so kind of you. 그래서 제가 별 말씀을요. No problem. 이렇게 답을 합니다. Very good.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오늘은 상대방에게 공손하게 요청하고 또 허락을 구하고 그리고 또 무언가를 권하는 그런 표현들을 배워봤어요. 오늘 배운 공손한 표현들 여러분도 일상생활에서 한번 써보세요.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오늘도 역시 1학기 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스피킹 연습을 많이 해볼 건데요. Today, we're going to revise how to ask and answer questions.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3. Friday. What are these? I can ask and answer questions about things.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그림 함께 보시죠. 타다! Here's the picture. 우리 그림을 보니까 이 여자친구가 basket, 바구니를 들고 있어요. 그죠? 바구니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떡처럼 보이는데 떡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rice cakes라고 합니다. 자, rice는 쌀이고 cake는 그 말 그대로 케이크이죠. 그래서 rice cake 하면은 쌀로 만든 케이크, 그러니까 떡이라는 뜻이에요. 자, 따라해 보세요. rice cakes. rice cakes. rice cakes. Very good. 우리 두 번째 볼 단어는 grandmother, 할머니입니다. 우리 이 친구가 이 생각주머니에 할머니 그림을 넣어놨어요. 할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자, 할머니는 영어로 grandmother. 따라해보세요. grand

0: grandmother, grandmother, grandmother. Very good. 자, 마지막 단어는 market입니다. 우리 그림에도 보면은 저기 뒤에 market 이렇게 써있죠? market은 시장. 그래서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을 얘기해요. 자, market. 따라해보세요. market. market. market. Very good. 우리 이렇게 단어들 배워봤으니까 today's dialogue 빨리 들어봅시다.
1: Wow, what are these?
2: They're rice cakes.
1: Why do you have so many?
2: Because it's my grandma's birthday.
1: Where did you get them?
2: I got them at the market.
0: Let's rewind. 우리 시간을 돌려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들 복습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우리 어떤 표현들을 배웠는지 한번 기억을 되살려볼까요? 첫 번째 표현, What are 땡땡. 여기서 what은 무엇, 그리고 what are니까 이 뒤에 땡땡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are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물건이어야만 돼요. 그러면 우리 이것들은 뭐야? 자, 여기서 이것들은 내 가까이에 있는 물건들. 근데 이게 여러 개인 경우 이것들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은 이제 이 빈칸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what are these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Very good. 근데 만약에 이것들이 아니라 이것 하나면은 이 질문이 어떻게 바뀌죠? What are가 아니라 what is로 바뀌어요. 기억나세요? 자, what is 그러면 이것. 그래서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로 바뀌었으니까 this, these가 아니라 this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What is this? What is this? Very good. 그럼 우리 두 번째 다시 복습해봐야 할 표현은 Why do you have 땡땡입니다. 왜 땡땡을 가지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Why, 왜, do you have, 가지고 있다. 그래서 왜 무엇을 가지고 있냐? 자,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를 물어보고 싶으면 이렇게 많이, 많이. 무언가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을 때 이렇게 많이,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죠. 그러면 이 빈칸에 so many를 넣어서 Why do you have so many?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Why do you have so many? Why do you have so many? Good.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그럼 여기에 답을 해볼까요? 자, why로 물어봤을 때는 보통 답변들이 because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because는 왜냐하면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 빈칸에 이유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그럼 우리 왜냐하면 할머니 생신이거든 이라고 할머니 생신이다 라는 내용을 빈칸에 넣어볼까요? Because it's my grandma's birthday. 우리 grandmother라고 배웠는데 이제 할머니를 grandma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it's my grandma's birthday. 할머니 생신이거든. 자, 따라해보세요. Because it's my grandma's birthday. Because it's my grandma's birthday. Very good. 그러면 우리 이렇게 표현들 복습해봤으니까 퀴즈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퀴즈. Fill in the blank. 자, 빈칸을 채워주세요. 그래서 what 땡땡 these 라는 질문이 있어요. 이것들은 뭐야? 라는 뜻인데 그러면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 2, 1 R가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면 these 이것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니까 만약에 하나였으면 is가 들어가야 될 텐데 여러 개니까 are가 들어가서 what are these? 라고 물어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Very good. 우리 두 번째 퀴즈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답변을 골라보세요. Who are the rice cakes for? 자, 이 떡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자, 첫 번째, her friend. 두 번째, her grandmother. 세 번째, her dad. 자, 한번 맞춰보세요. 3, 2, 1. 네, 2번. her grand

grandmother, 그녀의 할머니였죠? Very good. 여러분, 오늘 너무 잘해줬어요. Act it out. 우리 사파 속 인물들이 되어서 role-playing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먼저 이 남자아이가 되어서 질문을 시작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그 상대편, 여자아이가 되어서 빈칸을 채워가면서 답을 해보세요. 제가 먼저 바구니에 담아있는 것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와, 이것들은 뭐야? 와우, what are these?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답을 해요. 바구니 안에 담겨 있는 게 떡이니까 떡이야, 이것들은 떡이야 라고 답을 해요. 그러면 there are 땡땡 이 빈칸에 이 단어를 채워 넣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떡, 떡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우리 아까 배웠죠? 3, 2, 1 네, 떡은 rice cakes였죠? 네, rice cakes 그러니까 쌀로 만든 케이크, 떡을 rice cake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There are rice cakes. There are rice cakes. Very good.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물어봐요. 왜?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 Why do you have so many? 네, 제가 why로 물어봤으니까 여러분은 왜냐 하면 하면서 그 이유를 답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 생신이거든. 자, 그러면 왜냐 하면으로 시작해서 It's my grandma's birthday 라고 답하면 되는데, 자, 빈칸에 왜냐 하면을 넣어주세요. 3, 2, 1. 네, 왜냐 하면은 because였죠? 자, 따라해보세요. Because it's my grandma's birthday. Because it's my grandma's birthday. 네,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봐요. 어디에서 샀어? Where did you get them? 그럼 여러분이 시장에서 샀어라고 답합니다. 자, 시장. I got them at 땡땡. 이 빈칸에 시장을 넣어주세요. 3, 2, 1. 네, 시장은 the market이었죠? 그래서 그 떡들을 나는 시장에서 샀어. I got them at the market. 자, 따라해 보세요. I got them at the market. I got them at the market. Good job. 그럼 우리 이번에는 역할을 바꿔볼 거예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대화를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바구니를 가리키고 있어요. 와, 이것들은 뭐야?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와우, what are 땡땡. 이것들을 빈칸에 넣어주세요. 3, 2, 1. 네, these가 되겠죠? What are these? 가까이에 있는 물건들을 가리킬 때 What are these? 라고 물어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와우, what are these? 와우, what are these? 네, what are these?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떡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They are rice cakes. 네, 떡이라고 답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번에는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자,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why do you have 땡땡? 자, 이렇게 많이가 들어가야 되겠죠? 3, 2, 1. 네, 이렇게 많이는 so many. 그래서 why do you have so many? 따라해 보세요. Why do you have so many? Why do you have so many? 오,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이유는 왜냐 하면 우리 할머니 생신이거든. Because it's my grandma's birthday. 네, 이렇게 이유도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또 이제 어디에서 샀어? 네, 어디에서 샀어? 어디에서를 물어보면 되는데, 땡땡, did you get them? 그죠? 그럼 이 빈칸에 어디에서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 빈칸을 채워주세요. 3, 2, 1. 네, 어디에서는 where, 어디, where. 그쵸? 그래서 where did you get them?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Repeat after me. Where did you get them? Where did you get them? 네, where did you get them? 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저는 이것들을 시장에서 샀어. 시장에서 얻었어. 라고 답을 해요. 그래서 I got them at the market. 이렇게 답을 합니다. I got them at the market. Very good. 여러분, 오늘도 너무 잘해줬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 재밌었나요? 오늘은 궁금한 것을 묻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해보는 표현들을 배워봤어요. 그리고 특히 질문을 무엇, 왜, 어디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는 것을 연습해 봤는데 이런 방식으로 친구들과 질문도 하고 답도 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봐요. 오늘 배운 표현들 다 너무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Everyone, summer vacation has finally started. Hooray! 여러분, 방학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번 방학 기간 동안 선생님이랑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을 복습할 건데요. 그저 복습 강의가 아니라 선생님이 조금 더 알차고 재미나게 준비됐으니 get ready to have some fun, alright? 재미나게 들을 준비 됐나요? 그렇다면 오늘의 학습 목표 듣고 만나요.
1: Week 23. Monday. Introducing myself. I can introduce myself.
0: It's get ready time, everyone. Let's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의 단어를 배워볼 건데요. Here'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We have a girl and a boy sitting on the bench. 벤치 위에 지금 여자애랑 남자애랑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Look at the girl first. 우리 여자친구가 지금 손가락 6개를 들고 있어요. 아, 나는 6학년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영어에서는요, 6학년이라고 얘기할 때는 숫자 6을 여섯 번째, 즉 6th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6th. 그러면 학년 혹은 성적을 뜻하는 grade라는 단어도 함께 읽어볼게요. grade. grade. good. 자, look at the boy now. 지금은 이제 남자아이를 좀 볼게요. What is he holding? 무엇을 들고 있는데요? A picture of a car. 본인의 취미는 그림 그리기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취미라는 단어도 읽어볼까요?

0: hobby, hobby. Very good, everyone. 오늘의 다이얼로그 함께 듣고 만나요.
1: Hi, I'm Jisoo. I'm in the sixth grade.
2: Me too. I'm Taeho. What do you like?
1: I like lesser pandas. Do you have any hobbies?
2: My hobby is drawing cars. What are your talents?
1: I'm good at swimming.
2: Really? I can't swim. Can you teach me?
0: Welcome back, everyone. Today's dialogue 잘 듣고 왔나요? It's brain boost time. 자, 우리 다이얼로그 속에서 중요한 부분을 선생님하고 공부해 봅시다. Our first expression, 첫 번째 표현입니다. I'm in the grade라는 표현인데요. 자, 우리 grade는 어떤 단어였죠? 맞아요. 학년이라는 뜻이었어요. 자, 앞에 I am 그리고 in the가 들어가고 서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서수는 뭐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단어를 서수라고 하죠. 그리고 뒤에 grade가 들어가면 이 문장의 뜻은 나는 뭐뭐뭐 학년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let's fill in the blank. 우리 빈칸을 채워보도록 합시다. 나는 6학년이야 인데요. 우리 숫자 6을 서수로 영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였죠? 맞아요. 6입니다. 우리 문장을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6학년이야. I'm in the 6th grade. I'm in the 6th grade. Good. 자, 이번에는요, 선생님이랑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첫 번째 단어 같이 읽어볼까요? First grade. 바로 1학년이죠. 두 번째는 second grade, 2학년이죠. 다음은 third grade, 3학년이고요. 우리 4학년 읽어볼까요? fourth grade, good. 그리고 5학년은요? fifth grade, good.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학년, 6학년입니다. 바로 sixth grade, very good. 자, 다음 표현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My hobby is cars. 자, cars는 자동차이고요. 우리 my hobby에서 우리 hobby는 단어 아까 배웠죠? 취미였습니다. 자, 여기서 my hobby is 뒤에 동사의 ing가 붙게 되면 나의 취미는 무엇 무엇을 하는 거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빈칸을 볼까요? 나의 취미는 자동차를 그리는 거야. 자, 여러분 여기서 그리다라는 동사 볼까요? draw. 자, 그런데 우리가 규칙이 있었죠. 우리 동사 뒤에는 ing를 넣어야 되죠. 그래서 drawing을 써야 됩니다. Let's read. My hobby is drawing cars. My hobby is drawing cars. Very good. 자, 마지막 표현입니다. I'm good at 자, 여러분 여기서 굿은 뭐죠? 좋다, 좋은 이런 뜻이죠. 자, I'm good at 뒤에 여기도 동사 ing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무엇 무엇 하는 것을 잘한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빈칸 채워볼까요? 나는 수영하는 것을 잘해 입니다.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수영하다, swim을 이제 ing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swimming이 되겠죠. 자, 여기서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우리 알파벳 M 하나가 더 들어가요. 발음은 swimming입니다. 우리 문장을 읽어볼게요. 나는 수영하는 것을 잘해. I'm good at swimming. I'm good at swimming. Very good, everyone. 자,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선생님하고 수업을 잘 들었는지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Our first quiz. 우리 첫 번째 퀴즈는요. What is Taeho holding? 우리 이 남자아이가 태호죠. 우리 태호가 들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Number one, a picture of red bike. Number two, a photo of red car. Number three, a picture of red car. What do you think? 어떤 답이 정답일까요? Three, two, one. The answer is Number three, a picture of red car. 그쵸? 그림인데요. 어떤 그림이죠? 빨간 자동차 그림입니다. Next quiz, 다음 퀴즈는요. Fill in the blank. 우리 빈칸 채우기인데요. 우리 앞서 선생님이 수업 중에 설명했던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서 Let's fill in the blank. 자, 한국어 문장의 힌트인데요. 나의 취미는 영화를 보는 거야 입니다. 자, 여기서 보는 거, 보다라는 단어는 watch죠. 그냥 watch를 넣어.

물어보면 될까요? 안 되죠. My hobby is 뒤에는 어떤 규칙이 들어가나요? 동사 뒤에 ing를 써서 watching을 써야 됩니다. 우리 문장 읽어볼게요. My hobby is watching a movie. My hobby is watching a movie. Very good, everyone. It's roleplay time, everyone. 이번 방학 기간 동안 선생님이랑 대화 속의 주인공이 돼서 roleplay를 하면서 speaking 연습을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선생님하고 전체적인 다이얼로그를 한 번 더 훑어보도록 합시다.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Hi, I'm Jisoo. I'm in the sixth grade. 안녕, 난 지수야. 나 6학년이야. 여러분, 여기서 6학년은 6th grade였죠? Me too. I'm Taeho. What do you like? 나도야. 나도 6학년이야. 나는 태호야. 너는 무엇을 좋아해? I like lesser pandas. Do you have any hobbies? 나는 lesser panda를 좋아해. 너 취미 있어? 취미가 무엇이니? My hobby is drawing cars. 나의 취미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야. 어떤 그림이었죠? 자동차 그림을 그리는 것이야. What are your talents? 너가 잘하는 것 혹은 특기는 무엇이니? I'm good at swimming. 나는 수영을 잘해 혹은 수영하는 것을 잘해. 우리 good at 뒤에는 동사 ing가 들어가죠. Really? I can't swim. 정말 나는 수영을 못해. Can you teach me? 나 가르쳐 줄래? Very good, everyone.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roleplay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대화 속에 지수가 돼볼 거고요. 여러분이 태호가 돼보겠습니다. 선생님부터 시작해볼게요. 안녕, 나는 지수야. 나는 6학년이야. Hi, I'm Jisoo. I'm in the sixth grade. 여러분 차례입니다. 나도야, 나는 태호야.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어떻게 얘기할까요? Me too. I'm Taeho. What do you like? Me too. I'm Taeho. What do you like? 자, 선생님 차례입니다. 나는 레서 판다를 좋아해. 너의 취미는 무엇이니? I like lesser pandas. Do you have any hobbies? 여러분 차례입니다. 나의 취미는 자동차를 그리는 거야. 너의 특기는 무엇이니? 어떻게 얘기할까요? My hobby is drawing cars. What are your talents? My hobby is drawing cars. What are your talents? Good. 제 차례입니다. 나는 수영하는 것을 잘해. I'm good at swimming. 여러분입니다. 정말 나는 수영을 못해. 나 가르쳐 줄래? 어떻게 얘기할까요? Really? I can't swim. Can you teach me? Really? I can't swim. Can you teach me? Great job, everyone! 이번에는 역할을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지수고 제가 태호죠? 여러분부터 시작해볼게요. 안녕, 나는 지수야. 나는 6학년이야. 어떻게 얘기할까요? Hi, I'm Jisoo. I'm in the sixth grade. Hi, I'm Jisoo. I'm in the sixth grade. 한 번 더. Hi, I'm Jisoo. I'm in the sixth grade. 이번엔 제 차례입니다. 나도야, 나는 태호야.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Me too. I'm Taeho. What do you like? 여러분 차례입니다. 나는 레서 판다를 좋아해. 너의 취미는 무엇이니? 어떻게 얘기할까요? I like lesser pandas. Do you have any hobbies? I like lesser pandas. Do you have any hobbies? One more time. I like lesser pandas. Do you have any hobbies? 이번엔 제 차례입니다. 나의 취미는 자동차를 그리는 것이야. 너의 특기는 무엇이니? My hobby is drawing cars. What are your talents? 여러분 잘하죠? 나는 수영하는 것을 잘해. I'm good at swimming.

0: I'm good at swimming. 한 번 더. I'm good at swimming. Very good. 제 차례입니다. 정말? 나는 수영을 못해. 나 가르쳐 줄래? Really? I can't swim. Can you teach me? Very good, everyone.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0: Okay, guys, that was today's lesson.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배웠던 세 가지 중요한 표현 기억하나요? 우리 첫 번째는 나는 6학년이야 라는 문장 기억할까요? Let's say it. I'm in the sixth grade. Good. 그리고 나의 취미는 무엇을 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도 한번 읽어볼까요? My hobby is. 그리고 뒤에 동사 ing가 들어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이것을 잘해 라는 표현은 어떻게 시작했나요? I'm good at. 그리고 이것도 뒤에 동사 ing가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선생님이랑 매일매일 강의를 들으면서 한 번 더 쭉 복습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Until next time!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Guys, can you remember yesterday's topic? 우리 어제 강의 주제 기억하나요? 무엇이었죠? 맞아요, 바로 introducing myself. 내 자신 소개하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Can you take a guess?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아, my friends? My family? My dream? 자, 이 속에 정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학습 목표 빨리 듣고 만나요.
1: Week 23. Tuesday. About my family. I can talk about my family.
0: It's get ready time, everyone. Let's learn today's vocabularies. Here'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자, 그림 속에 우리는 a dragon, 우리 용이 있고요. 우리 용 친구가 지금 옆에 있는

0: 기사 친구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기사는 영어로 night입니다. 자, she's showing her family photo. 가족 사진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런데 she's pointing at something. 지금 창문 밖으로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무엇을 가리키고 있나요? 저 멀리 성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 성은 영어로 castle. castle. Good. 자, 지금 성 위에 보니까 큰 용이 있는데 이 용은? 아, 지금 가족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이용 친구의 아빠인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이 지금 성을 지키고 있는 경비원, 경비병이라고 볼수 있어요. 영어로는 guard. guard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사진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 가족이 어느 장소 앞에서 지금 포즈를 취하고 있나요? 맞아요. 바로 동굴입니다. 동굴은 영어로 cave. cave. Good job, everyone. Today's dialogue 함께 듣고 만나요.
1: This is my mom, and this is my dad.
2: What does your dad do?
1: He works as a castle guard. He keeps the castle safe.
2: Cool. Where does your family live?
1: We live in a mountain cave.
2: Awesome. Living in a cave sounds fun.
0: Welcome back, everyone. It's Brain Boost Time. 오늘 방금 들었던 다이얼로그 속에서 중요한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this is로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this is라는 표현 뒤에 사람이나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이분은 누구누구입니다라고 소개를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Let's fill in the blank. 이분은 우리 엄마야.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우리 엄마죠. 바로 my mom. 문장을 읽어볼까요? This is my mom. This is my mom. 자, 다음 표현은요. He works as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work라는 단어는 일하다라는 표현인데요. 뒤에 as가 들어가게 되고 그 뒤에 직업이 들어가게 되면 누구누구는 뭐뭐로 일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문장 우리 맞춰볼까요? 그는 성경비병으로 일해입니다. 자, 우리 성은 영어로 뭐였죠? 맞아요. castle이었고요. 경비병, 성을 지키는 사람은 영어로 guard였어요. 그래서 a castle guard를 써야겠죠. Let's read. He works as a castle guard. He works as a castle guard. Very good. Our last one, 우리 마지막 표현입니다. We live in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live는 살다인데요. 주어, 그리고 live in, 그리고 장소, 이제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누구누구는 어디 어디에 살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문장을 우리 채워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산속 동굴에 살아. 자, 우리 산이랑 동굴이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바로 a mountain cave죠. 우리 전체 문장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산속 동굴에 살아. We live in a mountain cave. We live in a mountain cave. Very good, everyone. It's quiz time. 자, 이번에는 퀴즈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랑 질문을 같이 읽어볼까요? What is the dragon showing to her friend? 자, 이 용이 지금 친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라는 게 질문입니다. Number one, a photo of her family. Number two, a photo of her pet. Number three, a photo of her friend.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three, two, one. The answer is number one. A photo of her family. 가족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죠. 우리 2번은 그녀의 반려동물의 사진이라고 해서 틀렸고요. 3번은 그녀의 친구의 사진이라 해서 틀렸습니다. Very good. Our next quiz. 우리 두 번째 퀴즈는요. Unscramble the words. 자, 단어를 지금 알맞게 배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어가 힌트죠? 우리는 산속 동굴에 살아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들어갈 단어는 맞아요. 바로 우리는 위이죠. 자,

0: 주어 다음에는 우리가 보통 동사가 옵니다. 살아인데 여기서 뭐뭐에 살아까지도 우리 기억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live 그리고 in이 들어가고요. 어디에 살죠? 산속 동굴에. 그래서 a mountain 동굴 cave가 들어갑니다. Let's read. We live in a mountain cave. 한번더 읽어볼까요? We live in a mountain cave. Great job, everyone. It's role play time, everyone.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다이얼로그 속의 주인공이 돼서 스피킹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하고 전체 다이얼로그를 한번더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줘야 돼요. 자, 첫 번째 문장 가볼까요? This is my mom. And this is my dad. 자, 이분은 나의 엄마야. 그리고 이분은 나의 아빠야라고 사람을 소개할 때 쓰는 표현이었죠? 다음 문장 볼까요? What does your dad do? 너의 아빠는 무엇을 하시니?인데요. 이 문장이 지금 무엇을 하시니라는 문장보다는 직업이 무엇이니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한번더 읽어 볼까요? What does your dad do? Good. 자, 다음 문장 볼게요. He works as a castle guard. 자, 그는 성 경비병으로 일하셔. 자, 여기서 castle guard가 성 경비병이었고요. works as가 뭐뭐로 일한다라는 표현이었죠. 다음 문장 볼까요? He keeps the castle safe. 아, 그는 무엇을 한다고 하죠? 성을 안전하게 지킨다라고 합니다. 다음 문장 볼까요? Cool. Where does your family live? 멋진 걸? 너의 가족은 어디 살아? 입니다. 자, 다음 문장 볼까요? We live in a mountain cave. 자, 우리는 산속 동굴에 살아라는 표현이었어요. 자, 우리는 어디에 살아라는 표현은 we live in이었고요. 뒤에 장소를 뜻하는 단어를 넣으면 되겠죠? 다음 문장 볼까요? Awesome. Living in a cave sounds fun. 정말 멋지다라고 얘기하고요. 뒷문장은요, 동굴 속에 사는 것은 정말 재밌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문장 한번더 읽어볼까요? Awesome. Living in a cave sounds fun. Very good, everyone. 자,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본격적으로 롤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대화 속에 선생님은 용 친구가 먼저 돼볼 거고요. 여러분은 우리 기사 친구가 돼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나의 엄마이고, 이분은 나의 아빠셔. This is my mom, and this is my dad. 여러분 차례입니다. 너의 아빠는 무엇을 하시니? 혹은 너의 아빠의 직업은 무엇이니? 어떻게 얘기할까요? What does your dad do? What does your dad do? What does your dad do? Good. 자, 선생님 차례 가볼게요. 그는 성 경비병으로 일하셔. 그는 성을 안전하게 지키셔. He works as a castle guard. He keeps the castle safe. 여러분 차례입니다. 멋진 걸? 너의 가족은 어디 살아? 어떻게 얘기할까요? Cool. Where does your family live? Cool. Where does your family live? Cool. Where does your family live? Good. 선생님 가볼게요. 우리는 산속 동굴에 살아. We live in a mountain cave. 여러분 차례입니다. 멋진 걸? 동굴 속에 사는 거 재밌을 것 같아. 어떻게 얘기할까요? Awesome. Living in a cave sounds fun. Awesome. Living in a cave sounds fun. Awesome. Living in a cave sounds fun. Very good, everyone. 이번에는 역할을 바꿔서 한번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용이 돼볼 거고요. 선생님은 친구가 돼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차례가 먼저입니다. 이분은 나의 엄마야. 그리고 이분은 나의 아빠야. 어떻게 얘기할까요? This is my mom. And this is my dad. This is my mom. And this is my dad. 제 차례입니다. 너의 아빠는 무엇을 하시니? 혹은 너의 아빠는 직업이 무엇이니? What does your dad do? 여러분 차례입니다. 그는 성경비병으로 일해 그는 성을 안전하게 지키셔. 어떻게 얘기할까요? He works as a castle guard. He keeps the castle safe. He works as a castle guard. He keeps the castle safe. 제 차례입니다. 멋진걸? 너의 가족은 어디에 살아? Cool. Where does your family live? 여러분 차례입니다. 우리는 산속 동굴에 살아. 어떻게 얘기할까요? We live in a mountain cave. We live in a mountain cave. 제 차례입니다. 너무 멋지다. 동굴 속에 사는 거 재미있을 것 같아. Awesome. Living in a cave sounds fun. Well done, everyone.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0: Alright, everyone. That's it for today.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이랑 열심히 공부해준 여러분, well done. 너무 잘했어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더 재미나게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See you later.

0: 길다리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2: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0: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줄리입니다. 여러분, 선생님하고 시작한 방학 강의 어떤가요? Are you keeping up with me? 선생님하고 잘 따라와주고 있나요? 아, 이미 배운 거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나요? 자, 그럴수록 조금 더 완벽하게 만들어보는 것을 선생님하고 해보도록 할 거예요. We are going to make it perfect, okay?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학습 목표 들어볼게요.
1: Week 23. Wednesday. My dream. I can talk about my dream.
0: It's get ready time, everyone. 자, 오늘의 단어 함께 배워볼까요?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Where are we? 지금 어딘가요? 아, we are in a living room. 지금 거실에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남자아이가 열심히 무엇을 그리고 있습니다. What is he drawing? 무엇을 그리고 있나요? 아, 보니까 드론입니다. 자, 여러분, 드론은 영어로 drawn. drone입니다. 자, 이 친구가 열심히 드론을 그리면서 또 TV에도 드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것을 가리키면서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이제 엄마가 보면서 뿌듯해하고 계십니다. 자, TV 속에 있는 이 드론을 조금 더 자세히 봐주세요. Let's take a look at closer. 자, 보면은 food, 음식이라고 적혀있는 박스를 들고 있는 드론이 있고요. 그 옆에는 뭐라고 써져 있나요? medicine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medicine은 약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medicine. medicine. good. 자, 그러면 이 드론들은 food, 음식과 medicine, 약이 담겨있는 상자를 갖고 무엇을 하고 있나요? 바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배달하다 라는 단어 또 읽어볼게요. deliver. deliver. Very good. 자, 여러분, 방금 배운 단어들 잘 기억하면서 트레이스 다이얼로그 함께 들어봐요.
2: What do you want to be?
1: I want to be a drone designer.
2: Why a drone designer?
1: I want to help people and I like learning about machines.
2: What kind of drones will you design?
1: Drones that deliver food and medicine.
0: Welcome back, everyone. Today's dialogue 잘 듣고 왔나요? It's brain boost time. 중요한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I want to be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want는 무엇을 원하다라는 뜻인데요. I want to be 하고 뒤에 직업 이름을 쓰게 되면 나는 무엇무엇이 혹은 뭐뭐가 되고 싶어요 입니다. 나의 꿈을 표현할 때 쓰는 문장이죠. Let's fill in the blank. 우리 빈칸을 채워볼게요. 나는 드론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드론 디자이너입니다. 바로 a drone designer겠죠. Let's read the sentence. 문장 읽어볼게요. I want to be a drone designer. I want to be a drone designer. Good. 두 번째 표현은요. I like learning about로 시작하는 문장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like는 무엇을 좋아하다라는 표현인데 뒤에 learning about이 들어가게 되면 무엇에 대해 배우는 것을 좋아해요 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learning about 뒤에 명사를 넣어서 그 어떤 것을 배우고 싶은지에 대한 단어를 넣으면 됩니다. 자, 나는 기계에 대해 배우는 것을 좋아해요 라는 문장입니다.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기계라는 단어예요. 어떤 단어였을까요? 맞아요. 바로 machines입니다. 우리 전체 문장 읽어볼게요. I like learning about machines. I like learning about machines. Very good. 마지막 표현입니다. What kind of will you design? 자, 여러분, 여기서 what kind of는 어떤 종류의 란 뜻이고요. 뒤에 명사를 쓰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will you design인데요. Will you 뒤에 동사원형을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표현의 뜻은 너는 어떤 종류의 무엇무엇을 뭐뭐뭐 할 거니? 라는 뜻이 됩니다. 자, 문장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너는 어떤 종류의 드론을 디자인할 거야? 라는 질문이었어요.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맞아요. drones입니다. 여기서 s를 붙이는 이유는 드론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이겠죠? 자, 문장을 읽어볼게요. What kind of drones will you design? What kind of drones will you design? Great job, everyone! Now it's quiz time. 자, 퀴즈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Let's read the question. 우리 질문부터 볼까요? Fill in the blank. 아, 빈칸 채우기입니다.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우리 한국어 뜻에 있죠. 자, 나는 파충류에 대해 배우는 것을 좋아해요. 인데요. 여기서 파충류는 reptiles. 이렇게 써져 있죠? 한번 더 읽어볼까요? reptiles. Good. 자, 그러면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뭐뭐에 대해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선생님이 설명해 줬는데, what is it?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That's right. learning about이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 전체 문장 읽어볼까요? 나는 파충류에 대해 배우는 것을 좋아해요. I like learning about reptiles. I like learning about reptiles. Good. 자, 두 번째 퀴즈는요. 질문 같이 읽어볼까요? What does the boy want to be? 저 어떤 뜻이죠? 우리 그림 속에

맞아요. 나왔던 남자아이는 무엇이 되고 싶어 하나요?입니다. He wants to be 하고 문장을 채워야 되는데 보기가 나와 있죠. 선생님이 하나씩 읽어줄게요. Number one, a drone pilot.

He wants to be a drone designer. Very good. 우리 1번은 drone pilot이라 해서 조종사를 의미하고요. Number 2, 2번은요. machine designer 해서 기계 디자이너를 의미합니다. Very good, everyone. It's role play time. 자, 선생님이랑 dialogue 속의 주인공이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스피킹 해줘야 됩니다. 전체적인 dialogue를 한 번 더 훑어볼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What do you want to be?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너의 꿈은 무엇이니? 라는 뜻이죠. 두 번째 문장 볼까요? I want to be a drone designer. 저는 드론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입니다. 다음 문장 볼까요? Why a drone designer? 아, 왜 드론 디자이너야? 대답 볼까요? I want to help people and I like learning about machines. 저는 사람들을 돕고 싶고 저는 기계를 대해서 배우는 것을 좋아해요. 라는 문장입니다. 다음 가볼게요. What kind of drones will you design? 너는 어떤 종류의 드론을 디자인할 거야? 라는 질문이죠. 대답 볼까요? Drones that deliver food and medicine. 음식과 약을 배달하는 드론을 디자인할 겁니다. 라고 대답하네요. Great job, everyone! 자,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롤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은 대화 속에 엄마가 돼볼 거고요. 여러분은 남자아이가 돼볼 겁니다. Me first! 선생님부터 시작해 볼게요.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be? 여러분 차례입니다. 저는 드론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I want to be a drone designer. I want to be a drone designer. Good. 선생님 차례입니다. 왜 드론 디자이너야? Why a drone designer? 여러분 차례죠? 저는 사람들을 돕고 싶고 그리고 저는 기계에 대해 배우는 것을 좋아해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I want to help people and I like learning about machines. I want to help people and I like learning about machines. Very good. My turn. 선생님 차례입니다. 너는 어떤 종류의 드론을 디자인할 거야? What kind of drones will you design? 여러분 차례입니다. 음식과 약을 배달하는 드론을 디자인할 거예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Drones that deliver food and medicine. Drones that deliver food and medicine. Great job, everyone! 이번에는 우리 역할을 바꿔서 읽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엄마 역할을, 선생님이 남자의 역할을 해볼게요. Your turn first. 여러분이 먼저입니다.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혹은 너의 꿈은 뭐니? 라는 뜻을 가진 문장이죠. 어떻게 얘기하나요? What do you want to be? What do you want to be? 제 차례입니다. 저는 드론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I want to be a drone designer. 여러분 차례입니다. 왜 드론 디자이너야? 어떻게 말할까요? Why a drone designer? Why a drone designer? 제 차례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돕고 싶고 그리고 저는 기계에 대해 배우는 것을 좋아해요. I want to help people and I like learning about machines. Your turn. 여러분 차례입니다. 너는 어떤 종류의 드론을 디자인할 거야? 어떻게 얘기할까요? What kind of drones will you design? What kind of drones will you design?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볼까요? What kind of drones will you design? 선생님 차례입니다. 음식과 약을 배달하는 드론을 디자인할 거예요.

0: drones that deliver food and medicine. Great job, everyone!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0: Alright everyone, that was today's lesson.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What do you want to be? 커서 무엇이 되고 싶나요? 우리 대답을 문장으로 말하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은 놀라지 마세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teacher라는 단어를 넣어서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라고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도 같이 해주세요. Are you ready? I want to be a teacher. Great job, everyone. We'll see you next time. Bye.
2: Global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3: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줄리입니다. 자, 여러분, 방학 시작하고 여러분의 하루 일과는 어떤가요? How's your daily routine? 설마 시간이 너무 많다고 흥청망청 시간을 낭비하는 건 아니겠죠? Please don't waste time.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선생님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은 집중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도 들어볼게요.
1: Week 23. Thursday. My daily routine. I can talk about my daily routine.
0: Let's get ready to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의 단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은요. 아, 지금 다람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What are they talking about? 무엇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나요? 아, 보니까 지금 여자 다람쥐의 하루 일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위에 적혀져 있는데요. 아침 7시에는 이 여자 다람쥐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맞아요. 스트레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트레칭을 하다라는 단어 읽어볼게요. Stretch. Stretch. Good. 그리고 옆에 그림을 보면 8시에는 물을 이제 마시고 있습니다. 아, 이 다람쥐는요. 매일 아침에 스트레칭을 하고 그 다음에 물을 마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습관은 영어로 habit. Habit. Good. 자, 그리고 마지막 그림을 보면 위에 Saturday라고 적혀 있네요. 아, 앞에 7시, 8시는 매일매일 하는 이제 습관이라고 보면 지금 Saturday는 주말이죠. 토요일이니까 주말에는 산에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말이라는 단어도 배워볼까요? Weekend. Weekend. Very good, everyone. 자, 선생님이랑 방금 배운 단어들을 이제 잘 생각하면서 Let's listen to today's dialogue.
1: What do you do in the morning?
2: First, I stretch for 10 minutes.
1: Do you have any good habits?
2: I always drink warm water before breakfast.
1: What do you do on weekends?
2: On weekends, I climb mountains with my cousins.
0: Welcome back, everyone. It's Brain Boost Time. 자, 중요한 표현들을 선생님하고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표현은요. First, I stretch for로 시작하는 문장인데요. 우리 first는 먼저 혹은 첫 번째로 이런 뜻이죠. 그리고 I 다음에 동사가 오고 그 뒤에 for, 그 다음에 시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먼저 나는 뭐뭐 하는 동안 무엇 무엇을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Let's fill in the blank. 우리 빈칸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나는 10분 동안 스트레칭을 해 입니다. 자, 여기서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10분이라는 뜻이죠. 10분은 영어로 어떻게 얘기할까요? 10 minutes 입니다. Let's read the sentence. First, I stretch for 10 minutes. First, I stretch for 10 minutes. Minutes. Very good. 다음 표현입니다. I always drink before breakfast. 자, before breakfast는 아침 식사 전에 라는 뜻이고요. 오늘의 핵심은 I always drink 이 부분이죠. 자, I 다음에 always 같은 단어들은 빈도부사입니다. 그 뒤에 동사가 오고 명사가 오면 나는 무엇 무엇을 뭐뭐뭐 한다 라는 뜻인데요. 자, 빈도부사 기억나는 친구들 있나요? 선생님이랑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우리 빈도부사라는 뜻은 어떠한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에 대한 표현을 해주는 단어들인데요. 우리 앞서 나왔던 단어는 always가 있었죠. 자, 하나씩 선생님이랑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always는 항상, 그 옆에 거 볼까요? usually는 보통, 다음, often은 자주, 그 옆에 sometimes는 가끔, 자, 밑으로 갑니다. rarely는 거의 뭐뭐 하지 않는, 그 밑에 never는 절대 하지 않는 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아침 식사 전에 따뜻한 물을 마셔.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따뜻한 물이죠. 자, warm water를 쓰면 됩니다. Let's read. 읽어볼까요? I always drink warm water before breakfast. I always drink warm water before breakfast. Good. 자, 다음 표현은요. On weekends, I climb with my cousins. 자, 여러분, 여기서 cousins는 무슨 뜻인가요? 맞아요. 사촌인데요. 사촌 동생이 될수 있고요. 뭐 사촌 누나, 형, 오빠, 언니 다 포함해서 cousins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빨간 부분이 중요한 표현이죠. On weekends는 주말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주말마다 내가 하는 행동을 설명할 때 쓰면 됩니다. I 뒤에 동사도 써줘야겠죠.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주말마다 나는 사촌들과 산에 올라입니다. 산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영어로 바로 mountains입니다. 우리 문장 읽어볼게요. On weekends, I climb mountains with my cousins. On weekends, I climb mountains with my cousins. Very good, everyone. Now it's quiz time. 우리 퀴즈를 풀어볼게요. 우리 질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What is the squirrel's good habit? 아, 무슨 뜻인가요? 다람쥐의 좋은 습관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자, 그림이 힌트.

0: 그죠? 잘 보면서 보기를 함께 보도록 할까요? Number one, drinking a glass of cold water. Number two, drinking a glass of warm water. Number three, drinking a glass of warm milk. 우리 트레이스 다이얼로그를 잘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죠? 정답은 3, 2, 1. Number 2. Drinking a glass of warm water.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게 좋은 습관이었죠? Very good. Next quiz. Unscramble the words. 자, 단어를 알맞게 배열하는 시간입니다. 한국어 문장 볼까요? 주말마다 나는 사촌들과 산에 올라라는 문장입니다. 자, 주말마다를 먼저 써야 돼요. 어떤 단어로 시작할까요? 맞아요. On weekends. 자, 나는 I가 들어가고요. 여기서 동사는 뭐뭐에 올라. 바로 climb이죠. 어디에 올라요? 산에. Mountains. 누구와 함께? 사촌들과. With my cousins입니다. 읽어볼까요? On weekends, I climb mountains with my cousins. One more time. On weekends, I climb mountains with my cousins. Well done, everyone. It's role play time, everyone. 자, 우리는 대화 속의 주인공이 되어 스피킹 연습을 해보는 시간이죠. 우리 첫 번째로 전체 다이얼로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문장을 같이 읽고 연습해 봐요. What do you do in the morning? 너는 아침에 무엇을 하니? First, I stretch for 10 minutes. 먼저 나는 10분 동안 스트레칭을 해. 10분 동안이기 때문에 for가 들어가죠. 다음 문장. Do you have any good habits? 너 좋은 습관이 있니? 혹은 좋은 습관이 뭐니? I always drink warm water before breakfast. 나는 아침 식사 전에 항상 따뜻한 물을 마셔입니다. 다음 문장. What do you do on weekends? 너는 주말마다 무엇을 하니? On weekends, I climb mountains with my cousins. On weekends가 주말마다죠. 주말마다 나는 사촌들과 산에 올라라는 문장이었습니다. Very good, everyone. 우리 친구들 연습 열심히 했다면 우리 본격적으로 roleplay 시작해 볼까요? 자, 여러분, 선생님은 대화 속에 남자 다람쥐를 해볼 거고요. 여러분은 여자 다람쥐 역할을 맡아주시면 됩니다. Me first. 선생님부터 먼저 시작해 볼게요. 너는 아침에 무엇을 하니? What do you do in the morning? 여러분 차례입니다. 먼저 나는 10분 동안 스트레칭을 해. 어떻게 말할까요? First, I stretch for 10 minutes. First, I stretch for 10 minutes. 제 차례입니다. 너는 좋은 습관이 있니? Do you have any good habits? 여러분 차례입니다. 나는 아침 식사 전에 항상 따뜻한 물을 마셔. 어떻게 말할까요? I always drink warm water before breakfast. I always drink warm water before breakfast. Good. My turn. 너는 주말마다 무엇을 하니? What do you do on weekends? Your turn.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주말마다 나는 사촌들과 산에 올라. 어떻게 얘기할까요? On weekends, I climb mountains with my cousins. On weekends, I climb mountains with my cousins. Very good. 이번에는 역할을 바꿔서 읽어볼게요. 이번에 선생님이 여자 다람쥐, 여러분이 남자 다람쥐입니다. 자, 여러분이 먼저 시작해보면 됩니다. 아침에 너는 무엇을 하니? 어떻게 얘기할까요? What do you do in the morning? What do you do in the morning? 선생님 차례입니다. 먼저 나는 10분 동안 스트레칭을 해. First, I stretch for 10 minutes. 여러분 차례입니다. 너는 좋은 습관이 있니? 어떻게 말할까요? Do you have any good habits? Do you have any good habits? 선생님 차례입니다. 나는 아침 식사 전에 항상 따뜻한 물을 마셔. I always drink warm water before breakfast. 여러분 차례입니다. 너는 주말마다 무엇을 하니? 어떻게 말할까요? What do you do on weekends? What do you do on weekends? 선생님 차례입니다. 주말마다 나는 사촌들과 산에 올라. On weekends, I climb mountains with my cousins. Well done, everyone!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0: Alright guys, that's it for today.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오늘 하루를 그냥 시간만 보낸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나요? 그러면 오늘 다람쥐처럼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Until next time!
2: Is this a
3: bad one?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Guys, it's Friday already. 벌써 금요일입니다. 자, 선생님이랑 방학 강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Can you remember your school life? 학교 생활 어땠는지 다 기억하죠? 자, 선생님이 이 질문을 왜 할까요? 궁금하다면 오늘의 학습 목표 들어봐야겠죠?
1: Week 23. Friday. School life. I can talk about my school life.
0: It's get ready time, everyone. Let's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의 단어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자, 지금 남자아이랑 여자아이랑 What are they doing? 무엇을 하고 있나요? 아, 영상통화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자아이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아, I think she's an alien. 외계인입니다. 자, 외계인이고 반대로 이 남자아이는 아, 평범하게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지구라는 단어를 우리 배워볼 거예요. 읽어볼까요? Earth. Earth. Good. 자, 지금 이 남자의 방을 조금 더 살펴보면 I can see a poster. 포스터가 보이는데 Nature Club, 자연 동아리라고 써져 있고요. 뒤에 아, 지금 지구본도 보이고 아, 과학 잡지도 들고 있는 게 지금 좋아하는 과목에 대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목은 영어로 subject. Subject. Good. 자, 우리 이 남자애가 들고 있는 science magazine도 함께 볼까요? 과학 잡지라는 뜻이죠. 함께 읽어볼게요. Science magazine. Science magazine. Good.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외계인 친구하고 이 남자아이는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우리 트레이스 다이얼 함께 들어볼까요?
2: What's your favorite subject on Earth?
1: My favorite subject is science.
2: Have you joined?

0: Joined any clubs?
1: Yes, I joined the Nature Club. We learn about plants and insects.
0: What do you do during recess?
1: I read science magazines.
2: Welcome back, everyone. It's Brain Boost time. 자, 다이얼로그 속에서 중요한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first expression, 첫 번째 표현은요. My favorite subject is로 시작하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favorite는 어떤 뜻이죠? 가장 좋아하는 subject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my favorite subject is 뒤에 과목 이름을 넣게 되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뭐뭐뭐이다 라는 문장이 되겠죠? Let's fill in the blank. 우리 빈칸을 채워볼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과학이야 입니다.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과학이죠. 우리 과학은 영어로 어떤 단어인가요? 맞아요. 바로 science입니다. 우리 문장을 읽어볼까요? My favorite subject is science. My favorite subject is science. Good. 자, 다음 표현은요. We learn about 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learn은 배우다이고요. About은 어떤 뜻인가요? 맞아요. 무엇에 대해. 그래서 we learn about 뒤에 명사를 넣게 되는데 이 명사가 배우는 내용에 대한 단어를 넣으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에 대해 배워요? 라는 문장이 되겠죠? 자, 우리는 식물과 곤충에 대해 배워입니다. We learn about 식물과 곤충 두 가지예요. 식물은 plants, 그리고 곤충은 insects였고요. 우리 사이에 뭐뭐과, 우리 and가 들어가야겠죠? Let's read, 읽어볼까요? We learn about plants and insects. We learn about plants and insects. Great! 자, 마지막 표현입니다. What do you do during? 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during은 어떤 뜻인가요? 뭐뭐 동안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during 뒤에 시간이나 기간을 의미하는 단어를 넣게 되면 너는 무엇무엇 동안 무엇을 하니? 라는 뜻이 됩니다. 자, 문장 먼저 볼까요? 너는 쉬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하니? 라는 질문인데요.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쉬는 시간입니다. 우리 쉬는 시간은 영어로 어떤 단어일까요? 우리 are로 시작하는데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바로 recess입니다. 우리 문장을 읽어볼까요? What do you do during recess? What do you do during recess? 한 번 더. What do you do during recess? Very good. It's kids time. 자, 퀴즈를 풀어볼게요. Let's read the question together. 우리 질문을 같이 읽어볼 거예요. Where does the girl live? 자, 어떤 질문인가요? 이 여자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참고로 힌트를 주자면 이 여자는 she's an alien, 외계인입니다. 자, 보기를 볼까요? Number one, space. Number two, forest. Number three, earth. 자,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Three, two, one. The answer is number one, space, 우주죠. Very good, everyone. 자, number two는 forest, 숲을 의미하고요. Number three는 우리가 배웠죠? earth, 지구였습니다. Next quiz, 다음 퀴즈는요. Fill in the blank. 어떤 뜻이죠? 맞아, 빈칸을 채우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문장을 우리 읽어볼 건데요. We learn about으로 시작하고요. 우리 한국어 문장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힌트가 있죠? 우리는 우주와 별에 대해 배워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we learn about은 우리는 뭐뭐에 대해 배워라는 뜻이고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우주와 별입니다. 자, 우주라는 단어 혹시 기억할까요? 우리 아까 첫 번째 퀴즈에 살짝 나왔는데 맞아요. space이고요. 별은 stars입니다. 우리 두 가지이기 때문에 중간에 and를 써야겠죠? Let's read. We learn about space and stars. 한 번 더. We learn about space and stars. Great job, everyone! It's roleplay time, everyone! 우리 다이럭 속의 주인공이 돼보면서 스피킹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roleplay 바로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쭉 읽어봐야겠죠? 첫 번째 문장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볼게요. What's your favorite subject on Earth? 자, 지구에서 너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뭐니? 라는 질문이죠. 대답 가볼까요? My favorite subject is science.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이다? 과학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다음 문장 가볼까요? Have you joined any clubs? 자, 여러분 여기서 클럽은 무엇을 뜻할까요? 동아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join을 같이 쓰게 되면 동아리에 가입하다 라는 뜻으로 너는 동아리에 가입했니? 라는 문장이 됩니다. 대답 가볼까요? Yes, I joined the nature club. 나는 nature club에 가입했어 인데요. nature는 자연이죠. 그래서 자연 동아리에 가입했어 라는 문장입니다. 다음 문장도 볼까요? We learn about plants and insects. 우리는 식물과 곤충에 대해 배워입니다. 우리 learn about 기억하세요. 뭐뭐에 대해 배우다 라는 표현이었죠? 다음 가볼게요. What do you do during recess? 자, 여러분 우리 recess는 무슨 뜻이었나요? 맞아요. 쉬는 시간. 그래서 질문은 너는 쉬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하니? 라는 질문이었죠? 대답 가볼게요. I read science magazines. 나는 과학 잡지를 읽어 라는 문장이었어요. Great job, everyone!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하고 롤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여자 외계인이 돼볼 거고요. 여러분이 남자아이가 돼보겠습니다. Me first, 선생님부터 시작해 볼게요. 지구에서 너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이니? What's your favorite subject on Earth? 여러분 차례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과학이야. 어떻게 말할까요? My favorite subject is science. My favorite subject is science. My turn. 선생님 차례입니다. 너는 동아리에 가입했니? Have you joined any clubs? 여러분 차례죠? 나는 자연 동아리에 가입했어. 우리는 식물과 곤충에 대해 배워. 어떻게 말할까요? Yes, I joined the nature club. We learn about plants and insects. Yes, I joined the nature club. We learn about plants and insects. Good. My turn. 너는 쉬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하니? What do you do during recess? 여러분 차례입니다. 나는 과학 잡지를 읽어. 어떻게 말할까요? I read science magazines. I read science magazines. Great job, everyone! 이번에는 역할을 바꿔서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여자 외계인, 선생님이 남자의 역할을 맡아볼게요. 여러분이 먼저 시작합니다. 지구에서 너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이니? 어떻게 얘기할까요? What's your favorite subject on Earth? What's your favorite subject on Earth? 선생님 차례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과학이야. My favorite subject is science. Your turn. 동아리에 가입했니? 어떻게 말할까요? Have you joined any clubs? Have you joined any clubs? 선생님 차례입니다. 나는 자연 동아리에 가입했어. 우리는 식물과 곤충에 대해 배워. Yes. I joined the nature club. We learn about plants and insects. Your turn. 너는 쉬는 시간 동안 무엇을

0: 하니 어떻게 말할까요? What do you do during recess? What do you do during recess? 선생님 차례입니다. 나는 과학 잡지를 읽어. I read science magazines. Well done, everyone!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0: Alright everyone, that's it for today. 오늘은 school life, 학교 생활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을 배워봤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vacation life를 잘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제별로 만나는 필수 영단어 EBS 랑롱스쿨 초등 필수 영단어 레벨 1 이경채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다양한 생활용품과 관련된 단어들을 배워볼 거예요.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고 올게요.
1: Day 13. Welcome to my house. Cup. Cup. Cup. Cup. Dish. Dish. Dish. Dish. Fork. Fork. Fork. Fork. Spoon. Spoon. Spoon. Spoon. Album. Album. Album. Album. Brush. Brush. Brush. Brush. Clock. Clock. Clock.

0: 네, 여러분,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그림을 보면서 단어를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는 지금 펭수의 집입니다. 자, 펭수가 Welcome to my house. 나의 집에 온 것을 환영해요.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지금 펭수를 보니까 어디 앞에 서 있죠? 네,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자, 거울 위를 보니까요. 또 어떤 생활용품이 있냐? 시계라고 하는 생활용품이 있어요. Clock이죠. 자, 옆을 보니까 탁자 위에 물건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물건들을 가리켜서 물건, thing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보니까 brush, 빗도 있고요. 또 손목시계도 있어요. 손목시계는 watch라고 하고요. 또 사진첩, 앨범, album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보니까 부엌 식탁 위에는 포크도 있고요, 컵도 있고, 또 숟가락, 접시와 같은 물건들이 있네요. 영어로는 fork, 그리고 spoon이라고 하고요. 또 컵은 우리가 cup이라고 읽습니다. 자, 그리고 접시는 dish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이 단어들을 바탕으로 빈칸에 들어갈 말 한번 유추해 볼게요. 펭수의 집에 놀러 온 것을 환영해요 라고 했습니다. 펭수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니까 주방 식탁 위에는 샐러드가 담긴 무엇이 있었죠? 샐러드가 담긴 접시가 있었고요. 접시와 포크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실에는 또 여러 물건들이 올려져 있는데 그 탁자도 있습니다. 자, 펭수가 거실 끝에 세워져 있는 어디 앞에서?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여러분들 이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따라 써보고 따라 말해보는 스텝 2로 넘어가 볼게요.
1: Step 2. Let's listen and speak.
2: 단어를 들으며 세번 따라 말하면서 네모에 체크하고 두번 써보세요.
1: Cup. Cup.

0: Fish. Fork. Fork. Fork. Spoon. Spoon. Spoon. Album. Album. Album. Brush. Brush. Brush. Clock. Clock. Clock. Watch. Watch. Watch. Mirror. Mirror. Mirror. Thing. Thing. Thing.
1: Hey, 여러분, 단어 쓰기 연습까지 잘 해주셨나요? 선생님과 함께 한 번씩 따라 쓰기 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단어입니다. cup 나와 있죠? 그림을 보다시피 우리 말 그대로 cup입니다. 자, 영어로 쓸 때는 어떻게 써요? C-U-P 이렇게 써주시면 cup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다양한 음식을 담을 수 있는 접시인데요. 아까 펭수 같은 경우는 샐러드를 담았죠? 이렇게 음식을 담는 접시를 우리가 dish라고 합니다. 자, 써볼게요. dish 이렇게 쓰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포크라고 하는 단어 나와 있는데요. 우리말로는 포크라고 하지만 영어로 읽으실 땐 fork 이렇게 F 발음을 살려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을 보시면 pork라고 하는 돼지고기라고 하는 단어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pork, 돼지고기, 그리고 fork, 포크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fork 한번 써볼게요. F-O-R-K 이렇게 쓰고요. 자, 이어서 숟가락도 볼게요. 숟가락은 우리가 spoon이라고 하죠. O가 두 개 들어갑니다. 자, 따라 써보면요. S-P-O-O-N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단어 볼게요. 다음 단어는 사진첩이나 앨범을 뜻하는 단어 album이 나와 있는데요. 자, 영어로 쓸 때는요. A부터 시작해요. A-L-B-U-M 이렇게 써주면 album이 됩니다. 자, 다음 단어는 빗이라고 하는 brush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따라 써볼게요. brush, B-R-U-S-H라고 쓰는데요. 자, 빗이라는 단어 말고도 솔이라고 하는 뜻을 가질 수도 있어서 우리가 toothbrush라고 하면 칫솔이라는 뜻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시계라는 단어 볼 건데요. 시계는 우리가 벽걸이 시계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벽걸이 시계는 clock, C-L, O-C-K 시계입니다. 자, 반대로 손목 시계 같은 경우는 watch라고 해요. W-A 그리고 T-C-H 이렇게 하면요. 손목 시계가 됩니다. watch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자, 우리 이어서 다음 단어 볼게요. 거울인데요. 펭수가 거울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고 있었죠? 자, 거울이라고 하는 단어는 mirror이라고 읽고요. R이 지금 몇 개예요? R이 총 3개 들어갑니다. 자, 쓸 때는 M, I 이렇게 시작하고 R, R, O, R 이렇게 써주면 mirror, 거울이 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단어는 물건이라는 뜻인데요. 물건 한번 같이 써볼게요. thing이라고 읽어요. T-H 그리고 I-N-G 하면 물건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단어들을 바탕으로 우리 이번에는 문장 연습을 해볼게요. 첫 번째 문장, 나의 거울이 어디에 있지? 라고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위치를 묻는 표현, 어디에 있지? 라고 할 때 where is 아니면 where are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거울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where is my mirror?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자, 그럼 같이 한번 따라 써볼게요. where is 어디에 있지? 그런데 무엇이 어디에 있어요? 나의 거울이, 그러니까 my 써주시고 mirror 이렇게 써주면 문장이 완성되겠죠?

0: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장 볼게요. 내가 너의 빚을 사용해도 되니? 라고 했어요. 자, 뭐뭐 해도 될까? 라고 물을 때 우리가 허락을 구하는 표현, Can I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뭘 사용해도 되냐고 허락을 구해요. 빚을 사용해도 되니? 라고 해서 우리가 brush라고 하는 단어 배웠습니다. 자, 같이 써볼게요. Can I? 내가 뭐뭐 해도 될까? 자, 그런데 뭐 해도 되는지 물어봤어요. Use your brush. 사용해도 될까? 너의 빚을 your brush. 이렇게 써주면 문장이 완성되겠죠? 자, 이어서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나는 숟가락으로 아이스크림을 먹어. 내가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with a spoon. 숟가락을 가지고 먹는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같이 한번 써볼게요. 나는 먹는다. 무엇을 먹죠? 아이스크림을 먹어. 까지 먼저 써주시고요.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With a 숟가락을 가지고 spoon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넘어가 볼게요. 나는 새 손목시계를 가지고 있어 라고 했네요. 자, 그냥 벽걸이 시계 말고 손목시계를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 watch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같이 써볼까요? 나는 뭐뭐를 가지고 있다. I have something. I have부터 나와줄게요. 나는 가지고 있어. 그런데 무엇을? A new, 새로운 무엇을? Watch, 손목시계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이어서 다음 문장 보면요. 우유 한 잔을 나에게 가져다 줘. 자, 그리고 단어에 지금 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컵이라고 하면요. 컵이라는 뜻도 되지만, a cup of 무엇, 무엇 하면, 뭐뭐 한 잔을 의미해요. 자, 그러니까 우유 한 잔을 컵이라고 표현한 거죠. 자, bring me, 나에게 가져다 줘. 라고 하는 표현 나왔고요. 무엇을 가져다 줘요? a cup of 한 잔을. 그런데 무엇 한 잔? milk, 우유 한 잔. 이렇게 문장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step 4. Let's practice 볼게요. A번입니다. 들려주는 단어의 순서대로 번호를 쓰고 빈칸에 단어를 써볼게요. 자, 선생님이 들려주는 듣기를 잘 먼저 들어주세요.
1: Spoon, fork, cup, dish.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선생님과 함께 정답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들은 단어는 바로 spoon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숟가락이니까 여기에 1번 써주시고 spoon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들은 단어, 두 번째로 들은 단어는 바로 fork였습니다. 이렇게 쓰실 때 P로 쓰지 않는 거 주의해 주셔야 하는 거 알죠? 자, 이어서 세 번째로 들은 단어는 cup이었습니다. 뜻도 컵이고요. 마지막으로 들은 단어는 바로 dish, 접시라는 뜻의 dish였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B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림과 우리말 뜻에 맞는 단어를 써서 그림 카드를 완성해 봅시다. 자, 그림 카드를 보니까 각각의 그림 카드에 우리말 뜻만 나와 있죠? 그림과 우리말 뜻을 보면서 한번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되는지 생각해 볼게요. 1번입니다. 먼저 손목시계 나와 있습니다. 자, 손목시계 어떤 단어였죠? Watch라고 하는 단어였고요. WATCH의 순서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2번 볼게요. 시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시계는 영어로 clock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CLOCK 이 순서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3번 빗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빗은 영어로 brush니까 BRUSH의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거울 볼게요. 거울은 mirror이니까 MIRROR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이어서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나열된 철자의 순서를 바로잡아서 물건과 관련된 단어를 완성하라고 힌트를 줬습니다. 자, 그럼 어떤 물건을 나타내는지를 한번 맞춰볼게요. 1번입니다. ABLMU. 자, 이 단어는 사진첩, 앨범을 뜻하는 단어죠. 바로 앨범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다음 2번은요. ACH 그리고 TW라고 하는 알파벳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단어 어떤 단어일까요? 손목시계라고 하는 watch, WATCH의 순서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3번인데요. 이번에는 BH 그리고 RSU가 나와 있네요. 자, 이 단어는 빛이라는 단어.

단어입니다. 자, 어떤 단어죠? 바로 brush였습니다. 그러니까 brush 이 순서대로 바로 잡아 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cclo 이 단어는 시계를 나타내는 단어였어요. 바로 clock, clock 이 순서대로 바로 잡아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그림이 나와 있고요. 이 그림을 알맞게 표현한 문장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니까요. 한 학생이 스푼, 숟가락이 없네요. 자, 그래서 숟가락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건네달라라고 얘기하는 것 같죠? 자, 두 문장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장, Can you pass me a spoon? 두 번째 문장은 Can you pass me a fork? 나와 있는데요. 정답이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바로 첫 번째 문장 되겠죠? 나에게 스푼을 건네줄 수 있어? 라고 하는 첫 번째 문장이 정답이고 두 번째 문장의 경우에는 Can you pass me a fork? 포크를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요청할 때 Can you 뭐뭐뭐 활용할 수 있다?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여자가요. 무엇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반짝반짝 빛나는 거울을 가리키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 무엇을 봐? 반짝반짝 빛나는 거울을 봐 라고 해주어야겠죠? Look at that shiny window. Look at that shiny mirror.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두 번째 문장이 되겠죠? Look at that shiny mirror. 거울이라고 해주는 게 맞고요. Window의 경우는 창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2번으로 넘어갈게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단어 카드를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자, 1번, 너의 손에 있는 저 작은 것이 무엇이니? 조금 길죠? 문장이 길기 때문에 우리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너의 손에 있는, 자, 너의 손에 있는이니까 in your hand 써주시면 되고요. 저 작은 것이 무엇이니? 라고 해주면 되겠죠? 저 작은 것 먼저 생각을 해보면 that small thing 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이니? 라고 했으니까 what 써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합해보면 What's that small thing in your hand?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문장이 길 때는 조금씩 끊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여기 thing은 물건이라는 뜻으로 쓰였죠.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장 볼게요. 너는 내 컵을 들어줄 수 있니? 뭐뭐 해줄 수 있니? 라고 요청하는 표현 Can you 뭐뭐뭐 활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Can you hold my cup? 나의 컵을 좀 들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요청을 하는 표현이 됩니다. 자, 오늘의 Let's Learn More!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단어 두 가지입니다. 바로 key와 lock인데요. 우리가 열쇠라는 단어는 key고요. 반대로 자물쇠 같은 경우는 lock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key와 lock을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예문 볼까요? 나는 내 방 열쇠를 찾고 있어 라고 했는데 이때는 I'm looking for my room key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대문에 있는 그 자물쇠는 크고 무거워 라고 했으니까요. 이번엔 key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The lock on the gate is big and heavy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은 생활용품과 관련된 다양한 단어들 알아봤죠? 열심히 복습해 주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0: 안녕하세요. 생생하게 배우는 영어 초등 필수 영단어 레벨 2의 송현우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역시나 재미있는 단어들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바로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자, 13일 차고요. 어느새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너는 미래에 무엇이 되고 싶니?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질문 아마 초등학교 친구들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좀 들어본 친구들 많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직업과 관련된 새로운 표현 학습하기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직업들이 단어로 등장할 텐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1: Day 13.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Job. Job. Job. Job. Chef. Chef. Chef. Chef. Pilot. Pilot. Pilot. Pilot. Artist. Artist. Artist. Artist. Writer. Writer. Writer. Writer. Baker. Baker. Baker. Baker. Dancer. Dancer. Dancer. Dancer. Dentist. Dentist. Dentist. Dentist. Musician. Musician. Musician. Musician. Future. Future. Future. Future. Dream. Dream. Dream. Dream. Dream.

0: Want. Want. Want. Want. Become. Become. Become. Become.
1: 잘 보셨을까요? 자, 우리 영상 속에 굉장히 다양한 직업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먼저 보면요. 우리 다양한 많은, many, 많은 직업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baker, 제빵사부터요, musician, writer, chef, pilot 등등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우리 직업들이 보이고요. 잘 보면요, 우리 펭수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 want to become a dancer. 나는 원해요. 뭘 원하냐면 되기를 원합니다. To become 무엇이요? Dancer, 무용수, 댄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굉장한 꿈을 또 가지고 있네요. 멋있어 보이죠? 자, 이야기 바로 보겠습니다. 펭수는 오늘 어떤 체험장으로 현장학습을 왔을까요? 자, 딱 보면 딱 봐도 우리 다양한 직업들이 나오고 있죠. 우리 직업은 영어로 job입니다. 그래서 직업 체험장으로 현장 학습을 왔어요. 그래서 요리사, 조종사, 화가, 작가, 제빵사, 무용수, 치과, 의사, 그리고 음악가까지 굉장히 다양한 단어들 우리 보이죠. 그래서 체험해 볼 수 있는 직업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꿈꾸는 직업이 많은 펭수는 과연 빈칸에 어떤 직업을 갖게 될까요? 우리 in the future, 미래 되겠죠. 그래서 future라고 하는 단어 어디 나와 있을까요? 잘 보면 바로 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future는 미래란 뜻이고요. 자, 이렇게 이야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step 2이고요. 여러분들 펜 들고 귀 열고 같이 말하면서 따라 써보겠습니다.
0: Step 2. Let's listen and speak.
2: 단어를 들으며 세 번 따라 말하면서 네모에 체크하고 두 번 써보세요.
0: Job, job, job. Chef, chef, chef. Pilot, pilot, pilot. Artist, artist, artist. Writer, writer, writer. Baker, baker, baker. Dancer, dancer. Dancer. Dentist. Dentist. Dentist. Musician. Musician. Musician. Future. Future. Future. Dream, dream, dream. Many, many, many. Want, want, want. Become, become. Become.
1: 잘 듣고 따라 써봤을까요? 자, 이제 step 3입니다. Let's handwrite 같이 한 단어씩 다시 보면서 따라 써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 job입니다. 따라해볼까요? Job. 우리 job은요, 직업이란 뜻입니다. 앞에 다양한 직업들 나왔죠? 그 직업을 우리 영어로 job이라고 해요. 적어볼게요. J-O-B, job. 자, 그 다음 단어 chef입니다. 우리 chef부터 쭉 아래 나와 있는 단어들 다 직업 중에 한 종류이고요. 자, chef는 요리하는 사람, 요리사란 뜻입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C-H-E-F. 그래서 우리 요리하다 혹은 요리사란 뜻의 단어 영어로 cook입니다. 그래서 cook은요, 요리사란 뜻이고요. 그 다음 단어 pilot입니다. 따라해볼까요?

pilot. 우리 pilot, 우리가 알고 있는 그 pilot이라고 하기도 하죠. 조종사, 비행사를 얘기합니다. 적어볼까요? P-I-L-O-T, pilot. 자, 그 다음 단어 artist입니다. 따라해볼까요? artist. 우리 artist는요, 그림을 그리는 화가 혹은 예술가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티스트라고 많이 흔히 얘기하죠. 우리 노래 가사로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우리 펭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적어볼게요. ART, 그 다음에 IST. 그 다음 단어 writer입니다. 따라해볼까요? writer. 우리 writer는요, 글을 쓰는 직업이죠. 그래서 작가란 뜻입니다. 이때 write는요, 쓰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쓰는 사람, writer. 그래서 작가란 뜻이 됩니다. 적어볼게요. WRITER. 자, 그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baker. 우리 baker는요, 제빵사입니다. 빵을 만드는 사람, 빵을 굽는 사람을 얘기하죠. 이때 bake가 빵을 굽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baker, bake 하는 사람, 제빵사. 적어볼게요. baker. 자, 잘 보면요, 보통 동사 뒤에다가 또 말을 덧붙여서 우리 명사로 직업을 가리키는 말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R을 붙여서 Baker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나와 있는 단어 Dancer 할때이 역시 R로 끝나죠. 춤을 추는 사람. 그래서 무용수 Dancer라는 뜻입니다. 적어볼게요. Dancer. 자, 그 다음에 dentist라는 단어가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dentist. 우리 dentist는요, 치과 의사입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의 종류가 다양한데, 그 중에서 치과 의사는 우리 영어로 dentist라고 해요. 적어볼까요? dentist. 자, 그 다음 단어 musician입니다. 우리 musician은요, music이라는 단어 알죠? 음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뒤에 이렇게 말을 붙여서 musician, 음악가라는 뜻입니다. 적어볼게요. music 적고 그 다음에 이렇게 뒤에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future 따라해볼까요? future. 우리 future는요, 미래란 뜻입니다. 항상 이렇게 미래라는 단어를 배우면요, 요 단어들이 따라오는데요. past는 과거란 뜻이고요. 우리 현재는 영어로 present입니다. 같이 알아두세요. 자, future 적어보겠습니다. 요렇게 예쁘게 다들 따라 적고 계시죠? 자, 다음 단어 4개 남았습니다. dream.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인가요? What is your dream이라고 할때그 꿈입니다. 혹은 우리 잘때 꾸는 꿈 역시나 우리 영어로 dream이라고 합니다. 적어볼게요. REAM. 앞에 D까지 써주고요. 다음, many. many는요, 많은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many는요, 항상 또 much와 함께 세트로 같이 나오곤 하는데요. 우리 영어에서요, 명사를 구분 짓는 우리 기준 중에 하나가 이 명사의 개수를 셀수 있냐 혹은 개수를 셀수 없냐에 따라 나눠지는데, 셀수 있는 명사 앞에는요, many가 오고요, 셀수 없는 명사 앞에는 같은 의미이지만, many가 아니라 much가 온다. 같이 알아두세요. 적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단어, want. 원하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도 원으로 시작하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조금 더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ant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want 진짜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마지막 단어 become입니다. 따라해볼까요? become. become은 무엇이 되다란 뜻입니다. 적어볼게요.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단어들 다 이제 정리됐고요. 문장으로 가볼게요. Peter wants to be a dentist. 피터는요, 원합니다. 되기를 원한대요. 무엇이요? 치과 의사가, dentist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want to be라는 표현을 많이 쓰니까 같이 알아두시고요. 적어볼게요. 피터는요, Peter 원합니다. wants. 무엇을 원하냐면요, to be,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요? 치과 의사, dentist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many people are exercising now. 많은 사람이요, 뭐 하고 있어요? 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exercise는 운동하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적어볼게요. many 많은 사람들이요, people 뭐 하고 있어요? are exercising.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now.

0: 아이고, 너블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I will become a famous singer. 나는요, 될 거예요. 뭐가 될 거냐면요. 유명한 가수가 될 거예요. 자, 적어보겠습니다. I will 이렇게 쓰고요. become. 자, 무엇이 될 거예요? 유명한, famous한 가수가 될 거예요. singer. 이렇게 써주시면 문장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스텝 4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A는요, 유형 똑같아요. 들려주는 단어의 순서대로 번호를 쓰고 빈칸에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 먼저 한 번씩 들어볼게요.
1: Chef, baker, dentist, artist.
0: 역시나 빨리 지나갔죠? 다시 한 번씩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요.
1: Chef.
0: chef. 뭐 하는 사람이죠? 요리하는 사람. 요리사라는 직업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요리사 어디 나와 있나요? 딱 요리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첫 번째 그림에 1번. 자, 그 다음.
1: Baker.
0: baker. 자, 이번엔 bake. 빵을 굽는 사람. 제빵사도 있죠? 아래에 나와 있네요. 2번.
1: Dentist.
0: dentist. 치과. 의사 선생님 어디 있나요? 바로 여기 나와 있네요. 3번. 자, 마지막은요. 어떤 그림 같나요?
1: Artist.
0: artist. 그림을 그리는 화가 혹은 예술가라는 단어였죠. 그래서 완성하고 우리 단어 채워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1번 shop, 2번 baker, 3번 dentist, 마지막 4번 artist입니다. 자, 이제 B로 가볼게요. 단어 카드에 적힌 우리말 뜻에 맞는 단어를 보기에서 찾아 쓰라고 하네요. 4개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우리 미래. 우리 미래는요, 영어로 future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future 두 번째 나와 있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2번은요, 많은입니다. 어떤 수량이 뭔가 많을 때 우리 영어로 many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many를 두 번째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3번 직업. 우리 직업은 영어로 job과 become 중에 job이죠. job 넣어주시고요. 자, 마지막 여기 4번입니다. 3번이 아니고 4번이죠. 그래서 무엇이 되다 남아있는 단어 become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단어 다 완성되었고요. C입니다. 자, 이번엔 철자의 순서를 다시 바로잡으라고 하네요. 그래서 직업과 관련된 단어를 완성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쭉 보면요. 첫 번째, 다섯 개의 철자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P도 있고, L도 있고, 이거 왠지 조종사, 비행사 같은데? 그런 거 같죠? 우리 영어로 뭐였죠? 다시 배열하면 pilot입니다. 다음 2번. 자, 이번에는요, 철자 6개고요. R, I, W, R. 보아하니, 글을 쓰는 사람, 작가인 것 같습니다. write 하는 사람, 그래서 writer. 3번입니다. 자, 이번에 철자 똑같이 6개인데요. 이번에는 왠지 춤을 추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댄스를 하는 사람, dancer. 그럼 마지막 4번은 좀 길어 보이는데요. 자, 이번에 딱 보면 왠지 이번에는 음악을 하는 사람일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다시 한번 배열하면 musician이라는 단어 완성됩니다. 뒤로 가볼게요. 우리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단어 써보겠습니다. 1번, I will a pilot. 저는요, 조종사가 될 거예요. 되다. 영어로 become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2번, 우리는 우리의 꿈의 직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We're talking about,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꿈의 직업에. 자, 그럼 꿈. 우리 영어로 dream 넣어주면 되겠죠. 마지막 3번, 저는요, 미래에 수의사가 되기를 원해요. I To be a vet. vet 하면 수의사란 뜻입니다. In the future. 원하다. 우리 영어로 want라 그랬죠? want 넣어주시고요. 자, 마지막 2입니다. 그림 보고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What are you doing? 너는 무엇을 하는 중이니? 라고 물어봤더니, I'm reading a book. 나는 책을 읽고 있는데, 뭐에 관한 책이냐면, about jobs. 미래 직업에 관한 책이야. 그럼 미래 직업이니까 직업은 나와 있죠? 그럼 future. 2번, What do you want to be? 당신은 무엇이 되고 싶나요? 질문했더니, I want to be a. 저는요, 제빵사가 되고 싶어요. 싶어요. 제빵사나 우리 영어로 baker 넣어주시면 되겠죠. 역시나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우리 또 actor와 actress라고 하는 좋은 단어 같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양한 직업 중에서요, 또 배우를 가리키는 말이 있겠죠. 우리 배우는요, 성별에 따라 단어를 구분해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배우는 actor, 그리고 여자 배우는 actress라고 하는데요. 요새는 이 직업군에

해서 성별을 구분해서 쓰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actor라고 하고요. 특히나 여배우를 가리킬 때 actress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볼게요. My mother. 나의 엄마는요, 배우이시다. 우리 엄마는 성별이 여성이니까 그럼 여배우가 되겠죠? Is an actress. 그 다음, that man, 저 남자는요, is a popular, 인기 있는 in Korea, 한국에서 인기 있는 배우이다. 자, 이번에는 남자이니까 actor라고 넣어주면 되겠죠? 자, 우리 오늘은요, 직업과 관련된 단어들 공부했습니다. 단어의 핵심은 뭐다? 바로 복습이다. 꼭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단어들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0: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여름철이 되면 참 여름에서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올해는 특히 그 정도가 심합니다. 유럽과 중국에서는 홍수 사태가 특히 심하고요. 미국과 러시아의 경우에는 산불이 그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홍수, 그리고 러시아의 정말 유례없는 수준의 산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가지고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인데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준비했습니다. Today's topics 함께 보겠습니다. 'Today's topics' 그첫 번째 이야기는 중국의 홍수 사태가 되겠습니다. 'Flood toll rises in China.' 자, 이때 toll이라는 것이 이제 대충 사망자 수라는 느낌은 올 텐데요. 홍수로 인한 사망자 수가 중국에서 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Flood toll rises in China. Tens of thousands of people have been evacuated from flood-hit regions of central China as officials have raised the death toll from heavy rains that have inundated Henan province for almost a week to 32. Rescue teams are using rubber rafts to move residents to safety.
2: Flood toll rises in China. Tens of thousands of people have been evacuated from flood-hit regions of central China as officials have raised the death toll from heavy rains that have inundated Henan province for almost a week to 32. Rescue teams are using rubber rafts to move residents to safety.
0: 잘 들어보셨습니까? 몇 가지 단어를 알면 조금 더 청취가 쉬워지죠? 그 단어 준비했습니다.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1: To evacuate.
2: To evacuate.
1: Heavy rain.
2: Heavy rain.
1: To inundate.
2: To inundate.
1: Raft.
2: Raft.
0: 첫 번째 단어는 뭐 사건, 사고, 재난이 나오면 무조건 나오는 단어입니다. To evacuate. 대피시키다 혹은 대피하다라는 자동사로도 쓰는데요. 보통 타동사로 더 많이 쓰죠. To evacuate. Heavy rain이라고 해서 무겁게 내리는 비입니다. 폭우라고 보시거나 호우 정도로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To inundate, 침수시키다. To flood, 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고요. Raft, 우리 rafting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뭐 계곡 같은 데서 막 이렇게 뗏목 타고 가는. 그래서 raft, 뗏목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일단 처음부터 숫자가 나오는군요. Tens of thousands of people have been evacuated from flood hit regions of central China. 일단 여기서 먼저 끊으시면 될것 같아요. 수만 명의 주민들이 have been evacuated. 그렇습니다. 대피했습니다. 이때 hit이라는 것은 hit 가운데 PP 형태라는 걸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flood hit regions나 areas라고 하면 홍수 피해를 입은 피해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중부 지역 가운데 홍수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수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s officials have raised the death toll from heavy rains.

0: that have inundated Henan province for almost a week to 32. 참 힘들게 기사가 나왔는데요. 크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Raise the death toll to 32.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중간에 참 여러 가지 내용을 정보를 넣어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빼면 조금 더 편해 보이죠? 그래서 청취 같은 경우에는 특히 들으면서 바로바로 이해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요 정도 듣다가 여기서부터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청취는 독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눈으로 봐서 해석이 안 된다? 귀로 들리지 않습니다. 들려도 어차피 해석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읽는 연습과 듣는 연습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이 좋은 거고요. 자, officials, 사람을 복수 쓰게 되면 조직을 받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중국 당국은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식 사망자 수를 32명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뭐로 인한 사망자 수인가 봤더니 from heavy rains, 폭우로 인한 사망자 수가 되겠고요. 문제는 이 폭우가 that have inundated Henan province for almost a week. 거의 일주일가량이나 내내 허난성이라고 하는 중국의 성을 침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던 이게 재난사태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듣는 순간에 어떤 상황인지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Rescue teams are using rubber rafts. 그렇습니다. 구조대가 고무 뗏목을 이용해서 to move residents to safety. To safety 많이 쓰죠? 주민들을 안전지대로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 듣고요. 정리합니다.
1: Flood toll rises in China. Tens of thousands of people have been evacuated from flood-hit regions of central China as officials have raised the death toll from heavy rains that have inundated Henan province for almost a week to 32. Rescue teams are using rubber rafts to move residents to safety.
2: Flood toll rises in China. Tens of thousands of people have been evacuated from flood-hit regions of central China as officials have raised the death toll from heavy rains that have inundated Henan province for almost a week to 32. Rescue teams are using rubber rafts to move residents to safety.
0: 이번에는 이제 러시아로 가겠습니다. Unprecedented wildfires in Russia. Unprecedented.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잠시 후에 들어보면 아 이런 느낌이구나. 설사 모른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Unprecedented wildfires in Russia. Russia's military was deployed to help contain raging wildfires. More than 3.7 million acres of land have been scorched in the Siberian region since the beginning of summer, with hundreds of wildfires sparked by record temperatures. The vast region has had a long spell of extremely hot and dry weather this summer.
2: Unprecedented wildfires in Russia. Russia's military was deployed to help contain raging wildfires. More than 3.7 million acres of land have been scorched in the Siberian region since the beginning of summer, with hundreds of wildfires sparked by record temperatures. The vast region has had a long spell of extremely hot and dry weather this summer.
0: 잘 들어보셨습니까? 몇 가지 단어 역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News keywords 일단 봅니다.
1: Unprecedented.
2: Unprecedented.
1: To deploy.
2: To deploy.
1: To contain.
2: To contain.
1: Raging.
2: Raging.
1: Spell.
2: Spell.
0: 첫 번째 단어는 unprecedented. 전례 없는 초유의 라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앞에서 UN을 떼버리고 뒤에 ED를 떼버리면 precedent란 말이 되죠. precedent란 얘기는 전례란 판례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유사한 내용에 대한 이전 판결을 판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on 붙고 부정이고 ED가 붙으면서 형용사가 되면 판례가 없는, 즉 전례가 없는, 유례 없는이라고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to deploy, 배치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제 뭐 핵무기는 개발하지도, 소유하지도, 배치하지도 않는다라고 할 때 develop, 그리고 possessed, deploy.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할 때 deploy 쓰는 표현이고요. to contain, 이때 contain은 뭔가를 함유하고 있다가 아니고 억누르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다라고 할 때도 contain the spread.

0: spread of the virus. 이렇게 쓰니까요. raging이라는 얘기는 격렬한, 걷잡을 수 없이 거센. 형용사 잘 모르면 뭐라고 했죠? 심각한. spell, 특정한 날씨 등이 지속되는 한 동안이에요. 이게 뭐 3일이 될 수도 있고 5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거는 몰라요. 그냥 일정 기간, 한 번에 이어지는 그 기간을 spell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러시아 군이 일단 먼저 나오는데요. Russia's military was deploy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deploy는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배치하는 거죠. 위치에 갖다 놓는 겁니다. 아, 여기서는 러시아의 군이 동원되었습니다 정도가 딱 우리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deploy를 써도 되겠고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동원하다라고 할 때 mobilize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Russia's military was mobilized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동태로 써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아니면 불러오는 거죠. call in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Russia's military was called in 이라고 써도 이게 동원되었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to help contain raging wildfires. 그렇습니다. 지금 넘실대는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일종의 도움을 주기 위한 거니까요. 산불 진화를 위해 동원되었습니다. More than 3.7 million acres of land. Yeah. 3.7 million이니까 370만 에이커가 넘는 땅입니다. 일단 에이커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찾아보니까 뭐 1200평이 좀 넘는데 평으로 따지면 일단 수십억 평이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넓은 땅입니다. 자, 370만 에이커가 넘는 땅이 have been scorched in the Siberian region. 그렇습니다. 시베리아 지역에서 지금 불타올랐습니다. 시베리아는 추운 곳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Since the beginning of summer. 금년 여름이 시작된 이후로 말이죠. With hundreds of wildfires sparked by record temperatures 혹은 record breaking temperatures 라고 하셔도 되겠고요. 자, 수백 건의 산불이 기록적인 더위로 인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금년 여름 이래, 시작 이래로 이미 수백 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어마어마한 넓은 토지가 불타오르고 있는데요. The vast region, 당연히 덜을 썼으니까 앞에 나왔던 시베리아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이 광대한 시베리아 지역은 has had a long spell of extremely hot and dry weather this summer. Hot and dry. 이례적으로도 덥고 건조한 날씨가 금년 여름에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된 지역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나왔던 unprecedented, 유례 없는 수준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합니다.
1: Unprecedented wildfires in Russia. Russia's military was deployed to help contain raging wildfires. More than 3.7 million acres of land have been scorched in the Siberian region since the beginning of summer, with hundreds of wildfires sparked by record temperatures. The vast region has had a long spell of extremely hot and dry weather this summer.
2: Unprecedented wildfires in Russia. Russia's military was deployed to help contain raging wildfires. More than 3.7 million acres of land have been scorched in the Siberian region since the beginning of summer, with hundreds of wildfires sparked by record temperatures. The vast region has had a long spell of extremely hot and dry weather this summer.
0: Today's patterns. 중요한 표현 혹은 패턴을 가지고 활용하고 연습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contain이란 단어, 동사로 준비해봤습니다. To contain something이라고 하면 뭔가를 억누르다, 억제하다라고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일단 to curb, to rein in이란 단어와 같은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To curb, to rein in, 다 억제하다, 억누르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인도는 코로나19 감염자 급증 사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군요. 자, 일단 감염자 급증이라고 하면 a surge in infections라는 말입니다. a surge in infections. surge 급증하는 거고요. infections 감, 복수 쓰면 이제 감염 사례를 얘기하는 거니까 감염자라고 보셔도 되고요. 어려움을 겪다라고 하면 to have a hard time 그리고 ing을 쓰죠. have a hard time ing. 자, 그런데 꼭 요 표현을 쓸 필요는 없어요. India is now struggling to blank A new surge in COVID-19 infection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뭐 인디아가 나왔고요. 뒤에는 A new surge in COVID-19 infections.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 때 India is having a hard time

0: 아이엔정 써도 됩니다만, struggling이라는 자체가 하고는 있는데 잘 안 되는 거죠.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런 종류의 어려움입니다. 뉘앙스가 조금 달라도 본인이 어느 쪽으로 쓸지를 선택하시면 돼요. 진짜 어려움 자체에 맞추고 싶으면 hard time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잘 안 된다는 쪽에 맞추고 싶으면 struggling을 쓰시면 됩니다. 자, 이때 단어는 당연히 contain, 혹은 curb, 혹은 rein in, 요 표현을 쓰면 문제가 없겠죠. 요 표현 일단 우리가 듣고 따라해 봅니다.
1: India is now struggling to contain a new surge in COVID-19 infections.
2: India is now struggling to contain a new surge in COVID-19 infections.
0: 그런데 이런 단어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 contain, curb, rein in이 뭔가를 억제하는 거야라는 걸 아는

0: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뭐를 억제하는데 함께 오는 단어, 상황을 이해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이 컬비라는 단어는 꼭 전염병뿐만이 아니라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조치를 내놨습니다. 인플레라든가 물가와도 함께 쓰인다는 걸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도 역시 중요하죠. 조치를 내놓다 가장 많이 쓰는 편입니다. To come up with measures. 조치를 취하다 할땐 take measures를 쓰면 되겠고요. Come up with a solution. 해법을 내놓다, 마련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The government has come up with measures to blank inflation. 당연히 to curb inflation, to contain 혹은 rein in inflation 다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런 문맥과 상황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장도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The government has come up with measures to contain inflation.
2: The government has come up with measures to contain inflation.
0: 빙은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기사를 작성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What causes wildfires? 산불의 원인이 도대체 뭘까요?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저도 이거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산불이 낙뢰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없진 않지만, 그래요. 낙뢰이죠? 전문가들은 70% 이상이 인재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때 인재는 talent, smart guys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담배꽁초를 아무 생각 없이 버리는 경우입니다. 자, 일단 크게 보면 세 파트입니다. 산불이 낙뢰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없진 않아. 첫 번째. 두 번째, 전문가들은 70% 이상이 인재라고 추산해. 그리고 세 번째, 예컨대 담배꽁초 그냥 버리는 행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표현 먼저 볼게요. 추산하다, to estimate. 너무 뻔한 내용이고요. 인재로 인한 사람이 저지른이라고 할때 쓰는 표현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Human induced, human caused, man-made. 우리가 뭐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를 얘기할 때도 human induced, human caused, man-made global warming.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담배꽁초는 cigarette butt. 안 되면 그냥 cigarette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내용을 보면, While some wildfires are sparked by lightning. 그죠? 일부 산불, 몇몇 산불의 경우에는 lightning, 벼락, 즉 낙뢰로 인해 시작되긴 합니다만이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만약에 경우가 없진 않지만 이걸 좀 살려주고 싶으시면 여기에 실제로 보면 indeed 요거 하나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while some wildfires are indeed sparked by lightning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고요. Experts estimate that 전문가들은 뭐라고 추산하고 있냐면 Over 70% of them are caused by people. 아, 이렇게 써도 되겠군요. 아니면 are human induced, are human caused. 괜찮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유발된 거죠. 어떤 사람일까요? Like people carelessly blank cigarette butts. 담배꽁초를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는 게 without thinking이 아니에요. 그냥 carelessly 툭 던지는 사람이죠. 이때 버리다, 뒤로 시작되는 단어 뭐가 좋을까요? 예, discarding cigarette butts, discard.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걸 버리다예요.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꼭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모른다면, 그때는 throw, 혹은 툭 튀기는 거니까 toss. 이런 표현을 쓰셔도 정말 괜찮습니다. 자, 요 문장도 역시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What causes wildfires? While some wildfires are sparked by lightning, experts estimate that over 70% of them are caused by people, like people carelessly discarding cigarette butts.
2: What causes wildfires? While some wildfires are sparked by lightning, experts estimate that over 70% of them are caused by people, like people carelessly discarding cigarette butts.

0: 오늘 중요한 단어 표현 today's expressions로 모았습니다. 확인합니다.
1: To evacuate.
2: To evacuate.
1: Heavy rain.
2: Heavy rain.
1: To inundate.
2: To inundate.
1: To deploy.
2: To deploy.
1: To contain.
2: To contain.
1: To carelessly discard a cigarette butt.
2: To carelessly discard a cigarette butt.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기존 방송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모든 방송 자료는 MP3와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국에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과연 중국이 코로나19의 기원인지 아닌지를 조사하는 2차 조사를 하자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중국이 거부했습니다. 잠시 후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구의 허파, 지구의 숨통,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 열대우림입니다. 수많은 나무가 산소를 뿜어내는 바로 그곳인데요. 최근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크다라고 하는 내용이 발표가 돼서 논란을 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가지고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을 준비했습니다. 이두 가지 이야기를 담은 Today's Topics로 오늘 시작합니다. 'Today's topics' 첫 번째 토픽입니다. China rejects WHO plan for COVID-19 origin stud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reject 한 동사는 꼭 들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뭐를 reject 했는지 내용 지금부터 확인합니다.
1: China rejects WHO plan for COVID-19 origin study. China has rejecte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s plan for the second phase of a study into the origins of COVID-19. The study has become a diplomatic issue that has strained China's relations with the U.S. and many of its allies.
2: China rejects WHO plan for COVID-19 origin study. China has rejecte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s plan for the second phase of a study into the origins of COVID-19. The study has become a diplomatic issue that has strained China's relations with the U.S. and many of its allies.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중국과 WHO 그리고 미국의 역학 관계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이 기사 가운데 그래도 몇 가지 표현은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아마 모르면 듣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합니다. 뉴스 키워드 확인하시죠?
1: Diplomatic.
2: Diplomatic.
1: To strain.
2: To strain.
1: Ally.
2: Ally.
0: 첫 번째 단어는 diplomatic이라고 하는 외교적인, 외교에라고 하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뒤에 나옵니다만 diplomatic issue라고 해서 이것이 어떠한 사안인지 그 사안을 정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알면 상당히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쉬워지게 되는 거죠. To strain. 역시 알아야 되는 표현이고 모르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관계를 경색시키다. 악화시키다라고 할때 strain, 줄을 팽팽하게 당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lly, ally가 아니고 ally라고 읽는데요. 동맹국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하죠. 자, 일단 처음은 헤드라인과 거의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China has rejecte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s plan. 여기까지 끊을까요? 중국이 세계보건기구 WHO의 계획을 소위 퇴짜놨습니다. 뭐에 대한 계획인가 봤더니 For the second phase of a study into the origins of COVID-19 그렇습니다. 뭐 여기서 한번 끊어도 되겠지만 구태여 끊을 필요까지는 없겠죠. 코로나19 기원에 관한 연구 소위 2단계에 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작년 말에 WHO 전문가들 14명인가가 중국에 입국을 했어요. 그래서 10명 정도 좀 넘게 갔는데 입국을 해서 일단 14일 격리 당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한시의 그 야생동물 시장도 보고, 어느 정도 이제 연구는 했었습니다. 그게 1단계였고요.

0: 했고요. 추가로 2단계 조사를 하자라는 계획을 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퇴짜를 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 study has become a diplomatic issue. 여기까지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Diplomatic, 조금 전에 나왔던 외교적인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연구가 단순히 과학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이제는 외교적인 사안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 문제의 성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일단 근본적으로는 듣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뒤에 어떻게 패닉에 걸릴 필요는 전혀 없죠. 이게 왜 디플로매틱이냐를 요 뒤에서부터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듣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문맥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고 이때 이 단어는 좀 결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못 들어도 충분히 문맥에서 커버를 할 수 있다는 거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 사안은 that had strained China's relations with the US and many of its allies. 바로 이 사안으로 인해서 중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많은 동맹 국가들 사이의 관계가 경색되었습니다. 역시 동사 strain 들어야 되겠죠. 이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면 worsen이라고 하는 악화시키다라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만 이 단어를 지금 모를 경우에는 사실상 논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듣는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못 들었으면 문맥상 좋은 의미는 아닐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그런 정도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합니다.
1: China rejects WHO plan for COVID-19 origin study. China has rejecte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s plan for the second phase of a study into the origins of COVID-19. The study has become a diplomatic issue that has strained China's relations with the U.S. and many of its allies.
2: China rejects WHO plan for COVID-19 origin study. China has rejecte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s plan for the second phase of a study into the origins of COVID-19. The study has become a diplomatic issue that has strained China's relations with the U.S. and many of its allies.
0: 두 번째 토픽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emitting more carbon dioxide or CO2 than it absorbs. Absorb, 흡수하다라는 얘기니까요. 아마존은 흡수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지금 뿜어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Amazon emitting more CO2 than it absorbs. For the first time, scientists have confirmed that the Amazon rainforest is now emitting more carbon dioxide than it is able to absorb. The carbon emissions amount to 1 billion tons of carbon dioxide a year. The giant forest was previously a carbon sink, but is now accelerating the climate crisis.
2: Amazon emitting more CO2 than it absorbs. For the first time, scientists have confirmed that the Amazon rainforest is now emitting more carbon dioxide than it is able to absorb. The carbon emissions amount to 1 billion tons of carbon dioxide a year. The giant forest was previously a carbon sink, but is now accelerating the climate crisis.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내용의 연구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가지 정도의 단어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New keywords 확인하시죠.
1: To confirm.
2: To confirm.
1: Rainforest.
2: Rainforest.
1: To emit.
2: To emit.
1: To absorb.
2: To absorb.
0: 첫 번째 단어는 to confirm이란 단어가 되겠어요. Confirm, 사실임을 보여주다, 확인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Rainforest. 숲은 숲인데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우림이라고 얘기를 하죠. Rainforest. To emit. 뭔가를 내뿜다라고 할 때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출 혹은 배출량을 얘기할 때 emission 혹은 emissions 이렇게 쓰고 있는 거고요. To observe. 조금 전에 나왔던 단어죠. 흡수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세부적으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For the first time, 사상 처음으로 scientists have confirmed blah blah blah. 과학자들이 다음의 내용을 사실이라고 증명을 했습니다. 바로 that the Amazon rainforest is now emitting more carbon dioxide than it is able to absorb 라고 되어 있군요. 자,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아마존 우림, 저희는 이제 Tropical Rainforest라고 해서 열대우림입니다만 아마존의 우림이 지금 Emitting 그리고 Observe 이 두 단어가 세트 메뉴로 매칭이 돼야 되겠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취가 된다, 안 된다의 기준은 동사를 대체로 듣는다 혹은 동사를 대체로 못 듣는다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동사에 역점을 두셔야 되는데요. 아마존이 흡수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을 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뿜어내고 있다는 사실 처음으로 과학자들이 증명했습니다. The carbon emissions amount to a billion tons of carbon dioxide a year 라고 되는데요. So, emissions, 이때 복수 쓴 이유는 배출량을 얘기할 때는 복수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cut greenhouse gas emission이 아니고 emissions 이렇게 복수 쓰는 게 맞습니다. 탄소 배출량은 amount, 수치가 얼마다라고 할 때 amount를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그 수치가 a billion ton입니다. 바로 매년 10억 톤의 이산화탄소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이나 많은 양을 뿜어내고 있는데요. The giant forest was previously a carbon sink.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지구의 허파라고도 하지만 특히 이 거대 아마존 숲은 말입니다. 이전에는 carbon sink라고 알려져 있었죠. carbon sink는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 거대 숲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But it's now accelerating the climate crisis. 근데 이 아마존이 과거와는 달리 기후 위기 사태를 더욱더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옛날에는 지금도 물론 숲은 많고 나무도 많습니다만 옛날에 비해서 산림 벌채가 심해졌고 그리고 화전 농업을 위해서 숲을 태워버리는 사태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

0: Amazon emitting more CO2 than it absorbs. For the first time, scientists have confirmed that the Amazon rainforest is now emitting more carbon dioxide than it is able to absorb. The carbon emissions amount to 1 billion tons of carbon dioxide a year. The giant forest was previously a carbon sink, but is now accelerating the climate crisis.
1: Amazon emitting more CO2 than it absorbs. For the first time, scientists have confirmed that the Amazon rainforest is now emitting more carbon dioxide than it is able to absorb. The carbon emissions amount to 1 billion tons of carbon dioxide a year. The giant forest was previously a carbon sink, but is now accelerating the climate crisis.
2: Today's parents, 중요한 표현 혹은 구문을 우리가 확인하고 활용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전에 나왔던 내용이죠. 잘 알고 있는 to amount to의 또 다른 활용이라고 일단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amount to라고 하면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숫자가 얼마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한국의 GDP가 뭐 얼마다라고 할 때도 South Korea GDP amounts to 얼마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일반적인데 다른 숨어져 있는 표현들이 정말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은 인류에 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일각이 one degree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일부 사람들은 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중국의 위구르족은 이제 위구르즈라고 해서 그 서쪽에 있는 소수민족이 되겠고요. 어디에 해당한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 일단 살펴보죠. Some say, 일각에서는 China's crackdown on Uyghurs. Crackdown, 좋은 의미로 쓰면 요거는 단속이죠. Crackdown on drunk driving이라고 하면 음주운전 단속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요. 근데 뭔가 나쁜 의미로 쓰면 탄압이 되는 거고요. 짓밟는 것이 됩니다. China's crackdown on Uyghurs, blank, a crime against humanity. 아, 요거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A crime against humanity라는 얘기는 인류에 대한 범죄, 반인륜적인 범죄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인종청소라든가 뭐 genocide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A는 B에 해당한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 뭐 당연히 amounts to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amount to가 꼭 숫자가 얼마다가 아니고 A amounts to B라고 하면 A는 B에 해당한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라는 것도 꼭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문장 듣고 따라해 보시죠.
0: Some say China's crackdown on Uyghurs amounts to a crime against humanity.
1: Some say China's crackdown on Uyghurs amounts to a crime against humanity.
2: 빙 앤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기사를 작성하고 말해보고 또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마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Destruction of the Amazon이라고 해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아마존의 파괴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옛날 그 다큐멘터리 아마존의 눈물 뭐 이런 것도 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다큐를 참 좋아해서 봤던 내용이었는데 일단 아마존이 많이 망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농부들이 농토 개간을 위해 불법적으로 불을 놓는 가운데 아마존 우림이 파괴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퍼진 삼림 벌채 또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 문장이군요. 첫 번째 문장은 이겁니다. 농부들의 농토 개간을 위해 불법적으로 불을 놓는 문제가 있어서 아마존 우림이 파괴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어떤 가운데? 농부들이 이러이러한 가운데. 크게 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겠는데요.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There is growing concern that blah blah blah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기 관사를 쓰는 분도 있고요. 안 써도 괜찮아요. 안 쓰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빈번하게 쓰이는 표현일 겁니다. There is growing concern. 만약에 복수 쓰고 싶으면 There are growing concerns. 뭐 상관없습니다. That blah blah blah. 불을 놓다라고 할 때 어디에 불을 놓다 할 때 to set something on fire 혹은 to set fire to something. 예를 들면 차량 두 대에 방화하다라고 할 때 he set two vehicles on fire 아니면 he set fire to two vehicles 이렇게 쓰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냥 불을 놓다 할 때 set a fire라고 써도 괜찮겠고요. There is growing concern that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거죠. The Amazon rainforest is being destroyed. 어려울 거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이미 아는 표현이기 때문에.

어떤 가운데? As farmers set fires illegally to blank land. 땅을 개간하다라고 할 때 blank land. 동사 뭘 쓰면 좋을까요? 예, 요거는 굳어진 표현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Clear land라고 합니다. 땅을 깨끗하게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land clearing이라고 하면 개간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요 표현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광범위하게 퍼진 산림벌채 또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퍼진이라고 할 때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광범위한이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을 적자면 widespread라는 말을 형용사로 쓰거나 rampant. 이때 rampant은 나쁜 것이 만연한이라고 할 때

0: 편이에요. Corruption is rampant in 뭐 China. 한국이라고 하긴 그러니까 그럴 때도 쓰는 편이고요.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은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Rampant deforestation. Deforestation이 이게 산림 벌채예요. 마구잡이로 산을 깎아낸다든가 나무를 쳐낸다든가 하는 부분이고요. Is also to blank. 역시 이것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To blame. Blame은 비난하다가 아니죠. 나쁜 일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는 의미가 blame입니다. 그래서 is to blame. To be blamed가 아니고 to blame. 만약에 나는 꼭 원인을 쓰고 싶다고 하면 rampant deforestation also causes the destruction of the Amazon rainforest. 그렇게 쓰셔도 전혀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이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 문장 듣고요. 따라해 보시죠.
1: Destruction of the Amazon. There is a growing concern that the Amazon rainforest is being destroyed as farmers set fires illegally to clear land. Rampant deforestation is also to blame.
2: Destruction of the Amazon. There is growing concern that the Amazon rainforest is being destroyed as farmers set fires illegally to clear land. Rampant deforestation is also to blame.

0: 오늘도 다양한 단어 표현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것만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함께 보겠습니다.
1: To strain.
2: To strain.
1: Ally.
2: Ally.
1: Rainforest.
2: Rainforest.
1: To amount to.
2: To amount to.
1: To set on fire.
2: To set on fire.
1: To clear land.
2: To clear land.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모든 자료는 MP3와 그리고 스크립트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난민들이 배를 타고 유럽으로 향하다가 지중해에서 사망하는 사건들이 종종 생기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9명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카 많이 찍으시나요? 저는 1년에 한두 번 찍을까 말까 한데요. 셀카를 찍다가 실족사를 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홍콩의 한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역시 셀카를 찍다가 추락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엄선해서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시간인데요. 그 시작은 역시 오늘도 Today's Topics입니다. 투데이스 토픽스 그첫 번째 이야기는 지중해로 가겠습니다. 19 migrants drowned off Libya's coast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못한다 하시더라도 듣다 보면 조금 더 쉬워집니다.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19 migrants drown off Libya's coast. Libya's coast guard intercepted four boats in the Mediterranean Sea carrying migrants trying to reach Europe. According to the migrants, 19 people from one of the boats had gone overboard and were presumed to have drowned. It was one of the latest disasters involving migrants seeking a better life in Europe.
2: 19 migrants drown off Libya's coast. Libya's Coast Guard intercepted four boats in the Mediterranean Sea carrying migrants trying to reach Europe.

0: According to the migrants, 19 people from one of the boats had gone overboard and were presumed to have drowned. It was one of the latest disasters involving migrants seeking a better life in Europe.
1: 잘 들어보셨습니까? 예, 안타까운 내용이긴 한데요. 오늘도 역시 몇 가지 단어 표현을 좀 봐야 이해가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News Keywords 준비했습니다.
2: To intercept.
0: To intercept.
2: Migrant.
0: Migrant.
2: Overboard.
0: Overboard.
2: To presume.
0: To presume.
2: To drown.
0: To drown.
1: 첫 번째 단어는 to intercept라는 단어인데요. 중간에 가로막다 혹은 가로채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Migrant, 이주자라고 하죠.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난민을 얘기할 때도 이제 migrants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난민이라고 얘기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Overboard, 배 바깥으로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옵니다만 배 바깥으로 떨어졌다라고 할 때도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To presume, 추정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To drown, 익사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Libya's Coast Guard intercepted four boats in the Mediterranean Sea. 여기까지 볼까요? 주어는 당연히 Libya's Coast Guard, 우리말로 하면 리비아의 해안경찰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Intercept는 중간에 딱 낚아챈 겁니다. 지중해에서 배 내척을 낚아챘습니다. 나포하다라는 말 보통 쓰는데요. 비슷한 말로는 seize, 요 말 쓰면 됩니다. 아이고, I인데 점이 묻어버려서. Seize라고 하면 뭔가를 압수하다, 압류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 경찰이 배를 Seize라고 했다면 이거는 나포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바꿔 써도 괜찮습니다. 이 배에는 Carrying migrants trying to reach Europe, 유럽에 가고자 하는 난민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선박이 되었든 항공기가 되었든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탑승한 이라고 할 때 Carry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Carry의 의미상의 주어는 요 앞에 나왔던 boats가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리비아 해안 경찰이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들이 타고 있던 배 내척을 지중해에서 막아섰습니다. According to the migrants, 이 난민들에 따르면 19 people from one of the boats, 총 내척 가운데 한 척에 타고 있던 19명이 had gone overboard 라고 되어 있습니다. go overboard, 여기서는 배 바깥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물론 과거형으로 써도 되는데 과거 완료로 쓴 이유는 뭘까요? 과거형으로 써도 괜찮아요. 그죠? 그냥 went overboard 괜찮은데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과거 완료는 과거 시점 이전이라는 얘기잖아요. 이때 기준이 되는 과거 시점은 리비아의 해안 경찰이 이 내척을 나포한 기준입니다. 그 이전에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혹시 오해의 소지를 피하고 싶다라는 거죠. 과거로 쓰면 엄밀히 얘기했을 때 그 이전인지 아니면 나포 과정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과거 완료로 쓴 겁니다. 나포되기 전에 이미 별도의 사안으로 19명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제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럴 때 had 같은 단어를 빨리 얘기하면 약간 먹히는 느낌만 들거든요.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And were presumed to have drowned. 그리고 익사한 것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It was one of the latest disasters involving migrants seeking a better life in Europe. 이라고 되어 있군요. 이번 사건은 말입니다. 유럽에서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 소위 유럽으로 향하던 난민들이 연루된 가장 최근 재난 사태 가운데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시죠.
2: 19 migrants drown off Libya's coast. Libya's Coast Guard intercepted four boats in the Mediterranean Sea carrying migrants trying to reach Europe. According to the migrants, 19 people from one of the boats had gone overboard and were presumed to have drowned. It was one of the latest disasters involving migrants seeking a better life in Europe.
0: 19 migrants drown off Libya's coast. Libya's Coast Guard intercepted four boats in the Mediterranean Sea carrying migrants trying to reach Europe. According to the migrants, 19 people from one of the boats had gone overboard and were presumed to have drowned. It was one of the latest disasters involving migrants seeking a better life in Europe.

0: 오늘 두 번째 토픽은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dies while taking selfie라고 되어 있습니다. 셀카를 찍다가 사망한 인스타그램의 인플루언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1: Instagram influencer dies while taking selfie. Sophia Chung, an Instagram influencer in Hong Kong, fell to death while trying to take a selfie at a waterfall. This kind of tragic accident is unfortunately nothing new, as death by selfie is becoming more and more common. According to Reuters, at least 18 people were killed by a lightning strike while taking selfies in India last week.
2: Instagram influencer dies while taking selfie. Sophia Chung, an Instagram influencer in Hong Kong, fell to death while trying to take a selfie at a waterfall. This kind of tragic accident is unfortunately nothing new, as death by selfie is becoming more and more common. According to Reuters, at least 18 people were killed by a lightning strike while taking selfies in India last week.
0: 단어나 뭐 이런 표현이 어렵진 않고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는 내용인데 딱 두 가지 표현만 살펴보겠습니다.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1: To take a selfie.
2: To take a selfie.
1: Lightning.
2: Lightning.
0: 첫 번째 표현은 to take a selfie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셀카라고 하잖아요. 셀프 카메라라는 얘기인데 영어로는 selfie가 맞습니다. 그래서 take a selfie 꼭 기억하시고요. Lightning. 이것이 벼락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일단 사망자의 이름은 소피아 청이라는 사람이 되겠는데요. 소피아 청, an Instagram influencer in Hong Kong. 이제 인플루언서가 이제 일반 명사로 굳어지게 되었죠. 사실은. 자, 소피아 청이라고 하는 홍콩의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가 되겠는데요. Fell to death. 우리말로 하면 추락사했습니다. While trying to take a selfie at a waterfall. 이게 문제가 되겠죠. 폭포에서 셀카를 찍으려고 하는 와중에 실수로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건이 펼쳐졌습니다. 32세고요. 네, 그리고 그 나름 인지도가 꽤 있는 분이라고 하더군요. This kind of tragic accident is unfortunately nothing new. 라고 되어 있습니다. Something is nothing new. 새롭지 않아. 이게 아니고요. 이거 그렇게 뭐 새삼스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할 때 something is nothing new. 정말 많이 씁니다. 이러한 종류의 비극적인 사고, 안타깝게도 요거 뭐 새삼스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As death by selfie is becoming more and more common. 요게 quotation mark를 써서 이렇게 쓰는군요. 요즘에 이렇게 신조어처럼 쓰인다라는 거예요. Death by selfie라고 하면 셀카로 인한 사망이 되겠는데요. 셀카를 찍다가 사망하는 사건들이 더욱더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죠. According to Reuters,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at least 18 people were killed by a lightning strik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18명이 낙뢰를 맞고 사망했는데요. While taking selfies in India, 인도에서 셀카 찍다가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놀랐어요. Last week, 지난주에 말이죠. 그러니까 한 주 동안에 인도에서 셀카를 찍다가 낙뢰로만 사망한 사람이 18명이라고 하니까 이걸 믿어야 될까 할 정도로 저는 이게 좀 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인도 같은 경우에 특히 셀카로 인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인도에서는 10몇 군데인가요? 셀카 금지 구역까지 만들 정도로 논란이 됐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요. 정리하시죠.
1: Instagram influencer dies while taking selfie. Sophia Chung, an Instagram influencer in Hong Kong, fell to death while trying to take a selfie at a waterfall. This kind of tragic accident is unfortunately nothing new, as death by selfie is becoming more and more common. According to Reuters, at least 18 people were killed by a lightning strike while taking selfies in India last week.
2: Instagram influencer dies while taking selfie. Sophia Chung, an Instagram influencer in Hong Kong, fell to death while trying to take a selfie at a waterfall. This kind of tragic accident is unfortunately nothing new, as death by selfie is becoming more and more common. According to Reuters, at least 18 people were killed by a lightning strike while taking selfies in India last week.
0: Today's

0: Friends, 오늘 우리가 살펴본 표현 혹은 패턴은 something is nothing new 혹은 something is hardly new라고 해서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야. 뭐 그렇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 다른 말로 하면 고질병이야.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nothing new는 전혀 새롭지 않다. hardly new는 거의 새롭지 않다라는 얘기지만 큰 의미는 없고요. 그냥 거의 그냥 같아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베이징에서 공기 오염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이거 고질병입니다.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고질적인 문제다라고 해서 chronic problem이라든가 아니면 the problem plague has plagued the country 이런 식으로 몇 가지 표현을 봤는데요. Nothing new 정말 많이 씁니다. 자, 일단 뭐 공기 오염 뻔하죠. Air pollution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r pollution is nothing new 혹은 air pollution is hardly new in Beijing이라고 하면 그냥 깔끔하게 딱 더도 덜도 아닌 그 표현이 나오겠습니다. 이 문장 듣고 같이 한번 해보시죠.
1: Air pollution is nothing new in Beijing.
2: Air pollution is nothing new in Beijing.
0: 사실은 뭐 요거는 다 바꾸셔도 돼요. 공기오염 문제뿐만이 아니라 부패도 마찬가지죠. 부패, 이거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야. Corruption is nothing new in 어디. 이렇게 써도 되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황사.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잖아요. Yellow dust storms are nothing new in Korea. 그죠? They have flown from China. 뭐 그렇게 얘기 많이 쓰니까요. 자, 그런데 nothing new 말고도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이제 주어로 나오게 되죠. 문제가 nothing new인데 만약에 당하는 대상이 주어로 나오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똑같이 베이징에서 공기 오염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인데 이번에는 순서를 바꿨습니다. Beijing is no blank to air pollution 이럴 때.

0: 이때 쓰는 표현은 yeah, stranger란 말입니다. Something 혹은 somebody is no stranger to 뭐. 이렇게 나오면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익숙합니다. 뭐뭐가 따라다닙니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그 배우에게 논란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배우는 논란이 따라다녀. 이럴 때 the star, the movie star is no stranger to controversy.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거든요.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듣고 같이 한번 해보시죠.
1: Beijing is no stranger to air pollution.
2: Beijing is no stranger to air pollution.
0: 빙어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기사를 작성하고 말해보고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전에 나왔던 death by selfie라는 셀카로 인한 사망이라는 주제로 한번 선정을 했습니다. 보통 death by overwork이라고 하면 과로사거든요. 이때 by를 쓰기도 하고 from을 쓰기도 해요. death from overwork 혹은 by overwork이라고 하면 과로사인데 여기서는 셀카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수천 명이 셀카를 찍다가 사망합니다. 진짜예요. 네, 진짜로. 숫자는 수천 명이 왔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익사로 교통사고와 추락사고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두 문장이 되겠군요. 먼저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셀카를 찍다가 사망한다. 이젠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아는 게 힘입니다. 알면 쉬워지거든요. 셀카를 찍다, to take a selfie. 그래서 thousands of people worldwide, around the world, die while taking selfies every year. 라고 되어 있군요. 몇 년 전에 제가 기억하는 셀카로 인한 가장 심각한 사망 중에 하나는 중국의 역시 인플루언서였는데요. 이쪽 좀 위험한 곳을 많이 가는 인플루언서였는데 고층 건물에서 그냥 난간에 매달렸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두 번째 내려왔다가 못 올라갔어요. 그냥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그게 실황 중계가 됐고요. 상당히 논란이 됐었죠.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익사고요. 그 뒤를 교통사고, 추락사고가 뒤를 따릅니다. 자, 뭐 익사는 drowning이라는 걸 아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요. The blank cause is drowning. 일단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원인은 뭘까요? The blank cause is drowning. 이때 들어가야 되는 형용사는? 예, the leading cause of death라는 의미가 되겠죠. The leading cause is drowning. 이때 leading이라는 것이 선도에 있는 거예요. 이때 or을 쓰지 말고 더를 써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더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사망 원인 1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많은 사람들의 사망의 원인이 되는 게 the leading cause고 만약에 a leading cause라고 하면 더가 아니니까 1위는 아니죠. 2위, 3위, 4위, 5위 수위에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니까 관사를 꼭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Followed by 그 뒤를 잇는 것이 incidents involving transportation. 아, 그렇습니다. 이때 accident로 쓸 건지 incident로 쓸 건지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돼요. accident라고 보면 사고, incident라고 보면 사건인 거죠. 이걸 단순히 사고로만 볼 수 있을까? 라는 개념으로 쓴다면 incident를 쓰시면 됩니다. 자, transportation. 대중교통이 교통이 포함된 그런 사고가 되겠고요. 그 세 번째는 and falling from heights.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떨어지는 추락이 역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Death by selfie. Thousands of people worldwide die while taking selfies every year. The leading cause is drowning, followed by incidents involving transportation and falling from heights.
2: Death by selfie. Thousands of people worldwide die while taking selfies every year. The leading cause is drowning, followed by incidents involving transportation and falling from heights.

0: 오늘 나왔던 여러 가지 표현 중에 더 중요한 표현들을 한 자리에 엮어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하시죠.
1: To go overboard.
2: To go overboard.
1: To take a selfie.
2: To take a selfie.
1: To be nothing new.
2: To be nothing new.
1: To be no stranger to.
2: To be no stranger to.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EBSE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면 언제라도 이전 방송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모든 방송 자료는 MP3와 스킵트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가능하니까 많이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여러분 SNS 많이 아시죠? 다양한 종류의 매체가 있는데 그중에 인스타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또 특히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은 사진을 올려서 관심을 받기도 하지요. 이런 인스타그램이 청소년들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 너무 좀 무지한 것이 아닌가 혹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종종 나왔는데요. 이번에 거기에 대한 대응 조치를 내놨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가뭄, 물 부족은 참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죠. 의외로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에 속합니다. 그런데 중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너무 덥고요. 그리고 강우량도 부족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문제를 보이고 있는데 중동 한 나라가 그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가지고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Today's Topics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Topics'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인스타그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Instagram to make accounts for teens private. 이렇게 돼 있네요. 이때 중요한 것은 일단 to 부정사라는 거죠. 헤드라인에서 to 부정사가 나오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이 이미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스타그램이 10대 아이들을 위한 계정을 private, 이때 private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인 영역, 즉 다시 말하면 비공개로 만들 것이다 라고 이번에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1: Instagram to make accounts for teens private. Facebook-owned Instagram says it will make accounts for users under the age of 16 or 18 in some countries private by default, a move that comes amid growing concerns that social media could have harmful effects on teenagers. The company will also take other steps to make it safer for teenagers.
2: Instagram to make accounts for teens private. Facebook-owned Instagram says it will make accounts for users under the age of 16 or 18 in some countries private by default, a move that comes amid growing concerns that social media could have harmful effects on teenagers. The company will also take other steps to make it safer for teenagers.
0: 잘 들어보셨습니까?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꼭 알아야 되는 표현, 단어도 많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되겠는데요. Use keywords 확인합니다.
1: Account.
2: Account.
1: By default.
2: By default.
0: 첫 번째 단어는 조금 전에 보셨던 account란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정이라고 할 때 쓰죠. 우리가 bank account라고 하면 은행의 계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open a bank account라고 하면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의 계정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By default, 기본적으로 혹은 기본 설정으로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애초에 처음 나왔을 때 설정 자체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요 두 가지 표현만 아시면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Facebook-owned Instagram says, 일단 인스타그램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는군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SNS 사이트 중에 하나인 페이스북이 몇 년 전에 상당한 거금을 주고 인수를 했던 그러한 사이트가 인스타그램입니다. 자, 페이스북이 소유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에 따르면 It will make accounts for users under the age of 16 or 18 in some countries.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users부터 여기까지가 사실 하나의 세트 메뉴로 나온 건데요. 16세 미만의 계정 사용자 혹은 특정 국가의 경우에는 18세 미만이 그 대상이 되겠는데요. 이 미성년자들의 계정을 private by default, 기본 상태에서 애초에 설정 자체를 요거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설정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A move that comes amid growing concerns that blah blah blah 이렇게 되죠. Which is가 생각된 거예요. 이번 조치는 어떠한 조치인가라고 하는 거죠. That comes amid blah blah blah 이란 가운데 나타난 조치입니다. 항상 something comes 그 다음에 amid, when, after, before 이런 식으로 시기를 얘기하는 부사나 전치사와 함께 쓰여서 거기서부터는 예, 이 뒷부분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떤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나오게 된 건데 바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입니다. 즉 이러한 우려가 결정이 나오는데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죠. 어떤 우려일까요? That social media could have harmful effects on teenagers. 그렇습니다. SNS라고 하는 소셜미디어가 10대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우려 속에서 결국 나온 결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The company will also take other steps to make it safer for teenagers. 이렇게 되겠죠. Take other steps. Take steps 알아둬야 되겠죠. 우리가 흔히 조치를 취하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take measures란 말이죠. Take measures. 조치를 취하다. Take steps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단계적인 조치죠. 한 걸음, 두 걸음. 그래서 뭔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때 take steps란 말을 쓰는 겁니다. 자, 역시 인스타그램은 그 밖에도 다른 단계적인 조치를 취해서 make it safer for teenagers. 이때 it은 the site를 얘기하는 거죠. 인스타그램이 스스로가 10대 아이들에게 더욱더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 라고 밝히게 된 겁니다. 자, 일단 이런 그 정책 변화가 얼마만큼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다시 한번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1: Instagram to make accounts for teens private. Facebook-owned Instagram says it will make accounts for users under the age of 16 or 18 in some countries private by default, a move that comes amid growing concerns that social media could have harmful effects on teenagers. The company will also take other steps to make it safer for teenagers.
2: Instagram to make accounts for teens private. Facebook-owned Instagram says it will make accounts for users under the age of 16 or 18 in some countries, private by default, a move that comes amid growing concerns that social media could have harmful effects on teenagers. The company will also take other steps to make it safer for teenagers.
0: 두 번째 토픽은 두바이로 가겠습니다. Dubai creates artificial rains with drones. 라고 되어 있군요. 두바이라는 곳이 artificial rains, artificial 인공적인 거잖아요. 인공 강우를 드론을 통해서 만들어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1: Dubai creates artificial rains with drones. The Middle East could become uninhabitable by mid-century due to rising temperatures and diminishing water sources. Facing this growing crisis, the United Arab Emirates has taken matters into their own hands. They have managed to create downpours using drones.
2: Dubai creates artificial rains with drones. The Middle East could become uninhabitable by mid-century due to rising temperatures and diminishing water sources. Facing this growing crisis, the United Arab Emirates has taken matters into their own hands. They have managed to create downpours using drones.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조금 의외의 소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단어 표현 좀 알아봐야 될 게 있는데요. 그래서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1: Artificial.
2: Artificial.
1: Drone.
2: Drone.
1: Uninhabitable.
2: Uninhabitable.
1: To diminish.
2: To diminish.
1: Downpour.
2: Downpour.
0: 첫 번째 단어는 핵심 키워드죠. Artificial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Artificial, 인공적인이라고 할 때 쓰죠. Artificial intelligence, AI라고도 쓰고요. 또 artificial beauty라고 하면 아시죠? 성형으로 통해서 만들어진 아름다움을 얘기할 때도 쓰는 표현입니다. Drone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인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타지 않고 조종하는 비행기인데요. 이 드론이 물론 맨 처음에는 그리고 지금까지도 군사적인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는 있습니다만

0: 상업적으로도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몇 달 전에는 미국에서 최초로 드론을 통한 커피를 배달하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었습니다. Uninhabitable이라고 되어 있군요. 사람이 살 수 없는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Uninhabitable. 이때 un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To diminish. 뭔가가 줄어들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Diminish. 마지막으로 downpour. 내려 쏟는 거죠. 부어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폭우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이런 표현 기억하시고 보겠습니다. The Middle East, 중동이죠. 중동이 could become uninhabitable by mid-century라고 되어 있군요. Uninhabitable. 그리고 그 기간을 얘기할 때 by mid-century예요. 금세기 중반이니까 50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동 지역이 2050년까지면 그때 무렵이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Due to rising temperatures and diminishing water sources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물 근원이잖아요. 수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일단 rising이라고 하는 것이 품사가 형용사가 되겠군요. 그죠? adjective. 그리고 temperature는 명사가 되겠죠? noun이에요. 마찬가지로 diminishing도 여기서는 형용사처럼 쓰였고요. 예, adjective, water sources, 명사로 쓰였죠. 이렇게 형용사와 명사가 함께 나오면 우리말로도 형용사와 명사로 써도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한자권이 좀 많이, 한자가 많이 들어가는 언어다 보니까 둘 다 명사와 명사로 쓰는 것이 깔끔할 때가 많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는 기온 이러지 말고 기온 상승, 그리고 줄어들고 있는 수온 이러지 말고 수온 부족 혹은 감소 이렇게 쓰면 조금 깔끔하게 떨어질 때가 많이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참고로 기온 상승이라고 할 때 그때 상승이라는 단어는 형용사로 rising이라는 개념으로 hotter temperatures 이런 식으로 형용사로 쓸 수 있다는 것도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금세기 중반 무렵이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온 상승이고요. 하나는 수자원 부족 현상 때문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Facing this growing crisis. 분사구문이죠. 누가 이러한 문제에 당면해 있는 걸까요? 당연히 주절의 주어를 꼭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점증되고 있는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The United Arab Emirates, 그죠? 아랍에미레이트라고 하는 국가가 has taken matters into their own hands. 아, 이거 중요한 표현 나왔군요. 수고입니다. Take matters into one's own hands라고 하면 스스로 문제를 풀다라는 얘기예요. 법에다가 맨 처음에 의존했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어쩔 수 없네. 내가 직접 해결해야지. 그게 take matters into one's own hands라는 얘기입니다.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They have managed to create downpours using drones. 라고 되어 있군요. They have managed to create downpours. 그죠? Rains. Torrential rains. Heavy rains.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자, 이들은 말입니다. Using drones. 드론을 사용해서 결국 상당한 비를 만드는데 성공을 거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실제로 화면을 보니까 막 물방울이 땅에 떨어지고요. 막 차창을 막 두들기고 그 정도로 많이 내리던데 일단 성공을 거뒀습니다. 기존의 방식하고 좀 다른 방식을 썼다고 하는데 저도 읽어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부분은 네, 과학적인 부분은 관심이 있는 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요. 정리합니다.
1: Dubai creates artificial rains with drones. The Middle East could become uninhabitable by mid-century due to rising temperatures and diminishing water sources. Facing this growing crisis, the United Arab Emirates has taken matters into their own hands. They have managed to create downpours using drones.
2: Dubai creates artificial rains with drones. The Middle East could become uninhabitable by mid-century due to rising temperatures and diminishing water sources. Facing this growing crisis, the United Arab Emirates has taken matters into their own hands. They have managed to create downpours using drones.
0: Today's parents, 오늘 중요한 표현 혹은 구문을 가지고 알아보고 활용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 요 표현입니다. To take matters into one's own hands.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다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법에다 의지했는데 해결이 안 나는 거죠.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겠고 시위를 할 수도 있겠고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피해자 상당수가 직접 실력 행사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한테 뭔가를 해결을 바라는

0: 안 되니까 이제 직접 소송을 걸거나 시위를 하거나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무관심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은 not to pay attention. 그래서 pay attention to something은 관심을 보이는 거니까요. 이건 보이지 않는 거죠. To turn a blind eye to. 이건 얼마 전에 우리가 Today's Parents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무관심하다, 눈을 돌리다라고 할 때 쓴 표현. 아니면 to ignore. 이런 표현을 쓰면 문제가 없겠군요. As the government has turned a blind eye to this issue. 아주 간단하잖아요. 이것만 알면 해결되는 편입니다.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무관심으로 일관해왔기 때문에 many of the victims, 피해자의 상당수가 have decided to take matters into their own hands. 직접 실력 행사에 나서기로 할 때 실력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섰다라는 개념으로 take matters into their own hands 아니면 tackle the issue on their own. On one's own이라고 하면 스스로의 힘으로라고 했으면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체 문장 듣고요. 따라해 보시죠.
1: As the government has turned a blind eye to this issue, many of the victims have decided to take matters into one's own hands.
2: As the government has turned a blind eye to this issue, many of the victims have decided to take matters into one's own hands.
0: 'Being an anchor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인스타그램 얘기가 나왔고요. 프라이버시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소셜미디어 and privacy라는 개념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소셜미디어의 광고 매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소셜미디어가 돈을 버는 게 광고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의 상당 부분, 거의 대부분이 광고거든요. 그런 가운데 정부는 사생활 침해 예방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광고회사의 소비자들의 정보가 넘어가지 않도록. 자, 일단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표현 어떻게 쓸 것인가. 특히 광고 매출 의존도인데요. 두 번째로는 사생활 침해 예방 조치를 취하다. 조치를 취하다는 조금 전에 했었습니다. 의존하다라고 할 때 to depend on something이나 to rely on something. 거의 같은 맥락에서 많이 쓰고요. 사생활 침해는 privacy violation, privacy infringement. 둘 다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violation, infringement, 조치를 취하다, to take measures. 이것만 알면 뭐 다 나왔습니다. With social media networks relying heavily on advertising for revenue. revenue가 매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매출을 위해 광고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가운데 with가 부대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With social media networks 아니면 그냥 with social media 상관없고요. Relying heavily on advertising for revenue. The government needs to take measures. 정부가 조치를 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조치일까요? 사생활 침해 예방 조치잖아요. To protect people from privacy violations. 사람들을 사생활 침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난 여기 좀 길어 보인다라고 하면 어떻게 쓸까요? To protect people from을 한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뭘까요? Against예요. 그죠? Take measures against something이라는 얘기는 뭐뭐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한, 퇴치하기 위한, 없애기 위한 조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to protect people from이 길다고 생각했으면 against 하나만 쓰셔도 문제가 없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 문장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Social media and privacy. With social media networks relying heavily on advertising for revenue, the government needs to take measures to protect people from privacy violations.
2: Social media and privacy. With social media networks relying heavily on advertising for revenue, the government needs to take measures to protect people from privacy violations.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라도 이전에 나왔던 방송들 다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방송 자료는 MP3와 스크립트로 다 저장이 되어 있어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고액 체납자 그리고 상습적인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이번에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가끔 TV를 보면 나오잖아요. 뭐 몇십억 세금이 밀려있는데 알고 보니까 뭐 어마어마한 곳에 살고 있고요. 돈을 정말 장난 아니게 많이 쓰는데 세금은 안 냅니다. 자, 이런 사람들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잠시 후에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일랜드로 가겠습니다. 아일랜드에서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부들이 하얀색의 드레스를 입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역시 잠시 후에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가지고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이야기는 Today's Topics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투데이 토픽스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South Korea to collect cryptocurrencies from tax dodgers.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당히 좀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헤드라인 일단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들어본 이후에 내가 들은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South Korea to collect cryptocurrencies from tax dodgers. 들어보겠습니다.
1: South Korea to collect cryptocurrencies from tax dodgers. South Korea is set to tighten its crackdown on tax evasion by cryptocurrency investors and high-income earners. The government proposes revising tax codes so that tax authorities will be able to confiscate crypto assets held by tax dodgers starting next year.
2: South Korea to collect cryptocurrencies from tax dodgers. South Korea is set to tighten its crackdown on tax evasion by cryptocurrency investors and high-income earners. The government proposes revising tax codes so that tax authorities will be able to confiscate crypto assets held by tax dodgers starting next year.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저희 성우분들 두 분이 돌아가면서 깔끔하게 읽어드렸기 때문에 듣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었을 텐데 중요한 것은 내용을 제대로 파악했을까 하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자, 여기 오늘 참 다양한 단어 표현 나옵니다. 세금 얘기고요. 탈세자란 얘기로 나오고요. 다양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알아봐야 될 표현들이 많은데요. Use keywords 하나씩 살펴봅니다.
1: Crackdown.
2: Crackdown.
1: Tax evasion.
2: Tax evasion.
1: Cryptocurrency.
2: Cryptocurrency.
1: To revise.
2: To revise.
1: To confiscate.
2: To confiscate.
1: Tax dodger.
2: Tax dodger.
0: 첫 번째 단어는 예, 역시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정치, 군사, 경제, 외교 할 것 없이 단골 메뉴죠. Crackdow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단속 그리고 경우에 따른 탄압이라고 쓸 수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속에 해당하겠죠. Crackdown. Tax evasion이라고 되어 있죠. Evade가 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evade taxes라고 하면 그거는 탈세하다라는 의미고요. 따라서 명사형으로 tax evasion, 탈세라고 할 때 씁니다. Cryptocurrency, 암호화폐라고 하죠. 대표적인 거, Bitcoin. To revise, 개정하다라고 할 때 씁니다. 법을 개정하거나 이럴 때 revise, 기억하시고요. To confiscate, 역시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Confiscate이란 단어는 뭔가 물건을 압류하는 거죠. 그것이 소위 가품, 짝퉁이 될 수도 있겠고요. 혹은 불

0: 불법적인 마약류가 될 수도 있겠고요. 무기류가 될 수도 있겠고요. 정부 차원에서 압류하라. Confiscate. Tax dodger. Dodge라는 단어가 피하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dodger라는 얘기는 그래서 피하는 사람이라서 탈세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military, 군대에 있어서 draft dodgers라고 하죠. draft가 징집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모병제가 아니라 이제 의무병력일 때 draft란 말 쓰는데 draft dodgers라고 하면 병력 기피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tax dodger니까 탈세자가 되겠군요. South Korea is set to tighten its crackdown on tax evasion. 여기까지 볼까요? 자, 이런 문장을 보거나 들으면 보통 이렇게 반응을 두 가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반응은 be set to. 이건 또 뭐지? tighten its crackdown on. 이건 또 뭐고? tax evasion. 모르는 단어 표현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와, 이건 노다지다. 야, 이 be set to. tighten one's crackdown. tax evasion. 와, 활용할 수 있는 표현이 이렇게 많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후자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표현을 보면 진짜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자, be set to란 얘기는 이렇게 할 예정이다라는 거죠. 세팅이 된 거예요. crackdown은 단속인데 tighten 하는 거니까 강화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tax evasion, 그 대상이 바로 탈세입니다. 자, 한국, 즉 한국 정부가 탈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는 거죠. 자, 누가 이렇게 탈세를 하는가 봤더니 누구의 탈세를 단속할까요? by cryptocurrency investors and high income earners. 좋군요. 자, 여기는 암호화폐 투자자들과 high income earners예요. low income earners가 아니라, 즉 저소득층이 아니라 고소득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의 탈세를 단속 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The government proposes revising tax codes. Tax codes가 세법이에요. 정부가 말입니다. 세법 개정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So that tax authorities will be able to confiscate crypto assets held by tax dodger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so that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뭘까요? tax 당국이라고 되어 있죠. 세금 당국은 국세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청이 탈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자산을 confiscate, 압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겠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게 안 됐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압류는 안 됐고요. 막아놓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압류하는 쪽으로 세법 개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Starting next year, 내년부터 말입니다. 자, 일단 올해는 아니고 내년이니까 과연 얼마나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지 봐야 되겠고요. 국세청이 칼을 뽑아들었다. 이 표현 용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문득 저도 궁금해지는데 나름의 해법을 저희 시청자 의견에 한번 올려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제가 생각할 때 이런 표현도 괜찮겠다라는 걸 같이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시죠.
1: South Korea to collect cryptocurrencies from tax dodgers. South Korea is set to tighten its crackdown on tax evasion by cryptocurrency investors and high income earners. The government proposes revising tax codes so that tax authorities will be able to confiscate crypto assets held by tax dodgers starting next year.
2: South Korea to collect cryptocurrencies from tax dodgers. South Korea is set to tighten its crackdown on tax evasion by cryptocurrency investors and high-income earners. The government proposes revising tax codes so that tax authorities will be able to confiscate crypto assets held by tax dodgers starting next year.
0: 두 번째 토픽입니다. Irish government gives in to bridal backlash. Give in to, 굴복하다, 무릎을 꿇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Bridal, 신부를 얘기합니다. Backlash, 역풍, 반발이죠. 아일랜드 정부가 예비 신부들의 반발에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 들어봅니다.
1: Irish government gives in to bridal backlash. In Ireland, exasperated brides-to-be dressed in all white to protest outside the parliament, while others inundated radio call-in shows to criticize COVID-19 restrictions, forcing the government to ease limits on wedding guest numbers. Now up to 100 guests are allowed at weddings and receptions.
2: Irish government gives in to bridal backlash. In Ireland, exasperated brides-to-be dressed all in white to protest outside the parliament, while others inundated radio call-in shows to criticize COVID-19 restrictions.

0: forcing the government to ease limits on wedding guest numbers. Now, up to 100 guests are allowed at weddings and receptions.
1: 잘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단어 꼭 알아야 되는 단어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는데요. 뉴스 키워드 확인하시죠.
2: To give in to.
0: To give in to.
2: Backlash.
0: Backlash.
2: Exasperated.
0: Exasperated.
2: Bride to be.
0: Bride to be.
2: Parliament.
0: Parliament.
2: To inundate.
0: To inundate.
1: 첫 번째 표현은 헤드라인에 나온 to give in to, 뭐뭐에 굴복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Backlash, 반발 혹은 역풍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Backlash. Exasperated,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몹시 화가 난 이에 very angry라는 개념이죠. 거의 코에서 이제 김 나올 것 같은 느낌, exasperated, 알아두시고요. Bride to be, 예, 곧 될 사람이다라는 개념으로 예비 신부라고 할 때 bride to be. 역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Parliament, 의회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의회를 우리가 국회라고 부르고 The National Assembly라고 부르고 미국의 의회는 Congress라고 부르죠. 그걸 총칭하는 명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o inundate, 물 같은 것이 이제 마을이라든가 건물을 침수시키거나 아니면 뭔가가 쇄도하다라고 할 때 inundate, 역시 많이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아일랜드로 가야 되겠군요. In Ireland, exasperated bride to be.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난 예비 신부들이 dressed all in white. 예, 모두 흰색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거의 뭐 드레스 같은 걸 입고 나왔는데요. To protest outside the parliament. 이때 the parliament이라는 것은 the parliament building이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의회 건물 바깥에서 시위에 나서게 된 겁니다. 흰색으로 다 입고 말이죠. While others inundated radio call-in shows라고 했군요. Inundate 이럴 때는 침수시키다가 아니고 쇄도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뭐 메시지라든가 스팸 메일 같은 것이 쇄도에 들어올 때도 쓰는 표현인데요. 또 다른 예비 신부들의 경우에는 radio call-in program은 뭐냐면 전화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청자 전화 코너예요. 그래서 시청자 라디오 시청자 전화 코너를 거의 쇄도했습니다. 거기에 그 이유는 To criticize COVID-19 restrictions, 코로나19 규제를 비판하기 위한 조치였어요. 전화해서 이제 정부의 조치를 막 욕하는 거죠. Forcing the government to ease limits on wedding guest numbers 라고 되어있죠. Force라는 얘기는 강요하고 밀어붙이는 겁니다. 즉 정부는 원치 않는데 이들의 이러한 조치로 어쩔 수 없이란 단어가 이제 force라는 단어에 포함이 된 거죠. 결국 정부가 결혼식 하객 숫자에 대한 규제를 ease 혹은 relax, 완화하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Now up to 100 guests are allowed at weddings and receptions. 숫자 앞에 up to가 나오면 무조건 최대라는 개념이에요. 이제 최대 100명의 하객이 결혼식이나 아니면 reception에 허용이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5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조만간 이제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래서 술집도 완화하고 여러 가지를 완화했는데 결혼식 하객은 완화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비 신부들이 화가 나서 거리로 라디오로 쏟아져 들어간 거고요. 결국 50명이었던 숫자가 두 배로 늘어서 100명까지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요. 정리하겠습니다.
2: Irish government gives in to bridal backlash. In Ireland, exasperated brides-to-be dressed in all white to protest outside the parliament, while others inundated radio call-in shows to criticize COVID-19 restrictions, forcing the government to ease limits on wedding guest numbers. Now up to 100 guests are allowed at weddings and receptions.
0: Irish government gives in to bridal backlash. In Ireland, exasperated brides-to-be dressed all in white to protest outside the parliament, while others inundated radio call-in shows to criticize COVID-19 restrictions, forcing the government to ease limits on wedding guest numbers. Now, up to 100 guests are allowed at weddings and receptions.
1: Today's patterns, 오늘 중요한 패턴은 조금 전에 나왔던 표현입니다. 역시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요. to give in to something. 누구의 요구, demand죠. 요구라든가 아니면 pressure.

0: pressure, 압력에 굴복하다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겁니다. 일단 예문을 보면요. 대통령은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고 결국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제 영국의 메이 총리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은 아닙니다만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고 사임한 바 있고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적 압력은 political pressure라고 하면 되겠죠. 문제 될 거 전혀 없습니다. 굴복하다도 아니까 요거는 거저먹기가 되겠고요. 사임하다라고 할 때는 to resign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인데 물론 뒤에 문장에선 요 표현을 쓰진 않았습니다. The president gave in to political pressure. Gave in 여기까지가 이제 굴복하다죠. To something이에요. 그래서 끊어 읽을 땐 살짝 여기서 끊어 읽는 것도 방법입니다. The president gave in to political pressure and announced he would blank down. 자, resign이라고 할 땐 한 단어입니다만 blank down 내려오는 거죠. 하야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은 step down이란 말을 쓰면 되겠습니다. Give in to 뭐 이런 표현 그리고 step down이나 resign 이 표현도 같이 알아두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전체 문장 듣고요. 따라해 보시죠.
1: The president gave in to political pressure and announced he would step down.
2: The president gave in to political pressure and announced he would step down.
0: 빙언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해 보고요. 그리고 말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tax evaders and cryptocurrencies라고 일단 이름을 정했습니다. tax dodgers 혹은 evaders 다 탈세자를 얘기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 cryptocurrency는 아시다시피 암호화폐죠. 암호화폐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수로 쓰면 되겠습니다.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 규제를 통한 미납세금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미납세금 추징. 오늘 핵심이겠네요. 이는 돈 세탁과 금융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목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뭘 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미납세금을 추징하겠다는 거고요. 그 방법이 암호화폐 시장 규제죠. 그게 방법입니다. 이는 더 큰 정책의 일환인데 바로 돈 세탁, 금융 범죄 뿌리 뽑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을 규제하다라고 할 때 to regulate a market 이라고 하면 되겠죠. 특정 시장일 경우에는 to regulate the market for something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고요. 미납세금을 추징하다라고 할 땐 to collect unpaid taxes 아직 지불되지 않은 세금이라든가 back taxes 이때 back이란 단어가 요거 미납된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라는 것도 꼭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 세탁이라고 할 때는 money laundering don seotak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The government is now going after tax evaders. 앞에 나왔던 표현하고 좀 달랐는데요. 물론 이렇게 써도 되죠. The government is now trying to collect unpaid taxes. 이렇게 써도 됩니다만 탈세자들의 뒤를 쫓고 있다라는 표현도 미납세금을 추징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Go after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방법이 뭘까요? By ing정. 이렇게 나오면 항상 뭐뭐 함으로써 뭐뭐 하다. 거꾸로 올라가지 마시고요. 뭐뭐 하고 있는데요. 그 방법이 how라는 개념을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Regulating the cryptocurrency market.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part of its effort, part of its policy to blank out money laundering and other financial crimes. 그렇죠? 돈 세탁과 그 밖에 다른 금융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뿌리 뽑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은 뭘까요? 예, 이럴 때 root out, 뿌리를 꺼내는 거죠. 잘라내는 겁니다. 근절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같은 맥락에서 to stamp out, 그리고 to eradicate 이런 표현도 다 근절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내용 듣고요. 따라해 보시죠.
1: Tax evaders and cryptocurrencies. The government is now going after tax evaders by regulating the cryptocurrency market, part of its effort to root out money laundering and other financial crimes.
2: Tax evaders and cryptocurrencies. The government is now going after tax evaders by regulating the cryptocurrency market, part of its efforts to root out money laundering and other financial crimes.

0: To confiscate.
1: To confiscate.
0: To give into.
1: To give into.
0: Bride to be.
1: Bride to be.
0: Tax evasion.
1: Tax evasion.
0: Tax dodger.
1: Tax dodger.
0: To collect unpaid taxes.
1: To collect unpaid taxes.
2: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라도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모든 자료는 MP3와 스크립트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자료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영어의 재미와 자신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래머 파워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가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이런 질문하는 친구가 있어요. 선생님, 제가 A하고 B하고 C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는 게 맞을까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차저차 대답을 하면 일주일쯤 있다가 그 친구가 다시 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A, B, C 말고요. B하고 C하고 D를 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또 이렇게 질문을 남기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냥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시작하되 이것저것 벌려놓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것이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저에게 물어보기도 전에 이미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생각은 적게 하고 실천은 조금 더 많이 하는 거라는 거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동명사에 대한 이야기 끝마침 하면서 Grammar in Context의 남은 문항들이 좀 있었거든요. 오늘은 B, C 최고로 어려운 문장들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각오되셨죠? 자, B번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가지고 바르게 고쳐보십시오. 그랬습니다. 오지선다니까 이 선지에 있는 거 다 한번 읽어볼게요. Ever wish? 이렇게 바래본 적 있으세요? 어머, 쌤 무슨 문장이 이래요? 그치, 원래는 아마 Have you ever wished? 이런 문장이었을 텐데 말하듯이 그냥 이렇게 가벼운 문체로 쓴 겁니다. Ever wish? 이런 거 바래본 적 있으세요? You could convince? 설득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래본 적 있습니까? 누구를요? 목적어가 보어하게 설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convince라는 동사는요,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누구를 좋아하는 동사? 투부정사를 좋아하는 동사예요. 오, 뭐야, 시작하자마자 답이 바로 나왔어요. 그래서 1번을 투부정사로 바꿔야 돼요. 부모님의 허락하시도록 설득할 수 있으면 이렇게 바래본 적 있습니까? 부모님이 뭘 허락해 주셔야 되는데요. 또 뒤를 맞아 봅시다. Let이라고 하는 동사도요.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런 형태를 띠고 목적어가 보어하게끔 허락해 주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이 what you want, 여러분이 원하는 것, 그것을 하도록 허락해 주셨으면 그렇게 설득할 수 있기를 바래본 적 있습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부모님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도록 부모님을 좀 설득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나는 이렇게 말을 잘 못하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convince는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지만 이 let, 허락하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얘도 배웠잖아요. 그렇죠? 얘는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 쓴다 그랬지? 그쵸.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은 투 없는 부정사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두가 그냥 생으로 싹 쓰인 것도 보셨을 겁니다. 다시 해드릴게요. Ever wish? 바래본 적 있습니까? You could convince. 설득할 수 있으면 하고요. Your parents to let. 부모님이 허락하시도록요. 뭐를? You do what you want.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말입니다. After practicing with us. 저희랑 같이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는요. No one will be able to disagree. 그 누구도 be able to가 가능인데 앞에 no가 붙었으니까 불가능이죠. 그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누구에게? With you. 당신에게 말입니다. 이거 아무래도 막 설득하는 법을 자기들이 연습시켜주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면 2번 잘 쓰였습니까? 쌤, after, 제 정체가 뭡니까? after는 접속사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전치사로 뒤에 명사나 또 누구 나오지? 전치사 뒤에? 그치, 동명사. 그래서 여기 after 뒤에 ing 썼잖아요. 완전 잘한 거죠. 얘는 이상 없어요. 다시 해볼게요. 저희랑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는 no one will be able to disagree with you. 그 누구도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남들이 여러분 말에 다 동의해 줄 겁니다. 그 다음 문장은 어때요? Will improve. 얘가 동사잖아요. 그럼 그 앞에 있는 애는 뭔데? 주어네. 주어 자리에 뭘로 시작했어요? What. 아직 안 배웠지만 것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What we are learning. 우리가 배우는 것, 그것은요. 어디에서요?
in the club. 이 동아리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 그것은요, will improve, 향상시켜 줄 겁니다. 뭘? Your logic. Logic이라고 하면 논리예요. 논리랑 eloquence. Eloquence라고 하면 웅변입니다. 막 이렇게 힘있게 말하는 거 있죠. 그리고 persuasiveness. Persuasiveness는 설득력을 이야기해요. 설득력. 이런 거를 갖다가 다 향상시켜 줄 겁니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에 B-I-N-G 이거 잘 썼나 한번 보세요. 이거 무슨 뜻이지? 지금 동아리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 다시 뭐라고요? 배우고 있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 뭐예요? 진행형. 진행형 어떻게 만들지? 비동사 뒤에다가 ing를 붙입니다. 근데 잠깐, 진행형의 ing는 동명사가 아니었죠. 진행형 만들 때 ing는 뭐였어요? 이건 현재분사 ing예요. 어쨌거나 being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으로 3번도 잘 쓰였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What we are learning in the club. 동아리에서 저희가 배우고 있는 것은요. Will improve your logic, eloquence, and persuasiveness. 여러분의 논리랑 또 웅변이랑 설득력이랑 이런 거를 향상시켜 줄 겁니다. If you are interested in joining the club, 만약에 당신이 are interested in, 관심이 있으시다면요. 어디예요? Joining the club. 동아리 가입하는 거에 관심이 있으시면 Please register. 부디 등록을 해주십시오. Ms. Evans에게 등록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는 잘 쓰였나 한번 볼까? Be interested in 얘 뭐예요? 전치사! 전치사 뒤에 뭐 나와요? 동명사! 그럼 잘 쓴 거죠. 4번 이상 없고요. 5번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there. 당신을 거기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대하다 그럴 때요. Look forward to 뭐 쓴다 그랬지? ing, ing, ing 100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5번도 맞게 잘 쓰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에 C번으로 가볼까? C번은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했던 그 연설문을 따가지고 우리 문제를 만들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n the long history of the world 이랬어요. 아, 전치사니까 명사까지 묶어야지. 이 세계의 긴 역사 속에서요. Only a few generations, 단지 아주 소수의 세대들만이 have been granted. 와, 이거 어렵다. 그쵸? grant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주다. 수여하다 이겁니다. 근데 얘는 BPP니까 준 게 아니고 뭐예요? 수동이니까 받았다. 단 몇몇 세대만이 받았대요. 뭘? The role. 역할을 받았답니다. 무슨 역할인가요? 와, 쌤 얘 전치사 아닙니까? 그렇지.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럼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Defending. Defend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방어하고 변호하고 하는 게 Defend예요. Defending freedom. 이 자유를 갖다가 수호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또 어떨 때예요? In its hour of maximum danger. Maximum이라고 하면 최대의 이런 뜻이죠. 최대의 위험의 순간에, 즉 아주 위험한 순간에 자유를 수호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받았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요? 그냥 평화 속에서 그냥 저냥 시냇물 흐르듯이 살아가죠. 그런데 역사의 몇몇 아주 그 터닝포인트가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살고 있는 그 세대들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만 하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에 아주 중요한 순간순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죠? 해석만 다시 해드릴게요. In the long history of the world, 이 세계의 긴 역사에서 only a few generations have been granted the role. 단 몇몇 세대만이 다음과 같은 역할을 부여받았어요. 어떤 역할이요? Of defending freedom in its hour of maximum danger. 아주 최고로 위험한 순간에 자유를 수호하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자, 2번 문장 한번 봅시다. I do not believe that. 저는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뭐라고는 생각하지 않냐면 any of us,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would. 어, 쌤, 얘 조동사 아닙니까? 그렇지. 조동사 뒤에 뭐 나온다 그랬지? 원형, 동사 원형.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갑자기 뜬금없이 어, 이건 지금 동명사 챕터니까 이렇게 동명사 고를 필요 없어요. Would exchange places. 이 위치를 갖다가 바꾸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누구랑? With any other people. 다른 사람이나 or any other generation. 다른 세대와 위치를 바꾸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우리가 지금 뿌리 내리고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역사적 소명을 느끼면서 다 살아가고 있다고요. 여기까지 괜찮죠? 3번 갑시다. 이게 완전 어려워요. The energy, the faith, the devotion, 에너지와 faith, 믿음, 신념이죠. Devotion은 어떤 겁니까? 바치는 거, 헌신이에요. 와, 쌤, 얘 관계 대명사 아닙니까? 그치. 어떻게 할까? 괄호 열고, 닫고, 꾸며주면 되는 겁니다. Which we bring, 우리가 가져오는 이런 거고, 우리가 어디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In this endeavor, 이러한 endeavor, 노력이거든요. 이러한 노력에. 다시 할게요. 이러한 노력에 우리가 쏟아붓게 되는 에너지와 신념과 그리고 헌신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 이 will, 오, 쌤 얘도 조동사 아닙니까? 그치, 조동사 뒤에 뭐 나온다고요? 동사원형, 괜히 동명사 쓰고 할 필요 없어요. 이런 것이 will light, 빛나게 해줄 거예요. 뭐를? Our country, 우리의 나라를 빛나게 해줄 거고요. And all,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빛나게 해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인데요? Who serve it. 그것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여기서의 그것은 뭘까요? 그치, 그 나라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빛나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the glow, 그 불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나온 불빛이에요? From that fire, 그 불에서 나오는 그 불빛이요. Can truly light the world. 어떻게 해줄 거래요?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진정으로 밝혀주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같이 생각 한번 해봐요. 이러한 노력에 우리가 에너지와 믿음과 헌신을 쏟아붓는다 그랬는데 이러한 노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앞에 읽었던 거 우리가 물론 띄엄띄엄 읽긴 했지만 앞에 읽었던 내용이랑 비추어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노력은 어떤 노력일까요?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뭘까요? 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인류의 자유를 위해 싸울 수 있는 그 몇 안 되는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자유 수호를 위한 이러한 노력에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붓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나라를 빛나게 할 거고 그 노력을 하는 모든 일을 빛나게 할 거고 그리고 결국은 이 세상을 빛나게 할 거다라고 이렇게 지금 힘있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 이 답은 쉬웠는데 문장은 엄청 어렵네.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The energy, the faith, the devotion which we bring to this endeavor. 우리가 이러한 노력, 즉 자유수호를 위한 노력에 쏟아붓는 에너지와 신념과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We light our country and all who serve it. 우리의 나라와 그것을 섬기는 모든 이들을 빛나게 할 것이고 And the glow from that fire.
그리고 그 불에서 나오는 그 불.

불빛이 can truly light the world, 전 세상을 밝게 비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 그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가 그거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 유명한 문장이 요 연설문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거나 우리 이제 동명사에 대한 이야기를 멋진 연설로 끝을 맺었습니다.

키우는 아이 분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자, 일단은 천천히 제가 여기다 판서하면서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분사라고 하는 것도 누가 낳은 아이예요? 동사가 낳은 아이거든요. 근데 얘는 일환성 쌍둥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아니고요. 두 개예요. 하나는 현재 분사, 즉 ing 붙어내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과거 분사, pp라고 불리는 아이입니다. 과거 분사는 우리 어떤 애가 과거 분사라고 했지?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 중학교 때 배운 동사의 3단 변화, 그 중에 세 번째 애가 과거 분사라고 그랬잖아요. make, made, made. 그럼 그 세 번째 made가 과거 분사고요. run, ran, run. 그러면 그 세 번째 run이 과거 분사라고 했어요. 어쨌거나 ing, pp, 이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분사도 동사가 낳은 아이들이에요. 자, 근데 얘네가 어떤 역할을 하나? 일단 중학교 때 제일 먼저 배운 것부터 생각해볼까? 우리 뭐 배웠지? I am running. 나는 뛰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형 배웠잖아요. 그래서 현재 분사는요. BING 형태로 쓰여가지고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진행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PP는 언제 배웠지? 우리 중1 말, 중2 초 이 정도 교과서에 뭐가 나오냐면 BPP, 뭐뭐 되다, 뭐뭐 당하다, 그치? 수동태를 배웁니다. 그래서 PP 과거분사는 수동태로도 배웠어요. 또 Have PP도 배웠죠. 그거 뭐 할 때 배웠지? 아, 시제 배울 때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Have PP 완료를 만들 때에도 과거 분사가 사용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 중학교 때 지식으로 잘 해결할 수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왜 투부정사니 동명사니 이런 애들이 다 직업을 가졌잖아요. 동명사는 직업이 명사였고요. 투부정사는 얘는 쓰리잡 뛰는 애였죠. 그래서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ing나 pp, 이 분사는 직업이 뭘까요? 아, 얘는 직업이 뭐냐면 형용사가 직업이에요. 어, 잠깐. 형용사가 하는 역할은 뭐죠? 명사 수식. 그래서 얘네 둘은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있는데 형용사가 하는 역할? 형용사는 뭐 또 할 수 있더라? 그치, 보어. 기억나요? 보어. 그래서 얘네는 보어의 역할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 한번 줄글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분사의 기능입니다. 현재 분사는 어디에 사용되고, 아까 뭐에 쓰였어요? 현재 진행형에 사용됐죠. 그래서 진행형에 사용됐어요. 그리고 과거 분사는 뭐와 뭐에 사용됐습니까? 그치, 수동태에 쓰일 때도 BPP 이렇게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뭐에도 Have PP 완료형에도 사용이 됐어요. 자, 분사는 명사구를 뭐 합니다? 분사는 아까 직업이 뭐라 그랬습니까? 형용사. 형용사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 뭐예요? 명사구 수식. 그러니까 수식합니다 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형용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이 뭐였어요? 그치, 보어. 그래서 주어나 목적어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는 보어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어떨 때 ing 쓰고 어떨 때 pp 쓰고 이런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한 페이지씩 할애해서 자세히 배울 거니까 일단은 큰 스케치만 합시다. 1번 갈게요. 밑줄 친 분사의 역할을 한번 구별해서 써보랍니다. 1번. Daniel was accepted into the Science Academy. 자, Daniel이요. accept라고 하면 받아들이다고요. be accepted라고 하면 받아들여지는 거. 오, 쌤, BPP는 수동태 아닙니까? 그렇지. 그럼 요건 뭐예요? 수동태예요. 그럼 우리가 답을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이 과거 분사는 수동태를 만드는데 쓰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답이에요. 자, 근데 얘가 이제 어디에 받아들여졌냐면 into the science academy. academy라고 하면 어떤 뭐 학술원 아니면 특수한 목적의 학교 이런 걸 academy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과학학술원에
합격이 되었습니다. 받아들여진 거니까 뭐 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수동태로 쓰인 거 구경했고요. 자, 2번 봅시다. 파파라치가요, were trying to take photos. 사진을 찍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대요. 누구 사진을 찍으려고 그랬어요? Of the celebrity. Celebrity라고 하면 뭐예요? 우리 뭐 요즘 셀럽의 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여기서 줄여서 만

는 말이죠. 유명인을 가리킵니다. 그 유명인의 사진을 찍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 이것도 했어요. try to 부정사 쓰면 애쓰다라는 의미라고. 자, 그럼 여기서 trying ing 현재분사는 뭘로 쓰였을까요? 막 사진 찍으려고 애쓰고 있는 중이다. 오쌤, being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진행시제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진행형을 만들기 위해서 ing 현재분사를 갖다가 쓴 거라고요. 괜찮죠? 잘했다. 자, 3번 갑시다. Sam hates grapes. Sam은요, 포도를 싫어해요. 그런데 he likes 뭐는 좋아하냐면 taking grape flavored medicine. 포도 맛이 나는 약을 먹는 건 좋아한대요. 진짜 이상한 애다. 그쵸? 자, 어쨌건 간에 제가 물어볼게요. 어떤 약을 좋아한다고요? 포도 맛이 나는 약. 어머, 명사 수식하고 있네.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은 누가 하는 역할이에요?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에요. 지금 얘는 과거 분사인데요. 분사가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형용사라 그랬죠. 그래서, 아, 여기는 지금 PP 과거 분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구나. 명사 수식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무슨 flavored라고 하면 무슨 무슨 맛이 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외국 가서 뭐 먹을 거 사거나 할때 보면 음료나 이런 데뭐 strawberry flavored 그러면 딸기 맛이 나는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다시. 자, 샘은 포도는 싫어하는데요. But he likes taking grape flavored medicine. 포도 맛이 나는 약을 먹는 것은 좋아합니다. 4번이요. 엘렌이 discovered, 발견을 했어요. 뭘 발견했냐면, a hamster. 햄스터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앤데요? 뒤에 봤더니, 햄스터에 대한 설명이 더 붙어 있어요. Hiding under a towel. 타월 아래에 숨어 있는 햄스터. 어머! 햄스터를 꾸며주죠. 어떤 역할? 명사 수식의 역할이에요. 명사 수식의 역할을 ing 현재 분사가 할수 있어요? 할수 있지. 분사가 하는 역할은 명사 수식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A번에 4번까지 다 보셨습니다. 괜찮죠? 자, B번 갈까? Your 네모 안에서 어법상 알맞은 거 찾아보랍니다. 1번. The students were told not to leave the classroom. 그랬어요. 자, 쌤. be 동사 뒤에다가 ing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그치? 그래서 능동태고요. 그리고 진행시제입니다. 맞아요. 학생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쌤, 얘는요. BPP 수동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학생들이 이야기를 한게 아니고 이야기를 당했다. 에이, 그런 말이 어딨어. 이야기를 당한 게 아니고 이야기를 들었다 하면 더 자연스럽겠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얘기한 걸까요? 아니면 들은 걸까요? Not to leave the classroom. 교실을 떠나지 말아라. 아, 그 얘기를 들은 거겠구나. 그래서 내용상도 were told가 답입니다. 이렇게 고를 수 있겠고 여러분이 형태상으로 봤을 때요. tell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이럴 때 tell은 목적어 뒤에 to 부정사를 좋아하는 동사입니다. 근데 수동태 만들 때 어떻게 했지? 뭐 어떻게 해? 목적어가 앞으로 뛰쳐나갔죠. 주어 자리로. 그리고 동사는 뭘로 바꿨어요? BPP로 바꿨죠. 그래서 수동태가 되고 나니까 형태가 어떻게 됐어요? be told to 부정사가 딱 달라붙잖아요. 지금 형태가 어때요? be told to 부정사가 싹 달라붙은 형태죠. 그래서 형태상으로도 수동태구나, 의미상으로도 수동태구나 알수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여기에는 PP, 과거 분사가요, 수동태 만들려고 쓰였대요. 다시 해드릴게요. 그 학생들은 were told, 이야기를 들었어요. not to leave the classroom, 교실을 떠나지 말라는. 2번이요. John found something. 존이 뭔가를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걸 발견했냐면요. In the backyard. backyard가 뒤뜰이거든요. 뒤뜰에 묻혀 있는 것? 그것을 발견했답니다. 오, 쌤. ing나 pp. 현재분사나 과거분사구가 명사를 꾸밀 수 있고요. 그렇지. ing는 능동의 의미, pp는 수동의 의미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여기서는 뭔가가 묻혀져 있다. 묻혀졌다.
수동이니까 저는 이렇게 PP를 쓰겠습니다용.

완전 잘했어요. 그래서 married가 답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제가 교실에서 요 단어 읽어보라고 시키면 거의 10명 중에 9명은 불이라고 읽어요. 불이. 아, 불이는 이게 새 불이고요. 얘는 berry라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갑시다. The people inviting to the party brought their own drinks. 그랬습니다. 어, 여기 뭐 나왔어요? 동사 여기 있다. 가지고 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의 음료를 가지고 왔대요. 오, 쌤 그러면 얘가 주어고요. 얘가 동사면요. 사이에 껴들어간 애들은 뭡니까? 뭘까? 수식하는 애들. 그래서 ing 현재분사나 pp 과거분사가 명사 수식할 수 있어요? 아니, 당연히 수식할 수 있죠. 분사는 형용사가 직업이라니까요. 그럼 얘는 능동, 얘는 수동이잖아요. 뭐가 어울릴까? 초대한 사람들입니까? 초대받은 사람들입니까? 지금 뒤에 봤더니 brought their own drinks, 자기의 음료를 가지고 갔대잖아요. 그러면 초대를 받았는데 그 파티에 갈 때 자기들이 음료를 가지고 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가 마실 거를. 아, 쌤 초대 받았다니까 의미상 invited pp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4번 볼게요. Overly demanding demanded patients. 과도하게 빈칸한 환자들이요. 주어 are 어떻냐 하면 troublesome. troublesome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골칫거리에 이런 뜻입니다. For nurses, 간호사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좀 골칫거리예요. 힘들게 하는 존재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과도하게 어떤 환자일까요? 쌤, 어떤 환자인지 수식하는 거니까요. ing 현재분사든 pp 과거분사든 어쨌든 쓸 수 있는 거죠. 그치, 둘 다 명사 수식하는 건 맞아요. 그럼 능동인가 수동인가 의미만 보시면 돼요. demanding이라고 하면 막 요구하는 이란 뜻이고 demanded는 수동이니까 요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환자들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하는 거죠. 아, 요구한다? 능동인데요? 그치, 그래서 ing 쓰시면 돼요. Overly demanding이라고 하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구하는 게 많은 환자들이 are troublesome nurse for nurses. 간호사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힘들게 하는 존재입니다. 골칫거리입니다. 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요게 좀 어려웠을걸요, C번이? 일단 문장도 좀 긴데다가 위치를 찾으세요 라고 하는 문제였는데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Among the things. 어몽 이거 전치사인데. 그렇지, 명사까지 가서 묶어볼게요. 자, 물건들 중에서요. 쌤, 완전 이상합니다. 여기 맨 앞자리 주어자리 아닙니까? 근데 전치사가 붙은 거는 주어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뒤에 동사가 나오고 얘는 주어가 될 수 없으면 주어는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기는 동사보다 뒤에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거를 우리 조금 유식한 말로 도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그 물건들 중에는요, were several valuable, 몇 개의 아주 귀중한 pieces of jewelry, 그 보석이 있었어요. 근데 이 보석들은 어디에서 난 것들이에요? From ancient Egypt, 고대 이집트에서 온 그런 아주 귀중한 보석들이 몇 개 있었답니다. 자, 그러면 이 taken이란 말은 어디다가 갖다 쓰면 딱 맞아떨어질까요? 그치, 가지고 온 물건들 중에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the things를 꾸며주는 요 자리에다가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물건은 물건인데 어떤 물건이에요? 가져온 물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해볼까? 가져온 물건들 중에는요, were 있었어요. 뭐가? several, 몇 가지의 valuable, 아주 귀중한 보석들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온? 고대 이집트에서 온이요. 자, 2번 갑시다. At the hostel, 그 호스텔에서요, we had to pay 1 euro. 저희가 1유로를 지불해야만 했어요. 뭐에 대해서 1유로를 지불했습니까? For each toothbrush. 각각의 toothbrush니까 칫솔이죠? 각각의 칫솔에 대해서 1유로를 지불해야만 됐대요. 근데 뭘 내가 쓰지도 않았는데 1유로 내라고 했을 리는 없고, 사용한 칫솔에 대해서. 그쵸? 오, 쌤. 칫솔은 칫솔인데요. 사용한 칫솔. 그래서 요 use란 말이 요 자리에 들어가면 참 어울리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다가 쓰면 안 되나? 사용한 칫솔 이렇게? 거긴 안 되지. 누구 때문에? each란 말이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뒤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그 호스텔에서 우리는 1유로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For each toothbrush used, 사용된 그 각각의 칫솔에 대해서요. 3번. 리암은요, threw a party, 던졌다 파티 하지 마시고, threw a party가 파티를 열다, 개최하다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파티를 열었대요. 어디에서? At his apartment. 자기의 아파트에서 파티를 열었답니다. 근데 recently remodeled, 최근에 리모델링을 한, 그럼 뭐가 최근에 리모델링을 했겠어요? 자기 아파트 얘기겠지. 아, 쌤, 아파트는 아파트인데요. 최근에 리모델링을 한 아파트. 수식해주는 역할이고요. 그렇지. 과거 분사가 명사 수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아이고, 좋아요.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Hank protected the file. 헹크가 그 파일을 보호를 했대요. 근데 전치사 with가 어떨 때 쓰는 걸까요? 제발. 그치, 수단, 방법. 그래서 with가 수단 도구를 나타낼 때 쓰는 전치사예요. With a password. 패스워드를 이용해가지고 파일을 보호를 한답니다. 자, 근데 뭐 하기 위해서요? So that you can 여러 번 나왔었죠? 뭐뭐 하기 위해서였잖아요. 사람들이 could open it,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 잠깐 이상하다. 아니,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패스워드를 걸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치, 몇몇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 선택된 사람들, 이런 게 어울리겠네. 그리고 딱 뒤를 봤더니 selected, 선택된 이란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얘 위치는 어디가 알맞겠어요? 여기네,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selected people, 선택된 사람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죠. 다시 해볼게요. 헹크는요, protected the file with a password. 암호로 그 파일을 보호했습니다. 뭐 하도록? So that only selected people, 오로지 선택된 사람들만이 could open it, 그것을 열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분사라고 하는 것이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도 하고, 현재 분사는 진행형도 만들 수 있고, 과거분사는 수동태 BPP, 완료형 have PP를 사용하는데도 쓰이더라. 여기까지 했거든요.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현재 분사를 쓸까, 과거 분사를 쓸까 구별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이미 이제 여러분이 수많은 영어 시험을 통해서 이 자리에 ing 현재 분사를 쓸래? 아니면 pp 과거 분사를 쓸래? 하는 그 문제들을 만나봤을 거거든요. 이제 어떻게 구별하나 오늘은 정말로 한번 제대로 확실하게 배워봅시다. 자, 첫 번째예요. 아까 분사가 명사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명사가 오고 뒤에 ing나 pp 분사가 얘를 쏙 수식할 수가 있다고요. 괜찮죠? 자, 그러면 어떨 때 현재 분사가 수식하고 어떨 때 과거 분사가 수식을 할까요? 우리 교재에 보시면 명사가 행위자일 때 수식받는 명사가 대상일 때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위자가 뭐고 대상이 뭐야?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우리 옛날에 했던 이야기 떠올려 보시면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뭐라 그랬냐면 제가 명사가 분사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ing 현재 분사를 쓰십시오. 그랬고요. 해석을 해보다가 명사를 분사합니다. 요렇게 해석이 되면 요 자리에다가 pp를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은는 이가로 해석이 된다는 건 그게 주체, 행위자란 뜻이죠. 아, 수식받는 명사가 행위자다라는 게 은는 이가로 해석되는지 봐라 이거구나. 그쵸? 자, 그 다음에 을을이라고 해석되는 건 대상이에요. 나는 너를 사랑해. 내 사랑의 대상이 너잖아요. 을을로 해석되는 게 대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수식받는 명사가 대상일 경우 과거분사로 수식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명사를 분사한다로 해석이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네가 보어로도 쓰인다 그랬잖아요. 그럼 보어로 쓰이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거겠지? 주격 보어일 경우에는 이럴 거고요. 목적격 보어일 경우에는 뭐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쵸?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주어가 분사합니다. 이렇게 해석되면 요 보어 자리에 ing를 쓰면 되는 거고, 주어를 분사합니다. 이렇게 해석되면 요 자리에 뭘 써주시면 돼요? pp를 써주시면 돼요. 오, 쌤, 목적격 보어로 쓰였으면 어떻게 합니까? 목적격 보어로 쓰였을 경우엔 누구랑의 관계를 생각하면 돼. 목적어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목적어가 보어합니다. 이렇게 해석되면 요 자리에 ing 현재 분사를 쓰시면 되고요. 목적어를 보호합니다라고 해석되면 요 자리에 뭐 써주시면 돼요? pp 과거 분사를 쓰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안 괜찮지 뭐 어려워요. 아니야. 일단은 가를 요것만 머리에 딱 넣어놓고요. 예문으로 보시면 훨씬 더 쉽습니다. 자, 요거 문제 페이지 전에 개념 설명 있는 페이지에 예문 제가 따온 거니까 여러분 한번 후딱 같이 풀어봐요. The woman. 자, 여자는 여잔데요.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여자 꾸며줄 거예요. 일단 명사 꾸며주니까 분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ing 쓸까, pp 쓸까만 우리가 결정하면 돼요. 아까 근데 제가 감별법 뭐라 그랬지? 아, 명사가 분사한다면 ing 쓰라 그랬죠. 보세요. 여자가 춤을 춘다. 오, 명사가 분사한다다. 그럼 뭘로? ing로 꾸며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This book. 자, 이 책인데 어떤 책이냐면 Writing Written by Mark Twain. 이렇게 꾸며주는 겁니다. 마크 트웨인이 쓴 책이래요. 자, 그러면 요 명사와의 관계를 한번 따져봅시다. 마크 트웨인이 이 책을 썼어요. 뭐라고? 이 책을. 어머, 쌤, 명사를 분사하다로 해석이 됐네요. 그렇지. 을로 해석되면 뭐 쓰라고요? pp, 과거 분사. 그래서 written 얘가 답이에요. 아직도 어려워요. 조금 더 해볼게요. 3번. They had this laptop repaired by an expert technician. 그랬습니다. 자, have라는 말이 물론 내 거야, 갖다란 뜻도 있지만, 시키다, 뭐뭐 하게 하다, 그런 뜻이 있었죠? 목적어가 보어하게 했대요. This laptop, 이 노트북 컴퓨터가 수리되도록 한 거예요. 자, 근데 누구에 의해서요? By an expert technician이니까 기술자에 의해서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목적어랑 보어의 관계를 한번 따져봅시다. This laptop, 이 노트북을 기술자가 고친 거죠. 다시 뭐라고? 이 노트북을 고친 거잖아요. 오, 쌤! 명사를 분사한다로 해석됐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요 자리에 뭐 쓰라 그랬어요? PP 과거분사. 그래서 요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직도 어렵죠? 하나 더 해볼게요. The musical. 그 뮤지컬은요. was pretty. 굉장히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이거예요. entertain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즐거움을 주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주어, 얘가 동사, 얘가 주격 보어거든요. 만약에 주격 보어 자리에 ing가 오려면 해석이 어떻게 돼야 돼요? 주어가 분사합니다. 이렇게 해석돼야 되죠? 그럼 그렇게 해석하는지 봅시다. 뮤지컬이 즐거움을 줍니다. 오, 완전 괜찮지. 그래서 쌤, ing가 답이 맞는가 봅니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 쌤, 그래도 저는 얘가 의심스러운데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뮤지컬을 즐거움을 줍니다. 이상하잖아요. 아, 주어를 분사하다로는 해석이 안 되는군요. 너는 땡,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고요. 사실은 행위자와 대상으로 해서 문제를 푸는데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너무 많고요. 대부분은 뭐라고 배웠냐면 한다, 당한다로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 접했을 때에는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연습되면 이 방법이 훨씬 더 정확하고 그리고 훨씬 더 맞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이제 연습하는 것만 남았어요. 겁먹지 말고 이제 해볼게요. A번.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자,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맞으면 T, 틀리면 F로 한번 표시를 해보랍니다. 자, 그럼 해봅시다. Shock, 충격을 주다란 뜻입니다. 오케이, 봤더니 주어가 이거네요. The news, 소식. 그러면 주어가 분사합니다.

합니다. 이렇게 해석되면 ing. 주어를 분사합니다. 이렇게 해석되면 PP라 그랬죠. 샥 충격을 준대요. 그 뉴스가 충격을 줍니다. 누구한테? 우리에게. 어때요? 완전 괜찮지. 지금 주어가 분사합니다로 해석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샥트가 아니고 샥킹이 와야 되는 거예요. 샥트를 쓰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충격을 받았다 이거예요. 아니 뭐 뉴스가 지가 어떻게 충격을 받습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받겠죠. 그래서 이 자리는 이래저래 ing가 맞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고 앞에서부터 해석을 한번 이어가 볼게요. The news, 소식 이어. 자, 근데 뭐에 대한 소식이냐면 about the president's death,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소식이에요. 그것이 was very shocking, 충격을 주었어요. 누구에게? To us, 우리에게요.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아우, 아직도 어렵다. 하나 더 해봅시다. The policy proposed last year has now been approved, 이랬습니다. 자, 얘는요, 동사가 has been approved예요. 오, 쌤, approve가 승인하다 아닙니까? 그치. 그럼 been approved는 승인받았다 아닙니까? 그렇지.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정책이 이제 승인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쌤, 중간에 이거 어떻게 해요? 자, 남는 애들은 괄호 열고 닫고 꾸며주는 거고요. 사실 명사 꾸며줄 때 ing 현재분사도 되고 pp 과거분사도 꾸며줄 수 있죠. 그럼 둘의 구별은 어떻게 하지? 오케이. 명사가 분사하느냐 아니면 명사를 분사하느냐 그것만 이제 우리가 따지면 돼요. propose가 뭘까요? 아, 뭐 결혼해줘 propose 그런 것도 있지만 제안하다란 뜻이죠. 그래서 정책이 제안합니까? 정책이 어떻게 제안을 해요? 그러면 정책을 제안합니까? 그치. 뭐 국회의원이 됐던 누군가가 됐던 정책을 제안했겠죠. 와, 쌤 얘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그러면 명사를 분사하다라고 해석됐을 때 그 분사 자리는 누구 자리라 그랬어요? PP 과거 분사. 그럼 지금 완전 잘 쓴 거죠. 해석해볼게요. The policy proposed last year. 작년에 제안된 그 정책이요. has now been approved. 이제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겁니다. 자, 3번이요. Ben's mother. 자, Ben의 어머니께서요. hugged him. hug니까 이렇게 안아주는 거잖아요. 그를 안아주셨어요. 어떻게? tightly. 꼭 안아주셨습니다. 이거예요. 와, 쌤. 주어 여기 있고요. 동사 여기 있는데요. 그러면 사이에 얘네들은 뭡니까? 얘네들은요. Ben's mother에 대해서 그냥 자세히 설명해 주는 문구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명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건 ing 현재분사 아니면 pp 과거분사고요. 둘의 차이는요. 명사가 분사한다면 ing, 명사를 분사한다면 pp라 그랬죠. 자, 그럼 찾아보세요. surprise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전 찾아보시면 남을 놀라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잠깐, 지금 벤의 어머니가 왁 이렇게 남을 놀래켰어요? 아니죠. 벤의 어머니가 by his visit, 그의 방문 때문에 깜짝 놀라신 거죠. 아, 쌤, 그의 방문이 벤의 어머니를 놀라게 한 거네요. 그렇지. 그래서 명사를 분사하다로 해석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뭐가 와야 맞는 거예요? PP가 와야 맞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다시 해볼까요? Ben's mother. Ben의 어머니는요. Surprised by his visit. 그의 방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hugged him tightly. 그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자, 4번 갑시다. Any car. 어떤 차든지 간에. 그 다음에 봤더니 오, 여기 동사가 나왔어요. Will be towed. Tow라고 하면은 견인하는 거예요. 근데 be towed니까 이거 뭐예요? 수동, 견인된다 이렇게 되겠네. 어떤 차든지 will be towed away, 견인될 겁니다. 오, 그럼 이 사이에 있는 거 뭐지? 뭐긴 뭐예요? 지금 명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그럼 ing 아니면 pp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 거네요. 명사가 분사하는 건지 명사를 분사하는 건지 찾아봅시다. park, 공원입니다. 또 이러지 말고 park가 주차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찾아보세요. 차가 주차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차를 주차하는 건가요?
차를 주차하는 거죠. 오, 쌤. 명사를 분사하다. 이렇게 해석됐으니까 요 자리에 PP 쓰는 게 맞습니다용. 그렇지. 완전 잘했네.

그래서 이렇게 PP를 쓴 거예요. 자, 어디다가 차를 주차해요? In this lot. 이 많다. 이러지 말고. 물론 a lot of가 많다는 뜻도 있지만 lot이요, 공터, 장소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parking lot이 뭐예요? 주차하는 장소, 주차장이지. 그럼 붙여볼게요. Any car parked in this lot after 9 p.m. 9시 이후에 이 주차장에 주차가 된 그 어떤 차든지 간에 will be towed away. 견인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아유, 어렵다. 그죠? 엄청 어려운데 우리 B번까지만 조금만 힘내봅시다. 자, 토마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토마스가 often says, 종종 things,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얘기를 어떻게 해요, 얘가? thoughtlessly, 생각 없이 이야기를 한답니다. 아, 좋아요. 토마스에 대한 설명을 한 가지 덧붙여볼게요. 얘가 생각 없이 이야기하는 거 말고 또 어떤 아이냐면 as an only child, only child가 이게 외동이잖아요. 그냥 독자. 얘가 독자로 자랐답니다. 괜찮죠? 좋아요. 그럼 요 네 개 중에서 자라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는 요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요 단어를 갖다 쓸 거예요. PP 쓴 게 맞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죠. 와쌤, raise가요. 기르다, 양육하다 아닙니까? 그렇지. 그럼 ing를 쓰려면 토마스가 양육한다. 토마스가 지금 애를 키우는 상황이에요? 아닌데. 그러면 부모님이 토마스를 양육한다. 아, 이게 맞는 거죠. 을로 해석됐으니까 잘 뭘 썼습니까? PP를 잘 쓴 겁니다. 그래서 raised as an only child, 독자로 그렇게 자라나서 토마스는요, often says things thoughtlessly, 때로는 생각 없이 좀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가볼게요. All documents, 모든 문서가요, 얘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뒤에 must be written, be written BPP니까 쓰여지다죠. 쓰여져야만 합니다. 뭘로? In English, 영어로 쓰여져야만 한대요. 그럼 여기 빈칸에 들어간 말이 하는 기능은 뭐예요? 어이, 뭐긴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서랑 어울리는 단어는 여기 네 개 중에 뭐밖에 없어요? Submit, 제출하다 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문서가 제출합니까? 문서를 제출합니까? 쌤, 문서를 제출합니다. 그치? 명사를 분사하다. 그럼 뒷자리에 뭐 쓰라 그랬어요? PP 쓰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지금 PP 형태에 이렇게 잘 쓴 거잖아요. 다시 해볼까요? All documents submitted. 제출된 모든 문서들이요. Must be written in English. 영어로 쓰여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B번에 아직 남은 문항들이 조금 있긴 한데 제가 막 시간에 쫓겨서 설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라서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저랑 같이 맞춰볼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 숙제까지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적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수능특강 영어특강에서 공부 함께하는 저는 김수연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좋으셨고요. 오늘도 긍정주문 같이 살펴보고 갑시다. 오늘의 긍정주문은 한 걸음 한 걸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라는 주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갑자기 여기에 있다가 저 높이까지 껑충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등산해 보셨어요? 등산할 때에도 출발을 하는데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높이 올라가야지만 정상까지 갈 수 있는 것이지 한 번에 점프해서 정상까지 갈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그렇죠? 물론 점프해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불가능한 거잖아요.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산 정상을 향해 가고 있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너무 소중하고 그 노력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안 하기보다는 뭔가 거대한 노력을 하기 위해 계속 웅크리고 준비만 하기보다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작은 노력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함께 무슨 공부합니까? 오늘은 와 마지막 윈 테스트입니다. 너무 소중한 테스트죠. 그치? 여러분의 실전 감각 잘 연습했길 바라면서 1번부터 7번까지 함께합니다. 모의고사 문항에 적용하자면 18번 목적에서부터 24번 제목까지 함께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자, 일단 목적부터 살펴보러 가볼까요? 교재 202쪽 되겠습니다. 자, 목적 유형 같은 경우에는 항상 직접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그 단서만 잘 잡으시면 답을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겠지요. 봅시다. 미스터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한테 글을 썼습니다. I was present. 자기가 참석을 했답니다. 음악교사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언제? 당신의 초등학교 재즈 합주단이 공연을 했을 때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라는 배경 설명을 먼저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I was impressed. 감명을 받았다라고 하네요. 어떤 이야기를 듣고 감명을 받았냐면 글쎄 학교 학생 640명 중에 글쎄 당신이 580명의 학생들이나 기악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시켰다라고 하는 걸 너무나 감명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전교생이 지금 기악, 악기를 연주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너무 감명을 받은 것이지요. 자, this is unusual. 이거 정말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이걸 알고 있을 거라 확신을 합니다. 자, given, 무언가를 고려하면 이란 뜻이지요. 당신의 성공입니다. 뭐 하는데 성공했습니까? 학생들을 참여시키는데, 그쵸? 기약에 참여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성공을 고려하면 I'd like to, 자, 직접적인 단서 등장했습니다. I'd like to라고 하는 거는 나 이거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글쓴이의 목적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요. 자, 뭐 하고 싶냐면 정식으로 invite, 초청하고 싶답니다. 즉, 선생님, 당신을 갖다가 give a lecture, 강연 좀 해달라고 초청하고 싶답니다. 강연해달라고 초청하는 중이구나. 어디에서? 다가오는 리치우드 학교 구역에 음악교사들의 워크샵이 있나 봅니다. 아, 그러니까 음악교사 워크샵에서 당신의 성공 경험을 기반으로 강연 좀 해주세요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구나. 직접적인 단서 문장 여기에 바로 등장했습니다. 정리하고 가시죠. 그치? 뭐 해달라고요? 음악교사 워크샵에서 강연 좀 해주세요. 정식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직접적인 목적이 딱 등장했습니다. 여기에 뭔가 추가 정보가 붙지 않는다면 이것을 근거로 답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보겠습니다. 우리 지구의 음악 교사들은요. Greatly benefit from 정말 크게 도움을 받을 거다라고 합니다. 선생님의 통찰로부터요. 어떤 통찰입니까? 학생을 참여시켰지요. 그치? 그 다음에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방법으로부터 큰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워크샵은요. 열릴 겁니다. 4월 15일 Willow Creek 중학교에서 열릴 것이고요. We would be happy to 기꺼이 뭐뭐 하다라는 뜻이니까 기꺼이 조정해주겠답니다. 즉, 선생님의 일정에 맞춰줄 거예요. 배려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준비사항이지요. 선생님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준비사항에 대해서 논의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능한지 알려주고요. 다루고 싶은 주제, 특정 주제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당신의 답변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라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른 추가 정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칠판에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을 골라주자면 1번 음악교사 연수 수강 신청 동료입니까? 아닙니다.
2번 학교 축제에서 연주 부탁하는 거 아니고요. 3번 음악교사 워크숍에서 강연해 줄 것을 요청하려고 완전 3번이네요. 그렇죠? 4번 갑니다. 학교 음악 프로그램 운영 계획 문의 아니고요. 재즈 음악 교육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 제안도 아닙니다. 답은 3번. 쉽게 골라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넘어갑니다. 2번. 벤의 심경 변화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문이 짧아요. 이 안에서 어느 구간에서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만 잘 잡아주시면 빠정답 마찬가지로 가능하겠습니다. The game had resumed. 경기가 재개되었습니다. 자, 그때 벤 등장하네요. 심장이 pounded heart 세차게 두근거렸습니다. 아하. 가슴 속에서 심장이 세차게 두근거렸어요. 심경을 나타내는 표현 되겠습니다. 아하. 심장이 세차게 두근거렸구나. 그리고 그의 손바닥은 were sweaty,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가 뭐 할 때? 야구 방망이죠. 그 배트를 꽉 잡고 홈플레이트 쪽으로 걸어갈 때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다고요. 일단 요 내용 정리하고 가셔야죠. 그쵸? 어떤 표현 등장했습니까? 심장이 세차게 두근거립니다. 그리고 손바닥에는 땀이 흐르는 상태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지금 같이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좋습니다. The roaring of the crowd, 관중의 함성 소리는 배경 속으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듣는 모든 것은 그의 숨소리였습니다. 숨소리만 들리는 상황. 자, 그때 투수가 wound up이라 해서 wind up 동작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팔을 뒤로 뻗고 몸을 비트는 동작, 이제 공을 던지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중이겠지요. 그 공이요, 그의 손으로부터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벤은 바라봤지요. 자기 쪽으로 향해오는 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벤은 뭐겠습니까? 방망이를 휘둘러 공을 치는 타자겠죠. 그쵸? He swung as hard as he could. 할 수 있는 세게 공을 쳤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결과에 따라서 벤의 심경이 변화했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거 살펴보러 갈게요. He felt the connection. 그 연결, 접촉을 느꼈습니다. 방망이와 공 사이의 접촉을 느꼈는데 뭐 하기 전에 그 땅 하는 소리를 듣기도 전에 접촉을 느꼈다고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vibration, 진동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shut up, 쭉 올라왔습니다. 아주 쭉 빠르게 올라왔다고요. 그의 팔을 타고 어깨까지 진동이 쫙 올라오는 상황. 자, 그때 공은 날아갑니다. Up, up, up and out. 위로, 위로, 위로 가서 나간 거야. 그치? 다시 말해서 그 공이요. Disappeared over the fence. 펜스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뭔 상황인 겁니까? Home run. 홈런을 친 겁니다. 그치? 아하, 홈런을 쳤구나. 자, 벤은 달렸습니다. With a giant grin. Grin이라고 하는 것은 grin? 활짝 웃는 거거든. 활짝 웃으면서 달렸습니다. 자, 그와 그의 동료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이파이브도 했습니다. Howling with joy, 기쁨에 겨워 소리 지르면서 환호하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상황. 좋습니다. 지금 심경 변화했죠. 홈런을 쳤습니다. 홈런을 쳐가지고 활짝 웃으면서 환호도 하고 기쁨에 겨워 소리 지르는 상황, 선택지에 도움받아 답 고르러 가겠습니다. 1번, nervous, 긴장했다가 thrilled, 아주 신나졌습니까? 완전 1번인데, 그치? 막 긴장해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바닥에 땀이 났다가 아주 신이 났으니까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택지 어휘요. 자신감에 넘쳤다가 편안해졌다, 혼란스러웠다가 당황했다, 낙담했다가 시기가 나게 되었다, 질투하는 시기하는 이란 뜻이죠. 그 다음 실망했다가 기뻐졌다? 아닙니다. 답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가볍게 준비 운동하는 중입니다. 자, 3번 필자의 주장으로 넘어오셨는데 사실 이번 미니 테스트들에서 필자의 주장 유형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만큼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그 단서가 되는 문장이 딱딱딱 눈에 보여서 굉장히 빨리 답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이번 미니 테스트 그리고 이 3번 미니 테스트에서도 이 문제가 조금은 까다롭게 나왔거든요. 단서를 잡는 연습을 제대로 해주시는 게 중요했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할까요? An important response, 중요한 대응입니다. 뭐에 대한 대응인가 봤더니 statistical illiteracy, 통계적인 문맹이에요. 자, 문맹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글을 읽고 쓸 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선 앞에 통계적인 문맹이다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이 통계 자료, 통계
정보를 보고는 잘 이해할 수가 없더라. 이해 부족 아니겠어요. 그치? 그러면 이 통계 이해 부족에 대한 중요한 대응은 첫 번째 문장 중요하다 얘들아. 중요한 대응을 먼저 말을 해준답니다. 뭐에 대한? 통계 이해 부족에 대한? 그건 뭐 하는 거냐면 대중에게 뭘 주는 겁니까? More numbers. 더 많은 숫자. 더 많은 수치를 주는 겁니다. 오케이? 더 많은 수치를 주는 것이구나. 좋아요. 중요한 문장, 첫 문장 꽉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리하고 갈까요? 자, 통계.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답니다. 자, 이때의 대응은 뭡니까? 이때 중요한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수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중요하네요. 자, 이어서 가봅시다. 환자들, 지금 소재를 좁히고 있죠? 환자들은요, 알 권리가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얼마나 큰지, 즉, 그들이 받는 치료의 이점이라든지 아니면 끼칠 수 있는 해가 얼마나 큰지를 갖다가 알 권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지금 어디에 적용하겠다 이겁니까? 환자 치료 상황에 적용하겠다 이거지요. 그치? 아하. 요거를 지금 환자를 치료하는 상황에 적용을 하겠다는 거구나. 여기까지도 좋습니다. 그쵸? 이어서 qualitative risk terms, qualitative 질적인이라는 뜻인데 지금 해설지에 정성적인이라 되어 있죠? 정성적인 게 양적인 것과 대비되는 질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정성적인 위험 용어라고 하는 것은 불분명한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즉, 얘들아, 지금 통계 이해 부족 상황에 대해서 얘는 악명 높은, 즉 좋지 않은 방법이다 이거지요. 그치? 뭐는 하면 안 되겠다고요? 정성적인 위험 용어의 사용은 안 되겠다고요. 그쵸? 아하, 더 많은 수치 제공을 하는 거는 좋은 것인데, 정성적인 위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분명해서 안 좋은 것이구나, 라는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자, 시도들이 있답니다. 언어적 표현을 standardize, 표준화하려는 시도가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연합의 가이드라인, 지침이 있습니다. 뭐에 대한 의약품 라벨, 그 다음에 포장지 전단에 대한 지침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특정 용어들은 규정이 된답니다. For frequency intervals, 빈도 구간으로 정의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very common, common, rare, very rare, 아주 흔한. 아주 드문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느 정도의 빈도인지를 갖다가 정의한다. 그러한 시도가 있다. 라는 이야기가 먼저 등장해줬습니다. However, 그러나 역시나 뒤집고 있어요. 자, 그러나 사람들은요, 뭐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Overestimate. 과대평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하, 부작용의 빈도를 갖다가 과대평가하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그 라벨을 기반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가 봅니다. 게다가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unlikely, 있을 것 같지 않은 이란 뜻인데, 이게 지금 무슨 예시입니까?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것은 수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적인 용어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치? 어쨌든 이러한 용어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용어는요, 다르게 해석이 된답니다. From context to context, 문맥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는 또 그러한 안 좋은 점이 있는 것이구나.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도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더 심각한 부작용은요, are estimated to occur,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less frequently, 덜 자주, 그러니까 빈도가 더 낮게 일어날 것이라고 추정이 된답니다. 뭐보다 덜 심각한 부작용보다. 근데 뭐로 묘사되고 있어요? 똑같은 정성적 용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뭐겠니? 똑같은 정성적 용어, unlikely라고 묘사되고 있다. 근데 더 심각한 부작용, 즉, 이 약을 먹으면 실신할 수 있어요.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실신할 수도 있어요랑 아니면 덜 심각한 부작용. 이 약을 먹으면 있을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두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둘을 비교했을 때 실신의 경우에는 뭔가 일어나겠어? 설마 쓰러지겠어? 나는 안 쓰러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통 같은 경우에는 두통 있을 수도 있겠다. 뭔가 더 자주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더라. 즉,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는 안 좋다는 겁니까? 정석적인 위험 용어의 사용, unlikely, 있을 것 같지 않은, 얘네는 불분명합니다. 이거 사용하는 거안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쵸? 이어서. 자, patients, 환자들은요,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험을 뭐할 때. 자, 요것이 밝혀지는데, verbally, 말로, 즉, 언어로, 그치? 이 언어를 사용해서 어떤 정성적인 용어 같은 언어를 사용해서 이 위험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는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are more likely to comply, 순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하는 경우에 순응을 하겠습니까? 그 정보가 주어지는데 어떻게? numerically.

수치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수치를 사용해야 된다. 수치를 사용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글로스인 문서 정보 그리고 구두 정보 둘 다의 경우에 환자들은요, 더 정확한 위험 인식을 하게 됩니다. 뭐 할 때? 이것이 수치일 때 뭐가 아니라 언어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또 반복되고 있네요. 즉, 수치로 주어져야지만 환자들이 더 정확한 위험 인식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 Therefore, 따라서. 마지막 결론 문장입니다. Therefore라고 결론 이끌면서 should,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의 조동사까지 쓰이고 있으니까 이 문장으로 다시 한번 필자의 주장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 해야 됩니까? Be specified, 명시되어야 합니다. Numerically, 수치적으로,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뭐 해야 된다고요?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를 통해 명시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 이 내용 잘 찾아서 선택지에서 답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1번. 정확하지 않은 언어 표현을 통한 약품의 과장 광고를 규제해야 된다. 과장 광고 규제 아니고요. 2번. 병원 간 차이를 줄이기 위해 표준 치료 가이드라인 아닙니다. 3번. 수치적 정보는 약물의 효과보다는 부작용을 전달할 때 제공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왔니? 안 나왔습니다. 물론 부작용이라고 하는 단어는 계속 나왔지만 약물의 효과보다는 부작용을 전달할 때 수치적 정보를 제공해야 돼. 요게 주장이 아니었죠. 그렇죠? 매력적인 함정이었습니다. X 해주시고요. 4번. 치료의 위험은 정성적 표현보다 수치 정보를 환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하, 다시. 치료의 위험은 정성적인 표현보다 수치 정보로 환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다 완전히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약물 부작용을 수치로 표기하여 구두 설명 부담을 줄여야 된다도 아니니까 답은 다시 한번 4번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4번부터는 우리 모의고사 기준으로 페이지가 넘어가면서 지금 독해의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요 구간 잘 넘어가는 거 지금 미니 테스트 3회에 걸쳐서 계속 연습하고 계시죠? 그쵸? 가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Wall Street. Wall Street는 뭡니까? 미국의 금융거래의 중심지입니다. 어쨌든 Wall Street는요. Isn't comfortable. 불편하답니다. 뭐에 대해 생각하는 거? Spiritual issues? 뭔가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게 불편하답니다. 다시 말하자면 뭐 하는 게 어려워? 가치를 할당하는 게 어려워. 그러한 것들, 정신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뭔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어렵다고요. 그치? 따라서 월 스트리트는 지금 금융거래의 중심지다 보니까 돈으로 환산하지 못하는 거는 뭔가 불편한 거야. 어려운 거야. 그런 얘기를 먼저 해주면서 자, 그러나 뒤집습니다. 뒷부분의 내용이 더 중요하겠어요. 자, 그러나 스탠포드의 경영학 교수님들이 뭐 한 겁니까? 결론을 지은 것입니다. 자, 그 결론에 따르면 The truly great companies, 진정 위대한 회사들은 얘들아 봐봐. 진정 위대한 회사들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들이 마구마구 등장해주지 않습니까? 진정 위대한 회사들은 have a sense of purpose and being, 목적의식과 존재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진정 위대한 회사들은 목적의식과 존재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a spirit, 말하자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elevate their endeavors, 그들의 노력을 elevate, 고양시켜 줄 거예요. 위로, 끌어, 올려줄 겁니다. 뭐 위로, pedestrian, 진부한이라고 나와 있네요. 단지 돈을 버는 진부한 목표 위로 노력을 끌어 올려줄 겁니다. 정신이,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뭡니까? 일단 주인공은 얘네죠. 진정 위대한 회사. 자, 진정 위대한 회사라면 뭐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돼? 돈. 그치? 단순히 돈 버는 거. 이거 말고.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목적의식. 존재의식, 그리고 그 노력을 끌어올려주는 정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처음부터 중요한 내용 팍팍 나와 좋습니다. 자, I would agree wholeheartedly. 글쓴이가 등장하면서 동의하는데
홀 헉티 쥐 정말 진심을 다해서

동의를 한답니다. 얘들아, 그럼 봐봐요. 지금 글쓴이가 등장하면서 진심을 다해 동의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글쓴이가 동의한대. 그러면서 뒷내용을 봤더니 경험 이야기를 해주네? 어차피 동의하니까 같은 얘기할 거야. 그쵸? 반전이 없는지를 빠르게 살피는 정도로 강약 조절해 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글쓴이의 경험 갑니다. 자, 미국, 일본, 그리고 독일 기업들을 연구한 19년 동안에, 그리고 그중에 11년을 월스트리트 저널의 직원으로 있었답니다. 어쨌든 그긴 기간 동안에 I can say clearly, 글쓴이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데 I have yet to see, yet to see라고 해서 아직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떠한 사례를 보지 못했지요? 그게 들어맞지 않는, 즉 그게 사실이 아닌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진정 위대한 회사라면 다 목적, 존재의식,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좋습니다. 사람들은요, need to believe in, need to 부정사, 필요성이 있다란 동사니까 중요하겠네요. 사람들은 뭐할 필요가 있습니까?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The value of their work, 그들 일의 가치를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의 가치를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무엇을 느낄 필요도 있습니까? 그들의 고용주가 그들을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 위대한 회사라면 직원들이 일의 가치를 믿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고용주가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요 얘기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need to 부정사의 쓰임을 통해서 이 내용의 중요성을 우리가 가져간 겁니다. 자, 이어서 the visionary company's visionary, 선견 지명이 있는 앞을 내다볼 줄 아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등장한 선견 지명이 있는 회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까 앞에서 살펴봤었던 진정 위대한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쵸? 좋습니다. 선견 지명이 있는 회사는요, 이것을 이해한답니다. 이걸 이해하는구나. They have a core ideology, 핵심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을 육성하는 핵심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고수합니다. 끝까지 지켜낸다고요. 자, 그러면서 드디어 밑줄입니다. They are clock builders, 시계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아하, 저자가 단언하길 그 회사, 선견 지명이 있는 위대한 회사는 clock builders, 시계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요. 뭐라기보다는 time tellers,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시계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뭐겠니, 얘들아? 여기서 봐봐. 얘가 아니라. 얘가 아니라 얘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결국 진정 위대한 회사, 선견 지명이 있는 회사라면 단순히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목적의식, 존재의식, 정신을 가지고 직원들이 일의 가치, 고용주가 소중히 여긴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쵸? 아하,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지금 바로 정리를 해줬다고요. 좋습니다. 자, 그들은 이해한답니다. 회사가 must, 마찬가지 중요성 챙겨주셔요. 뒤에도 또 나옵니다. 회사가 존재해야 됩니다. 목적을 위해 존재해야 함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도 이해를 하냐면은 회사의 존재 이유가 뭐 이상이어야 된다. 그 순수익에 그 합계죠. 그러니까 그 순수익, 그 순수익의 합계보다 더 이상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라 목적, 존재의식, 정신, 직원들이 일의 가치를 느끼게 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느낌을 받는 그런 회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는 선택지를 고르러 갈 건데, 글쎄 선택지가 너무 길어요. 진짜 함축을 밑으로는 이 또한 관건이기도 합니다. 선택지가 너무 긴 경우에는 어쨌든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시간 분배 굉장히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1번 갈게요. 자, 이 회사는 어떤 회사, 어떤 사람들입니까? 즉,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The Swiss Explore Global Opportunities. 전 세계적인 기회를 탐색하는 사람들이랍니다. 뭐 대신에? 그냥 국내 시장에만 의존하는 것 대신에. 국내 시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국제적인 기회를 탐색한다? 절대 아니죠. 그쵸? 2번. Those who build, 만드는 사람들, meaningful systems, 의미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구축하는 사람들인데, 그때 의미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instill
주입하는 거예요. 심는 겁니다.

아하, 가치를 그들의 일과 직원들에게 심는답니다. 어때, 얘들아? 일의 가치, 직원들의 가치를 심어주는 의미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요거지요. 그쵸? 좋습니다. 답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 3번 갑니다. 효과적인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무엇을 보장하는 장기적인 이익과 경쟁 우위를 보장하는

상하는 뭐 없이 회사의 핵심 목표의 변경 없이, 즉 핵심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이런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5번 갈게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답니다. 무엇을 기반으로? 시장의 필요와 고객 만족도를 기반으로. 시장의 필요, 고객 만족도, 지속 가능한 기업, 이런 얘기 아니니까 답은 다시 한번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회사가 있어요. 이 게임 회사가 진정 위대한 회사, 그리고 선견지명이 있는 회사라면 단순히 야 우리 게임 유저들의 캐시 결제를 막 유도해가지고 돈 많이 벌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진짜 재밌고 의미 있는 게임을 만들어서 이 게임 유저들이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다시 찾아오게끔 하는 회사, 그래서 직원들도 뿌듯함을 느끼고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회사, 그런 회사가 진짜 위대한 회사다, 이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지요. 그쵸? 좋습니다. 자, 5번. 그래, 요지로 갑니다. 자, 유닛 테스트 3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진정성 있는 소재, 친숙하면서 우리의 삶과 밀접한 소재가 많이 등장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의미 있는 내용도 같이 잘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스터디, 연구입니다, 연구. 네, 연구는 한 박사님에 의해서 수행이 된 연구인데, 테스트했어요. 검증했답니다. 아이들의 이해를 갖다가 검증을 했어요. 뭐에 대한 이해냐면, Astronomy Concepts, 천문학 개념입니다. 천문학 개념에 대한 아이들의 이해를 테스트를 했습니다. 뭐를 통해서? 잘 설계된 Teaching Intervention, 교수 개입을 통해서, 아하, 교수 개입을 통해서 테스트를 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104명의 아이들입니다. 4살에서 6살까지.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수 개입을 통해 천문학 개념의 이해 정도를 테스트한 연구 되겠습니다. 그치? 자, 일단, 이게 지금 연구의 큰 틀을 보여주는 문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해요. 그쵸? 근데 다음 문장을 봤더니, This intervention, 이러한 개입은? 이라고 해서 개입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럼 뭔가, 요첫 번째 문장 중에서도 반짝반짝 빛이 나는 단어는 intervention, 개입이다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는 이 개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 요겁니다. 그쵸? 좋습니다. 다시, 천문학 개념에 대한 이 어린 아이들의 이해를 갖다가 지금 테스트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잘 설계된 교수 개입을 통해서.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아이들. 이 아이들이 어떤 천문학 개념을 이해를 하는가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근데 뭐를 통해서? 교수 개입을 통해서. 그치? 좋습니다. 자, 이러한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성주의적인 관점을 취하는데, 얘가 주어 동사 되겠지요? presented, 제시했답니다. 어떠한 개념을 제시를 했습니까? The sphericity of the earth, 지구의 구형, 즉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the causes, 원인이네요. 낮과 밤 주기의 원인을 갖다가 제시를 했다고요. 자, 지구는 둥글다. 낮과 밤의 주기. 지금 딱 봤을 때, 아, 이걸 어린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 개입은 제시를 했답니다. 근데 봐봐요. 뒤에 using, 사용해서. 사용해서. 이 개입의 구체적인 방법의 내용이 나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치? 뭐를 사용해서? conceptual tools. 개념 도구. 개념 도구를 사용을 했구나. 예를 들어서, globes. 지구본을 사용을 했고요. instructional videos. 교육용. 영상을 사용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구는 둥글다.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개입? 지구본이라고 하는 개념 도구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낮과 밤의 주기를 또 알려주기 위해서 교육용 영상 자료를 보여줬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개입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라고요? 개념 도구의 사용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지 이어서 한번 잡아보러 갈게요. The design of the videos and the follow-up activities, 그 영상과 후속 활동의 설계는요, took into consideration, 고려했다는 뜻이죠. 고려했습니다. 관련 연구 결과를 고려를 했는데, 연구 결과는 뭐가 제시한? 이전의 연구가 제시한, 즉 이전 연구 결과를 고려하기도 했구나. 예를 들어서,
non-stationary sun, 고정되지 않은 태양은 뭐할 것이야? impose, 부과할 것이야?

아이들, 이 나이대 어린 아이들한테 불필요한 어려움을 부과를 할 것이야. 그러니까 굳이 이 내용까지 말해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 도움을 어디에서 받았다고요? 이전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받았다고요? 아하, 이러한 도움도 받았구나. 넘어가 주시고, 자, 이어서 한번 가봅니다.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vention, 이러한 개입의 실행을 통해서, 그렇지. 개입을 했잖아요. 이러한 개입의 실행을 통해서 아이들은요, gradually realize 점차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구의 형태를 깨닫게 되었어. 아하, 이러한 개입 덕분에 아이들이 천문학적인 개념을 갖다가 이해하게 되었구나. 아니겠어요, 그치? 이러한 개입을 통해서 아이들이 천문학 개념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가볼게요. 자, 아이들은요, gained an understanding, 이해를 얻었습니다. 이해를 했다고요, 그치? 뭐에 대한 이해? 낮과 밤 주기에 대한 이해입니다. 뭐에 의해 야기되는 the rotation은 자전이죠? 지구의 자전. 뿐만 아니라 태양계에서의 지구의 움직임, 이런 것들에 의해 야기되는 낮과 밤의 주기까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러한 개입이 효과가 있었던 거지, 그치? 아이들의 이해를 갖다가 끌어올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개입이 효과가 있었구나.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 연구는요, supports the view, 다음과 같은 견해를 지지한답니다. 어떤 견해? 자, 그러니까 사실 이 연구가 다음과 같은 견해를 지지한다라고 했을 때이 견해는 글쓴이가 이 지문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견해랑도 일치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 견해의 내용을 또잘 보는 게 요지를 확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어떤 견해냐면, Astronomy Concepts, 천문학 개념입니다. 근데 이 개념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여겨지죠. 뭐라고 여겨집니까? Outside the realm, 영역을 벗어난다고. 그러니까 매우 어린 아이들의 능력과 적합성의 영역을 벗어난다고 여겨진답니다. 천문학. 아이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 너무 어려울 거야. 라고 보통은 여겨지는 겁니다. 그치? 근데 그러한 천문학 개념이 뭐할수 있다는 거예요? Can become accessible. 접근 가능해질 수 있다. 즉, 어린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한다면? 이러한 개입을 한다면. 그치? 개입의 구체적인 내용이 한번더 반복이 될 겁니다. 자, 뭐 한다면 they are presented with 제시가 되는 거죠. 자, 무엇을 가지고 제시가 되는 겁니까? Tools for appropriation? Appropriation. 어려운 단어인데 다행히도 좋습니다. 자기화요, 자기화. 다른 말로 내면화라고도 부른답니다. 자, 자기화를 위한 도구가 제공이 된다면 아이들은 이 어려운 천문학 개념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야라는 마지막 요약 문자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자, 이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 도구를 사용하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자기화를 위한 도구, 이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자기화가 뭘까요? 말 그대로 외부 지식을 자기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천문학 개념 같은 진짜 어려운 개념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구는 구형이다? 뭔 소리지? 지구본을 보여주니까, 아, 저걸 의미하는 것이구나. 낮과 밤이 바뀐다? 아, 그건 또뭔 소리지? 영상을 보여주니까, 아, 저래서 낮과 밤이 바뀌는 거구나. 이러한 도구의 사용, 개입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가볼게요. 1번입니다. 아이에게 난해한 개념을 가르칠 때는 사전 지식이 중요하다? 사전 지식이 중요하다? 아닙니다. 2번. 교육 도구의 종류에 따라 개념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다르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세요. 교육 도구의 종류에 따라 지금 여러 가지 종류를 알려주면서 이해의 깊이가 다르다 이러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치? X 해주시고요. 자, 3번 갑니다.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교육 도구의 활용법, 도구 활용법을 가르쳐라?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쵸? 4번, 천문학 교육은 개념 설명보다는 현장 탐구? 현장 탐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아니었죠. 5번 갈게요. 도구를 적절히 설계하고 활용하면. 도구를 적절히 설계하고 활용하면 아주 어린아이도 천문학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답
5번 되겠습니다. 그치? 좋습니다. 도구를 적절히 설계하고 활용하면 아주 어린아이도 천문학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답은 5번으로 골라주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치? 1, 2, 3, 4번이 매력적이긴 했습니다. 선택지를 그럴듯하게 구성해 놓기는 했으나 답은 5번이 가장 적절했기 때문에 잘 고르셨길 바랄게요. 좋습니다. 6번 주제로 가요. 자, 여기에서도 또 교사와 아이가 등장할 겁니다. 계속 비슷한 소재가 등장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쵸? 바로 가봅니다. Teachers, 교사들은요. Play a pivotal role.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을 한답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fostering, 촉진하는 거죠? Language development, 언어 발달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근데 특히 어느 시기 동안에 아이의 formative years, 형성기입니다, 형성기. 자, 여기에서 말하는 형성기는 뒤에 나오는 내용을 근거로 했을 때한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를 떠올리시면 되거든요. 어쨌든 그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아이들, 그 아이들의 언어 발달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교사가 중추적인 역할,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첫 문장의 등장입니다. 좋습니다. 아이의 언어 발달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교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구나. 근데 여기에서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들진 않지요. 좀 굉장히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일단 크게 정리요. 교사는 아이의 언어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이야기. 좋습니다. 자, hence, 따라서. 뭔가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어지려나? 따라서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것이죠. 중요한 측면들을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즉, 그 어린 아이, 어린 시절에 언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교수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측면을 이해하는 것은 can assist,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뭐 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냐면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어요. 뭐를 통해서 strategic management techniques, 전략적인 관리 기법을 사용해서. 자, 근데 봐봐요. 여기에서도 결국에는 교육자, 즉 어른이, 교사가 아이의 언어 발달의 어떤 중요한 측면을 이용을 하면은 그 과정에서 전략적인 기법을 사용을 하면 도움이 될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얘 또한 굉장히 포괄적이죠. 여기까지 중요한 내용을 보여주기는 했으나 좀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제를 잡으려면 얘를 조금 좁힐 필요가 있거든요. 구체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문장 한번 봅시다. 얘를 기대하고 가볼게요. Hence, 따라서. Adopting and familiarizing. 뭐 하는 겁니까? 채택하고 익숙해지게끔 하는 거죠. 스스로, 즉 교사들이요. 채택하고 스스로 익숙해지는 겁니다. 무엇에? Digital devices. 아, 드디어 뭔가 구체적인 소재가 등장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채택하고 여기에 스스로 익숙해지는 겁니다. 어떤 영역에 대해서? 학문적인 영역에 대해서. 자, 이렇게 하는 것은 can positively affect,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즉, 아동의 언어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즉, 교사가 뭐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드디어 내용에 구체화 등장했어요. 그치? 뭐 해야 된다고요? 디지털 기기를 채택하고 거기에 익숙해져야 된다고요. 아하, 좋습니다. 자, 교사는요. 디지털 기기를 채택하고 거기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 꽉 잡아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learners, 학습자들, 아이들도 또한 become interested in,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디지털 학습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인데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intrigued는 강한 흥미를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아하, 현재의 기술 장치에 강한 흥미를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현재의 기술 장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뭐 하고 있는 glued to는 풀처럼 딱 붙어 있는 거니까 열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치? 그들이 계속 열중하고 있는 그 디지털 기기, 현재의 기술적인 장치를 강한 흥미를 느끼기 때문에 이 디지털 학습이라고 하는 것에도 아이들은 관심을 가질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 어떤 종이책보다는 영상, 아니면 게임, 뭐 SNS, 이런 거에 훨씬 더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학습에도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즉, 이렇게 하는 거 좋은 겁니다.
학습자들도 좋아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자, 이어서 We need to 우리

보호할 필요 있어요? 마찬가지 필요성을 나타내는 부분이니까 중요성 챙겨주십니다.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Digital pedagogy through digital integration into classroom lessons. 자, 이 디지털에 갔다가 교실 수업에 통합하는 것을 통한 디지털 교수법이라고 하는 것이 has become our reality,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 In present times, 현재에 있어서 우리의 현실이 되었음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뭐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겠다고요? 결국에는 이 디지털을 갖다가 교실 수업에 통합해야 됩니다. 요 얘기를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어허, 다시, 다시. 자, 이 디지털을 갖다가 교실 수업에 통합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누가? 교사가 아동의 발달을 위해서 요거 하는 거 중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겠죠. 그치? 자, 이어서 It is therefore 따라서 essential 필수적입니다. 마찬가지 essential 필수적이야? 또 중요한 문장 나오겠네? 결국 여기서부터는 계속 반복입니다. 요 반복을 빠르게 캐치하는 것도 중요했겠습니다. 자, 뭐가 또 필수적 위해서? 어린 아이들의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빠르게 수용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라고 하네요. 아하, 디지털 기술을 빠르게 수용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추가할까요? 결국엔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디지털 기술을 빠르게 수용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어서 this requires 요것은 요구합니다. 요구합니다. 교사들이 이거 하게끔 요구를 한다라고 하네요. 그럼 교사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이니까 이 또한 중요하겠어요. 실제로 require, 요구하다, 필요로 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중요한 내용을 전달할 때 많이 쓰이는 동사 중에 하나거든요. 뭔가를 요구한대, 얘들아. 필요로 한대. 중요한 내용 전달할 수밖에 없겠지요. 자, 뭐를 요구하냐면 교사들이 thoroughly는 철저히라는 뜻이니까 철저히 이해할 것을 요구를 한답니다. 아하, 철저히 뭐를 이해할 것을? 어떻게 디지털 기기, 도구, 응용 프로그램, 그리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촉진할 수 있는지,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촉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은 무엇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언어 수업의 전달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건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이겠지요? 이 교실에서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언어 수업의 전달로도 이어질 수가 있겠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교사들이 무엇에 익숙해지고 무엇을 빠르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결국엔 이것들이잖아요. 그치? 디지털. 이 디지털 장치, 도구,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 과정,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고 수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반복이었습니다. 그쵸? 좋습니다. 그럼 결국엔 요 내용이죠? 이거 잘 찾아서 주제 찾아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1번이요. Impacts of digital technology, 디지털 기술의 영향입니다. 뭐에 미치는?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지금 디지털 기술의 영향, 뭐 여기까지 괜찮았던 것 같은데, 교사 학생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 얘기였습니까? 아니죠, 그쵸? 아하, 2번 갈게요. Insignificance. Significance 앞에 in이 붙었으니까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것이고요. 따라서 미미함이란 뜻이에요.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고요. 학문적인 성취를 증진한 데 있어서 디지털 도구의 미미함,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아니, 중요하다니까요. 자, 3번 갑니다. 잠재적인 결점, 단점이랍니다. 디지털 도구를 갖다가 교육에 일찍 도입하는 것이 잠재적으로 안 좋은 점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얘기 또 아니었죠. 그쵸? 자, 4번 갑니다. The need for teachers. 교사들이 뭐할 필요성? Have digital literacy. 디지털 문해력을 가질 필요성. 무엇을 위해서? 조기 언어 학습을 위해서 어때? 다 완전 4번이죠. 그치? 필요성입니다. 교사들이 뭘 가져야 된다고요? 요 표현 너무 중요하죠. Digital literacy. Literacy라고 하는 것은 문해력이라고 해서 글을 읽고 쓸줄 아는 능력을 가리키는데 지금 앞에 디지털처럼 다른 단어랑 짝꿍이 되면은 그것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를 합니다. 지금 교사들이 이 디지털을 갖다가 잘 이해하고 활용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잖아요. 그치? 무엇을 위해서? 조기 언어 학습, 어린 아동들의 언어 발달을

위해서 요거 중요합니다라고 했으니까 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5번 갈게요. 기술이 강화된 교실에서 언어 학습의 줄어든 필요성? 이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 아니었으니까 답은 4번으로 다시 한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뭔가 영어 수업을 함에도 있어서 선생님 이걸 보고 조금 뜨끔했거든요. 선생님이 이 디지털 기기랑 별로 친숙하지 않은 사람이어가지고 수업은 분필이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난 아날로그가 좋아라고 고집하기보다는 아니면 난 그래도 디지털 쓰는데 하면서 그냥 PPT만 단순히 띄워놓고 수업을 하기보다는 이제 얼마나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까? 뭐 영어 수업에서도 퀴즈 앱을 활용할 수 있겠고요. 아이들이 발음을 녹음하고 들어보는 기능 같은 것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은 개인별로 AI가 피드백을 주는 기능까지 너무 다양하게 잘 존재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이해하고, 적극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다시 4번으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 7번의 제목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또 디지털 이야기하죠. 지금 내용의 결이 뭔가 비슷비슷한 느낌? 그래서 선생님 뭐라 그랬습니까? 이 미니 테스트 3 같은 경우에는 좀 진정성 있으면서 삶이랑 연결되는 소재들이 많이 등장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가보겠습니다. Every digital transformation, 모든 디지털 전환은 has two sides, 두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큰 틀을 딱 하고 보여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일단 뭐에 관한 글? 디지털 전환에 관한 글. 근데 이게 두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only one hand, 한편으로는 이라고 하는 표현 등장하고요. 그 뒤에 부분 살짝 보시면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으로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전환이 가지고 있는 두 측면을 갖다가 딱 보여줄 것이구나. 좋습니다. 뭐에 관한 글? 디지털 전환이에요. 자, 가봅니다. 한편으로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요, 약속을 한답니다. Exciting opportunities. 흥미로운 기회를 갖다가 약속을 하는데, 이 기회는 뭐할수 있는 기회냐면, 극적으로 reinvent, 재창조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의 사업을 극적으로 재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약속을 한답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기회를 열어주는 거냐면, 무엇을 위한 기회입니까?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과정을 최적화하고, 그리고 가치를 창출하는 그러한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라고요. 자, 그럼 뭐니? 일단, 한편으로는 디지털 전환에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를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이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재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뭐, 요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자, 디지털 전환의 장점 가겠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 사업을 재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답니다. 아하, 좋습니다. 자, 근데 이어서 어떤 표현 등장한다고요?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으로는. 자, 이제 뭔가 얘가 가지고 있는 어두운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Certain aspects of your business, 여러분 사업의 특정 측면들은요, should hold steady.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업의 특정 측면들에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 긴 짝대기 안에 예시가 등장했어요. 그쵸?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냐면, your core identity, 핵심적인 정체성, your commitment to customers, 고객에 대한 헌신, your attentiveness to employee well-being, 직원의 복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기, 기타 등등 이러한 핵심적인 측면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o that 뭐 하도록 you do not lose니까 뭘 잃지 않도록, 무엇을 잃지 않도록 the essence of what makes your business unique. 여러분의 사업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essence, 그 본질을 갖다가 잃지 않도록 이러한 측면들은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잃게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사업을 특별하게 만드는 본질을 갖다가 잃게 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쵸? 다시. 얘가 가질 수 있는 단점에는 무엇이 있냐면 사업을

0: 차별하게 만드는 본질을 갖다가 잃어버리게 할 수 있답니다. 이거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The rapid advancements in technology,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 must 등장했네요. 네, not도 있으니까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죠. undermine은 무슨 뜻? 훼손하다. 즉,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무엇을요? The personal touch라고 하는 건 어떤 인간적인 느낌. 사람의 손이 닿는 거니까. 인간적인 느낌. 그리고 여러분 회사의 목적이라고 하는 걸 훼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위험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인간적인 느낌이라든지 목적을 훼손할 수도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치? 어떤 인간적인 느낌이라든지 목적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러한 단점도 있구나. 좋습니다. 단점은 아까 이미 하나 썼으니까 요 정도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고, 그래서 크리스티니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 요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넘어가서 또 살펴볼게요. The key to the success. 자, 요거지 얘들아. 성공 비결이잖아. 비결. 성공 비결입니다. Of any digital transformation effort, 어떤 디지털 전환 노력에 있어서 그 성공 비결은 무엇이냐면, 요게 찐으로 중요한 거. 성공 비결. 자, 성공 비결은 무엇이냐면 knowing, 아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뭐 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죠? Walk this fine line. 아, 갑자기 뭔가 비유적 표현인 것 같은 느낌이 팍 들면서 이거 중요한 문장이겠다 싶었는데 확 와닿는 구체적인 단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한번 추측은 해보자고요. 보세요. This fine line이라고 해서 얇은 줄입니다. Walk는 걷는 거니까 얇은 줄 위를 걸으면서 줄타기. 그러면 얇은 줄 위에서 줄타기를 할 때 뭘 잘해야 되니? 이 균형을 잘 유지해야지만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치? 따라서 walk this fine line이라고 하는 것은 아슬아슬한 균형을 유지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결국 성공 비결은 무엇이라고요?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요. 그쵸? 대강 추론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성공 비결은 무엇이다? 이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를 하는 것이다. 균형 유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만약에 여러분이 uncritically, 무비판적으로 허락한다면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목적어 to 부정사 하는 것을 허락을 하는 거니까, 자, 그 기술이 뭐 하는 거? disrupt, 방해하고 교란시키는 거죠. 회사의 핵심 정체성을 교란시키는 것에 허용을 한다면 여러분의 run the risk of 다음과 같은 위험을 안게 될 것입니다. 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무비판적으로 기술이 여러분 회사의 핵심 정체성을 교란시키게끔 하면은 안 된다, 요겁니다. 그치? 자, 만약 이렇게 냅두게 되면 어떠한 위험을 안게 될 거냐면, coming out, 결국엔 나타나게 될 거예요. On the other side of your digital transformation journey, 여러분 디지털 전환의 여정에 있어서 그 여정의 끝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거냐면, completely distorted, 완전히 왜곡된 채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누구의 눈에? 여러분의 직원, 고객, 그리고 다른 이해관계자의 눈에 완전히 이상한 회사로 보이게 될 거라고요. 원래는 정말 좋은 서비스로 유명한 회사였습니다. 근데 디지털 전환 여정을 거치면서 AI 자동 응답 기능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상담이나 AS를 사람, 이 사람 직원이 해주지 않는 겁니다. AI 자동 응답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느낌이 굉장히 딱딱하고 차갑다, 불친절하다, 되게 이상한 회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결국에는 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비판적으로 허용해선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의 핵심 정체성을 갖다가 교란시키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치? 자, 여기에서 힌트를 못 얻은 친구들은 뒷부분에서 구체적인 내용 잡으셨어야 하는 겁니다. 자, 성공 비결은 균형을 유지하는 겁니다. 즉, 비판적으로 회사의 핵심적인 정체성을 갖다가 유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기술을 받아들여야 된다.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좋습니다. 제 제목 고르러 왔습니다. 자, 1번이요. 역할입니다. 기술 회사의 역할이요. 뭐 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윤리를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탈락이고요. 2번 갑니다. Do not get left behind. 뒤처지지 말아라. Accelerate. 가속화해라.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해라. 뒤처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다. 3번. The shadow of sharp change. 급격한 변화의 그림자. Hidden risk. 숨겨진 위험이랍니다. 직장 디지털화에. 뭔가 그럴듯하지? 직장 디지털화. 이러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럴듯한데, 얘들아. 중요한 거는 뭐예요? 예적의 성공 비결. 그렇다고 디지털화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죠. 균형을 유지하는 게 핵심이다. 요 내용이 들어가야죠. 그치? 가장 적절하지가 않다고. 자, 4번 갑니다. 기업, 사업에 있어서 디지털 전환입니다. Balancing innovation and core values. Balancing. 등장했네요. 그치? 혁신과 핵심 가치 간의 균형 맞추기. 사업을 재창조하는 거랑 정체성을 유지하는 거랑 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것이 회사에서의 디지털 전환이다. 답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Engage with은 관계를 맺는 거니까 고객들과 관계를 맺는 방법이랍니다. 끊임없는 디지털 변화 시대에서. 자, 지금 고객과 관계 맺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치? 답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예시로 뭐 키오스크의 도입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카페에 키오스크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제 뭐 무인 매장으로까지 운영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인건비도 줄일 수 있고 물론 효율적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 굉장히 지쳐서 그 카페에 들어왔을 때 만약에 사람 직원이 있었더라면 그 카페에 자주 갔던 고객이었더라면 그 직원이 뭐라 했겠어요? 어? 손님, 오늘도 또 오셨네요? 아, 맞으시죠? 맛있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편한 자리에 앉으세요. 라고 하실 겁니다. 그럼 뭔가 위로되면서 이 인간적인 따뜻함, 정서적인 연결을 느낄 수 있을 것인데 그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장점도 있지만 이러한 단점도 있을 수 있으니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겠다. 요 정도의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자, 42강 함께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이 영어 공부를 통해서 또 소중한 한 걸음을 내딛으신 겁니다. 자, 포인트랑 어휘까지도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다음 시간 미니 테스트 3 이어서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시고 질문 다시 한번 쭉 정답의 근거 살펴서 다음 시간에도 의미 있는 한 걸음 내딛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책 읽고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0: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새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1: 우리는 왜 분노하고 시기할까요?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건 잘못된 건가요? 나쁜 감정은 없애야 할까요? 이 질문에 크리스타 토마스는 부정적인 감정이야말로 삶에 대한 애착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신호라고 답하죠.
2: There is no conflict between negative emotions and a good life. As a matter of fact, negative emotions are part of a good life. We're better off learning how to live with our bad feelings and embrace them.
1: 분노와 질투, 불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감정의 철학자. 오늘 그와 함께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볼까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우리는 왜 분노하고 시기할까요?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건 잘못된 건가요? 나쁜 감정은 없애야 할까요? 이 질문에 크리스타 토마스는 부정적인 감정이야말로 삶에 대한 애착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신호라고 답하죠.
1: There is no conflict between negative emotions and a good life. As a matter of fact, negative emotions are part of a good life. We're better off learning how to live with our bad feelings and embrace them.
0: 분노와 질투, 불안에서 살

의미를 찾는 감정의 철학자. 오늘 그와 함께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볼까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합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강세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쓰기 유형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토픽 시험에서 쓰기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높은 급수를 따기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기를 분석해서 그 내용을 주어진 분량 내에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유형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를 했었죠. 자, 주제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 주제, 특히 그 주제를 설명하기 위한 그래프나 도표, 그리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그 정보들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은 200자에서 300자를 꼭 지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연습 문제를 통해서 이 유형을 정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원고지 작성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고, 또 기출 유형 학습을 통해서 53번에 해당하는 문제는 이렇게 써야 합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연습 문제를 통해서 실제 같은 유형의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수에 대한 자료이다. 이 내용을 200자에서 300자로 쓰시오. 자,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단, 제목은 쓰지 마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머리에 넣어두고 답안을 작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러면 먼저 이 그림에 제시된 자료를 봐야 하는데요. 이 제시된 자료는 크게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여러분, 반려동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사실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사람들이 그 동물을 잘 길러주는 그런 형태의 것들을 우리가 반려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아지나 고양이나 새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수가 정말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고요. 그리고 그 양육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다음, 양육 증가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해서 요세 가지 자료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료를 우리가 확인할 때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봐야 할 것은 여기 조사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조사 기관이 어디인지 그것은 반드시 첫 번째에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가 이루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첫 번째 자료, 두 번째 자료, 그리고 세 번째 자료들을 모두 빠짐없이 써야 한다라고 하는 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를 했었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여러분, 이 그림 먼저 어떤 점들을 중요하게 봐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과제를 첫 번째로 주자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변화 그래프를 확인해 보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연도,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인지 여러분 확실하게 체크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는지 혹은 감소하고 있는지도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대부분 증가세, 그러니까 그래프가 올라가는 증가하다를 나타낼 수 있는 그래프의 형태들이 많이 제시가 될 텐데, 그런데 이 400만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740만까지 변화가 되었고, 또이 그래프는 뭐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또 급격히 증가한 모습도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과제 1에 해당하는 점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러분,

것에 따르면이라고 하는 에 따르면 요 표현은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첫 번째에서 표에 따르면, 그의 그래프에 따르면, 혹은 그 기관에 따르면이라고 해서 어디에서 조사했는 한 결과인지를 앞에다 써주는 거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수는 2015년 400만 가구에서 2023년 740만 가구로 크게 증가했다라는 부분 반드시 써줘야겠죠. 자, 그래서 이첫 번째 그림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료를 보시고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증가 원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가지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1인 가구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부분. 정서적인 안정과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원인이 나타났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 빠짐없이 써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의 변화는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정서적 안정 및 외로움 해소를 추구하는 개인들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어떤 학생들은 그냥 이 나타나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1인 가구 증가, 정서적 안정과 외로움 해소라고만 쓰면 안 됩니다. 조금 더 내용을 이렇게 풍부하게 좀 써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뒤에 이렇게 짧게 나온 내용을 조금 더 길게 하나의 어떤 문장으로 혹은 하나, 뭐, 첫 번째, 두 번째 정도의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쓰는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료는요, 반려동물 양육 증가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 가지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했고, 반려동물 관련 산업도 성장했고, 그 다음,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증대, 그러니까 높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세 가지의 내용을 다시 문장으로 우리가 옮겨보면,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 속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또한 변화하여 반려동물을 단순한 동물이 아닌 가족으로 여기는 경향이 나타났다. 여러분, 이런 표현도 여러분들이 외워두시고 어떤 변화에 대해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경향이 나타났다라는 내용으로 써주시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로 인해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했고 반려동물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가 등장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크게 증대되었다. 라는 형식으로 이세 가지의 내용을 문장으로 풀어서 쓴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의 변화, 쉼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성장, 쉼표,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가 바로 뭐 변화로 나타났다. 이렇게 짧게 그대로 옮겨 쓰는 것은 오히려 감점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앞뒤로 연결하고 또 비슷한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들로 써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형식으로 답안을 작성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점.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과제 1, 과제 2, 과제 3을 문장으로 써봤었는데요. 그 내용을 이렇게 원고지에다가 직접 작성한다면 이런 형식으로 작성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소리 내서 읽는 것은 쓰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기억력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생각했던 부분이 어디에서 좀 틀렸었는지 그런 분들 같이 체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네,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어디에서 조사를 했는지
에 따르면과 같은 형식으로 쓸수 있다. 자, 그리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는 2015년,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숫자 두 개를 같이 쓰는 경우는 원고지 하나에, 한 칸에 두 개를 쓸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400만 가구에서 2023년 740만 가구로 크게 증가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의 변화는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정서적 안정 및 외로움 해소를 추구하는 개인들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다. 자,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또한 변화하여 반려동물을 단순한 동물이 아닌 가족으로 여기는 경향이 나타났다. 자, 그 다음에 이로 인해, 자, 여러분, 이러한 접속사를 하는 부분들, 접속하는 표현들, 그러니까 앞뒤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는 표현들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했고, 반려동물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가 등장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크게 증대되었다. 라고 해서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과제 1, 과제 2, 과제 3에 대해서 모든 정보들을 쓰는데, 이 문제는 200자에서 300자로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200자와 300자를 모두 다 채우는 것이 감점 요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분량을 여러분들이 작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 과제, 두 번째 과제, 세 번째 과제에 대한 내용을 이런 분량으로 나눠서 쓰겠다라는 것을 먼저 계획을 하시고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문장을 쓰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과제 1, 과제 2, 과제 3을 따로따로 문단으로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의 문단으로 이어서 쓰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우리 그래프 한번,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자료가 뭐 그래프나 도표나 뭐 이런 내용들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 53번 문제는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재에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제시되는 자료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그래프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항상 이렇게 글로만 제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형식들이 모여서 자료들로 제시가 된다. 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SNS 사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이 내용을 200자에서 300자로 쓰고 또 글의 제목은 쓰지 마시오라는 우리가 지시문을 볼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SNS를 사용하는 목적을 우리가 살펴봤더니 1위부터 4위까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1위부터 4위까지 관련된 자료가 나왔다면 1위는 당연히 써줘야겠죠? 그리고 2위는 무엇이었고, 3위는 무엇이었고, 4위. 이렇게 뭐 많은 그 순서가 나오게 되면 뭐 중간에 있는 것들은 조금 빼도 괜찮지만 이렇게 1위는 가장 많은 뭐 흥미로운 콘텐츠 시청. 그 뒤를 이어서 2위는 무엇이었고, 그리고 4위, 뭐, 3위 정도. 왜냐하면 4위는 기타이기 때문에 한 3위 정도 우리가 글에다가 좀 써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SNS 사용의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퍼센트가 나오는 비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가장 많은 응답을 한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 순서는 어떤 것들인지를 여러분들이 빠르게 파악을 하셔야 하고요. 세 번째는 부정적인 측면의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을, 이 내용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자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 SNS 사용 목적이었고요. 1위부터 4위까지가 제시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프에 따르면, 자, 우리가 그림에서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게뭐 조사 기관이 있는지였는데, 이 자료는 조사 기관이 따로 제시되지 않은 형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에 따르면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SNS 사용 목적으로, 자, 이런 제목을 그대로 쓰시면 되는 것이고요. 흥미로운 콘텐츠 시청이 1위를 차지하다. 여러분, 차지하다. 네, 1위를 보통 우리가 표현할 때 차지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타낼 때에 그 뒤를 이어라는 표현 쓸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친구와의 소통이 2위, 자기 표현이 3위의 순으로 나타났다라는 표현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자료는요, SNS 사용의 부정적인 측면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도 일단은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한 것이 무엇인가, 그 비율을 확인해야 되는 것인데요. 자, 먼저 SNS 사용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질문에, 부정적 측면에 대한 질문에 여러분 그대로 제목을 앞에다가 쓴것 확인하실 수 있지요. 그다음 응답자의 52%가 여러분 시간 낭비라고 답했으며 답하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뭐 응답하다라는 표현도 같이 쓸 수가 있겠지요. 그다음에 52%가 시간 낭비라고 나타났으며라는 표현들도 우리가 바꿔서는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30%는 심리적 의존 및 중독을 주요 문제라고 답했다. 여기도 문제라고 답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18%는 거짓 정보라고 응답했다. 여기는 조금 응답했다, 답했다. 어떤 단어들을 조금씩 변형해서 쓰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설명하는 내용을 이렇게 완성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 측면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한 것인데요. 이렇게 SNS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균형 있게 관리해야 된다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실제 대면 소통의 기회를 늘려서 사회적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이 내용을 어떻게 잘 옮겨 쓸수 있을까만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SNS의 부정적 측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대책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옮겨서 쓸 때에 해결하다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써볼 수 있습니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그죠? SNS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용 시간을 균형 있게 관리하고 실제 대면 소통의 기회를 늘려 사회적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도로 마무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원고지에 좀 작성해서 이 비율 퍼센트라든지 그리고 이 단어 앞에 한 칸을 띄워서 문단을 그 내용을 완성한다라는 점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문제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을 보시면 인공지능 번역 서비스 이용률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200자에서 300자로 쓰시면 되는 것이고요. 글의 제목은 쓰지 않아야 합니다. 자, AI 번역 서비스 이용률에 대해서 우리가 이 그래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연령대별 AI 번역 서비스 이용률에 대해서도 우리 연령별로 10대, 20대, 30대, 40대로 순서 비율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증가 원인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증가 원인은 기업, 교육, 개인이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상황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AI 기술의 발전으로 번역의 정확성 및 효율성이 향상되었다라고 하는 점. 자, 그리고 비즈니스,
영상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은 어디서 조사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은

이미 빠져 있어서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뭐 그래프에 따르면, 표에 따르면 이런 표현들을 써야겠구나라는 것을 먼저 좀 생각해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또 퍼센트라든지 혹은 이런 10대, 20대, 30대, 40대에서 어느 연령대가 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이고 있는지 그런 것들부터 좀 써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또 따로 떼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번역 서비스 이용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AI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인공지능을 가지고 요즘에는 또 여러분들도 이런 쓰기 연습을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낯선 그런 소재는 아닐 거라는 생각은 조금 드는데요. 여러분,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 AI 번역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2016년도에서 2024년도의 결과를 살펴봤더니 15%에서 82%로 확 증가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아주 중요하게 서술이 되어야겠지요. 여러분 보시면 그래프에 따르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요. AI 번역 서비스 이용률은 제목을 그대로 옮겨서 쓰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2016년 15%에서 2024년 82%로 급격히 증가했다. 그냥 증가한 것이 아니라 15%에서 82%면 높은 아주 급격히 증가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써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증가했는데 어떻게 증가했는가? 크게 증가했다, 급격히 증가했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시면 더 풍부하게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령대별 AI 번역 서비스 이용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요. 역시나, 이 연령대별로는 20대, 지금 2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지요. 그 다음에는 30대가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10대가 순서대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이 순서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쓰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20대가 31.7%로 가장 높았다라고 하는 부분 써야 하겠고요. 그다음에 30대가 27%이고요. 그리고 10대가 20.8%로 그 뒤를 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쓴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보통 우리가 27%,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27.0%라고 해서 이런 내용은 그냥 27%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내용. 앞서 그 증가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요. 세 가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조금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세 가지를 다 쓰려고 하다 보면. 자, AI 번역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기업, 교육기관, 개인 등이 다양한 언어를 활용하는 상황이 늘어난 것을 꼽을 수 있다. 여러분, 이런 표현도 이런 그래프를 설명하거나 아니면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쓸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꼽을 수 있다, 뭐 나타났다, 뭐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뭐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다음에 또한으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또한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번역의 정확성 및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비즈니스, 영상 콘텐츠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모범 답안으로 제시를 하면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주의해야 할 점은 자, 31.7%로 라고 쓴 부분입니다. 자, 여기 지금 잘 보시면
32를 한 칸에 썼고요. 그다음에 점치를 다시 한 칸에 썼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31점을 이 앞에

0: 써서 쓰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숫자나 이 문장보호들을 한 칸에 쓰는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평상시에 좀 연습을 해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한 내용을 이렇게 원고지에다가 옮겨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 자, 그리고 200자에서 300자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분량은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 자, 제목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도 추가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유형 15에 해당되는 그래프와 표를 분석하여서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200자에서 300자에 설명하는 글을 쓰는 문제를 연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원고지에다가 직접 작성해 보니까 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은 연습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53번의 문제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또 만점 전략을 제시를 해 봤는데요. 일단은 답안 작성할 때 유의할 사항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 제목을 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제목 쓰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그 그래프나 표에서 나오는 소제목들은 그 글에 연결해서 써볼 수는 있습니다. 가지고 와서 써도 괜찮지만 이 앞에 우리가 글의 진짜 제목이라고 해서 쓰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200자에서 300자의 글로 구성하고 한 단락으로 구성한다라고 하는 점. 줄을 바꿔서 다른 내용으로 또 작성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시된 정보 이외의 내용을 작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AI 번역에 대해서 내가 그 써야 한다면 나의 개인적인 어떤 알고 있는 것들을 쓰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은 쓰시면 안 됩니다. 주어진 자료를 잘 조리 있게 설명하는 것이 이 문제의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배경 지식 등을 쓰게 되는 경우, 정해진 분량 안에 정보를 다 넣을 수 없고, 분량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쓰지 않고 관련된 내용으로만 작성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 중급 수준의 단어와 문법을 사용해서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급에서 4급 정도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초급의 단어들을 가지고 와서 쓰신다면 감점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문장을 그냥 나열하거나 초급 수준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피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은요. 문장의 종결형은 반드시 서술문, 이 니은다체로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요, 어요 이런 표현들, 뭐 씁니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가 쓰기에서는 보통 이렇게 서술체를 서술문의 형태로 작성한다라는 것을 꼭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53번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한 3개 정도 연습을 해봤는데요. 우리 교재에 53번 유형들을 아주 다양하게 연습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두었습니다. 시간이 되실 때마다 이 문제에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연습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피 갑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강서영입니다. 여러분 선생님한테 많은 학생들이 찾아와서 쓰기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때 이러한 대답을 해줍니다. 아무래도 쓰기에서는

때는 우리가 평소에 좀 낯선 주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신문 기사나 혹은 책을 통해서 배경 지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글을 잘 읽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54번 또 53번 또 쓰기 전체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잘 좋은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글을 읽는 연습도 계속해서 꾸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 쓰기 16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 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유형은요, 5급에서 6급 수준의 내용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들 5급에서 6급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자신감 있게 글을 쓰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상급에서 4급 정도, 중급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이 문제에 도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와 있는 문제의 유형들을 파악하고 조금씩 조금씩 연습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 좀 자신감을 갖고 쓰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54번에 해당하는 쓰기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그 문제인데요. 여러분, 논리력과 사고력, 심층적인 작문 능력을 평가하는 유형입니다. 보통 이 주제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쓰게 되는데요. 그 주제는 보통 사회적인 현상,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문 기사를 통해서 혹은 책을 통해서 요즘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관심을 갖고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600자에서 700자로 글을 써야 합니다. 더 길어졌지요. 자, 어떤 내용을 써야 할까 고민을 하는 학생들 많이 있을 텐데요. 자, 일단은 이 문제 역시 우리가 글의 구조라든지 또 글에서 써야 할 내용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성하신다면 별로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자, 일단 이 문제는 또그 문제를 그대로 옮겨 쓰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셔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될 텐데요. 먼저 기출 유형 학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4번에 해당하는 문제는 보통 이런 형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53번은 자료를 주고 그 자료를 모든 정보를 조직해서 쓰면 되는 것이었는데, 이 54번에 해당하는 문제는 이렇게 질문이 있고요. 그 소재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에 따른 설명하는, 소개하는 글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써야 하는지를 이렇게 질문의 형태로 한세 가지 정도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공감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제시를 하면서 공감이 무엇인지를 일단 설명하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중요성, 현황을 첫 번째에 이 질문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쓰세요라고 하는 표현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써야 하는가? 공감은 왜 중요한지, 공감 능력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이세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구조화해서 구성해서 쓰시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긴 글을 쓸 때에는 보통, 서론, 본론, 결론의 이 3단 구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본론 같은 경우에는 한세 가지의 질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보통은 두 개, 세개 정도의 단락을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점에 대해서 무엇을 쓸 것인가에 따라서 이 내용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공감이라고 하는 부분, 공감이란 타인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 느끼는 능력

의미하며 여러분 뭔가요? 공감이 무엇인지. 아, 내가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몰랐는데 문제를 읽어보면 공감이란 하면서 정의를 해준 부분을 찾아 읽으면서 그때에 아 이게 공감이구나라는 것을 파악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현대 사회에서 원활한 인간관계를 위해 꼭 필요한 능력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두 개의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활용해서 답안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빠르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주제를 첫 번째 파악한다면 공감 능력의 향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제를 빨리 파악하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구성한다고 했을 때 어떤 내용을 써야 할까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간략한 개요를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서론, 본론, 결론을 이렇게 세 단락에서 네 단락 정도로 작성해서 600자, 700자의 분량을 지키시면 된다라고 하는 점.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답안지의 작성을 할 때에 원고지에도 역시 서론과 본론, 결론에 해당하는 그 분량을 사실 내 머릿속에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은 한몇 글자 정도를 쓰는 게 좋겠다. 본론은 한몇자 정도 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답안지에 한요 정도까지는 써야겠다라는 걸 미리 체크해 두면 우리가 길게 쓰거나 혹은 짧게 쓰지 않는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답안지에 작성한 후에 확인하는 것까지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보통 시간이 없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이 54번은 여러분 점수 배점이 큽니다. 바로 50점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30분, 20분 요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작성을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분들이 글을 한번 작성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틀린 글자가 없는지 왜냐하면 채점할 때에도 언어 사용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글자를 많이 틀리거나 띄어쓰기를 못하거나 아니면 원고지 사용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으면 감점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잘 기억하시면서 한번더 확인하는 시간까지 확보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략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넣으시고, 자, 이 내용을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에 써야 할 내용을 일단 구성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 똑같이 공감이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소개하고 있는 부분을 한 서론 정도로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 공감은 왜 중요한가? 공감 능력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한 본론 정도로 작성하고 싶다라는 것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보통은 이런 세 개의 질문을 뭐 본론까지도 연결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세 번째 질문,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와 연결해서 결론을 또 같이 작성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을 본론에서 같이 작성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저는 결론을 넣어서 마무리를 짓는 형태들로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서론과 본론과 결론에 쓸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론에서는 공감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현대 사회에서는 공감이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대로 활용해서 서론에 넣으면 되겠다. 그런데 보통 서론에서 한 100자 정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계획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본론은 공감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질문했기 때문에, 뭐 보통 우리가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깊은 이해,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 그리고 갈등이 생기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보통 공감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공존이라는 단어들.

공존하기 위해서도 공감이 중요하다. 그래서 공감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러한 어떤 키워드 등을 본론의 어떤 내용을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 한 번씩 써보는 것.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보시고 하나의 전체 글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공감 능력이 부족하면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가라고 물었기 때문에 뭐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갈등을 유발시킨다. 그리고 관계 단절시킨다. 경쟁과 고립 심화가 된다. 뭐 고립은 일단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만 있는 형태들의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쓸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결론 부분에서는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경청해야 된다. 잘 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경험을 같이 공유하거나 또 공감에 대한 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는 키워드들을 제시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여러분들이 떠오르면서 그 공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떠오르는 단어들로 구성을 한번 해 보시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여러분, 답안지에 작성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서론과 변론 부분에 분량을 표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서론은 한 100자 정도, 그리고 본론은 한 400자 정도, 그리고 결론은 한 150자에서 200자 정도의 분량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서론은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길게 작성하게 되면 본론에서 작성해야 되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쓸수 없어서 서론은 보통 좀 짧게, 본론은 좀 길게, 그리고 결론으로 한 200자 정도 구성하시면 적절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거기에 사용될 수 있는 유용한 표현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어휘나 표현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시고 또 이러한 어휘들을 사용하시면 아주 100점짜리 답안을 쓰실 수는 있습니다. 아, 50점이죠. 네, 50점짜리 답안을 쓰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서론에서는 이런 공감이라고 하는 키워드, 뭐 타인의 감정, 인간관계 이것들이 뭐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써볼 수가 있겠고 또 본론에서는 상대방이라든지 귀를 기울이다 앞서 우리가 뭐 경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 이해할 수 있다, 뭐 존중, 위로, 격려 이러한 단어들 여러분들이 막 떠올리면서 정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결론 집중해야 되고 주의, 경청, 간접 경영, 간접 경험, 관계 형성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런 표현을 보시면 공감이란 무엇을 의미한다라는 표현으로 정리를 한번 해주고 또 공감은 뭐뭐 하기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필수적인 요소이다라는 표현 쓰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를 통해 무엇이 가능해지고 공감 능력이 부족하면 생기는 문제를 우리가 쓰기 위해서 뭐뭐 하게 되고 뭐뭐 어진다라는 표현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무엇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표현도 활용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무엇이 중요하다. 어떤 해결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무엇무엇이 중요하다라는 표현도 활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어휘나 표현들을 좀 정리해 본 것인데 여러분들이 답안을 쓰는 데 있어서 도움되기 위해서 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약간의 5급, 6급 정도의 수준에 맞는 어휘들을 이 정도는 좀 써야 한다라는 점으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서론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감은 타인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 느끼는 능력을 의미한다. 공감 능력은 빠른 변화와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는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라고 해서 이 지시문을 활용해서 한 100자 정도로 써본 서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의 한 칸을 띄워서 문단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점 잊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면은요, 세 개의 질문을 차례차례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는데요. 역시나 문단으로, 하나의 문단으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한 칸은 띄워서 써준다라고 하는 점. 자, 이 질문 1에 대해서 공감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의견과 감정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깊은 이해와 존중이 가능해진다. 자, 이런 예를 들어라는 표현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써주거나 혹은 내용을 풍부하게 써주면 여러분들 점수를 좀잘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공감은 동료와의 협력과 생산성을 높이고, 가정에서의 공감은 가족 간의 신뢰와 유대감을 높인다. 그리고 또한 공감은 갈등을 완화시키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해서 한 200자 정도의 내용을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이라고 해서 우리가 질문 2에 대한 내용을 함께 또쓸 수가 있겠죠. 공감 능력이 부족하면 생기는 것은 오해와 갈등이 잦아지고 관계가 쉽게 끊어진다, 단절된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면 갈등이 더 깊어진다. 이는 함께 힘을 합쳐 협력하기보다는 경쟁과 고립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여러분, 이런 단어들, 초래하다라고 하는 단어들은 5급, 6급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외워두셨다가 이렇게 쓰시면 훨씬 더,

1번은요.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경청을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그 속에 담긴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또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경험하며 편견을 줄여야 한다. 일상에서 감사와 존중을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조금 더한 문장을 좀쓸 수가 있겠죠. 이때에는 뭐 따라서, 뭐 앞으로, 뭐 이런 형식으로 조금 더 앞에서 썼던 내용을 정리해서 조금 더쓸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결론에서는 내가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을 한번더 정리하는 형식으로 더 덧붙일 수는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54번에 해당하는 유형, 일단은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되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연습 문제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사회에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함께 비대면 소통이 일상화되었다. 여러분, 지금 비대면 소통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일까라는 점에서 먼저 접근을 해보시면 여러분, 비대면 소통의 긍정적 활용 방안, 네, 뒤에 있는 내용,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쓰라고 했기 때문에 주제를 이렇게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비대면 소통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지, 비대면 소통이 인간관계에 주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비대면 소통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렇게 세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을 또 다시 구성하는 연습이 필요하겠지요. 자, 여러분, 그 서론, 본론, 결론을, 앞에서 나온 이 비대면 소통에 대한 소개를 나는 활용해서 서론을 한 100자 정도, 그리고 나와 있는 질문,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한 단락씩 본론에 쓰고, 그다음 결론인 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서 어떤 내가 쓴 의견을 강조하는 것까지 한 결론에 쓰겠다라는 걸 구성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론, 본론, 결론으로 선생님이 먼저 좀 제시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비대면, 만나지 않고도 우리가 소통을 할수 있게끔 됐다. 그런데 그러한 비대면 소통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도 있지만 조금 걱정되는, 우려되는 점도 존재한다라는 부분 서론에서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의 질문, 두 번째의 질문, 세 번째 질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쓸 것인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를 접근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본론에서는 기술 발전으로 접근성과 사용 용이성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비대면 소통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서 소통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것도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비대면 소통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에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같이 한번 제시해 보았는데요. 빠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 지속적인 연결이 유지가 가능하다라는 점, 긍정적인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겠고,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감정 전달의 한계, 그러니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떤 정확하게 나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가 있겠고, 그로 인해서 오해도 발생할 수 있겠고, 형식적인 인간관계만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에서는 긍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면 소통을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것, 그다음에 예의를 지키면서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표현하는 것, 그다음에 감정 표현 도구를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다면 거기에 나오는 이런 어휘나 표현들, 를또 제시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들은 여러분 표현만 일단 좀 볼까요? 기술이 발달하면서 무엇무엇이 일상화되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앞에 있는 제시된 문제를 통해서 써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보편적인 형태가 되었다.

있다라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는 뭐뭐뿐만 아니라 무엇무엇 때문이다라고 하는 우리 정형화된 표현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활용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 뭐뭐는 부담을 줄여주는 장점도 있다. 아, 하지만 여러분 부정적인 것, 문제가 나타난다라는 표현도 우리가 활용해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마지막에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무엇무엇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어떤 방법들을, 방안들을 제시하는데 유용한 표현들이라고 하는 점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뒤에 있는 내용으로 이 모범 답안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서론. 인터넷과 스마트폰 기술이 발달하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그러니까 시간이나 장소를 우리가 뭐 서로 대면으로 만나게 될 때는 시간을 정하고 또 어디에서 볼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막 정리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 비대면 소통 같은 경우에는 뭐 온라인을 통해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구애받지 않는다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의사소통이 가능한 비대면 소통이 일상화되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원격 근무, 온라인 수업 등이 확대되면서 비대면 방식의 소통은 더욱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형태가 되었다라는 부분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문제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활용해서 한 서론을 100자 정도의 분량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본론은요. 실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문단을 나누어서 작성을 한 부분인데요. 자, 비대면 소통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지요. 자,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효율성과 접근성 때문이다. 자, 문자, 영상, 통화, 메신저 앱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멀리 떨어진 사람과도 실시간으로 연락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낯선 사람과 대면하는 부담을 줄여주는 장점도 있다. 자, 그렇지만, 하지만이라고 해서 문제, 부정적인 것들도 우리 얘기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편리함 뒤에는 인간관계 약화라는 문제가 나타난다. 표정, 몸짓 같은 비언어적 요소가 줄어들면서 오해가 생기기 쉽고, 그다음 정서적 거리감도 커질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는 활발하지만 현실에서는 소외감을 느끼는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좀 내용을 풍부하게 쓰기 위해서 예시, 사례, 이런 부분들을 한줄 정도 넣어주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 대면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 친구, 그리고 동료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이어갈 수 있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이다라고 해서 본론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결론 보시면 여러분 비대면 소통을 긍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대면 소통과 균형 있게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대화나 감정이 오가는 상황에서는 직접 만나거나 얼굴을 보면서 영상 통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메시지를 보낼 때에도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며 신중한 표현을 사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로 우리가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유형 16에 해당되는 54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가, 어떤 점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가에 초점을 둬서 일단 모범 답안들을 제시를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만 일단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점 전략을 제가 제시를 해보았는데요. 일단 이 문제도 원고지에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답안 작성 시에 유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문제의 지시문을 그대로 베꼈으면 안 된다. 그리고 600자에서 700자의 글로 구성해야 된다라는 것. 자, 여러분, 문제를 그대로 옮겨 쓰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나
앞서 우리가 다 모두 활용해서 서술을 해봤던 것이죠. 그래서 서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앞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좀 활용하시면 되니까 너무 똑같이 쓰지만 않으시면 된다. 자, 그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갖춰서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주어진 과제에 따라 단락을 바꾸어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점. 세 단락에서 네 단락. 그다음에 지시문에 있는 번호를 그대로 쓰면서 구성하거나 개요 형식으로 쓰면 안 되고요. 완전한 문장체로 쓰셔야 합니다. 문제에서 요구한 과제를 제시된 순서대로 빠짐없이 모두 다 수행해야 된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54번에 해당하는 일부 내용만 선생님이 이 유의사항에서 이번 첫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런 점들,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여러분들이 유지하셔도 54번에서 이 답안을 작성하는데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이 공감이라든지 혹은 뭐 비대면 의사소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그러한 소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있어야 풍부한 답안을 쓸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상시에 그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찾아보고 좀 아는 것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54번 문제에 대한 유형 파악해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있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관계대명사 이야기 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관계대명사와 전치사가 함께 쓰이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의 문장 같이 만나보도록 할게요. 큰 소리로 먼저 읽어볼게요. Is that the house in which you live? 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래도 우리가 전치사가 관계대명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에 대해서 조금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in which 이런 식으로 쓰인 것 자체가 너무 어색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 아 저거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저렇게 또 해석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나지 않으신다고 해도 말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로 어려운 내용인 거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 공부할 때 너무 고생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차근차근 오늘 또 제 설명 이어나가 볼 테니까 자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는 기본적으로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관계대명사와 전치사가 함께 쓰이는 경우 저는 이런 식으로 설명해드리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설명해드리는 경우에 가장 많은 분들이 조금 쉽게 이런 관계들을 이해하셨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인 건데 자, 먼저는 우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야 이해가 쉬우시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자꾸 이 친구의 얘기를 꺼내는 건데요? 라고 하신다면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선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관계대명사 절의 동사와 어떤 그 목적어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얘가 목적어다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목적어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런 식으로서 우리가 문장을 재배열해본다던가 그런 뉘앙스를 파악한다던가 등등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지난 시간에 예화는 또 살짝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다른 예문을 가져와 봤어요. 해서 The movie which I watched. 해석을 해보자면 자 그 영화 근데 어떤 영화예요? Which I watched 내가 본 영화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이러한 선행사 그리고 목적

관계대명사 절의 관계를 이렇게 재나열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해봐 주세요.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색칠해 놓은 I watched. 다음에 선행사를 딱 넣으면요. The movie. I watched the movie. 완벽하게 문장이 완성되는 걸볼 수가 있고, 이 경우 watch란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The movie라는 선행사가 딱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리고자 했었던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선행사는 그 뒤에 절의 동사와 목적어의 어떤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의 맥락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뭐냐? 이런 식으로 어떤 동사가 어떤 목적어를 그대로 취하면 그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는 전치사가 낄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목적격 관계대명사에는요, 전치사라는 게 나올 이유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보면은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한 게 뭐였죠? 맞아요. 관계대명사와 전치사가 이렇게 쓰이는 경우, 선행사가 뭔가 그 뒤에 나오는 동사의 목적어, 그 맥락으로 해석되지 않고, 아, 얘가 뭔가 부사구더라. 부사구를, 즉, 전치사구를 가져다가, 근데 요걸 갖다가 또 선행사로 만들다 보니까 자꾸 전치사가 하나가 남더라. 그래서 전치사가 관계대명사와 함께 위치하게 되더라. 라는 식의 이해를 여러분들이 해주실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요, 전치사와 관계대명사가 함께 쓰이되 그 의미를 조금 한정 지어 볼게요. 장소와 시간에 대한 부사구가 결국은 관계대명사로 활용된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자, 지금까지의 설명도 굉장히 정보가 많았지만 여기서 반의 반발자국만 조금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장소와 시간의 의미에 국한된 관계대명사 플러스 전치사를 살펴볼 거냐? 이게 관계 부사와 연결 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 부사는 지금 당장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또 자세히 살펴볼 때가 있으니까, 아, 이게 뭐 관계 부사란 것과 또 연관이 있기는 있대 정도로만 생각해 봐주시면서, 자, 예문 보면서 지금 개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주 쉬운 문장으로 예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sleep in the room. 나는 자는 거죠. 어디서 잡니까? In the room. 그방 안에서 잔대요. 자, 여기서 sleep이란 동사와 조금 이따 이제 우리가 선행사로 활용할 the room의 관계를 잘 살펴보세요. 목적어의 관계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목적격 관계대명사와는 관계가 다르죠. 목적어가 아니라 in the room, 요 the room은 전치사구, 즉 부사구로서 이 문장 속에서 활용된 걸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the room을 선행사로 앞으로 꺼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바뀌거든요. The room 관계대명사 쓰였죠. Which 그리고 아까 노란색 그대로 남은 거예요. I sleep 한 다음에 부사구, 전치사구에 사용됐던 전치사가 이제 저 끝에 남아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왜 저기 끝에 전치사가 저렇게 남았는지 앞에 문장과 비교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요 표현 한번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방. 근데 어떤 방? 내가 자는 방.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내가 안에서 자는 방. 요렇게 요 표현이 해석되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이거 문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럼 요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I like the room which I sleep in. 나는 방을 좋아해요. 그 방. 근데 그게 어떤 방이에요? 내가 안에서 자는 방. 나는 그 방을 좋아합니다라고 이 문장 해석되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 나눴죠. 저렇게 전치사 저 끝에 남겨둘 수도 있지만 그거 그냥 가져와서 관계대명사 앞에다가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I like the room in which I sleep. 이런 식으로 모양이 또 바뀔 수도 있겠는데, 자, the room이라는 거 장소잖아요. 참고로 부사구가 여러 가지 것들을 표현함에 있어서 장소와 시간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근데 원래 문장에서 부사구인 경우 그중에 하나를 선행사를 가지고 만들어낼 때 전치사와 함께 쓰여서 그 역할을 할수 있는 거구나라고, 말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 이 예문들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개념이 되겠습니다. 영장 연습 한 문장만 해보도록 할게요. 제임스가 집을 떠난 시간이 몇 시였죠? 평소에 우리가 할 만한 말이거든요. 명작 해보겠습니다. 시작은 아주 간단해요. What was the time? 시간이 몇 시였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놓고 여기 사용된 the time, 그 시간을 우리가 추가 설명을 해주는 건데, 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제임스는 그 시간을 떠난 게 아니죠. 목적으로서 그 시간을 떠난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특정한 시간에 떠난 거지. 그리고 우리가 몇 시에 라고 말할 때, at 3 o'clock.

4 o'clock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전치사 at을 쓰죠. 그래서 여기 at which가 붙는 겁니다. What was the time? 몇 시였어요? 근데 그게 무슨 시간이에요? At which James left the house. 제임스가 몇 시에 집을 떠났냐? 그렇죠? 제임스가 집을 떠난 그 시간이 몇 시였죠? 라고 물어보는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처음부터 우리말 보고 영자 곧장 이 문장으로 오기 절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지금 드렸던 그 설명 차근차근 곱씹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면, 아, 여기 이래서, 요래서 애시 여기 붙었구나. 또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도 요 복습 한번더할 거거든요. 참고하시면서 이 문장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갑니다. 시작. What was the time at which James left the house? 요렇게 영장 연습까지 해봤고요. 오늘의 문장 볼게요. 오늘의 문장이 갑자기 굉장히 쉬워진 부분입니다. Is that the house? 저게 집인가요? 근데 어떤 집이죠? In which you live? 자, 당신이 집을 사는 게 아니죠. 집 안에서 사는 거잖아요. 안에서. 요런 뉘앙스를 담기 위해서 전치사 in이 관계대명사 앞에 붙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해서, 아, 저게 당신이 안에서 사는 집인가요? 정도의 문장으로서의 문장 해석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관계대명사와 전치사가 함께 쓰이되 그 선행사가 뭔가 장소 또는 시간의 의미를 담고 있는 예문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비슷한 거 하지만 다른 의미의 예문들 가지고 공부해 볼 거예요. 오늘 내용 복습하시되 다음 시간에도 한번더 공부할 거니까 마음 조금은 가볍게 가져도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Hi guys, I'm so happy to see you. Today is our second day of doing some workouts you can do in your office. Fun, right? 안녕하세요. 우리 사무실 또는 공부하느라 지친 학생들 책상 앞에서 할 수 있는 운동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어 공부 먼저 하고 넘어가요. Let's go. Are you mad at something? No, I'm not mad. I am pissed. What is going on? I bought a new pair of shoes and I stepped on dog poop.
1: 네, 대화 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요, I am pissed라는 단어예요. Pissed.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이따가 무슨 뜻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0: Are you mad at something?
1: 이러죠. 너 뭐 때문에 뭐 화나는 일 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No, I'm not mad. 이러죠. 아니야. 나 화난 게 아니고 I am pissed. 이럽니다. 정말 많이 화났을 때 있죠. 정말 나 분노했어. 이런 것을 I am pisse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화난 정도가 매우 심할 때 있죠. What is going on? 이러죠. 왜 무슨 일인데? 그러니까 I bought a new pair of shoes. 내가 신발을 새로 샀는데 and I stepped on dog poop 이러죠. 아, 강아지의 똥을 밟았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난 나머지 분노할 지경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I am pissed 이 표현 알아두시면 아주 유용할 거예요. 두 번째 대화에서도 같은 표현 보러 갈게요.
0: Did you see Susan? Yes, I did. You should find her right away. Uh-oh, how did she seem? She seemed pissed.
1: 네, 두 번째 대화는 조금 더 잘 보실 수 있죠.
0: Did you see Susan? 이러죠.
1: Susan 혹시 봤니? 그랬더니 아, Yes, I did. 이러죠. 봤어.
0: You should find her right away.
1: 이러죠. 그래서 아, 저 Susan 바로 지금 찾아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Uh-oh. 이러죠. 좀 불길해요.
0: How did she seem?
1: 왜 어때 보였는데? 물어보니까 She seemed

All right, we got to stretch our spine out right in our office chair. 네, 우리 오늘 사무실 또는 그냥 교실 아니면은 집에 있는 책상 앞에 있는 책상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척추 스트레칭 좀 해봤습니다. 좀 시원해지시기를 바라며 영어 표현은 I am pissed 표현 같이 해봤어요. 왜 미국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I am so angry 안 하고 I am pissed 라고 할까 궁금하셨는데 오늘의 정답이 여기 딱 있었네요. I am pissed 잘 활용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I'll miss you guys. Bye. Have an amazing day, guys. Okay?

김수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뱅뱅!

0: 여러분, 위대한 술탄 술레이만의 어머니가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에 그 어머니가 바로 술탄이라는 술레이만의 어머니가 난치병에 걸렸을 때 당시 최고의 의사였던 메르케즈가 메시르 마즈누를 발명했습니다. 좀 단어들이 이름들이 좀 우리가 익숙한 그런 단어들이 아닌지라 좀 힘드실 텐데 이렇게 읽을 수 있고 발음이 들린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전체 이야기 속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각각 이 문장 속에 쓰였습니다. 발음 들으실 때 부정확했던 발음들 또는 놓쳤던 발음들 다시 한번 이 자막을 보면서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It's also a traditional festival that starts the year with the beginning of spring. The origin of the festival dates back to the 16th century, when the great Sultan Suleiman's mother got an incurable disease. Merkez, who was the best doctor at that time, invented the Mashir Majunu.
0: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The origin of the festival dates back to the 16th century. The, of, the, to, the, 모두 다 기능어고요. 나머지가 모두 다 내용어인데 origin, 오리진이 아니고 origin. 자, 앞에 철자 O의 강세가 딱 갔어요. 이런 경우에 O 소리보다는 I에 가깝게 발음이 들린다는 거 이제는 아시죠? So origin of the festival dates back to the 16th의 th와 뒤에 나오는 s가 century의 s죠. 그런데 이 조음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16th의 th 자체가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면서 편하게 발음하시면 16th century라는 식으로 표현하시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Google listening 1. The origin of the festival dates back to the 16th century. 네, 조금 어려우시죠? 그래도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Google listening 2. The origin of the festival dates back to the 16th century. 조금 낮으셨나요? Alright, getting better. Google listening 3. The origin of the festival dates back to the 16th century. 네, 잘하셨어요. 자, 문장에서도 해볼게요. The origin of the festival dates back to the 16th century. One more time. The origin of the festival dates back to the 16th century.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got an incurable disease. 어려운 부분 없죠, 여기는. 네, 아주 간략합니다. got의 t 사운드가 뒤에 나오는 부정관사 on. 요거 사이에 껴있어요. 아, 어 사이에 중간에 껴있으니 역시 플랩 현상에 의해서 gotten, 어는 약하게 들리죠? incurable, 우, 이 부분에 강세 주시면 되고 DC가 아니라 disease, got an incurable disease 하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1, got an incurable disease. Google listening 2, got an incurable disease. Right, Google listening 3, got an incurable disease. Give it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When the great Sultan Suleiman's mother got an incurable disease, Merkez, who was the best doctor at that time, invented the Mesir Makunu.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 들어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3: The origin of the festival dates back to the 16th century. The origin of the festival dates back to the 16th century.
2: 2.
3: When the great Sultan Suleiman's mother got an incurable disease, Merkez, who was the best doctor at that time, invented the Mesir Makunu. When the great Sultan Suleiman's mother got an incurable disease, Merkez, who was the best doctor at that time, invented the Mesir Makunu.
0: 자, 내용 봅니다. It's also a traditional festival blank. 자, 첫 번째 빈칸에 that starts the year 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런 의미죠. 뒤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해서 한번 볼게요. With the big

0: Beginning of spring 했으니까 봄의 시작과 함께 한 해를 시작하는 전통적인 축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The origin of the festival 했어요. 자, 그 축제의 시작, 기원은요, blank the 16th century. 앞에서 열심히 연습하셨으니까 따라올 수 있겠죠. Date back to 했는데 이때 date back to라는 표현 자체가 어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다라는 의미로 1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축제의 기원, 즉 시작이 말입니다. When the great something got on blank 이어졌죠. 여기 첫 번째 빈칸 Sultan Suleiman's mother이라고 했으니 술탄 슬레이만의 어머니, 즉 위대한 술탄 슬레이만의 어머니가 got on 빈칸에 incurable disease 불치병에 걸렸을 때 Merquez라는 의사예요, 이 사람이. Who was the best doctor? 최고의 의사죠. At that time, 당대의 최고의 의사인 Merquez가 invented 발명했대요. 무엇을요? Monsieur Mekunu라고 발음을 하고 있죠. 우리말로는 메시로 마주누라고 하는데 이것을 발명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과연 무엇일지 다음 시간에 이어지겠죠? 다시 한번 전체 이야기 들어보세요.
1: It's also a traditional festival that starts the year with the beginning of spring. The origin of the festival dates back to the 16th century. When the great Sultan Suleiman's mother got an incurable disease, Merquez, who was the best doctor at that time, invented the Mashir Majunu.
0: 잘 캐치캐치 되셨겠죠? 네, 독특한 발음의 이름들과 명칭들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더 들어보시면서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은 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퇴근하는 거죠. I'm going to, leave work 이런 식으로 말안 하고 I'm done for the day. Okay? 어떤 식당도 we're done for the day. 끝난 거예요. 영업 시간. That's right. You're done. You're finished. Okay. All right. You're leaving. I have to work late. You're leaving? Oh, I have to work late. 아, 가시게요? You're leaving? 네. I have to work late. 저는 늦게까지 일을 해야 돼요. All right. So, I have to work late. 사실 이 표현도 아주 좋아요. Work late. So, of course, 이거를 그냥 계속 늦게까지 뭐 아니면은 뭐 저녁까지 뭐 저녁에도 일할 수도 있고 근데 거의 요새는 뭐 그냥 뭐 퇴근 시간에 딱 거의 다 집에 가죠. But today I have to work late. So this is a good expression. Next one. Yup. Yup is a very casual way of saying yes. 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yup 같은 거는 뭐 이렇게 조금 더 informal하고 뭐 이렇게 뭐 흔히 이렇게 yes 모르는 사람한테는 뭐 그냥 yup 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이제 친근한 이제 이렇게 아는 사람들끼리 그냥 yup 하죠. Alright,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Okay, don't overwork 이렇게 하나요? Alright, don't work too hard. Don't work too hard. So the key point here is too, too hard. Okay, so don't work too hard. 이거는 무리하지 마세요. Don't study too hard. 이렇게도 부모들은 그런 말을 안 할까요? 공부해. 이렇게 하니까. Alright,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Let's see that whole thing one more time. I'm exhausted. I think I'm done for the day. You're leaving? I have to work late. Yep, don't work too hard. Alright, so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Okay, done for the day means 하루 일과가 끝나다, 뭐 퇴근하다. I'm done for the day. 근데 꼭뭐 굳이 이렇게 사무실뿐만 아니라 뭐 어떤 영업하는 데에서 끝났을 때 아, 우리 이제 문 닫았어요. We're done for the day. 이렇게도 말합니다. All right. He already left. He's done for the day. He already left. He's done for the day. 그러니까 그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미 갔어.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틴 어디 있어? 아니면은 뭐 크리스 어디 갔어? Oh, he already left. 벌써 갔어. He's done for the day. 오늘 끝났어. 퇴근했어. Okay. Next. We're done for the day. Let's all go home. We're done for the day. Let's all go home. 자, 오늘 일은 끝났습니다. 모두 집에 가요. 그래서 팀장님이 이제 눈치를 좀 보면서 이제 일하는 척 하면서 한 6시인데 팀장님이 오케이, 자, 우리 다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다 집에 갑시다. 그리고 우후, 예이! 오케이, we're done for the day. Let's all go home. So, of course, any store or a company like business, work related, these places, if they're closed, if they're finished for the day, this is the expression that they use. We're done for the day. Oh, you go to a restaurant and 뭐한 8시 반에 갔는데 문을 닫았어요. Sorry, we're done for the day. 그러면은 we're closed. 그런 말도 있습니다. All right, next. Work too hard. Work too hard. Now, you know, work very hard는 잘 아시죠? 열심히 일하다. But work too hard는 무리하게 일하다. 그런 뜻이에요. So, I'm working too hard these days. I need a break. I'm working too hard these days. I need a break. 저는 요즘 너무 무리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휴식이 필요해요. Yeah, we're all working too hard. 사실, work very hard과 work too hard는 차이가 있죠. Alright. Don't work too hard, you'll get sick. Don't work too hard, you'll get sick. So,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살 날것 같아요. Right? So, don't work too hard means 무리하지 마. Okay. 열심히 일하는 거는 좋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 So, we can also say don't, study too hard. 이렇게도 좀 말할 수 있겠지만 아마 한국에서는 그냥 공부가 중요하니까 그런 말을 많이 안쓸것 같아요. All right. Let's move on to shadowing. All right, it's time for shadowing, everyone. All right, it's time to like speak out loud. 자, 눈치 보지 말고 who cares? 그냥 저를 따라하세요. Let's begin.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On our program, we teach you the slight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Let's take a look at today's words. Considerate versus attentive. Considerate versus attentive. Okay, today's words are considerate and attentive. 네, 차이점이 뭘까요? Okay, let's take a look at considerate first. Considerate, 일단 간단하게 사려 깊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 연습해 볼게요. 자, 여기서 음절 하나씩 하나씩 considerate. 마지막에 여기 ate이지만 그냥 at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면 돼요. 자, 조금 더 빨리 considerate. Considerate. 자, 강세 한번 들어보세요. Considerate. Wow, she's so considerate. You're so considerate. 네, 강세가 세 부분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조금 더 강하게 해주면 훨씬 더 원어민스럽게 발음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발음이 어렵다고 하시면 오늘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도 그 영어 사전에서 이제 한번 오디오로 한번 들어보시고 천천히 연습을 많이 하셔서 조금씩 조금씩 더 빠르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뉘앙스 차이가 뭘까요? Considerate. Considerate은 사려 깊게 상대방을 배려할 때 주로 considerate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We use the word considerate when the person tries to not give the other person any inconvenience or discomfort. So thinking about the other person in a very deep way,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anks for being so considerate. He's always so kind and considerate.

You're very considerate of others. Considerate. 사려 깊은. Considerate. 좋아요.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anks for being so considerate. 배려해 주셔서 고마워요. Thanks for being so considerate. Okay? 그래서 상대방을 생각을 해주면서 아, 이 사람한테 최대한 불편함을 안 주려고 배려를 해주는 거죠. Thanks for being so considerate. Thanks for being so considerate. 네, 배려심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고맙다는 말 할 수 있겠죠? 네, 두 번째 문장은요. 그는 항상 친절하고 사려 깊어. He's always so kind, kind, 친절하다, 그쵸? And considerate, 사려 깊어. He's always so kind and considerate. 항상 남을 생각해 주면서 사려 깊은 사람은 considerate. He's always so kind and considerate. 네,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He's always so kind and considerate.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너는 다른 사람들을 많이 배려해. 그러면 you're very considerate. 누구에 대해서요? 이제 나 다른 사람들을 많이 배려하는 거니까 of others. You're very considerate of others. You're very considerate of others. 좋아요.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You're very considerate of others. You're very considerate of others.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 attentive라는 단어를 넘어갈게요. 간단히 신경을 쓰는 사람에게 attentive라고 합니다. 자,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도 똑같이 단어가 조금 기니까 음절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한번 해보고 attentive, attentive. 오케이, 연결하셔서 attentive, attentive. 오케이, 강세가 어디에 들어갈까요? 네, 두 번째 음절에 attentive, attentive. 그리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드릴게요. Attentive. Attentive. You're so attentive. He's very attentive. Okay. 뉘앙스 차이 볼게요. Attentive 같은 경우는 세심하게 상대방을 위해 신경을 쓸 때 attentive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Okay. So attentive refers to someone who gives a lot of attention to something, especially the smaller details. Okay. 그래서 attentive 단어가 그 attention, 주의, 주목, 이 단어랑 매우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한테 attentive라고 합니다. 자, 문장 통해서 한번 볼게요. The hotel staff were so attentive. Teachers should be attentive to their students. The waiters were friendly and so attentive. Attentive. 신경을 쓰는. Attentive.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hotel staff were so attentive. Okay? 왜 호텔에서 체크아웃 할 때 매니저분이 보통 이렇게 뭐 피드백을 원하잖아요. 어떠셨어요? 그러면 the hotel staff were so attentive. 호텔 직원들이 신경을 많이 써줬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attentive.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아기랑 같이 이제 가족끼리 체크인을 했는데, 객실 안에 아기 용품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섬세하게 디테일적으로 신경을 썼어요. Attentive 단어를 사용합니다. The hotel staff were so attentive. 두 번째 문장입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해. Teachers should be attentive to their students. 그래서 학생들은 정말 다 다양하잖아요. 성격부터 성향부터 다양하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그거를 잘 좀 예리하게 섬세하게 그거를 주의를 기울여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attentive. Teachers should be attentive to their students.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Teachers should be attentive to their students.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waiters

깊은 사람에 대해서 considerate라고 할수 있습니다. 배려심이 많고 남의 감정이나 뭐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면서 사려 깊은 사람은 considerate, 조금 더 따뜻한 느낌 있고요. 신경을 좀 많이 써주는 사람한테는 attentive, 되게 섬세하고 디테일적으로 많이 신경 써줄 때는 attentive, okay? considerate 하고 attentive. 앞으로 헷갈리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Thanks for being so considerate. Thanks for being so considerate. Thanks for being so considerate. The hotel staff were so attentive. The hotel staff were so attentive. The hotel staff were so attentive. Great work, everyone. All right, everyone.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v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I'll see you soon. Bye.

0: 잘 막았습니다. Welcome back to our program, everyone.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여러분과 그 모바일 서비스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다섯 개의 주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앱으로 택시 부르고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고 하는 등의 교통 관련된 모바일 서비스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학습 관련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저희 지금 매일 10분 영어 이 방송도 집에서 TV를 보시는 분도 물론 있으실 겁니다. 리모컨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 다음에 PC나 노트북으로 온라인상에서 보시는 분도 있고 EBS2라고 하는 앱을 다운로드해서 거기서 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모바일 형태였던 기기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학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과목들이라든가 서비스를 이렇게 학습 차원으로도 영상을 모바일로 볼 수가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모바일 학습이죠. 그죠? 학습이란 건 그냥 뭘 배운다는 얘기니까 learn. 고사 ing형 learning. Mobile learning has become so common these days, right? 그래서 mobile learning 하면 돼요. Mobile learning. Mobile learning. 뭐 이동하면서 배우는 뭔가를 mobile learning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학습도 mobile learning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의미가 두 가지긴 하겠지만 자, 여기서 우리가 그냥 모바일 기기로 하는 학습이라고 생각할게요. Mobile learning. 들어보세요.
1: Mobile learning. Mobile learning.
0: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개인 전자기기가 있어야 되죠? You need your device. 그죠? device가 필요한데 어떤 기기예요? 전자기기니까 electronic device. 그죠? 앞에 개인이 붙으면 personal 붙이면 되겠네요. personal electronic device. What do you need? You need your personal electronic device. 그죠? 개인 전자기기가 필요합니다.
1: personal electronic device. personal electronic device.
0: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전화기로 온라인 강의를 시청할 수가 있다. 자, 온라인 강의를 이제 시청을 한다는 얘기는 그냥 watch 해도 될 것 같고요. watch online lectures 강의인데 온라인상 있죠? on one's phone. 자, 기기를 항상 얘기할 때는 앞에 on을 붙인다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You can watch online lectures on your phone. 집에서 봐도 되지만 어디 이동하면서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10분 영어 정도의 컨셉은 여러분이 뭐 지하철에서 딱 한 편 정도 볼 수 있잖아요. What you can do is you can watch online lectures on your phone. 그렇죠? So on one's phone. 소유격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들어볼게요.
1: Watch online lectures on one's phone. Watch online lectures on one's phone.
0: 오케이. 많은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온라인 강의를 시청한다. 그렇죠? 뭐 스터디 카페 같은 데 가보면 딱 이제 앞에 이렇게 휴대폰으로 강의 보고

0: 들으면서 공부하시는 학생들 많더라고요. 저도 가끔 원고 쓰러 가거든요. 스터디 카페 같은데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온라인 강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many students 휴대전화로 이런 거를 on으로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on their phones with 하지 말고 on 기기 앞에는 웬만해서는 그냥 on 통일하세요. many students watch online lectures on their phones 해서 students에다가 s 붙여서 이렇게 양쪽을 다 복수로 만들어서 일반화시킨 겁니다. Many students watch online lectures. 또 일반화시키고 on their phones. 자, 복수형 세 가지입니다. 들어볼게요.
1: Many students watch online lectures on their phones. Many students watch online lectures on their phones.
0: 접근 뭐라고 할까요? Access. 맞아요. Easy to access. 자, 요 access는 이제 동사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접근이 쉬운 이런 말이 돼요. Easy to access. Online lectures are easy to access. Online lectures or classes are easy to access. 하면 돼요. 들어볼게요.
1: Easy to access. Easy to access.
0: 자, 그 다음에 이게 뭐 무조건 싸다는 아닌 것 같아요. Cheap은 아닌 것 같아요. 비싼 과정도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cheap 이러면 안 되고 cost effective 요거 한번 우리가 배워보면 어떨까요? 비용 효율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돈에 이 정도 퀄리티면. 그죠? 괜찮은 편. 이게 뭐예요? Cost effective. Cost effective, right? Online lectures are cost effective. 비용 효율이 되게 높다라는 뜻입니다. 들어볼게요.
1: Cost effective. Cost effective.
0: 그 다음에 feedback은 영어 단어니까 feedback을 받는다고 할 때 그냥 feedback 쓰면 되는데 받다 동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쓸까요? Get 쓰면 돼요. Get instant feedback. 즉각적으로 뭔가 feedback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이죠. 여러 가지.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많다 보니까 백채널 같은 걸로 이제 텍스트로 보내야 되고 get instant feedback 하면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공부를 또 할 수가 있다가 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1: Get instant feedback. Get instant feedback.
0: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온라인 강좌는 접근이 좀 쉽고 비용 효율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죠. 온라인 강좌는 접근이 쉽다. 비용 효율이 높다. 자, 아까 두 가지 하면 돼요. Easy to access 하나, cost effective 하나 붙여가지고 online courses, s 붙여서 일반화시키고 or easy to access, 접근이 쉽죠? and cost effective, 그죠? or에다가 붙인 거라고 보면 돼요. or easy or cost effective. 자, 다시 한번 online courses are easy to access and cost effective. 자, 두 가지 장점을 한 문장에다 본 겁니다. 들어볼게요.
1: Online courses are easy to access and cost effective. Online courses are easy to access and cost effective.
0: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화영어 코스로 넘어갈까요? 전화영어를 저도 실제 몇 개월 수강해서 해봤어요. 최근에 해봤는데 앱 형태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전화도 오고 거기 피드백도 올라오고 거기 뭘 해야 되는지 거기도 다 나와 있고 그죠? 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서비스 자체가. 그러니까 전화영어 코스 자체만 영어로 만들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모바일 서비스니까 결국에는 통화도 하지만 그 인터넷 전화, 그 회선 자체를 이제 많이 하니까. Phone based. 자, 전화를 기반으로 했다는 의미로 based가 들어가야 돼요. Phone based English conversation courses. 자, 이게 주로 하는 게 문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대화, 영어 회화를 연습하기 위한 전화 기반의 코스이기 때문에 Phone based English conversation courses 하면 원어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전화 영어 코스로 이해할 겁니다. 들어보세요.
1: Phone based English conversation courses. Phone-based English conversation courses.
0: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레벨 테스트죠? 어느 정도 레벨인지를 알아야 그쪽에서 커리큘럼을 추천을 해주거든요. 레벨 테스트라고도 해요. 하는데 조금 더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Placement test. 어디에 이 사람을 place 갖다 둬야 되는지. 즉, 커리큘럼 1부터 10까지 있으면 한 7이나 6이나 이분한테 placement를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레벨 테스트를 주로 영어에서는 이렇게도 부릅니다. Take a placement test. 들어보세요.
1: Take a placement test. Take a placement test.
0: 대부분의 전화영어 업체들이 뭐 수준이 얼마인지 말로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한 10분 정도를 이렇게 레벨 테스트를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좀 주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화상으로 통화하다. 자, 요거는 통화하다를 그냥 뭐 따로 하는 말은 없고 talk인데 요 전치사가 중요해요. Over the phone. Talk over the phone 하면 대화가 이렇게 주거니 바거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전화기가 여기 있고 이렇게 위로 오고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전화상으로 뭔가 얘기할 때는 우리 you say talk over the phone. 꼭 기억할게요. 자, 들어볼게요.
1: Talk over the phone.

0: Talk over the phone.
1: 문장 읽어볼까요? 전화상으로 선생님과 영어로 대화를 해요. 전화영어를 여러분이 하고 계셔. 혹은 해본 경험 있어. 그러면 아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전화상으로 그냥 영어로 막 대화하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그죠? 그럼 talk over the phone을 넣어볼까요? 영어로만 넣으면 될 것 같은데 I talk to a teacher. 선생님한테 이야기한다. 그죠? In English, 영어로 over the phone 하면 되게 돼요. Talk over the phone. 요 중간에 넣어본 거예요. 자, 선생님과 영어로 전화상으로 얘기한다. I talk to a teacher in English over the phone.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Talk to도 되고 요 전치사는 talk with 해도 상관은 없어요. 둘 다 의미상 가능합니다. 들어볼게요.
0: I talk to a teacher in English over the phone. I talk to a teacher in English over the phone.
1: 네, 오늘 정리해볼게요. 자, 전화기로 온라인 강좌를 시청하다. 자, 요거 표현 아까 나왔었던 거죠. Watch online lectures on one's phone. 누구누구의 전화기로 할 때 on 쓰세요. 들어볼게요.
0: Watch online lectures on one's phone. Watch online lectures on one's phone.
1: 그 다음에 접근이 되기 쉽죠. Easy to access. 강세 잘 주시고 들어볼게요.
0: Easy to access. Easy to access.
1: 마지막으로 전화 영어 프로그램 같은 건 전화상으로 통하는 거니까 자, 전치사 talk over the phone 들어보세요.
0: Talk over the phone. Talk over the phone.
1: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바일상에서 학습하는 거에 관련된 얘기해봤습니다. 자, 저희 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언제든지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검색해보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돼요. Okay, that's it for to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tomorrow. Good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상대방에게 한번 의견을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내가 있잖아, 어떤 거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너는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어떻게 생각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질문인데요.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의견을 물어볼 때는요, 바로 What do you think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행동을 하는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해?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 What do you think about ING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잖아요. 아, 나 이제 차를 좀 살려고 그러는데 내연기관 차를 사야 될지 아니면 하이브리드 차를 사야 될지 아니면 전기차를 사야 될지 잘 모르겠어. 전기차 사는 거 좀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여러분 상대방에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What do you think about ING로 물어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이거를 또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거를요, 바로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질문이 되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요, about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What do you think about 무엇?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해? 라는 의미가 되고요. 오늘은 그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행동을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 라는 거를 ING의 형태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What do you think about ING? 라고 얘기를 하면 그 행동을 하는 거를 너는 좀 어떻게 생각해?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사를 가지고 다양하게 변형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문장으로 강아지를 키우는 거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키우다 라고 얘기를 해서 먹이를 주다 라는 feed라는 동사를 얘기를 하셔도 되지만 대개는 강아지를 키우다 라는 거를 have라는 동사를 가지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What do you think about having a dog?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강아지를 키우는 거 어떻게

0: 생각해요?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What do you think about having a dog? 한 번만 더. 시작. What do you think about having a dog? 라고 얘기를 해서 feeding a dog 혹은 입양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adopting a dog 다양하게 얘기를 하셔도 되지만 have라는 동사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전기차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일단 사다라는 동사는 그렇습니다. 바로 buy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전기차는요. 바로 electric car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What do you think about buying an electric car?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기차 사는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What do you think about buying an electric car? 한 번만 더. 시작! What do you think about buying an electric car?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전기차를 사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이 되고 What do you think about buying 무엇?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여러분이 뭔가 고민하는 것들, 살려고 고민하는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거 사는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 What do you think about buying 무엇으로 여러분이 다양하게 응용을 할 수가 있는 질문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 세 번째 표현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카풀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카풀이라는 거? 그렇죠? 여러분이 상대방을, 지인들을 태워가지고 같이 어떤 장소에 가는 거. 되게 카풀이라는 걸 가지고 회사에 출퇴근을 하는 걸로 여러분이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혹시 카풀하는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카풀 자체는 카풀, carpool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What do you think about carpooling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What do you think about carpooling? 한 번만 더. 시작! What do you think about carpooling? 해서 이번에는 카풀하는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질문도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 표현으로는요.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공유 킥보드를 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공유 킥보드를 직접 끌고 다니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공유 킥보드를 이제 빌려가지고 타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대개는 공유 킥보드를 빌려서 타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rent라는 동사랑 많이 엮이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What do you think about renting? 하고 나서는 an electric scooter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고 혹은 이거를 간단하게 줄여서 이 scooter 이렇게도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이번엔 복수로 얘기를 해서 What do you think about renting e-scooters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What do you think about renting e-scooters? 한 번만 더. 시작! What do you think about renting e-scooters? 해서 공유 킥보드 타는 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그 의사 혹은 그가 갖고 있는 생각을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요? What do you think about ing를 가지고 그래서 그 행동을 하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하는 방법 요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What do you think about having a dog? What do you think about having a dog? What do you think about buying an electric car? What do you think about buying an electric car? What do you think about carpooling? What do you think about carpooling? What do you think about renting e-scooters? What do you think about renting e-scooters?
0: 자, 그럼 좀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는 상대방에게만 물어봤습니다. What do you think about having a dog? 당신은 강아지 키우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물어봤다면 그거를 다른 대상에게도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어떻게요? 가족분들은요. 강아지 키우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도 물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you가 다른 사람으로도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가족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What does your family think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you일 때는 what do you think이지만 여러분 단수로 얘기를 할 때는 what does 대상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What does your family think about having a dog?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양하게 주어 바꿔서 여러분이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카풀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으로 What do you think about carpooling? 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지금까지는 상대방에게 그 행동을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다면 직접적으로 제가 카풀링을 하려고 해요. 어떻게 생각해?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질문입니다. 그럴 때는요. What do you think about 대상 ing로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What do you think about me carpool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카풀링 하려고 그러거든. 내가 카풀하려고 해. 너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질문들을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What do you think about me carpooling? 해서 What do you think about me 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그 행동을 하려고 해. 너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질문을 한번 해봤는데요. 의견을 물어보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거. 그렇죠. 바로 What do you think? 하고 나서 about 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행동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자, 매일 10분 영어 중에서도요, 딱 하루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바로 트라이어긴의 김진철입니다. 여러분, 매일 10분 영어 다른 선생님들, 프로그램도 잘 보고 계시죠? 네, 각자 다 특징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취향에 맞게 두 개씩, 세 개씩, 혹은 한꺼번에 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weekly review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쭉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차도 마시면 마실수록 그 차의 깊은 맛이 느껴지고요. 혹시 밥 한 덩어리를 여러분 한 100번 이상 씹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기록이 300번인데 나중에 물이 되지만 그 사이의 변화는 정말로 다른 맛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make sure to chew over maybe one bite more than 30 or maybe 100 times. Okay? Give it a try and you'll understand what I mean. 자,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weekly review도 같은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의미해보는 순서, 예, 음미해보는 순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Ready? Here we go. Mission possible. Let's get started with Monday first. 자, 내 이메일 기정이 해킹을 당했어. 그랬더니, 야, 너 강력한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해킹을 당했다. My email account has been hacked. 그죠? Has been hacked. H-A-C-K-E-D. 그랬더니, 잊어버리지 마. Don't forget that you need a stronger password. 이미 강력한 건데, 그보다 더 강력한 거에서 stronger. 그렇죠. Stronger password. 근데 지금 강력하지 않으면 그냥 a strong password. 그러면 약한 걸 쓰고 있었다는 얘기였죠. Strong에 ER이 없다면. 이때 that은 생략하셔도 되고 예, 그냥 남겨두셔도 되겠습니다. Don't forget that you need a stronger password. 발음은요. Stronger라고 들리지 않고요. Strong처럼 들립니다. Stronger. 됐죠? 자, 그 다음에 화요일 내용은요. 내 생각에 그건 그 지점에서 정말 앞뒤가 맞는 말이 아니야. 그랬더니 이제 맞아 뭔가 잘못됐어. 기억나세요? 예, 뭐가 앞뒤가 안 맞다. 내 생각에는 해서 바로 I think, 그렇죠? I think it really

doesn't add up there. 그래서 add up이 전체를 합산하는 걸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합산이 안 되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뜻으로 보셔서 많이 쓰이는 편이고요. 당연히 반응은 something's wrong. 만약에 추측이면 something must be wrong 이거고요. 사실이면 something's wrong. 뭔가 잘못됐어. 이렇게 100% 확실한 거죠.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음 뒤에 add up 이렇게 안 들리고 add up, add up. 네, 그래서 잘못되면 li. 그거 아니니까 add up there. 됐죠? 자, 그 다음에 수요일권은요. 왜 쌤이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는지 이제 알겠어.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갑자기 그녀를 두고 떠났대요. 물론 당연히 이때 샘은 남자 Samuel 할 때 그 샘이 아니고 Samantha, 아시겠죠? Samantha 해서 사만다 할 때 그 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알겠어. Now I know why.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Now I know why Sam cried. 왜 울었는지. 그런데 눈이 튀어나오도록 Sam cried her eyes out. 해서 발음이 느낌도요. Cried her 이렇게 연결됩니다. Cried her eyes 이렇게 안 들리고요. Cried her eyes out. Eyes out처럼 들려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연결됐고요. 갑자기 떠났대. Her boyfriend suddenly left her. 그래서 suddenly로 안 들리고 suddenly, suddenly 하면서 노래 불러드렸던 기억도 납니다. 누굴 떠나다가 leave someone 됐죠? 물론 뒤에 도시가 나오면은 그 도시를 떠나는 게 되겠죠. 예, 그래서 leaving London, 그렇죠? I left Paris a couple of days ago. 뭐 한 이틀 전에 파리를 떠났어라고 할 때도 left라는 단어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요일은요. 내가 그 표를 사전에 확보했어야 됐는데 그랬더니 맞아, 내가 그랬어야 한다는 건 나도 알아. 지나간 일에 대해서 무엇인가 살짝, 그렇죠, 후회나 일종의 비난을 할 때 you니까 you should have, 빨리 하면 you should have, but 확보하니까 reserved라는 식으로 공식적인 단어를 좀 써봤습니다. You should have reserved the tickets in advance. 그렇죠? 그랬더니 I know I should have. 그래야 한다는 거 나도 알아 라는 얘기죠. 하나 주의하세요. 어감을 바꿔볼까요? 내가 할 수도 있었는데 그건 I could've예요. C-O-U-L-D만 쓰시면 돼요. 내가 할 의지가 너가 하려면 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 맞죠? 나 할 수도 있었지. I would've. 됐죠? 할지도 몰랐을 텐데 하면은 might have예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 should 대신에 could나 would나 might을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단어에 해당하는 만큼의 어감이 바뀝니다. 그래서 팝송 노래 중에서요. 예, 우라슈라 쿠라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뭐지? 예, 우드브가 우라, 그다음에 쿠드브가 쿠라, 그다음에 슈드브가 슈라. 그래서 스펠링도 슈다 해서 DA 이렇게 써요 그냥. 그래서 우라쿠라슈라 할 수도 있었고 할 수 있었고 했었는데 이런 식의 느낌으로 노래 가사로도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면 아마 뉘앙스까지 연결되실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I know I should have. I know I should have. 됐죠? 자, Friday. 내가 단지에 할 건 굳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거라고 참견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All you have to do is 다음에 동사 쓰시면 돼요. 자, 정리됩니다. 바로 sit back. 자, sit back and enjoy the ride. 슝! 이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바로 해야 될 건 이거야. 그랬더니 알았어.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 What if I don't enjoy the ride? What if I can enjoy the ride? 할 수 없다면 can이고요. 내가 하지 않는 성향을 말해준다면 don't가 되겠죠. What if I don't enjoy the ride? 내가 떡 먹는 게 싫다면 어떻게 할 건데? 됐죠? 자, 그래서 마지막 토요일 거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요. 바로 이거예요. 나는 더 이상 내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얘기했어요. 했더니 뭐 때문에 직장에서 힘든 건데? 라고 했어요. 더 이상 뭐 하잖아. 이것도 포인트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I'm not happy. 되게 쉽죠? I'm not happy with my job anymore. I'm not happy with my job anymore. 이거잖아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든데 What makes you not happy? 그죠? What makes you unhappy? 똑같은 거예요. At work가 직장이란 뜻입니다. 자, 이렇게 연결됐고요. 바로 이어집니다. Today's quote. Okay, today's quote. 어떤 내용이 오늘은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왜 이곳에 존재하는지는 제가 모릅니다만, 그렇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항상 있다는 것은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또 내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세상에 만약에 우주나 이런 어떤 별들이나 이런 게 있는데 왜 저희들은 왜 있지? 근데 그게 사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보다는 항상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영어로는요,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I don't know why we exist here. 우리가 왜 여기에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but I do know. 이제 do는 강조예요. 압니다. There is always something greater. 항상 더 나은 것이 있다고 than nothing.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더 많이 보시고요. 내가 힘들면 상대편도 다 힘들고 또 세상에 가장 행복해 보이는 그런 롤 모델들도 다 힘든 점이 있다는 거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Okay, it's time to say goodbye. 여러분, 어록은 한번 잘 정리해서 나중에 써보시고요. Visit our website and you can watch this program again.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Thanks for joining and staying with me.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Live with love, passion,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

0: 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본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1.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2. 야외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Welcome back to Beige 영어 진아킴의 Go Listening.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이 힐링 푸드가 어느 정도 전해져 내려왔다고 하는지 이야기 맨 마지막까지 들어보세요. 숫자 캐치 할 수 있습니다. Take a listen.
1: The festival ends, and it's now time to enjoy the reward. People of all ages enjoy Monsieur Majuni, praying for well-being and happiness for the year. It is a tradition that they've passed o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Healing food that has been passed on for nearly 500 years.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어요? 맨 마지막까지 잘하셨어요. 거의 500년에 거쳐서 전해져 왔다고 합니다.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the festival ends and it's now time to enjoy the reward. 축제가 끝나고요. 이제 보상을 즐길 시간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listening point 볼까요? They passed o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대대로 물려주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아시죠?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The festival ends and it's now time to enjoy the reward. The festival ends and it's now time to enjoy the reward. 2. It is their tradition that they've passed o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It is their tradition that they've passed o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0: 네, 여러분 잘 캐치하셨죠? 자, 그럼 이제 의미 파악 들어갑니다.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The festival ends and it's now time to enjoy the reward. 축제가 끝나고요. 이제 보상을 즐길 시간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어렵지 않으셨겠죠? Okay,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It is their tradition that they passed o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자, 그들이 대대로 물려준 것은 그들의 전통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각각 문장 속에 이런 의미로 쓰였고요. 여러분들의 귀 속에 이렇게 캐치가 됐어요. 자,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실 텐데 이번엔 아시죠? 눈으로 확인하면서 본인이 캐치 못한 부분, 잘못 들었던 부분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The festival ends, and it's now time to enjoy the reward. People of all ages enjoy Monsieur Majuni,

0: praying for well-being and happiness for the year. It is a tradition that they've passed o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Healing food that has been passed on for nearly 500 years.
1: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o for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the festival ends, and it's now time to enjoy the reward. The, 그리고, and, it's to the. 기는 거죠. 나머지 단어들이 모두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어, 즉, 네, 맞아요. 컨텐트 월드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강세를 정확한 음절에 여러분들이 잘 주셔야 되는데 The festival ends and it's now time to enjoy the reward. R 발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발음하실 때는 항상 기억하세요. 우 모양을 하면서 소리를 내시면 정확한 R 발음이 나옵니다. 혀가 그 어디에도 닿지 않은 상태로 소리를 내셔야 되는데 리가 아니라 리 이렇게 내주시면 되겠죠. 자,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The festival ends and it's now time to enjoy the reward. All right, Google listening 2. The festival, 자, 이 V 발음 긁어주시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요. The festival ends and it's now time to enjoy the reward. All right, Google listening 3. The festival ends and it's now time to enjoy the reward. Excellent. Give it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The festival ends and it's now time to enjoy the reward. One more time. The festival ends and it's now time to enjoy the reward. Excellent. All right, now give a shot with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they've passed o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They가 뒤에 나온 이 have에 축약된 상태로 they've, V 사운드가 아주 약하게 들리게 되죠. 하지만 입의 모양은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they've passed o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강세가 어디 가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발음할 때 캐치하실 수 있겠죠. 그대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천천히. Google listening 1. They've passed o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Good job. Google listening 2. They've passed o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There you go. Google listening 3. They passed o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잘하시네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it a shot. It is their tradition that they've passed o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One more time. It is their tradition that they've passed o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Great job.
2: Go-Go Listening. 1. The festival ends and it's now time to enjoy the reward. The festival ends and it's now time to enjoy the reward. 2. It is their tradition that they've passed o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It is their tradition that they've passed o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1: All right, now let's move on to the story. So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The festival ends. 축제가 끝나요. 그리고, and it's now, 이제 무슨 시간이에요? Time to enjoy the reward. 보상을 즐길 시간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빈칸 enjoy Monsieur Makunu 했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people of all ages. of와 all 연결되어져서 소리 들릴 때 of all 이렇게 소리가 들리게 되죠. 발음도 그렇게 하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of all ages라고 했으니까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enjoy, 즐기는 거죠. Monsieur Makunu를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빈칸. Praying for well-being and happiness 했습니다. Well-being과 행복을 모하면서, 기도하면서, 기원하면서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Monsieur McCune를 즐기네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막 먹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겠죠? Alright, move along. It is their tradition. 그것은 그들의 전통입니다. That they passed o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대대로 물려준 그들의 전통이에요. 이런 의미예요.

0: healing food. 자, 치유의 그 음식은요, that blank 이렇게 이어지죠. 마지막에 has been passed on for nearly 500 years 라고 했습니다. 그 치유의 음식, 그 기도를 하면서 만들어진 그 음식은요, has been passed on, 전해져 온 거죠. 얼마 동안? 거의 500년 동안, 즉 500년 가까이 전해지는 그런 음식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이야기 여기까지 모두 캐치하셨다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겠어요? 그래도 나는 이 부분이 좀 부정확하다라는 부분들, 그 부분을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final time.
1: The festival ends, and it's now time to enjoy the reward. People of all ages enjoy Monsieur Majuni, praying for well-being and happiness for the year. It is a tradition that they've passed o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Healing food that has been passed on for nearly 500 years.
0: 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아시죠? 네, 반복학습. 청취훈련에 있어서 반복학습은 바로 기본입니다. www.ebs.co.kr 오셔서 연습 많이 반복적으로 해주세요. 어쨌든 take care, everybody. See you next time. Bye.

Welcome, welcome everyon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and 안녕하세요. All right. So we have another great dialogue for you today. And of course, it happens in the office because we are going to work together. 같이 출근하니까 네, 이 우리 사무실에서 어떤 영어를 쓸 수 있을까요? So many things to teach you. So let's go ahead and check out today's dialogue. 커피 좀 사왔어요. I got you some coffee. Oh, wow, 고마워요. 무슨 일인데요? Wow, thanks. 무슨 일인데요?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덕분에 어제 마감일을 마쳤어요. Thanks to you, I met the deadline yesterday. All right, so now let's take a look at the whole dialogue. Oh, that's so nice. You know, if someone gives you coffee, it's the best feeling. 그쵸? 누가 커피 사주는 거. 밥보다는 커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Alright? 아, 밥, 물론 밥도 좋지만, 네. 근데 아침에 딱 커피 짠! 한 잔 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So, in this case, the person says, I got you some coffee. I got you some coffee. You can say, I bought you some coffee. 근데 bought는 거의 안 써요. 자, 커피 좀 사왔어요. 사왔어요 해서 I bought you some coffee.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좀 어색합니다. So, I got you some coffee. Or I have some coffee for you. Buy는 거의 안 나와요. Alright, I got you some coffee. Oh, wow, thanks. 네, 네, 그런 반응이 좀 있어야 되겠죠? Right, 어, 고마워, thanks.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So, wow, 고마워요. 자, 무슨 일인데요? 그러니까 왜 이 커피를 샀는지, 아니, 왜 갑자기 커피를, okay? So, in English we say, what's the occasion? 좋은 표현이에요. 이거는 사무실뿐만 아니라 like we can use it in many, many different situations. What's the occasion? 그러니까 이거 뭐 무슨 일이야? 왜 그러는데? 이런 말이에요. Right? So, why? Right? So, what's the occasion? 특히 상대방이 저한테 뭔가 이렇게 잘 해주고 아니면은 뭐를 선물을 줬을 때 아, 왜 이 선물을 주지? 내 생일도 아닌데 What's the occasion?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On our program, we teach you the slight nuance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words. Clean versus spotless. Clean versus spotless. Today,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clean 그리고 spotless입니다. 네, clean은 아마도 다 알고 계실 거지만 spotless도 사실 회화에서 정말 많이 쓰는 단어거든요. 비슷하게 깨끗한이라는 느낌이 있는데 살짝 달라요. 혹시 spotless 모르신 분들 있으면 오늘 어휘력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 clean부터 볼게요. 네, 깨끗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발음 연습해 볼게요. 자, 여기서는 clean 이렇게 나누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한국식 발음이고요. 영어로는 clean 이름절로 clean. 오케이? 그리고 이 발음을 조금 더 길게 해 주시면 더 좋고요. clean. clean. Oh, your room is so clean. The kitchen is clean. Okay, very good. Okay,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깨끗한, 깔끔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So clean refers to something that is unsoiled, doesn't have dirt, okay? 그리고 지저분하지 않은. So something that is free of pollutants and something that is just nice, nicely washed or just not dirty, okay? 그거를 clean라고 하죠. 자, 문장 통해서 한번 볼게요. My room is finally clean. The hotel room was clean. I like to maintain a clean kitchen. Clean. 깨끗한. Clean.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내 방이 마침내 깨끗해졌어. My room is finally clean. Okay? 예전에 저희가 누구나 톡톡에서 clean하고 tidy를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clean하고 tidy의 차이점은 tidy는 좀 정리정돈된, 그렇죠? 근데 clean은 좀 더 깨끗한 거에 강조합니다. Okay? 그래서 정리정돈한 것보다는 뭔가 좀 테이블이 이제 행주로 잘 닦아져서 먼지가 없고 뭐 얼룩 같은 것도 없고 뭐 청소기로 잘 돌려

그래서 깨끗한, 깔끔한 이런 느낌입니다. My room is finally clean. 네, 두 번째 문장은요. 그 호텔 방은 깨끗했어. The hotel room was clean. Okay? 그래서 the bedding smells fresh, looks very nice, unsoiled, no dirt, no spots. The hotel room was clean. The hotel room was clean. Okay,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나는 부엌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을 좋아해. 자, 유지하는 것을 maintain라고 할게요. I like to maintain 뭐요? 깨끗한 부엌을 유지하는 거 좋아해. A clean kitchen. I like to maintain a clean kitchen. 좋아요.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I like to maintain a clean kitchen. I like to maintain a clean kitchen. 네, 두 번째로 이제 spotless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티끌 하나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여기서 spotless, spotless. 그래서 잘 들어보시면 중간에 있는 t 소리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트 소리가 나지 않고 혀가 천장을 닿긴 닿는데 바로 트 소리 나기 전에 l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spotless. spotless, spotless. 이건 아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spot이라는 거는 얼룩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less라는 여기는 전미사인데 이거는 무엇이 없는 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spotless 혹시 감이 왔나요? 네, 얼룩이 하나도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티끌 하나 없는. 오케이, 뉘앙스 차이는 표시나 얼룩이 없이 깨끗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clean에서 더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래서 깨끗하지만 진짜 표시 하나도 없고 얼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spotless. So spotless means there is not a stain or dust in sight. Okay? 그리고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Okay? So there is everything is pretty much perfect. Okay? 깨끗함에 그래도 완벽히 깨끗한 거죠. 그래서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It's perfectly clean. There's not a single spot in sight.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She keeps her house spotless. The hotel room was spotless. I want this place spotless. 네, spotless. 티끌 하나 없는 spotless.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그녀는 집을 티끌 하나 없게 유지해. 자, 유지하다 maintain 단어도 좋지만 keep 단어도 좀더 심플하고 좀더 캐주얼한 느낌이 있어요. She keeps her house spotless. 그래서 spotless가 들어갔으니까 깨끗한 건데 그냥 일반적으로 깨끗한 게 아니고 진짜 티끌 하나 없게 깨끗해요. She keeps her house spotless. Okay? She keeps her house spotless. 두 번째 문장이요. 그 호텔 방은 완벽하게 깔끔했어. The hotel room was spotless. 그래서 깨끗하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무조건 많은 분들이 clean 단어를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이 spotless로 교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깨끗하지만 거기다가 완벽하게 깨끗해요. 티끌 하나 없는. The hotel room was spotless. 정말 깨끗한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이곳이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길 원해. I want this place spotless. 뭔가 손님들이 올 거예요. 중요한 손님들이 오는데 정말 깨끗하게, 완벽하게 깨끗했으면 좋겠어. I want this place spotless. 자,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I want this place spotless. I want this place spotless. 네, 정리해 드릴게요. Okay, clean은 깨끗한 상태를 말할 때 clean라고 합니다. clean 같은 경우는 형용사로도 쓸수 있지만 동사로도 쓸수 있죠. 뭐 청소하다 이런 식으로요. 예전에 저희가 clean을 배웠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깨끗한, 깔끔한 이런 느낌이고요. spotless 같은 경우는 깨끗하지만 거기서 더한 단계 더 티끌 하나 없이 얼룩 하나 없이 깨끗한 거를 표현을 합니다.

0: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예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여러분과 함께 휴대폰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했었던 것도 휴대폰 아닌가요? 맞습니다. 자, 그때 이제 모바일 서비스, 즉 우리 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게 아니라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2주간 저희가 정리를 해봤고요. 자, 오늘부터는 제가 어제 휴대폰을 좀 떨어뜨렸거든요. 근데 케이스가 깨졌어요. 휴대폰은 괜찮은데 케이스가 깨져가지고 케이스를 다시 이제 교체를 좀 하려고 시켰습니다. 그 생각을 하다가, 야, 이거 주변 기기 쪽하고 케이스 쪽하고 배터리 쪽하고 그다음 고장 분실 한번 정리 한번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좋은 표현들이 갑자기 막 생각나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휴대폰 자체, 즉 하드웨어적인 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 충전하는 얘기, 뭐 액정이 깨진 얘기, 블루투스 연결하는 거, 요즘 뭐 거치대 같은 거 이것저것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액정 상하지 말라고 필름 붙이지 않습니까? 요런 것들. 네. 아주 유용하고 실생활에 여러분이 그대로 쓸수 있는 표현들을 지금부터 정리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면돌파 스피킹 컨텐츠의 어떤 장점과 매력은 현실성이잖아요. 정말 현실성. 자, 주변 기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가장 먼저 뭐 생각나세요, 여러분? 핸드폰 주변 기기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저는 이어폰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어폰. 네. 이어폰도 있고, 헤드폰도 있죠, 요즘에? 음악 들으시는 분들. 무선으로 대부분 돼 있으니까 블루투스 같이 연결을 할 거고요. 이어셋, 요거까지 정리를 해보자.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이어셋, 그거 있잖아요. 한쪽 귀에 이렇게 하는 거. 여기서 전화하려고. 그건 이어폰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어셋이라고 하죠? 그거 그냥 영어 단어니까 그대로 이어셋이라고 하는데. 자, 블루투스부터 묻겠습니다. Bluetooth devices. There are so many Bluetooth devices these days. 자, 요 발음이 TH 때문에 블루투스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영어에서 많이 벗어나고요. Bluetooth 하면서 혀끝을 윗니, 아랫니 사이에 넣으면서 공기를 막아야 돼요. 자, Bluetooth. 느낌 와요? Bluetooth devices 해서 이건 항상 강세를 뒤에다 줍니다. Devices가 아니라 devices. 해보세요. Devices. Bluetooth devices. 발음까지 주의해 볼게요. 단어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발음 정확하게 해볼게요. 들어볼게요.
1: Bluetooth devices. Bluetooth devices.
0: 오케이? 자, 이어폰, 헤드폰. 제가 선생님 이런 쉬운 단어 우리 왜 하는 거예요?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영어 문장 만드는 거 보면요. 이어폰에 S가 너무 많이 빠져요. 그냥 깜짝깜짝 놀래요. 왜 이렇게 많이 빠지? 이어폰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Earphones, okay? Headphone이 아니라 headphones. 그렇죠? I lost my earphone. 이 아니라 earphones.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자, 복수형으로 잘 읽으세요. Earphones, headphones, z. 자, 들어볼게요.
1: Earphones, headphones, earphones. Headphones.
0: 자, 그 다음에요. 이게 양,

쪽 있는 게 아니라 한쪽 귀에 이렇게 딱 나와서 끼는 거 있죠? 전화 통화 용도로만 씁니다. 그죠? 음악 듣는 용도가 아니라 우리 call it 이거 그대로 영어예요. ear set. 이건 두 개가 아니잖아요. 하나잖아요. 한쪽이니까 그냥 ear set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요즘은 잘안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무선 이어폰 자체가 전화 통화할 때 그대로 쓸수 있어가지고 이어폰

0: 시장 경작할 때 여러분 다양하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해주는 게 좋아요. 어? There are many, there are various. 이 부분을 영어에선 끝부분을 먼저 치는 게 좋아요. There are many, 많죠? There are many Bluetooth devices. 그 다음에 이런 건 연결하면 돼. We can connect to our phones. 자, 연결이 가능한 그거는 이제 관계대명사가 필요한 데서 생략한 거죠. That we can connect인데 그거 빼도 되죠. 빼고 devices we can connect to our phones 해서 일반화시켜서 해서 붙였어요. 자, 우리 전화기에 일반적으로 연결이 가능한 블루투스 기기가 다양해요. There are many Bluetooth devices we can connect to our phones. 강세 주의하시고 들어볼게요.
1: There are many Bluetooth devices we can connect to our phones. There are many Bluetooth devices we can connect to our phones.
0: 자, 거치대가 두 가지입니다. 어떤 거치대를 왜두 가지로 얘기하냐면, 저도 차에 있는 건, 잉에서 탁, 잉, 이렇게 잡는 거. 그런 거치대가 있고요. 집에는 이렇게 올려놔. 사실 휴대폰 거치대보다 태블릿 거치대인데, 휴대폰도 올려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단어가 뭐 완전히 다르다기보다는, hold란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hold란 단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 잡아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거치대는 거치대인데, phone holder. 그러면 잡은 거잖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전화기 잡은 거야. 그러니까 phone holder. 그래서 같은 거치대인데, 잡아주는 아이. 이런 거를 phone holder. 주로 어디 있어요? 차에 많죠. 차에 많은데, 요즘 이렇게 막, 지렁이처럼 막 꼬여가지고, 이렇게 방향 많이 바꿀 수 있게 하는 거치대 집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그죠? It's called a phone holder, okay? Because it holds the phone. 그런 거치대. 고정 거치대는 이렇게 부릅니다. 들어보세요.
1: Phone holder. Phone holder.
0: 오케이. 근데 그냥 거치대는 stand예요. stand. 그냥 이렇게 올려놓는 거. 네. phone stand.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단어의 뜻 차이를 좀 느껴보시라 이겁니다. 그치? phone stand. 오케이? 들어보세요.
1: Phone stand. Phone stand.
0: 랩톱 stand. 노트북 거치대죠. 거치대 많이 쓰니까 요즘에. 자, ring holder는 그대로요. ring holder라고요. 이건 영어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 외래어가 그냥 영어로 그냥 들어와서 phone ring holder. I always use a ring holder. If I don't have that, it's really inconvenient. ring holder. 그죠? ring holder라는 제품명을 여러분 알고 계시다면 그거 그대로 영어입니다. 들어보세요.
1: Phone ring holder. Phone ring holder.
0: 자, 휴대폰 ring holder는 정말 편리한 것 같다. 별거 없어요. 주어를 잡을게요. I think phone ring holders, S 붙여서 일반화, are really convenient. 그쵸? 딱 손가락 넣을 수 있고,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다 보니까. Phone ring holders are really convenient. convenient. 자, 전체 문장 강세 네 군데 주면서 들어볼게요.
1: I think phone ring holders are really convenient. I think phone ring holders are really convenient.
0: 자, 그 다음. 셀카봉. 요즘 잘안 쓰죠? 예전에 많이 썼는데. 어쨌든. 화면 보호 필름. 휴대폰 체인. 체인 뭐예요? 열쇠고리처럼. 그렇죠? 체인처럼 돼 있잖아요. 자, 셀피 스틱. 이건 다 아실 것 같아요. 셀피를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고요. 셀카죠? 스틱. 봉입니다. 들어볼게요.
1: 셀피 스틱. 셀피 스틱.
0: 자, 그 다음, 필름이라고 해서, 필름이라고 하고 싶으시겠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스크린 프로텍터라고만 얘기합니다. 스크린을 보호하는 아이. 필름이죠, 필름. 그 투명 필름. 붙여서 화면 긁히고 깨지는 거 방지하는 스크린 프로텍터. 들어볼게요.
1: Screen protector. Screen protector.
0: 체인은 체인이에요. 폰 체인. 자, 이런 거뭘 생각하면 되냐면, 키 체인이 뭐예요? 열쇠고리죠. 키 체인. 그죠? 열쇠에 다는 거니까 키 체인. 휴대폰에 달았어? 폰 체인. 그죠? 폰 체인. 그 장식용으로 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수 같은 거 해도 되고, 뭐 자수 같은 거 넣어도 되고, 이렇게 이렇게 비드 같은 거 해가지고, 이니셜로 두고 새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휴대폰에 달려있는 것들, 폰 체인. 들어보세요.
1: phone chain. phone chain.
0: 예전에는 셀카봉을 자주 사용했었다. 지금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예전에 뭐 했었다 영어로 어떻게 처리합니까? used죠? I used to use. I used to use selfie sticks quite often in the past. 제법 자주 예전엔 셀카봉 썼었지, 지금은 아니지. I used to use selfie sticks quite often in the past. 문장 깔끔하고 좋네요. 들어볼게요.
1: I used to use selfie sticks quite often in the past. I used to use selfie sticks quite often in the past.
0: 자, 오늘 정리합니다. 별거 없었어요, 오늘. 그냥 휴대폰 주변 기기 한번 정리한 거, 한번 한거 합니다. 자, 그럼 블루투스 기기부터. Bluetooth devices. 복수형 주시고 읽어볼게요.
1: Bluetooth devices. Bluetooth devices.
0: 그대로 쓰세요. Ring holder는 ring holder. Phone ring holder. 들어볼게요.
1: Phone ring holder.

0: Phone ring holder.
1: 요건 그대로 selfie stick 앞에 강조해 주시고 들어볼게요.
0: Selfie stick. Selfie stick.
1: 네, 좋습니다. 자, 휴대폰 자체를 기기로 인식하고요. 기기의 여러 가지 이제 부가적으로 쓰는 주변 기기라든가 충전, 배터리, 고장, 분실 쪽 이야기들을 이번 주에 다 할 예정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래요. 자, 오늘 정리한 내용들 저희가 교환으로 다 정리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드렸으니까 교환도 많이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보기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무료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시면요.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기 바랍니다. 단톡방들 나오니까요. 그중에 하나 들어오시면 되고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가 있습니다. EBS1004입니다. Alright, that's all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잔소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은 그쵸? 여러분이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어, 하지마, 하지마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거를 해버렸을 때 아유, 내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영어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핵심 패턴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유, 내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I told you not to 동사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죠. 내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이런 표현들을 바로 I told you not to 동사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 핵심 패턴 한번 살펴보기 전에 문장 구조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잔소리를 할 때, 잔소리라는 거는 그쵸? 몇 번 얘기를 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아유, 내가 그거 얘기했잖아, 야, 내가 그거 말했잖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는요, 영어로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바로 I told you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를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은요, 내가 너에게 말을 했다라는 의미지만 영어에서는요, 아유, 내가 그거 얘기했잖아, 그런 의미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잔소리가 되겠죠. 그런데 잔소리는 살짝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들 얘기를 하죠? 일단 이렇게도 상상 한번 해볼게요. 아유, 내가 그거 하라 그랬잖아, 그거 왜 안 했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땐 이렇게 영어로 표현해요. 바로 I told you to 동사로 얘기를 해서 내가 그거 하라고 너한테 몇 번 얘기했잖아 라는 의미는요, I told you to 동사가 됩니다. 자, 그럼 거꾸로 하지마, 하지마 했는데 그걸 해버렸을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쵸? 아, 내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바로 I told you not to 동사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그 행동을 하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얘기했지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I told you not to 동사로 얘기를 해서 오늘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를 다른 사람들이 했을 때 얘기를 할 수 있는 표현 I told you not to 동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계속 뛸 때 뛰지마, 뛰지마 라고 했는데 결국은 뛰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뛰다가 막 넘어졌을 때 아유, 내가 뛰지 말라 그랬잖아,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그쵸? run이라는 동사를 넣어서 I told you not to run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은 내가 뛰지 말라 그랬잖아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told you not to run. 한 번만 더. 시작. I told you not to run. 해서 야, 내가 뛰지 말라 그랬잖아 라고 얘기를 할 때는 I told you not to run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계속 늦는 거예요. 계속 지각하는 겁니다. 지각하지 마, 지각하지 마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 그런데 지각을 또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죠? 야, 내가 너 지각하지 말라 그랬잖아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각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여러분 be late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am late. 아이고 나 지각했다 어떡하지?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각하지 말라 그랬잖아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그쵸? 바로 I told you 하고 나서 not to be lat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내가 지각하지 말라 그랬잖아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 told you not to be late. 한 번만 더. 시작. I told you not to be late. 라는 의미로도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내가 버리지 말라 그랬잖아. 라고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어떤 것을요. 밖에다가 나가버리다. 라는 던져버리는 약간 느낌. 그쵸? Throw what away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I told you not to throw it away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그거 내가 내다 버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told you not to throw it away. 한 번만 더. 시작. I told you not to throw it away. 아 엄마 내가 옷 버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런 표현들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바로 I told you not to throw it away 로 얘기를 하는 부분도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오늘 우리가 배운 세 개의 문장 그 이외에도 여러분이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쵸 바로 두 동사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I told you not to do that.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그 행동하지 말라 그랬잖아. 라는 의미 정말 다양하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told you not to do that. 한 번만 더. 시작. I told you not to do that. 이라고도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일반적으로 그냥 don't do that. 그거 하지마. Don't run. 뛰지마. Don't be late. 지각하지마. Don't throw it away. 그거 나가 버리지 마.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계속하거나 혹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해버렸을 때 아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라는 표현 I told you not to 동사 한번 살펴봤습니다.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 told you not to run. I told you not to run. I told you not to be late. I told you not to be late. I told you not to throw it away. I told you not to throw it away. I told you not to do that. I told you not to do that.
0: 내가 그거 버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라는 표현. 그쵸, 바로 I told you not to throw it away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거꾸로 아 그거 좀 버려, 그거 좀 버려줘 라고 그렇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안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그쵸, 바로 아 그거 내가 버리라고 했잖아요 라고도 잔소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까요? 그쵸, 제가 여러분 그걸 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라고 잔소리할 때는 I told you to 동사로 표현해 주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라고 얘기를 할 때는 I told you to 동사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나가 버리라고 했잖아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told you to throw it away. 요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것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것 좀 버려줘.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약간 명령조로 그쵸? Throw it away. 그럼 버리지 마. 그쵸? Don't throw it away. 요것이 반복됐을 때 그쵸? 아 내가 그거 버리라고 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I told you to throw it away. 버리지 마. 버리지 마. 그런데 버렸을 때는 그쵸? I told you not to throw it away. 요런 식으로 여러분이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요.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I told you not to do that 이었어요. 그럼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누가 그러라고 했니? 혹은 누가 그러지 말라라고 했니?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러지 말라 그랬어? 라고 얘기를 할 때는 who가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요, who told you not to 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누가 그 행동을 하지 말라 그랬어?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지 말라 그랬니?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who told you not to do that?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고, 누가 그 행동하라 그랬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그쵸? Who told you to do that?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Who told you not to do that? 한 번만 더. 시작. Who told you not to do that? 이라고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잔소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그 행동하지 말라 그랬잖아.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I told you not to. 동사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 hope you're spending a beautiful day full of great moments.
1: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고 계시죠? 네, 매일 10분 동안 행복해지는 시간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딱 한 문장만으로도 자신감이 뚝뚝 올라오실 수 있습니다.
0: Try again.
1: 왜? 인생이라는 게 사실은 뭐 한 번 해보고 마는 건 없잖아요. 우리 밥도 매일 먹는다. 지겨워. 밥을 왜 매일 먹어야 돼?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매일 새로운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한 번 먹고 평생 배부르면 사실은 먹는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다 사라지잖아요. 똑같습니다. 영어도 까먹는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느낌이 이거 까먹었어? 아, 다른 사람들은 잊을지 모르지만 나는 다시 한번 해봐야지. 이런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Okay, are you with me right now? Challenging time이죠. Your challenge. Here we go with today's mission.
2: Today's mission.

0: 3, 2, 1.
1: So,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상황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영어를 먼저 보여드리지 않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말을 보고 글자를 외우시는 분은 없잖아요, 대부분. 만일 내가 나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 상대편의 의견을 구하거나, 그렇죠?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예, 바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만일 내가 뭐뭐라면, 나라면, 그라면, 이거 다 바꿀 수 있겠죠? 영어로는요, 당연히 if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if you were. 자, 그러면 요 내용이 왜, 예, 이렇게 연결되어야 되는지는 요건 외워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감만, 아, 이게 인간이 상상의 동물이니까 상상, 어떤 가정을 하는 거구나. 자,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y? Here we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오늘의 내용은 바로 인간의 역사와 동일합니다. 인간에게 상상력이 없었다면 지금 현재의 문명이나 문명의 이기들도 전혀 없었겠죠. 그런 점에서 if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만일 내가 나라면, 탐이라면, 에임이라면, 그들이라면, 라면, 먹는 라면 아니고요. if의 라면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나라면에서 if you were me 이렇게 쓰시면 돼요. if you were me. 만일 내가 탐이라면, 그 자리에 탐만 쓰시면 돼요. if you were Tom. 그렇죠? 내가 에이미라면, 그러면 뭐예요? If you were Amy. 간단하죠? 만약 그들이라면, if you were them. 이때 they 아니에요. them이라고 쓰셔야 돼요. 예, 그래서 간단하지만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온갖 종류의 이름들을 붙이면 한 1,000개, 10,000개씩 연습할 수 있어요. 이름 종류가 뭐 10,000개 이상일 테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다 됐고요. 참고로요, 내가 만일 너라면 이라고 할 때는요, if I were you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내가 만일 너라면 이라고 할 때는 if I was가 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if I were로 통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I랑 was랑 주어동사가 일치하는 거잖아요. 그 현재의 현실이 뭡니까? 주어와 동사를 일치시키는 거. 근데 그 현실의 법칙을 어기면 가정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if I were you 이렇게 일부러 were를 쓰면서 이거 현실 아니거든. 이거 가정이야, 상상이야를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다 were로 통일한다는 거. If I were you 아니면 if you were me에서 그게 구어체선 물론 was라고도 if I was you라고도 쓰일 수 있지만 그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정확한 영어인 were를 쓰시고요. 아, 영화에 나오면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뭐 특별히 많이 연습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내가 만일 나라면 your turn. 네, if you were me. 네가 Tom이라면 Tom Cruise를 떠올려 보세요. 네, if you were Tom. 네가 Amy라면 그렇죠? 예, 네, 뭐 Amy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면은 if you were Amy. 네가 그들이라면 이건 반드시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Your turn. 네, if you were them. 됐죠? 자, 그러면 step 2. 만일 내가 나라면 이런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예, 네, 그러면 다 이것도 응용 가능한데요. 보세요.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나라면. 그럼 일단 앞에 나왔던 내용은 if you were me. 됐잖아요. If you were me. 어떻게 하겠어? 무엇을 하겠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what would you do? What would you do? 예, 네, 그래서 그 다음에 in this situation. 아니면 in a situation like this. 다 좋습니다. In this situation, if you were me, what would you do in this situation? 만약에 무슨 말을 하겠어? What would you say? 그렇죠. 예, 그러니까 what would you do, what would you say? 예, 이렇게 다 연계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느낌은 가정이죠. 어떻게 하겠어? 그냥 모르는 거죠. 같은 입장은 아니니까. 그래서 가정하는 느낌. 내가 탐이라면 누구를 선택하겠어? 그러니까 영화 배우 탐 크루즈가 본인의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다면 그래서 If you are Tom, 그렇죠? 누구를, 그러니까 who가 나오겠죠. Who, 그 다음에 would you choose. 됐습니다. 물론 정확한 문법은 whom would you choose 해야 돼요. 왜? choose의 대상이니까. 누가 고르는 게 아니고 누구를 고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의미로 whom would you choose. 근데 이거는 whom, 발음이 어려워요. whom would you choose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어체에서는 거의 whom은 요즘엔 안 쓰이고요. who를 많이 씁니다. 물론 둘 다 알아두시면 더 정확하고요. 그래서 who would you choose? 자, 맨 마지막으로 만일 내가 Amy라면 어디를 가겠어? 그래서 if you were Amy. 예, 그러면 다 나왔죠? 아까 what, 그다음에 who, 이번에는 그렇죠? 예, 바로 where would you go? 그렇죠? where would you go? 예를 들면 신혼여행으로 for your honeymoon. 그렇죠? 예, for your honeymoon. 아니면 for your summer vacation. Winter vacation 다 가능합니다. 뒤에 붙이기는 여러분 나름대로 더 연결만 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연습 꼼꼼하게 할 수 있는 시간 Try it again.

Okay, why don't you check it ou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만일 당신이 나라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뭐 존치법으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친구 사이에,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했더니 반응이 뭐예요? 나 같으면 사람들한테 진실을 말하겠어. 그렇죠? 자, 그럼 바꿔보겠습니다. So, if you were me, what would you do in the situation? 아니면 in this situation? 그랬더니, 나라면 말할 텐데 아니겠어요? 텐데. 그래서 I would예요. will이 아니고. I would tell people the truth. 사람들한테 바로 진실을 말할 텐데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Okay, so if you're me right now, what would you say? 무슨 말 하시겠어요? 제가 여러분이 저라면 time to say goodbye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But if you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해서요, 이번 일주일 동안 아주 우리 특별한 공부를 함께 해보려고 해요. 아, 벌써 지금 이번 영상이 126번째 수업이 되겠는데, 지금까지 우리 정말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또 공부해봤단 말이죠. 그것들 중에서 정말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것들, 여러분들이 또 어려워하실 만한 것들 다섯 개만 골라서 총 정리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기억도 되살려 보시고 내가 뭔가 놓친 게 없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문장 만나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눌 것이 과연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문장 읽어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Sam helped me improve my English skills. 자, 이 문장을 통해서 오늘 총정리 요 내용에 대해서 하려나 라는 감이 잡히시나요? 사실은 이 문장 자체가 그냥 그 전반적인 힌트입니다. 특히나 동사 help가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요, 이 문장 5형식 문장이고요. 이번 시간에 우리는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쭉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뷰 타임이라고 제가 한번 이름 붙여봤고, 1형식부터 5형식까지 간단히 되돌아보도록 할게요. 자, 1형식은 무엇입니까? 주어 다음에 서술어, 즉 동사 쓰인 케이스가 되겠죠. 물론 이제 수식어가 앞에, 중간에, 뒤에 붙을 수 있으나 기본 뼈대는 주어와 서술어로만 이루어진 문장을 우리가 1형식이라고 부르고, 이런 문장은 주어는 서술어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이 형식은요, 이제 서술어 뒤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근데 뭐가 붙냐? 보어가 붙었어요. 이 보어라는 것은 보충해주는 말로, 이 형식에 사용된 이 보어는 조금 더 길게 주격보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주어가 무엇인지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주격보어라고 불린다라고 또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은 그래서 주어는 보어다, 이렇게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3형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형식은 이제 주어, 서술어 다음에 목적어란 친구가 들어가죠. 목적어라는 것은 서술어가 표현하고 있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로서, 우리나라 말로 보통 을이라고 해석이 많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3형식 문장 주어는 목적어를 서술어 한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 거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었고요. 4형식부터가 살짝 헷갈립니다. 왜냐면 4형식에는요, 목적어가 하나가 더 붙거든요. 근데 그걸 또 이제 우리가 조금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놓은 게 있으니, 자, 서술어 바로 뒤에 나오는 이 목적을 우리가 간접 목적어라고 부르고, 두 번째로 나오는 목적을 우리가 직접 목적어라고 불러요. 요거 약간 헷갈리시니까 참고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간접 목적어 자리에는 보통 사람이 들어가고, 여기 에게, 누구누구에게, 요런 식으로 해석이 많이 되고요. 직접 목적어가 약간 그 진짜 목적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적어 하면 떠오르는 을을 붙는 목적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해석은 어떻게 되냐? 주어는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서술로 한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조금 헷갈렸겠지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가장 헷갈리는 건 이제 하나 또 남았죠. 오형식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 친구는 서술어 다음에 목적어 그리고 목적 보어가 들어가요. 목적 보어라는 거이 보어는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기 때문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주어는 목적어를 목적 보어 하도록 또는 뭐 목적 보어 이도록 서술어 한다. 라고 또 해석되시는 거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문장 형식을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게 영어 문장을 하나의 요리라고 보자면 이 문장의 형식이 각각의 요리를 만드는 조리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조리법들을 알고 있으면 많은 영어의 문장들을 우리가 막힘없이 이해할 수 있고 또 만들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중요성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쭉 한번 살펴봤으니까 이제 예문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예문들 보면서요, 과연 이 문장이 몇 형식인지 우리가 맞출 수 있을까? 간단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것들 가져왔어요. 첫 번째 문장, 요겁니다. Can I make you a cup of tea? 라고 의문문으로 적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자, 일부러 제가 단어들의 중요한 부분에다가 이렇게 색깔을 넣어 놨는데, 먼저 해석을 해 보자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내가 당신에게 a cup of tea, 차한 잔을 만들어 드려도 될까요? 란 뜻이에요.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직역한 거고 조금 우리나라 말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보자면 차한잔 드릴까요? 정도가 될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거 몇 형식일까요? 몇 형식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시되 핵심은 이겁니다. 결국 주어와 서술어, 즉 동사까지는 모든 문장에 다 있단 말이죠. 이게 몇 형식인지를 파악함에 있어서 그래서 중요한 건요. 서술어 다음에 뭐가 나오냐, 안 나오냐. 나온다면 뭐가 그래서 나오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make you 명사고요. A cup of tea도 결국은 명사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술어 다음에 명사가 두개 나왔네. 그러면 사형식이나 오형식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여기 초록색으로 지금 제가 표시해 놓은 a cup of tea가 그러면 얘가 목적어냐, 목적 보어냐를 따졌을 때 목적어랑 목적 보어는 는의 개념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제가 언급을 했었거든요. 여기서는 는이 아니에요. You, 당신이 a cup of tea, 차한 잔이 아닌 거잖아요. 사형식입니다. 목적어가 두개 쓰인 거죠. 그래서 아, 이 문장 사형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 드릴까요? 사형식은 언제나 수여 동사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고 했잖아요. 해석이 되는 거구나. 참고까지 하실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모든 문장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게 몇 형식일지 따져야 되는 건 아니나 이런 식의 훈련을 통해서 문장의 형식을 익히시게 되면 아까도 설명드렸죠? 많은 문장도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고 또 만들 수 있다는 거니까 아, 그래서 문장 형식이 중요한 거지. 다시 한번 참고해 주세요. 영장 연습 한 문장만 해보도록 할게요. 당신 덕분에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될수 있었습니다. 라는 말. 이거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자주 나와요. 사랑하는 어떤 연인에게 이 말을 하기도 하고요. 선생님에게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부모님에게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멋진 말인데, 자, 이거 영어 문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말 자체를 살짝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요. 당신은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라고 말이죠. 이거 그리고 그대로 영어로 옮겨오면 영작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자, 주어 you 당신은이죠. 당신이 만든 거예요. made. 근데 뭘 만든 겁니까? me. 나를 만든 거죠. 나를 뭐로 만든 거예요? 자, 여기서 필요한 게 목적 보언인 거예요. a better man. me 나와 a better man 일치하죠. 목적어와 목적 보어는 기본적으로 는이란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자, 이 문장 만들었고 먼저 읽어보기 전에 그래서 몇 형식이냐? 따져보면 5형식 문장이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앞에서 살펴봤던 예문과 함께 앞에서는 4형식, 여기서는 5형식 비교 한번 해보시는 거 분명 도움이 될것 같고요. 큰 소리로 이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가요, 시작! You made me a better man. 당신은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보도록 할게요. 이 문장 자체가 그냥 오형식입니다, 사실은. 이미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읽어보면 이렇게도 있죠. Sam helped me improve my English skills. 해석해보자면, Sam이 helped me, 나를 도와준 거죠. 근데 내가 뭐 하도록 도와준 거예요? improve, 향상시키도록 도와준 거예요. me, 내가 improve. 향상하게 된 거잖아요. 는의 개념이 성립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me가 improve 한 거니까. 그래서 뭘 향상시킨 건데요?

English skills, 내 영어 실력을 향상시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요런 문장들, 이게 뭐 사역동사 help가 쓰였네, 목적 보호가 이렇게 저렇게, 이런 식으로 따지면 굉장히 어렵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도 우리 함께 공부했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그런 말들 들었을 때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 결국 이것들이 영어 문장 많은 곳에서 쓰이기 때문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또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아, 귀찮은데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는 거꼭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Hey guys, it's the start of the new week. This week we are going to do some exercises that you can do at home. It's gonna be so easy, okay?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주는 저번 주와 다르게 집에서 편하게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운동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일단 영어 먼저 공부하고 넘어갈게요. Let's go. Do you remember what you said last night?
1: Yes.
0: Did you mean it?
1: I mean, I was really upset. I didn't mean it.
0: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I mean it 이라는 표현이 오늘의 영어 표현인데요. I mean it 무슨 뜻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대화 먼저 보도록 할게요.
1: Do you remember what you said last night? 이랍니다. Do you remember? 너 혹시 기억나? What you said last night?
0: 어젯밤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yes 이랍니다. 기억이 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1: Did you mean it? 이러죠.
0: I mean it. Did you mean it? 이러죠. 너 그거 진심이었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I mean it. 이러면 난 진심이야. 나 지금 진심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Did you mean it? 이렇게 물어보면 거꾸로 너 그거 진심이었니?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랬더니
1: I mean, I was really upset.
0: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기에 I mean 이걸 넣은 이유는요. I mean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인데요. I mean, 그러니까 내 말은 이렇게 얘기할 때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 말은 아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 때도 그러니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I mean, 그러니까 I was really upset. 그냥 나 진짜 화가 났었어. I didn't mean it. 이렇게 정정을 합니다. 그래서 진심이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I didn't mean it.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I mean it. 일단 대충 살펴봤어요. 두 번째 대화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 This outfit looks perfect on you.
2: I mean it.
3: Are you sure?
1: Sally said the same thing. She means it.
2: Okay, here goes my $50.
0: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I mean it. 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This outfit looks perfect on you. 이러죠. 지금 입은 이 옷차림, it looks perfect on you. 너 진짜 너한테 딱이다. I mean it. 진심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 진짜 하는 얘긴데 이거 너무너무 예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Are you sure? 이러죠. 야, 너 확실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1: Sally said the same thing.
0: 야, 샐리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
2: She means it.
1: I mean it. She means it.
2: We all mean it.
0: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랬더니 셀리도 진심이었어.
2: Okay, here goes my $50.
0: 이러죠. 알았어. 여기 50불 날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I mean it.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잘 활용해 주시고요. 운동하러 가요.
4: Okay, because today is the first day of some home exercise, I wanted to do how to stand the right way. Did you know that you can get abs just by standing?

So many people might be like, that's not an exercise, but so many people actually stand the wrong way and they have back pains. So please review our way of standing today, okay?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저게 무슨 운동이야라고 할수 있는데 실제로 정말 많은 분들이 조금 잘못된 자세로 서 계셔서 허리에 통증이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한거 리뷰하시면서 그 투명 실꼭 잊지 마시고요. 제대로 써주셔야 돼요. 알겠죠? 영어 표현 우리 I mean it 같이 해봤습니다. 진심이야. 나 진짜 내가 하는 얘기 진심이야.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she means it, he means it, they mean it 다쓸수 있으니까 활용 잘 해주시고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번 주에도 새로운 주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1: That's right. This week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patience.
0: Patience. 네, 인내심, 참을성이죠. Mm-hmm. 인내. 그래서 참을성과 patience와 관련된 오늘의 핵심 내용을 먼저 소개할게요.
1: Okay. So for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I'm patient, especially with birthday gifts.
0: 저는 인내심이 있어요. Especially with birthday gifts. 하면은 특히 생일 선물에 대해서는 인내심이 있어요라는 문장이 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실 분은
1: We have Margarita in the UK.
0: Yes, Margarita 씨의 이야기를 전체 내용을 듣기 전에 먼저 요약 문장을 만나볼 텐데요. 요약 문장이 평소보다는 조금 긴 편이니까 더 집중해 주세요.
1: Okay, Margarita 씨,
0: 나와주세요.
2: I believe I'm a very patient person because even if for some reason there is a birthday gift at my home, half a year in advance, I'm not going to open it until it's my birthday. I believe I'm a very patient person because even if for some reason there is a birthday gift at my home, half a year in advance, I'm not going to open it until it's my birthday. I believe I'm a very patient person because even if for some reason there is a birthday gift at my home, half a year in advance, I'm not going to open it until it's my birthday.
0: 스스로가 인내심이 굉장히 많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어떤 예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문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1: So, Margarita said, I believe I'm a very patient person because if for some reason there's a birthday gift at my home half a year in advance, mm-hmm. I'm not going to open it until it's my birthday.
0: This is just impossible for me.
1: Oh, yeah, for me too. I'm like, yeah. You already bought it? Come on, let me have it.
0: Yeah, might as well just open it.
1: Yeah.
0: 그래서 문장을 다시 보면요. I believe I'm a very patient person. 저는 정말 인내심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Because, 왜냐하면, even if, 만약에 뭐 혹시 이렇게 하더라도 저는 뒤에 나오는 내용을 할 거니까요. Mm-hmm. For some reason, 어떤 이유로든 there is a birthday gift at my home half a year in advance. Mm-hmm. 우리 집에 제 생일 선물이 6개월 전에 와 있어도 mm-hmm. 뭘 할 거냐면 I'm not going to open it until it's my birthday. 생일 때까지 열어보지 않을 거래요. So she's very patient.
1: Yeah, 네. I can't do that, but...
0: 이게 요약문

0: not many people can contain their curiosity and stay patient.
1: When it comes to gifts, I am officially the most patient person in the world.
2: 선물에 관해서는 이라고 문장이 시작되죠. When it comes to gifts, I am
1: officially.
2: 공식적으로, 물론 진짜로 공식적으로 뭔가를 인정받았을 때에도 쓸 수 있는 말이지만 officially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가볍고 농담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1: Yeah, basically it just means you're really whatever it is. I'm officially the best MC on 생활영어.
2: So among the two of us? Between yeah. the two of us? Mm-hmm. Okay, so it's very, very not official. 그래서 officially the most patient person in the world라고 하면은 mm-hmm. 공식적으로 저는 세상에서 제일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에요라고 uh-huh. 아주 크게 과장을 하고 있고요.
1: For sure.
2: 그 다음 문장.
1: Next she says, and I'm pretty proud of that.
2: 네, 저는 그걸 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했는데요. 왜 스스로가 officially the most patient person in the world라고까지 했는지. 다음 문장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야기 속에 나옵니다.
1: Mm-hmm. She says, I feel like not many people can contain their curiosity and stay patient.
2: 네, 먼저 함유하다, 억누르다.
1: Contain.
2: 네, contain. 그래서 container 안에 뭔가를 yeah. 가지고 있죠.
1: A container.
2: 네.
1: 그다음으로, put stuff in a container.
2: Yeah, there's stuff in a container. 그리고 contain하고 여기서는 호기심이 같이 쓰였어요. 호기심.
1: Mm-hmm. Contain curiosity. Curiosity.
2: 그러니까 호기심을 억누르고 참는 걸 말하고요.
1: Yeah.
2: You can contain your
1: anger.
2: Anger. 분노를 억누를 yeah, so 수 있죠.
1: I'm 네. containing my anger.
2: You can also contain your excitement.
1: Excitement.
2: 너무 신나서 흥분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참을 수도 있는데 그걸 다 contain이라고 해요. 그래서 I feel like 어떻게 느끼냐면 not many people can contain their mm-hmm. curiosity and stay patient. 호기심을 억누르고 그러니까 지금 선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열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mm-hmm. 호기심을 억누르고 인내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1: And you are very right. Mm-hmm. Let's see what else she has to say.
0: When they know that there is a gift somewhere waiting for them, but they can't open it just yet. My family lives abroad, so we don't get to celebrate birthdays together that often, and we also don't get to shop for birthday gifts.
1: When they know that there is a gift somewhere waiting for them, but they can't open it just yet.
2: 이 문장 when they know 앞에 방금 뭐가 나왔었죠? Not many people can contain their curiosity. 이 부분이었습니다. Mm-hmm. 호기심을 억누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언제? When they know. 이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that there is a gift somewhere 어딘가에 지금 선물이 waiting for them mm-hmm. 기다리고 있어요. But they can't open it just yet. Mm-hmm. 아직은 못 열어볼 때 이걸 mm-hmm.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1: Mm-hmm. Next she says, my family lives abroad, so we don't get to celebrate birthdays together that often.
2: My family lives abroad. 저희 가족이 지금 외국에 살고 있어서 mm-hmm. 다른 나라에 살고 있어서 mm-hmm. So we don't get to celebrate birthdays together that often.
1: Mm-hmm.
2: Not that often. 그렇게 자주 하지 못해요.
1: Yeah.
2: Celebrate birthdays. 생일을 같이 기념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1: Mm-hmm.
2: Because, you know, it's you maybe get to travel for Thanksgiving, Christmas,
1: yeah, 이런 big 거. holidays, but 네. you can't really go visit your family because of a birthday.
2: 그렇죠.
1: You know?
2: 명절 때, 큰 명절 때 mm-hmm. 만나는 거 외에 또 생일 때 만나기는 다른 나라까지 가기는 힘들 수 있잖아요.
1: Of course.
2: 그래서, 그리고.
1: Mm-hmm. And she says, and we also don't get to shop for birthday gifts.
2: Shop 하면은 to go shopping이라는 말도 yeah. 있지만 shop 자체가 쇼핑을 하다라는 동사로 쓰여서요.
1: Yeah.
2: Shop for 하면은 이걸 사려고 쇼핑하는 거예요.
1: Yeah, you can shop for a new phone.
2: Food or shop for a new computer, a phone,
1: a new phone,
2: new shoes. Mm-hmm. 그래서 그걸 사기 위해 지금 쇼핑하는 걸 말하는데 생일 선물 쇼핑도 내가 선물 사줄게 하고 같이 갈 수도 없는 거죠.
1: Right, because they're abroad.
2: Mm-hmm.
1: Let's look at the next part.
0: Normally, my parents ask me to buy something myself and then open it on my birthday, which is what I've done last year. Where I bought myself a laptop on behalf of my parents half a year in advance.
1: Normally, my parents ask me to buy

0: buy something myself and then open it on my birthday.
1: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normally my parents ask me to buy something myself. Mm-hmm. 부모님이 저한테 직접 뭔가 사라고 mm-hmm. 하세요. 그런 다음에 they ask me to 연결되죠. Then 그런 후에 open it on my birthday. Okay. 이거 사서 그러니까 돈은 보내주시고 mm-hmm. 사서 생일날 열어봐 그 기분을 이제 즐기는 거죠.

0: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작년에는 which is what I've done last year. 작년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1: She did it. And what exactly did she do? Where I bought myself a laptop on behalf of my parents half a year in advance.
0: 이 부분이 왜 where로 시작되는지는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서 설명드리자면 what I've done 자체가 어떤 일, 행동이잖아요. 그 행동이라는 어떤 장소, 무대, 세팅이라고 했을 때 그 안에 들여다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래서 where를 많이 씁니다. 어떤 경우라든지
1: in the case of something
0: time or
1: anything 그런, time related
0: yeah,
1: or
0: 그럴 때
1: when something happened you can say it happened where whatever happened
0: yeah, exactly where 어떤 상황이었냐면 I bought myself a laptop on behalf of my parents 부모님을 대신해서 제가 bought myself a laptop 스스로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사줬어요 샀어요 그런데 half a year in advance 6개월 미리 샀대요. Half a year, 반년 미리 샀대요.
1: Why did she buy it so early? She tells us next.
2: Because the shop had a really good student sale. I bought the laptop, I brought it home, I put it away, and I didn't touch it until my birthday. That's what I call patience.
1: Because the shop had a really good student sale.
0: 네. 6개월이나 먼저 산 이유가 여기 나오고 있죠. Because the shop had a really good student sale. 그 가게에서 학생 할인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good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어로는 좋은 할인이라고는 하지 않고 할인을 크게 많이 한다고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she's saying really good.
1: Yeah, it was a really good sale. But not a sale only for good students.
0: Yeah. And also, she could have said in English as well, in a similar sense, really big student sale.
1: A really big student sale would work as well.
0: 네,
1: Basically, they're giving you a big discount
0: for being a student. 그래서 한국에서도 학생 할인 본 경우가 뭐 없는 건 아닌데, 특히 미국이나 다른 영어권 국가에서 더 많이 보여요. 웹사이트에서 학생이면은 구매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네, 더 할인해서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Student sale 이야기하고 있고요.
1: We have 그래서, many big student sales.
0: Yeah, exactly. I think I used a student sale opportunity when I was buying a laptop when I was a student.
1: Oh, nice.
0: I was buying that from abroad.
1: Perfect.
0: 자, 그리고 다음 문장 바로 볼까요?
1: She says, I bought the laptop, I brought it home, I put it away, and I didn't touch it until my birthday.
0: 그래서 노트북을 사서 I brought it home. 가져왔어요. 물건을 직접 사러 간 거예요. I put it away. 다른 곳에 멀리 두었어요. And I didn't touch it until my birthday. 제 생일 때까지 손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1: Wow.
0: That's very, very patient.
1: Yeah.
0: 네. And?
1: Oh, okay. 네.
0: put it away. 잠깐만 이야기하면.
1: Yes.
0: 보통 put it away는 또 어떨 때도 쓰냐면 지금 손대지 말고
1: yeah.
0: like your kid is playing with a toy
1: yeah,
0: and it's time to eat.
1: Yeah, so like put your toy away. Put it away and come eat.
0: 맞아요. 그거 한쪽에 놔두고 와서 밥 먹어라 라고 할 때 지금 아무튼 건드리지 않는 걸 말하고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지금 이 물건을 나에게서 뺏어가는 경우라면 put it away보다는 take it away. 아무튼 away니까
1: right.
0: 지금 내가 쓰지는 않습니다.
1: Yeah, basically if you're going to put it down, you're putting it away.
0: 그렇죠. 내려놓는 put it down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
1: yeah.
0: 그 아까 뭐 식사 시간이야 할 때 put it down and come and eat 할 때도 있고 put it away 치워놓고 밥 먹어라. 마지막 문장 하나 남았어요.
1: She says very proudly, we can see just how proud she is of her patience. That's what I call patience.
0: 네, 이런 경우 많아요. That's what I call 뒤에 뭐가 됐든지 간에.
1: That's what I call excellence.
0: 네.
1: If you did something really good.
0: 그렇죠. 그거야말로 탁월함이지 뭐 이렇게. 그래서 that's what I call patience라는 것은 여기서 that이라는 것은 지금 본인이 보여주었던 엄청난 6개월간의 기다림 있잖아요.
1: Yeah.
0: 그거를 그런 거야말로 인내심이지 뭐 한 달 기다리는 거
1: yeah.
0: 일주일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는 느낌을 담아서 그거야말로 인내심이라고 할 수 있죠.
1: But you have to say it like Margarita does. You
0: gotta
1: always roll your head.
0: That's what I call 뭐뭐뭐. 약간
1: That's what I call love.
0: Yeah. 약간 거들먹거리면서
1: yeah.
0: you need to look
1: I'm
0: proud,
1: good.
0: Right?
1: Yeah.
0: okay.
1: All right, perfect. Let's review her clip once again.
2: When it comes to gifts, I am officially the most patient person in the world, and I'm pretty proud of that. I feel like not many people can contain their curiosity and stay patient when they know

you're welcome to my kitchen. Ne, bu lajosie cooking class 환영합니다. 오늘은 바로 삼각형 요리 하겠습니다. Yes, today we're making triangle kimbap. Tuna and mayonnaise triangle kimbap. 참치 마요 삼각 김.

Here are today's ingredients. 네, 오늘의 재료 바로 여기 있습니다. We have dried seaweed and rice. This is cooked rice. We have a green pepper, 피망잇고. We have carrot, 당근. We have tuna, 참치요. 이거 통조림 참치요. And we have mushrooms, button mushrooms. 네, 양송이 버섯이요. And here we have sauces. Mayonnaise, mayo, mayonnaise. 하지만 영어 발음은 mayonnaise 아니면 mayo. We have soy sauce, 간장. We have sesame oil, 참기름. And we have sesame seeds, 우리 참깨. Are you ready to make 삼각김밥 with me? First, we have to chop the vegetables. 네, 우리 채소 잘라요. So we just need a little bit. 우리 조금만 쓸 거예요. 이 정도. Chop. We cut a thin slice like this. 손 항상 조심하세요. Thin slices. 한 번 더. And now we cut this way. 이쪽도 우리 작은 부분 만들어요. We want very small pieces. 아주 작은 부분만 필요해요. The same size as the rice. Okay, good. Next, the carrot. 당근도, we just want a little carrot. 우리 당근 조금만 필요해요. And now we cut thin slices. 우리 얇게 잘라요. Cut, cut, cut, cut, cut, cut, cut. And then we cut this way. 우리 이쪽도 잘라요. 항상 손 조심하세요. So we cut like this, again into little pieces. 네, well done. And finally, a button mushroom. So let's cut the bottom. And now let's chop this way. Very thin slices. And now this way. 다른 야채보다 버섯 조금 더 어려워요. 하지만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양송이 버섯도 돼요? 아니면 표고 버섯도 괜찮아요? 아니면 또 다른 버섯은 다 좋아요. All mushrooms are delicious. All done. Okay. We have to fry the vegetables. A little oil. And then we add our mushrooms. Our pepper. And our carrot. 네. 버섯, 당근, 피망 다 넣었어요. It's starting to sizzle. 그 시즐시즐 소리도 나오고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채소 소두대요. 브로콜리 좋아하는 친구들이 얇게 잘라요. 작은 부분은 만들어서 넣어도 돼요. Or you can use cabbage. 배추도 괜찮아요. 또 작아졌어. 그리고 색깔도 변했어요. 제 생각 이거 다 됐다. Now let's fry the tuna. Let's add a little oil. 조금만 필요해요. 왜냐면 참치도 자기 기름도 있고. And then let's add our tuna. 우리 참치도 넣을 거예요.

0: You can see the water is coming out. 그 참치 물이 이제 나와요. 우리 물이 없어졌을 때 바삭바삭 만들어졌어요. We're making the tuna taste more delicious. Our tuna is ready. Now, let's prepare the rice. We need a glove because I'm going to mix the rice. I put the rice in here. 나와라! And I add the vegetables, 우리 채소들. I add the soy sauce, 간장. And I add the sesame oil, 참기름도. And now I mix. 네, 비벼요. Mix, mix, mix. Ah! We have to add the sesame seeds. 네, 참깨 넣어야 돼요. There go the sesame seeds. And mix again. Oh, it smells so good. 간장하고 참깨 냄새 바로 나는 거예요. Now we make the tuna mayonnaise. 이제 우리 참치 마요 만들어요. And put the mayonnaise in the tuna. And we mix. Yeah, make sure everything is mixed together. I think it's done.
1: 제 생각 이거 다 됐다.
0: 지금 미션은 삼각 김밥 만드는 거예요. So, let's put this here. 제일 위에 둘 거예요. And we take some rice.
1: 그 안에 둘 거예요.
0: Push down to make the triangle. 우리 삼각형 모양은 만들어야 돼요. 바로 튜나 매요 넣을 거예요. 우리 참치 마요 넣을 거예요. 그래서 살짝 구멍은 만들고 구멍 살짝 만든 거예요. We add some tuna. 그리고 밥도 필요해요. We need more rice. 우리 밥도 넣을 거예요. Push the rice in. 그 삼각형 모양은 만든 거예요. We're making the triangle. Push and pull. 네. We push the rice and we pull the card. 네. Now we fold over the seaweed. And then we fold like this and push down. 네. 그래서 우리 안전하게 삼각형 만들었어요. And we tuck underneath. 그 밑에 이렇게 하고요. And we put one on top and another on top and a sticker. And now we have our 삼각 김밥. 볼 아저씨? I made 참치 마요 삼각 김밥. Yes, I made tuna mayonnaise triangle 김밥.

손 맛이 나요. 제 손. It's delicious. I love the vegetables and the rice. 우리 채소하고 밥하고 버섯 이렇게 섞였을 때 진짜 맛있어요. 그 보석 같은 잠시 마요. Inside the delicious creamy tuna mayonnaise. 진짜 맛있어요. We made 잠치마요 삼각김밥. Tuna mayonnaise, triangle, kimbap. It's easy and you can do it too. 우리 친구들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다음에 또 맛있는 것도 같이 도전해볼까요? See you next time. Bye bye.

0: 제일 마지막으로 빠질 거라 빨간색이 다 빠지면 이제 색깔이 없는 거예요. Right?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Right?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막 시누이가 걱정이 되는 거죠. 막 우리가 이제 북극, 뭐 남극 우리 다 이거 도착을 못하면 어떻게 하지? 네, 그렇지만 네, 그러지 않겠죠?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Lower the EMF regulator as far down as we can get it. Switching on and turning to 10 as instructed. Let's hope Salama and Laszlo are ready too. Oh, it's not working. Should we turn it up more? It has an 11 setting. My orders were to set the dial to 10. Everything is red. All the color is going. We have to do something. It's your planet, so it's up to you. 우리 메르트가 switching on and turning to 10 as instructed. It comes from the word to instruct. 네, 지시하다. 근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까지 킬까요? 이렇게 하는데 메르트가 It's up to you. 이제 네가 알아서 해야 돼. 네 지구니까. 네. Alright,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1: Yay! The colors are coming back! It worked!
0: The South Pole.
2: All is good at the South Pole.
0: Flat Hill.
3: Woohoo! We have color!
4: Mission accomplished. Ready to go back? Or...
1: Or we could stay for a little longer.
4: Good plan, amigo.
0: All right. 11번으로 딱 하니까 색깔이 촤악 다 다시 나옵니다. Alright, it's going back to Earth. 근데 우리 슈노이가 여기 너무 아름답고 멋져서 조금 더 있다 가고 싶어요. So, Merit says, good plan, amigo. 그 말은, 좋은 생각이야. Yes, let's do it. 이런 말입니다. Alright, let's finish the story.
5: Back at the campsite, present day.
1: And now, sometimes when the conditions are just right, the chaos lights come out! And all because you turned it up to 11.
6: Maybe.
1: Look! There! Is that them? Definitely 11 out of 10.
0: 오케이. Okay. 자, 우리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친구들이 캠핑을 하고 있었잖아요. 뭐를 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뭐를 기다렸냐면은 이 chaos lights. 네, 여기 그림 보면은 되게 색깔이 되게 신비롭게 나오죠. 그래서 definitely 11 out of 10 이렇게 말을 하는데 10점 만점에 10 1점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Okay. So that was our story of color chaos. 재밌었죠? I had a good time. 네, indigo. 아주 새로운 색깔이에요. 남색. 친구들, 네, 기억하세요. All right. Thank you so much for reading with me and come back for another great adventure. Take care, everyone. See you soon.
7: 이거 실화야?
8: 에이, AI 같은데.
7: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9: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to the mountain without me.
1: Aya. Do you? You.

Hm. Hm. Warum?

Oh, yeah, we borrowed it from a man over there just to play.

0: Hi, sir. We happened to find your hat.
1: Yeah. Oh!

0: 아,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끌어와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3: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3: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3: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영어 실력이 가장 빨리 느는 방법은 뭐냐? 바로 영어 글에 푹 빠지는 거예요. 또 읽고 싶고 아 그 다음 내용이 궁금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읽는 내용이 많아지는 것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오늘 보여드릴 그런 방법, 책을 활용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새롭게 읽어볼 책은 The Three Little Pigs and the Big Sweet Wolf. 우리가 알고 있는 아기 돼지 삼형제가 좀 바뀐 재밌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작부터 재밌거든요.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다른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지난 강의, 지지난 강의에 이어서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 그 세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꼭 기억해서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책을 귀로 한번 들어보고요.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The Three Little Pigs and the Big Sweet Wolf. My name's Clementine. You can call me Clem. I'm a wiener dog, but not the kind you eat at the ballpark. So don't squeeze ketchup or mustard on me, okay? I'm here to tell you the story about my friends, the three little pigs, and the big sweet wolf. You heard me right. He's a big sweetie, one of the nicest guys you'll ever meet. So, how did he get the nickname, the big bad wolf? Well, it all began with bubble gum. Wally, that's the wolf's name, loved chewing bubble gum. He also loved blowing bubbles. You should have seen how excited Wally was when he heard about a bubble gum blowing contest in town. He wanted to start practicing straight away. So he put on his sneakers, placed his headphones over his pointy ears, and turned on his favorite bubblegum blowing music, which happened to be Elvis. I put on my own headphones and scampered along.
0: 자, 오늘 새로운 책입니다. The Three Little Pigs and the Big Sweet Wolf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기 돼지 삼형제 아시죠? 그 이야기가 재밌게 바뀌어 있습니다. 아,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 일단 아기 돼지 삼형제였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보면 아기 돼지 세 자매입니다. 일단 그리고 중간에 과정들도 웃겨요. 이 늑대의 억울함을 좀 풀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My name's Clementine. 나의 이름은, 저의 이름은 Clementine입니다. 이 Clementine이 누구인지, You can call me Clem, 당신은. 즉, 너는 나를 클램이라고 불러도 돼. 이 클램이 누구냐면 여기 나오죠. I'm a wiener dog라고 나오죠. Wiener이라는 것은 바로 소시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소시지처럼 생긴 개, 이게 바로 이 개의 종류로 보자면 닥스훈트라는 종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마치 소시지처럼 다리는 짧고요. 몸은 길쭉하게 생겼어요. 좀 불쌍한, 이 뭔가 조금 안 돼 보이긴 합니다. 다리가 너무 짧아서. 어찌되었든 이 닥스훈트, 이 소시지처럼 생겼다 해서 a wiener dog라고 하기도 합니다. But not the kind you eat at the ballpark라고 돼 있죠. 그런데 어떤 종류는 아니냐면 you eat, 네가 먹는 어디에서? At the ballpark. Ballpark라고 하면 공이 있는 공원이니까 이게 어디냐면 야구장을 의미합니다. 야구장에서 네가 먹는 그런 종류는 아니고 이 소시지 개라고 해서 진짜 소시지가 아니다. 네가 먹는 그런 소시지는 아니야.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So, 그러니까 진짜 소시지는 아니니까 don't squeeze ketchup or mustard on me. Okay. 아, 이게 약간 유머네요. Don't squeeze. Squeeze는 끼익 짜.

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짜지 마, 무엇을 짜지 마라고 하냐면 케첩이나 머스타드를 내 위에다가 짜면 안 돼, 알았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개의 원래는 닥스훈트인데 이거에 약간 별칭 같은 그런 게 위너독이거든요. 소시지 개이니까 네가 야구장에서 먹는 그런 진짜 소시지는 아니야. 그러니까 내 몸에다가 케첩이나 머스타드를 묻히면 안 돼, 알겠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누구다? 바로 I라고 말하고 있는 클레멘타인. 즉 짧게 이야기하면 클램, 종류는 a wiener dog, 소시지게 닥스훈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제 이 아이, 즉 클레멘타인이 이 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깔깔깔 웃으실 거예요. 넘어갑니다. I'm here to tell you the story about my friends, the three little pigs and the big sweet wolf. 아, 뭔가 좀 다르죠? 일반적으로는 나쁜 늑대인데 여기는 거대한 다정한 늑대, 아주 아주 착한 늑대라고 되어 있네요. 아, 이거부터 좀 다릅니다. I'm here to tell you. 너에게 말하기 위해서 나는 여기 왔어 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the story, 이야기를 해 주려고 왔어. 뭐에 대한 거냐면 about my friends, 나의 친구들. 나의 친구들이 누구냐면 아기 돼지 세 자매입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면은 아, 형제가 아니고 자매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기 형제 세 자매와 그리고 거대한 다정한 늑대, 큰 다정한 늑대.

인 나의 친구들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들려주려고 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런데 이야기를 조금 더 빠르게 읽어보고 싶지만 오늘 또 정말 중요한 거 지난 강의 그리고 지지난 강의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 뭐냐 하면 바로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그세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시간 설명을 드리고 있죠. 이 부정사라는 거 원래 뭐였다고요? 원래 동사였어요. 그런데 조금 더 다양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품사로 변신을 하기 시작했어요. 모양은 앞에 to를 붙여도 되고 to를 붙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to가 붙어 있는 to 플러스 동사를 뭐라고 합니까? to 부정사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동사였지만 지금은 무엇으로 쓴다? 부사나 형용사나 명사로 쓴다. 그 중에서 부사의 이야기를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랍니다. 오늘의 부사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마디로 이 부사적 용법 안에 목적, 판단의 근거, 판단의 기준이나 판단의 근거, 혹은 이 감정의 원인, 뭐 결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 말고도 또 문법책을 보면 다양한 더 많은 이런 해석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또 다르게 어떻게 해석하면 될지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To try again, he still failed the test.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예문은 이 하나입니다. To try again. 이게 try는 뭐 시도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To try again. 또다시 시도했다. 제가 아직 정확하게 해석은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He still failed the test. 그는 여전히 failed, 실패했다. The test. 아,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To try again을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석을 할수 있겠냐는 거예요. 맞죠? 우리 친구들이 말을 만들면 됩니다. 맞죠? 그러면 이거를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이런 의미였습니다. Although he tried again, he still failed the test.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원래는 이 문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to try again 이렇게 짧게 줄여서 이런 의미를 가진다. 여기 있는 이 밑줄이랑 여기 있는 이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래 있는 이것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까요? Although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맞죠? 비록 그가 다시 시도했지만 그는 여전히 어떻게 했다?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했다. 시험에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그대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To try again. 그가 다시 시도했지만 왜 제가 그라고 붙였냐면 여기에 he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앞에도 he가 있는 거예요. 누가 시도하겠어요? he가 시도했겠죠. 노력하거나 시도를 했겠죠. 그래서 그가 다시 시도했지만 그는 여전히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to try again, 비록 뭐뭐 했지만, 비록 어떻게 했을지라도 이거를 우리가 문법 용어로는 양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문법에서 양보가 나오면은, 아, 비록 뭐뭐 일지라도 비록 뭐뭐 했지만, 앞뒤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뭔가 흐름이 좀 뭔가 다른 이런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그 결과가 안 나왔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비록 뭐뭐 일지라도를 쓰잖아요. 그 용어가 바로 양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보의 용법이 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리고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You heard me right. 너는 나를 올바르게 들은 게 맞아. 즉, 이게 뭐냐 하면, 이제 방금, 문법 말고요. 그 직전에 뭐가 나왔냐면, 큰 다정한 늑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이상하잖아요. 원래 늑대는 악역으로 나와야 되는데, 나쁜 주인공으로 나와야 되는데, 큰 다정한 늑대라 하니까, 나를 똑바로 들은 게 맞아라고 이 Wiener Dog, 즉, 클램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He is a big sweetie. 그는 큰, 몸집은 큰데, 다정한 친구야. 아이, 그 늑대 나쁜 친구가 아니라니까. 다정해. One of the nicest guys you'll ever meet. 그렇죠. One은 하나입니다. Of the nicest guys. 그렇죠. 가장 친절한, 가장 상냥한 친구들 중에 한 명이야. You'll ever meet. 네가 만날. So, how did you get the nickname of big? How did you get the nickname the big bad wolf? 그래서 어떻게 How did he, 어떻게 그가 얻었냐? 그 별명이 되겠죠. 그 별명. 어떤 별명이냐면, 거대한 나쁜, 큰 나쁜 늑대라는 그 별명을 그가 어떻게 얻은 거야? 그렇죠. 왜? 그 늑대가 아기돼지 삼형제에서는 집을 모두 다 부수러 다니고 막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다녔잖아요. 그래서 이 The Big Bad Wolf라는 이 별명을 어떻게 얻었냐는 거죠. 이렇게 나이스하고 착하다는데, 상냥하다는데요. Well, it all began with bubblegum. 있잖아. 모든 것은 시작이 되었어. 풍선껌에서 시작이 되었어.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 한번.

0: 읽어보고요. 이 부분을 음원으로 들어보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My name's Clementine. You can call me Clem. I'm a wiener dog, but not the kind you eat at the ballpark. So don't squeeze ketchup or mustard on me, okay? I'm here to tell you the story about my friends, the three little pigs, and the big sweet wolf. You heard me right. He's a big sweetie, one of the nicest guys you'll ever meet. So, how did he get the nickname, the Big Bad Wolf? Well, it all began with bubble gum.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Wally, that's the wolf's name, loved chewing bubblegum. Wally, 그게 그 늑대 이름인데, Wally는 어떻냐면 좋아했어요. 무엇을 좋아했냐면 chewing bubblegum, 이 풍선껌을 짝짝짝 씹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He also loved blowing bubbles. 이 풍선껌을 씹다가 또 무엇을 하는 것도 좋아하겠습니까? 그는 역시나 좋아했습니다. 풍선껌으로 풍선을 부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You should have seen how excited Wally was when he heard about a bubble gum blowing contest in town. 너는 봤어야만 했어. Should have PP 아쉬움을 나타내는 것이죠. 너는 봤어야만 했어. How excited Wally was. Wally가 얼마나 신이 났었는지 봤어야만 했다니까. 뭐 했을 때? When he heard about. He라는 것은 Wally가 되겠죠. Wally가 들었을 때 이 풍선껌 불기 대회. 그 마을에서 풍선껌 불기 대회에 대해서 왈리가 들었을 때 얼마나 왈리가 신나했었는지 너희들이 봤어야만 했다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네요. He wanted to start practicing straight away. 그는, 즉 왈리는 이제 이 풍선껌 불기 대회에 나가야 되니까 무엇을 시작하고 싶습니까? 시작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Practicing. Practice라는 것은 연습하다. 그렇죠. 연습하는 것을 시작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언제? Straight away. 즉시. 당장. 곧. 곧장 지금 바로 이 풍선껌을 짝짝 씹으면서 풍선껌 불기 대회에 나가야 되니까 지금 바로 그걸 연습하는 것을 시작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왈리가, 즉 그 늑대가요. 자, 그 다음은요.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So he put on his sneakers, placed his headphones over his pointy ears, and turned on his favorite bubblegum blowing music, which happened to be

0: Elvis, I put on my own headphones and scampered along 이라고 되어 있네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e put on his sneakers. 그는 무엇을 신었냐면 sneakers라고 하면 운동화입니다. 그는 즉 그 늑대는 운동화를 신었고 placed는 두었다. 그의 헤드폰을 맞죠? 이 헤드폰 있죠? 헤드폰 노래 듣는 이 노래 들을 때 쓰는 이 헤드폰을 over his pointy ears 그의 뾰족한 귀 위에다가 이 헤드폰을 두었고요. 즉 썼고요. and turned on 그리고 켰습니다. 무엇을 켰냐면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이 풍선껌 불 때 풍선껌에 있는 그 풍선 불 때 듣는 음악을 켰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게 뭐냐면 which happened to be Elvis 바로 이 Elvis라는 이 가수의 노래였습니다. 뭔가 이렇게 신이 나고 이렇게 흥겨운 그런 노래였겠죠. I put on my own headphones and scampered along. 나도 나의 헤드폰을 끼고 여기서 I라는 것은 이 닥스훈트 위너 도그의 그 아이겠죠. 클레멘타인입니다. 그래서 나도 나의 헤드폰을 쓰고 and scampered along. 따라서 scamper이라는 것은 날쌔게 움직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제 이 왈리가 풍선껌 불로 이렇게 뭔가 헤드폰도 쓰고 운동화도 신고 이렇게 출발하니까 나도 나의 헤드폰을 쓰고 같이 따라서 출발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을 들어보고요. 오늘도 단어 정리 빼먹을 수 없겠죠?
1: Wally, that's the wolf's name, loved chewing bubble gum. He also loved blowing bubbles. You should have seen how excited Wally was when he heard about a bubble gum blowing contest in town. He wanted to start practicing straight away. So, he put on his sneakers, placed his headphones over his pointy ears, and turned on his favorite bubblegum blowing music, which happened to be Elvis. I put on my own headphones and scampered along.
0: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그 단어들을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Ballpark. Ballpark. I'm a wiener dog, but not the kind you eat at the ballpark. Squeeze. Squeeze. So don't squeeze ketchup or mustard on me, okay? Straight away. Straight away. The dog ran home straight away when it started raining. Practice. Practice. He wanted to start practicing straight away.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단어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그 영역을 넓혀보는 것이죠. 오늘의 단어는 이거 알고 계시죠? Chew라고 하면 짝짝짝, 씹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확장이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기한 확장입니다. 연관성이 아주 깊어요. 예문을 보여드리면 He chewed the bread many times. 이 he라는 사람이 접니다. 빵을 먹는데 이 빵이 좀 질긴 거예요. 그래서 그는 씹었다. 빵을 여러 번 씹었다. 그렇죠. 빵이 좀 질기니까 여러 번 씹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chew라는 것은 씹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짝짝짝짝 이렇게 씹는 것이죠. 그래서 씹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자, 그 다음 것 이제 확장을 해봅니다. I need time to chew on this idea. 나는 시간이 필요하다. 뭐 하기 위해서? 씹을 시간이 필요하다.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 씹다라는 게 뭐예요? 씹어서 삼키고 소화하는 거잖아요. 맞죠? 소화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걸 씹는 거잖아요. 입에서요. 자, 그런데 나는 시간이 필요하다. 씹기 위한 시간이죠. 씹을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아, 머릿속에서 머리, 이 두뇌가 씹는 거예요. 진짜 이 두뇌에 이빨이 있어서 씹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마디로 씹어서 처리하고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chew on이라고 하면 원래 on은 뭐뭐에 대해서라는 의미인데 chew on 함께 자주 쓰이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 이게 바로 두뇌에서 뭔가를 씹어서 처리하고 이해하다. 이런 의미로 쓰인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빨이 씹는 것 이것과 약간 연결해서 두뇌가 어떤 정보나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씹고 처리하고 이해하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랍니다. 꼭 기억하시고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와 놓으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혈입합